0: 하다 보니까 힘 조절이 잘 안 되네. 피해! 아라리오!
1: 어? 아무도 없는데?

0: 나를 이 꼴로 만들었다는 거지? 복수할 테다!
1: 나오심 특공대

0: 응?
1: 돌아왔어.
0: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1: 왜?
0: TV에 네가 나왔어.
1: 별거 아니야.
0: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어.
1: 고마워.
2: 잘 다녀왔어? 선계에서 온 말썽쟁이는 만났어?
3: 만나긴 했는데 놓쳐버렸어.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쉴게.
2: 어?
4: 나도 들어갈게. 아침에 봐.
2: 무슨 일이야?
5: 여보,
6: 어?
5: 이것 좀 봐봐요.
6: 뭔데요?
5: 아까 밖에서 찍은 건데, 윤호 방에 있는 인형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6: 인형?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윤호야? 윤호야? 윤호 자니?
0: 아니요.
6: 잠깐 들어가도 될까?
0: 네? 네. 왜요?
6: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인형이... 여기 있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상표도 없네.
0: 상표는 왜요?
6: 그냥 뭔가 해서. 늦었으니까 그만 자거라.
0: 네, 안녕히 주무세요.
1: 난 해치! 인간계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다! 얼레리요!
7: 꼴레리요! 이 녀석들을 그냥!
8: 뭐냐? 뭐냐? 너 왜 그러냐?
7: 배고팡?
8: 배고프.
7: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9: 야, 너!
7: 응?
9: 배고픈 오리를 봤으면 뭐라도 좀 줘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7: 저건 또 뭐냐?
2: 왜 이리 말이 많아?
7: 응?
2: 혼나기 전에 가진 거 다 내놓는 게 좋을걸?
7: 나원 까불지 말고 가.
9: 말이 안 통하는군. 그럼
7: 귀찮게.
9: 내 공격을 피하다니 제법인데.
7: 얼씨구 릴리리야. 이 오리 녀석.
2: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7: 오리 구이를 해 먹어버릴까 보다.
2: 살려주세요.
9: 야? 너 개팔 것 하나라도 건드리기만 해봐.
2: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좀 봐주세요. 이래야지.
9: 아, 그런가?
7: 참, 가지가지 하네. 불쌍하니까 한번 봐준다.
9: 오씨, 괜찮아.
2: 다행이다.
9: 두목님, 우리 나오심 특공대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2: 뭐? 갑자기 왜?
9: 걷어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7: 부하가 되겠다고? 니들 이름은 뭐냐?
9: 나비였나? 오씨, 어우!
2: 심심해심!
10: 나오심 특공대입니다!
7: 그건 또 뭐냐? 어쨌든 알았어.
10: 감사합니다. 충성.
7: 아우, 시끄럽고 밤이 깊었으니까 잠 좀 자자.
10: 네.
7: 아, 그만해.
1: 어? 바라리오.
0: 벌써 나가는 거야?
1: 응.
4: 다녀올게.
0: 아, 우린 조금만 더 자자.
2: 치약. 얘들 어디 있는 거야? 오씨, 심심이 기상. 기상. 집합. 아침 일찍 왜 불러?
7: 왜 이렇게 시끄럽냐?
2: 두목님, 아침거리를 준비하려고요.
7: 아침? 좋지.
2: 출발.
11: 우와, 늦었다. 다녀오겠습니다.
6: 아, 윤호야, 간식 가져가야지. 이거 잘 다녀오거라.
11: 네. 아저저.
2: 저기 온다. 출동. 출동.
11: 갑자기 웬 고양이야? 고양아, 뭐 하는 거야?
2: 이따 수업 끝나고 공원에 갈래?
12: 공원?
2: 저 윤호! 윤호야, 이따 공원에 갈래?
11: 공원?
2: 얼굴은 왜 그래? 누가 그랬어?
11: 고양이가.
2: 고양이? 어디야?
11: 조금만 더 가면 돼.
12: 기침하면 안 되는데? 나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게.
2: 앉아서 기다리자. 오씨, 출동! 오리다. 귀여워.
11: 아까 고양이도 이랬는데.
2: 지금이다.
11: 어?

0: 잡았다. 너네 뭐야?
1: 주몽님! 나비하고 심심이가 없어졌어요!
2: 방금 나도 선기 기운을 느꼈어. 저쪽이다! 닐리리요! 이봐!
0: 두목님! 구해주세요!
2: 나 선기에서 왔구나!
3: 어? 나타났어!
4: 녀석이야!
0: 가자!
4: 응! 가라리오!
0: 선계에서 넘어온 그 말썽꾸러기로군. 너희는 놓아주지. 무서웠다. 쟤 좀 혼내주세요.
1: 얘들아!
5: 오시다.
1: 괜찮아?
2: 감히 내 부하를 건드려? 닐리리야! 피했다 이거지.
4: 또 말썽이군.

0: 넌 해치? 딱 잘 만났다. 닐일이야!
1: 아라뇨!
0: 저건 또 뭐냐? 변해봤자 얼마 못 버틸걸? 닐일이야!
1: 아, 뜨거! 어서 피해!
2: 삐역삐역! 삐역삐역!
0: 닐일이야!
2: 삐역삐역!
0: 치사하게 둘이 덤비냐?
3: 두머님 화이팅!
4: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0: 둘 다 혼내주마!
3: 두머님! 아니 쥐! 쥐!
0: 뭐? 뭐래냐?
5: 일하잖아.
0: 네?
6: 안녕.
5: 고무장갑을 꼈으니 감전될 일은 없다.
1: 뭐야? 순간이동도 하잖아.
3: 도망가!
1: 아라뇨!
7: 미아가 왜 안 오지?
8: 어? 미아가!
9: 아, 미안, 좀 늦었지?
8: 네가 없을 때 오리가 날아와서 보고 있는데
9: 갑자기 고양이들이 공격해왔어.
6: 고양이? 아, 고양이들이 어딨어?
9: 갑자기 사라졌어.
8: 정말 어디 갔지? 신기하네.
9: 어서 가자.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화성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 공부 해볼 건데요. 아, 저는 아직도 좀 어려운 게 한국말이랑 영어랑 어쨌든 문장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영어 문장을 능숙하게 막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문장 구조나 어순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AI와 함께 공부 도와주실 김지원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AI어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원 선생님입니다.
3: 반갑습니다.
4: 네.
3: 오늘은 또 우리가 능숙하게 문장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4: 맞아요. 한국어랑 영어는 말의 순서 자체가 다르거든요.
3: 맞습니다.
4: 그래서 그런 순서가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소위 writing, 쓰기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맞춤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부족한 개념을 찾아서 부족한 그 문장 구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지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3: 와, 학습지까지?
4: 네. 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시중에 정말 네. 유명한 또 영어 뭐 독해라던가 문법이라던가 쓰기 교재 정말 많아요.
3: 정말 많아요.
4: 근데 그 중에 나만을 위한 맞춤 교재는 당연히 없겠죠.
3: 없어요.
4: 근데 우리에겐 AI가 있다. 이 친구랑 같이 나한테 필요한 거를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한번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문제집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이렇게 툭툭툭 찍으세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AI에 업로드를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학습지를 제작해달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3: 어허.
4: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EBS에서 현재 열어주고 계시는 자료를 한번 써볼 건데요.
3: 네.
4: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학습지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볼 건데요.
3: 네.
4: 자, 만약에 내가 이미 나는 어떤 개념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다.
3: 알고 있다.
4: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나는 문장에 어떤 게 부족해, 어려워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잘 모르고 뭔가 좀 어려운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프롬프트를 아주 재밌게 짜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첨부한 사진이나 파일이 뭔지에 대한 설명,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 독해책이야 라고 해주었고요. 우리 AI에게 진단평가를 내달라고 해볼 겁니다. 자, 나한테 다섯 문제 정도 진단평가처럼 퀴즈를 주고 내가 그걸 맞춰보면서 내 수준을 그걸로 파악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AI가 퀴즈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를 AI가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휘, 주제, 뭔 어려워.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로 다섯 네. 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3: 네.
4: 모르면 모름이라고 적어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면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3: rash의 의미, rash. 저는 뭐 좀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니까.
4: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우리가 주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지금 독해학습지를 제작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와, 무슨, 잠시만요.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3: 왜 이래?
4: 굉장히. 아, 그쵸. 근데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푸시긴 했습니다. 지금 진단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학습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답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0: 뒤에 정답과 해설까지.
1: 뭐야, 이거 나도 좀 해야겠다. 저도 좀 해야겠는데, 정말.
0: 아, 그럴 수 있죠. 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면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교재 남부럽지 않은
1: 퀄리티가 말이 안 돼요, 진짜.
0: 그쵸. 오,
1: 이거를 그냥 장수를 또 늘려달라고 하면.
0: 그럼요, 그럼요.
1: 아, 너무 재밌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학습지 만드는 건 우리가 너무 좀 재밌게 봤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건 언제나 좀 더 재밌게, 좀 더 내가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도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어순을 만드는 걸 가지고 좀 게임화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AI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나이로 넘어와서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선생님은 프롬프트 이렇게 한번 써볼 겁니다. 일단 AI에게 역할을 부여해주는 거 중요했죠.
1: 네.
0: 그래서 너는 10년 차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역할을 부여해준 다음에 나는 초등학생이고 내가 재밌게 영어 단어를 익히고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어순을 익히는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영어 교육의 원리에 기반해서 최대한 재밌는 게이미피케이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게임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라는 건데요. 게이미피케이션 말이 좀 어려운데 게임화한다는 뜻입니다.
1: 그렇죠.
0: 게임화해서 이렇게 기다려 보았더니 짜잔,
1: 단어 터넘대 문장을 완성해줘 나왔습니다.
0: 좋아요. 생각 한번 해보시죠.
1: 네.
0: 오!
1: 나는 이 문장이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 I likes an apples.
0: 정답 확인. 아, 손가락 틀린 것 같아. 다시 해봐.
1: I like apples로 해야 되는 건가?
0: 그렇죠.
1: Apples.
0: 와, 정답 최고입니다.
1: 이렇게 보기를 할 수 있네요.
0: 네.
1: 무슨 귀여운 개야.
0: 하나를 가르칠 땐 어를 쓴다.
1: 똑같은 게 나오고.
0: 네.
1: 쓸 때마다 점수가 깎여. 대박.
0: 어머. 오. 하는 걸로 하고요. 예.
1: 인사. 기다.
0: 와. 네. 스코어 다시 올랐습니다. 175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실제로 이 한국어 문장에 맞게 영어 문장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이게 진짜 어순 연습이죠. 이런 걸 한번 게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1: 해보니까 즐겁습니다. We are happy. 우리 지금 행복하죠?
2: 아, 딱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0: 예문이 딱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조차 게임화해서 해보는 방법들 한번 가르쳐드려보았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영어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 한마디 있을까요?
0: 네, 여러분. 우리 또 영어 관련해가지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또 길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꾸준히, 오래, 재밌게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냥 보고 우와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먼저 써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물길이 커져들게 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연이라고 해요. 작은 연이나 어린 연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오늘 성으로 갈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병자년에서 13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갓난쟁이어서 잘 모르는데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와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여자를 요구했다지 뭐예요.

이런 요구가 처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라님들이 몰래 따님을 숨기거나 나이를 속여서 혼인을 피했대요. 하지만 불쌍한 우리 공주 아기씨, 꼼짝없이 청으로 불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공주 아기씨의 뒤를 따르는 시녀 16 중 하나예요. 나라님께서 세문 밖까지 배웅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들도 모일 거래요. 그렇담 올 어멈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언감생심이죠. 얼굴을 못 뵌 지 오래되어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불쌍한 우리 어멈, 그냥 살아계시기라도 하면 좋겠어요. 제 나이 10, 갑자기 청나라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울다 지쳐 몸져 누우셨거든요. 하지만 공노비의 딸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신분인 것을요. 이번에 청으로 갈 시녀들은 각 도의 공노비 가운데서 선발한다. 궁인은 안 된다잖아요. 그래도 연말 순위는 끌려오지 않았대요.

다행이죠. 선발된 시녀 16, 그리고 유모, 은녀, 궁녀. 우리는 오늘 이역만리로 떠나 다시는 이 땅을 밟지 못할 거예요.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 생각해야 해요. 아직 제일이 안정해졌는데 옷을 입고 벗으실 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요. 귀한 분 옷가지가 참 고와서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런데 만약에요. 청의 도르곤이 공주 아기씨를 보고 흡족해 하지 않고, 시녀들도 추하다라는 불호령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공주 아기씨보다 23살이나 많은 도르곤이 죽은 다음 나쁜 세력에 발고라도 당하면요? 공주 아기씨는 물론 저희도 파리 목숨이겠죠? 혹시 공주 아기씨가 재가를 한다면 저희는 세간처럼 같이 끌려갈 거예요. 아니면 만약 정말 만약에 공주 아기씨가 미망인이라 가여운 마음이 든다면 조선으로 귀환을 시킨다 해도 우리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 안 되겠어요. 빨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빨래는 잘하거든요. 8살 적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한겨울에도 떼꾸정물이 잘 빠지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은 거지만요. 우리 어머 옷 한번 빨아주고 왔으면 좋으련만.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떠날 채비를 해야겠어요. 한 달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상상도 못했죠. 골다공증이라는 게 남자들은 골다공증이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4: 증상은 못 느꼈어요. 건강검진 안 받았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5: 소리 없이 찾아와 삶을 무너뜨리는 골다공증.
6: 어르신들 연세병 병명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라는 게 좀.
4: 39에서 40에서 골다공증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시니까.
5: 최근 다양한 원인으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된 골다공증. 증상이 없다고 방치했다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골절을 겪게 된다.
7: 뼈가 계속 작년에 뭐 네다섯 번 부러지니까 그렇게 골다공증이 심한지 몰랐는데.
5: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특히 고관절이 골절되면 사망률은 암보다도 높다.
8: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되면 사망률을 높일 뿐만 아니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달려붙어야 됩니다.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골다공증을 치료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김범준 교수. 골다공증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그의 진료실에선 뼈 건강을 되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9: 1년 주사 맞으니까 1년 뒤에 골밀도가 한 7% 정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8: 지난번에 골밀도 한 결과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21%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5: 최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무너진 뼈를 살리고 골절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게 된 것.
8: 골다공증 치료제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많은 무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죽을 때까지 내 두 다리로 걸을 것인가? 골절로 누군가의 간병을 받을 것인가? 그 갈림길은 지금 당신의 뼈 건강에 달려있다. 평소 골다공증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다는 영란 씨.
4: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뭐 넘어지거나 이러면 또 안 된다 하니까 골절 그런 게 되면은 골다공증. 뭐가 조금 이상하면은 이것도 골다공증 때문에 이러나 막 이런 걱정도 생기고.
5: 과연 영란 씨의 뼈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8: 작년에 골 밀도 건강검진 하면서 아시게 되셨는데 골 밀도 수치 기억나세요?
4: 기억이
8: 안 나죠? 네. T점수라고 해서 이제 뼈 나이라 그러는 게 원래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인데 네. 작년에 마이너스 3.4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보다 낮으면 골절 위험이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 놀랍게도 영란 씨는 골다공증 중에서도 골절 위험이 아주 높은 중증 골다공증으로 진단됐다.

0: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질환을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요. 좀 의학적으로 좀 말하자면 뼈의 양과 뼈의 질이 모두 감소하기 때문에 뼈의 강도가 줄어들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하는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구멍이 숭숭 뚫린 골다공증 뼈는 마치 이제 부실 공사로 지어진 건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골다공증은 흔히 백사라고 불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주로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뼈와 허벅지뼈의 골밀도를 측정한다. 이때 중요한 지표가 T점수다. T점수는 젊고 건강한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해 내 뼈가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한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진단한다.
0: 골다공증의 진단에 대해서는 아마 T 점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T 점수는 자기 뼈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T 점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서 이제 골절이 동반되었다. 그러면은 흔히들 심한 골다공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T 점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골밀도가 낮고 골절 위험도 높아진다. 골다공증의 기준이 마이너스 2.5 이하라는 걸 기억해두자. 골절까지 있다면 심한 골다공증에 해당한다. 문제는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 4명이 골다공증일 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사실이다. 50세 이상 남성도 안심하긴 이르다. 골감소증까지 더하면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평생 칼라 만드는 일을 해온 박경산 씨. 주말도 없이 공장을 지키며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온 가장이다. 그럼 그는 무려 4번의 골절을 겪었다. 이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운 충격이었다.
2: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골다공증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부러졌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막상 골다공증을 제가 진단받고 나니까 심각성을 좀 알게 된 거죠.
1: T 점수가 마이너스 3.1인 그는 온몸에 골절이 반복돼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 허리는 말 그대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어디 뭐 기절할 정도로 아프니까 그다음에 또 다시 골반이 부러졌을 때는 여기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러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러졌는데 여기서 119가 올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1: 비닐을 밟고 넘어진 게 화근.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 끝에 결국 인공 고관절 수술까지 받았다. 그의 뼈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걸까? 사무실에서 경산 씨가 무언가를 찾는다. 바로 스테로이드제다.
3: 코에 염증이 생겼는데 시기를 약간 처져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이 약은 스테로이드고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뼈가 나빠진 줄은 몰랐어요. 뭐이 약으로 인해서 생명은 살렸고 또 나쁜 점은 부작용이 어떤 거죠.
1: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과연 스테로이드는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염증과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는 고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할 경우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 뼈를 새로 만드는 힘이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다양한 질환에 쓰이는데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0: 보통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골 밀도와 골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사용 후 3에서 6개월 이내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반드시 골밀

0: 또 측정하시고 뼈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1: 골절이 생긴 이후에야 골다공증을 알게 됐던 경산 씨. 진료를 앞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0: 척추 골절됐다는
1: 김 교수에게 1년 넘게 진료받고 있는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0: 스테로이드가 뼈에 좋은 약은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썼지만 근데 스테로이드를 쓰고 골절도 있고 하니까 초고위험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를 그때 1년 맞았었죠. 빨리 뼈를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고생하셔가지고 1년 맞으셨었고 지난번에 골밀도한 결과도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T점수가 마이너스 2.1입니다.
1: 결과는 놀라웠다. T점수가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2.1로 크게 개선된 것이다. 골다공증 최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치료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약들이 있을까?
0: 뼈는 죽은 조직이 아니고 그냥 딱딱하게 고정된 조직이 아니고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일생을 걸쳐서 골 재형성, 뼈는 골의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골 다공증은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올라가거나 뼈를 만드는 속도가 감소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 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가된 골 흡수를 억제를 하는 골 흡수 억제제와 감소된 골 형성을 촉진을 하는 골 형성 촉진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최근 고위험군 환자에게 널리 쓰이기 시작한 골 형성 촉진제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시대를 열었다.
0: 골 형성 촉진제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골 흡수 억제제는 뼈가 부서지는 것을 그냥 막는 약간 수동적인 치료였다 그러면 새로운 골형성 촉진제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좀 능동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골형성 촉진제를 사용함으로써 골 밀도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게 하나가 있고 우리가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치료제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를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 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골밀도를 올릴 수도 있고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1: 골형성 촉진제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촉진하는데 대표적으로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무소즈맙이 있다. 먼저 테리파라타이드는 쉬고 있던 골 표면 세포의 활성을 촉진하고 조골 세포로 분화를 유도해 새로운 뼈를 만드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로모소즈맙은 골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차단해 골형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골 흡수도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골형성 촉진제는 특히 골절 위험이 매우 높거나 이미 척추나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매일 직접 주사하는 등 약자마다 투여 방법과 주기가 다르다. 골다공증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연 골형성 촉진제의 효과는 뛰어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0: 골형성 촉진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하고 추가적인 골절도 있고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차적으로 좀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형성 촉진제를 모든 환자에게 급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골절이나 다발성 골절, 너무 골밀도가 낮은 이러한 초고위험군에서는 빠르게 골밀도를 올리고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추는 것이 결국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건정책 제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초고위험군에서는 골형성 촉진제가 1차적으로 급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 골형성 촉진제의 건강보험은 골 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때만 적용되고 65세 이상 골절 초고위험군에게만 적용된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국내 골다공증 환자 수가 1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환자는 이경숙 씨와 같은 60대 여성이다.

0: 건강검진에서 이제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3점 몇까지 나왔었어요. 애도 셋을 낳고 처음에는 진짜 관리를 잘 못했죠. 애들 키우기 바빠가지고 제 몸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어요, 솔직히.
1: 2010년대 이후 일반화된 골 흡수 억제제로 치료받고 있는 경숙 씨.
0: 약으로 이제 처방해 주시는 약으로 먹다가 이제 그 너무 먹는 것도 번거롭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텀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죠. 6개월에 한번 정도.
1: 골 흡수 억제제도 약자마다 투여 방법과 시기가 다른데 경숙 씨는 6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 과연 치료 효과는 어떨까?
2: 6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 맞아가지고 1년 뒤에 골밀도가 한7% 정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오늘도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 앞으로도 골밀도가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처음에는 치료를 받아도 계속 그 좋아질 수 없고 그냥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좋아지고 있다래서 너무,
2: 다행이죠.
0: 예, 선생님 덕분입니다.
2: 지금은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골밀도가 대부분 개선되는 걸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는 그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1: 기존 치료제인 골 흡수 억제제로도 T점수가 골 감소증 수준으로 개선됐다. 골 흡수 억제제는 골밀도가 증가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효과적인 치료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현재 골다공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제는 골 흡수 억제제다. 뼈를 흡수하는 세포인 타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수를 줄여 뼈가 소실되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먼저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먹는 약과 주사제가 있다. 경구약은 매일 또는 주 1회 또는 월 1회 복용하는 제형이 있다. 주사로 맞을 경우 3개월에 한번 또는 1년에 한번 정맥 주사를 투여한다. 알약은 반드시 공복에 복용해야 약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식도염과 같은 부작용을 막으려면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눕지 말아야 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뼈의 주 성분인 무기질 표면에 결합한다. 이후 뼈를 흡수하는 타골세포 안으로 들어가 골 흡수 기능을 억제하고 타골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결국 뼈의 과도한 흡수를 막아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원리다. 데노수맙은 6개월에 한번 피하주사로 맞는데 타골세포 생존에 필수적인 랑클이라는 물질을 표적으로 한다. 랑클의 작용이 차단되면 타골세포의 분화와 활성이 억제되는 원리다. 과연 나에게 맞는 치료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2: 사실 약마다 작용 기간이 좀 다르고 약재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어느 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기저질환이라든지 또 부작용 같은 것을 함께 고려해서 어떤 제형을 쓸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골 흡수 억제제 중 데노수맙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2: 데노수맙은 6개월에 한번 맞는 주사로 굉장히 효과적인 약제입니다. 하지만 6개월에 한번 맞는 날짜를 잘 지키지 않거나 또는 임의로 중단할 경우에는 골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오히려 골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투여 간격과 시기를 잘 지킬 경우 골 흡수 억제제는 1년에 3에서 7% 정도 골 밀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제다. 그런데 골다공증 치료제를 쓰면 턱뼈가 괴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2: 우선 일반적인 신경치료나 뭐 떼우거나 잇몸 치료, 스케일링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항암제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이 뼈에 안 좋은 약제를 쓰고 있거나 당뇨병처럼 고위험군 환자분께서 골 흡수 억제제를 수년간 장기간 사용한 이후에 발치나 임플란트처럼

0: 뼈가 노출될 수 있는 침습적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 만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골절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골절이 생길 확률은 그 위험보다 1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약제를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투약 일정을 조절하시든지 약제 변경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평생 남들이 부러워하는 40kg대 몸무게를 유지해온 은영 씨. 하지만 뼈 건강엔 어떨까?
0: T 점수가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이라 그러는데 김은영 님은 요번에 마이너스 3.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낮은 거죠. 폐경은 언제 되셨어요?
2: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0: 왜냐면 우리나라 평균 여자분들 폐경 나이가 만 50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폐경 이행기에 다다르고 평균적으로 폐경 이행기에 1년에 뼈가 한 2, 3% 정도 약해져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는 뼈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부서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치고도 좀 많이 약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체중이 원래 이렇게 조금 좀덜 나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요새 좀 빠지신 거예요?
2: 날씬 말 저체중
0: 체중이 너무 날씬한 거 자체도 뼈에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뼈는 이렇게 뼈가 자극이 되면은 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체중이 이제 덜 나가게 되면은 그 자극하는 정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체질적으로 좀
1: 저체중은
0: 체중이 덜
1: 사실
0: 나가시는 것도
1: 골다공증을 부르는
0: 엄마가
1: 원인
0: 나가시는
1: 중 하나다.
0: 것도 엄마 골다공증 있어요, 혹시?
2: 검사를
0: 있어요.
2: 안 하고 허리가 많이 90도로
0: 그렇죠.
2: 굽으셨거든요.
0: 어머니가 허리가 이제 굽으셨어요.
2: 네.
0: 아마 그거는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골절로 아마 좀 고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말씀 드리는 거는 골다공증이 유전력이 한 5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으면 본인도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근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것 같아요.
1: 은영 씨는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를 4개나 갖고 있었다.
0: 골다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나이 자체가 제일 큰 위험 인자이긴 합니다. 20, 30대에 최고의 골 밀도로 이루게 돼 있고, 이후에는 뼈가 부서지는 골 솔실과 뼈가 만들어지는 골형성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유지가 되다가, 여성의 경우에는 만 50세경에 폐경이 되게 되면 골 밀도가 뚝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남자는 폐경과 같은 그런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는 없지만, 노화가 되면서 서서히 또골 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는 나이다. 나이 들수록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 소실이 빨라진다. 저체중 역시 주요 위험 인자 중 하나다. 뼈는 체중과 근육에 의한 적절한 부하를 통해 자극이 있어야 형성이 촉진되는데, 뼈에 전달되는 기계적 자극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 또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골 형성과 골 조직 유지에 불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음주, 흡연, 운동 부족도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다.
0: 우리의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뼈 세포가 있습니다. 이뼈 세포가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뼈에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고 뼈에 나쁜 물질은 억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적체중이 있으면 하중이 적으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겠죠. 그럼 뼈는 자극이 적으니까 내가 뼈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이만하면 됐지 생각을 하고 골 형성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최근 비만 주사 치료제로 단기간에 10에서 20kg씩 체중을 감량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뼈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0: 그 주사제 치료 자체가, 그 성분 자체가 뼈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사에 의존해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체중을 빼게 되면은 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뼈와 근육의 양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사를 이용한 치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칼슘과 비타민도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도 충분히 하고 그 재료들이 뼈와 근육으로 갈수 있도록 체중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골다공증이 무서운 건 뼈가 약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걷고 움직이는 일상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안에 5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쁜 업무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졌던 영란 씨. 골형성 촉진제를 1년 동안 맞았다. 과연 골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0: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21% 좋아졌어요, 골밀도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엄청 좋아져서 작년에는 골다공증이었는데 이제 한 번에 벗어나려는 단계까지 왔죠.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3% 정도 좋아진다 그러는데 21%면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이 좋아지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3: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0: 잘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네. 평균적으로는 요만큼 좋아지는데 식사도 잘하고 단백질 잘 섭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은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3: 거의 헬스.
0: 헬스장. 트레드밀도 하시고, 뭐, 근력 운동도 하시고.
3: 웨이트 하고.
0: 그렇죠. 근육 옆에 뼈가 있으니까 근력이 늘어나면은 뼈도 같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난 것이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도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1: 골형성 촉진제에 더해 운동을 병행한 영란 씨. 1년 만에 골다공증에서 벗어났다.
0: 제가 이렇게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수많은 연구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약물 치료만 한 분보다 약물 치료에 운동을 하신 분이 당연히 골밀도 개선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뼈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좋은 이제 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면 우리가 먹는 약도 뼈로 더 잘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골밀도 상승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 또 운동을 하면은 낙상의 위험을 20%에서 거의 5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골다공증 치료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다면 뼈에 자극을 주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효과적일까?
0: 걷기라든지 뭐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뼈에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중력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에 대한 자극이 없고 그러면 거의 한 달 내에 골밀도가 10에서 20%처럼 뼈와 근육이 모두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단적인 얘기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김 교수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과 가벼운 아령을 드는 근력 운동이다.
0: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와 근육은 이웃사촌이죠.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물리적인 자극이 뼈에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뼈도 튼튼하다는 것이고요. 낙상 예방의 측면에서는 넘어졌을 때 뭐 엉덩이 옆에 근육이 좀 많다 그러면 에어백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1: 뼈는 우리 몸의 근육량과 비례하는데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한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뼈에 자극을 전달하고 이 자극을 감지한 뼈세포가 활성화되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이 촉진돼 새로운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준다. 또 근력운동으로 근육의 힘이 커지면 몸의 균형과 움직임도 좋아져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 이미 골절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등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을 함께 배워보자.
4: 힙힌지 동작입니다. 먼저 엉덩이 아래에 베개를 두고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허리와 복부에 손을 지탱하고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쪽으로 밀어 내려갔다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 천천히 다시 올라옵니다.
1: 힙힌지 운동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운동으로 하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다.
4: 다음은 버드독 동작입니다. 먼저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양팔은 어깨관절 아래, 양쪽 무릎은 고관절 아래 위치시키고 등을 천장 방향으로 가볍게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바닥으로부터 천천히 들어 올려 5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0: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 네 발로 엎드린 개의 자세와 새가 날아가는 모습에서 유래한 버드독은 코어 강화와 척추 안정화에 효과적이다. 이번엔 의자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배워보자.
0: 고정된 의자를 잡고 서신 상태에서 천천히 한쪽 다리를 옆쪽으로 벌려 들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지지한 다리의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몸통과 골반을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관절 벌리기는 엉덩이 옆쪽의 중둔근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상체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양쪽 모두 시행한다.
0: 서서 동작을 시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위에 고무밴드를 묶고 다리를 천천히 옆으로 벌려서 유지했다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 간단해 보이지만 중둔근뿐 아니라 고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낙상 예방에 효과적이다.
0: 다음은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 동작입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린 채로 서시고 의자를 잡고 서신 상태에서 허리는 일자로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밀어 앉았다가 의자가 엉덩이에 닿으면 일어섭니다.
1: 의자 두 개를 이용한 스쿼트는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세를 익히기 쉽다. 익숙해지면 의자에 지지하는 걸 줄여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
0: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쪽, 옆쪽, 뒤쪽으로 움직였다가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1: 이때 팔을 과하게 회전하기보다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한 동작당 8에서 12회 반복을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낙상 위험도 낮춰보도록 하자. 젊은 나이라고 골다공증을 안심해도 될까? 최근 50대 미만에서도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2: 증상 같은 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검사 받아봤더니 이제 골밀도 수치가 낮게 나오니까.
3: 골다공증이 젊은 사람들한테 걸린다기보단 좀 이제 어르신들 연쇄밴드 드는 병인 줄 알았는데.
1: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39살 성태 씨. 그에겐 무슨 사연이 있을까?
4: 장은 어때요 요새?
3: 요새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4: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좀 올라왔어요?
3: 네, 지금
4: 옛날보다는. 이제 크론병 때문에 소화기내과 다니고 그때는 체중도 많이 낮았었죠.
3: 네, 46kg.
4: 46kg였죠.
1: 염증성 장질환으로 극심한 저체중 상태에서 뼈 건강까지 악화됐던 성태 씨.
4: 요즘에는 남자들도 골다공증이 되게 많아요.
3: 네.
4: 많은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보다는 뼈를 약하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때 아무래도 장도 안 좋고 하니까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비타민 D 수치가 낮았었었고
3: 네.
4: 뼈를 괴롭히는 호르몬이 이제 그게 이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때 줬던 비타민 D도 잘 먹고 있고.
3: 네, 그것도 잘 먹고 있고요.
4: 비타민 D가 아무리 그 몸에 들어가더라도 뼈가 자극이 돼야지 뼈로 잘 흡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걷는 거 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근육 운동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3: 네, 그래서 충실하고 있어요.
4: 오케이. 골 밀도가 처음에 비해서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1: 부족한 치료제를 쓰지 않고 골밀도가 개선됐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4: 특별한 치료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장도 좀 좋아지시면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셨던 것 같고 비타민 D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채워주면서 이제 지금 33세에 오셨으니까 거의 5, 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거의 한 10%, 15% 이상 골밀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 골다공증 치료에서 50대 미만 남성과 폐경전 여성은 치료 전략 자체가 다르다. 진단도 T점수가 아닌 G점수를 기준으로 골밀도를 평가한다.
4: T점수는 20대 때 제일 좋은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게 T점수고 G점수는 자기 나이, 자기 성별의 똑같은 나이와 비교해서 그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는 점수라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본인이 32세다. 그러면 똑같은 32세의 골밀도의 평균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점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폐경전 여성이나 50세 미만 남성은 뼈가 약해질 이유가 잘 없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이의 평균보다 많이 낮다는 것은 뼈가 약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마이너스 2.0보다 낮으면 2차성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사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T점수는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골다공증으로 진단하지만 G점수는 마이너스 2.0 이하면 같은 연령대에 비해 골밀도가 낮다고 판단한다.
0: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낮더라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무기라고 그러죠. 1차적으로 약제를 빨리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발성 골절이 생긴다든지 뼈가 너무 취약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약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젊은 환자들은 성태 씨와 같이 염증성 장질환이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등 2차성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고 운동과 식단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뼈 건강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무기질로 우리 몸속 칼슘의 약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돼 있다.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이로 인해 골밀도가 약화될 수 있어 적절한 칼슘 섭취가 필수적이다.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왜 중요할까?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고 뼈의 정상적인 무기질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 D 수치에 따라 비타민 D를 먹는 약이나 주사로 보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인데 먼저 칼슘이 많은 음식을 살펴보자. 우유 한 컵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있다. 우유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치즈로 대체할 수 있다. 작은 요거트도 간식으로 챙겨 먹으면 칼슘 섭취에 도움이 된다. 잔멸치에도 칼슘이 들어있는데 다양한 식품을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D가 많은 대표적인 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고등어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40%가 포함되어 있다. 연어도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으로 꾸준히 챙겨 먹으면 비타민 D 보충에 도움이 된다. 또 버섯과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식단을 구성할 때 함께 챙겨 먹으면 좋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식사만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려운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보충제 섭취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식사를 통해 뼈에 좋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나는 과연 뼈를 채우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못 먹어서 칼슘 섭취가 안 돼서 부족하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어저께 식사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3: 아침에 어제는 바나나.
2: 바나나 드셨어요?
3: 네, 바나나 호나랑 네. 커피.
2: 커피 한 잔. 라떼인가요?
3: 아니, 아메리카.
2: 아메리카노였어.
3: 네. 그리고 점심에는 냉면.
2: 네.
3: 네. 냉면인데 코다리 냉면. 저녁에는 제육쌈밥.
2: 제육쌈밥. 제육. 어떤 변화를 좀 해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네. 바나나를 먹으면서 네. 그 고칼슘 두유 하나 이 정도 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네. 늘 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커피 두 잔 드실 때 라떼가 한 잔으로 되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1: 사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식단은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2: 세끼 식사를 골고루 한식으로 다 하고 반찬을 한 두세 가지 갖춰서 드셨을 때 뼈 건강에도 도움되는 영양

0: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알수 있어서 여자분들은 반공기나 3분의 2 공기 정도를 하면서 내가 먹는 이 밥량에 얼추 근접한 양의 단백질량, 계란을 하든 콩을 하든 두부를 하든 하시면서 풍부한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 균형 있는 식사가 되고 우유 제품으로 한두 개 칼슘이 조금 더 강화된 음식들을 추가하시는 정도로 노력해 보시면 다른 건강과 뼈 건강을 다 같이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세끼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고 거기에 우유나 두유 같은 간식을 곁들이면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을까? 사골국은 체내 칼슘 배출을 유도하는 인이 함유돼 있어 과잉 섭취는 피해야 한다. 또 술은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 꼽힐 만큼 뼈 건강에 독이 되는 식품이다.
2: 음주 같은 경우는 뼈를 만드는 세포가 조골세포인데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에서의 칼슘의 흡수도 억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시면 낙상의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고요.
1: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도 골밀도 감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식품이다.
2: 카페인은 장에서의 칼슘 섭취를 저하시키고 소변으로 칼슘을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커피 이외에도 홍차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음료를 다 포함해서 하루에 한 잔에서 두 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젊은 분들한테 더 좋지 않은 것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칼슘의 대사를 저하시켜서 뼈를 생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도 꼭 피해야 될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가 홍영순 씨를 만난 건 아파트 계단에서다. 땀바지용 수건을 야무지게 두르고 계단 오르기 운동에 열심이다. 뒷자리는 요양보호사 문자신 벌써 지쳐 있다.
3: 매일 밥 먹듯이
4: 학생들 1층부터 15층까지
3: 10번.
5: 그러면 층수로 따지면 150층.
4: 네.
5: 150층 맨날.
3: 150층을 한번 오르라는 거지. 운동해야 되는데 평지는 이 파킨슨이 잘못 걷는데 여기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이 자꾸 걸으면서 예, 운동을 제가 안 와도 매일 하셔요. 저만 저랑 하고.
1: 놀랍게도 영순 씨는 중증 파킨슨병과 중증 골다공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다. 한때 유명한 산후관리사였던 그에게 파킨슨병이 찾아온 건 12년 전이었다. 당시 영순 씨의 나이는 40대 후반이었다.
4: 하늘 내려앉는 거죠. 하늘이 내려앉는 거죠. 애들도 오고 나이죠.
1: 그러다 골다공증을 알게 된건 작년이었다.
4: 회사 건강검진 하는데 그때 그거는 검사 날 부르더라고요. 너무 심하다고 마이너스 2.5가 몇 도로 봐야 돼. 골다공증인데 그날 4.3이 마이너스 4.3이 나온 거예요.
3: 하도 많이 부러져서 보험회사에서 사기로 한다 해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왔어.
1: 파킨슨병 때문에 집안에서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길 만큼 상태는 심각했다. 골절만은 막기 위해 바닥엔 이중 매트를 깔고 온 지방이 낙상 방지 장치로 도배돼 있다시피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는 영순 씨.
4: 지금은 이제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손을 쓰지도 못해요. 손가락 한개 가지고.
1: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낸 영순 씨는 또한 권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4: 제가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파킨슨병이라고.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충격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사람들한테 꿈도 희망도 주려고.
1: 주로 쓰는 글은 시와 에세이로 영순 씨 특유의 유머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처럼 중증 골다공증에 파킨슨병이 심해지기 전에는 다양한 강연을 통해 희망을 전했다. 투병 후 웃음 치료사로 봉사를 다니며 제2의 인생을 살기도 했던 그. 이젠 몸이 굳어 종일 집에

0: 서만 지내지만 영순 씨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쉬지 않고 운동을 한다.
1: 마라톤.
2: 마라톤 한번 가재.
1: 5000m라도. 5000m도 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빠보다 더 작은 거 그거나 하면 고양이 끌고 또 도와주면 그거 끌고 혼자서 힘드니까 할 수 있어요.
0: 골다공증 치료와 운동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영순 씨의 결과는 어떨까?
3: 작년에 이제 골 밀도 검사했는데 그때 골 밀도 수치 생각나세요?
4: 마이너스 4.3.
3: 마이너스 4.3이죠. 얼마부터가 골다공증이죠?
4: 2.5.
3: 2.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부터 골다공증인데 마이너스 4.3이면은 되게 낮잖아요. 그래가지고 파킨슨 같은 병이 잘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우리가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2: 올해는 부러지지는 않았어. 작년에 한 4번 부러졌나.
3: 그래서 오늘 골밀도 검사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까 마이너스 4.3이라 그랬는데 올해 마이너스 3.5더라고요. 한 15% 좋아졌어요.
0: 긍정의 힘이 통한 걸까? 초고 위험군인 영순 씨는 골밀도가 15%나 개선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4: 그게 천만 다행이죠. 그렇게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0: 노후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것인가? 살아있는 한 내 두 다리로 걸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당신이 뼈 건강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골다공증 치료율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타깝게도 골다공증 치료 시기를 놓쳐 한번 골절을 겪게 되면 재골절될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결국 거동이 어려워져 삶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3: 뼈가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골 밀도 검사를 해서 본인의 뼈 나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도 여성의 경우에 만 54세여 만 60세, 만 66세에서는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그 상태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0: 골다공증은 백사라고 불리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뼈 나이, T점수를 확인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 골다공증 치료제의 골절 예방 효과는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약제도 그 만성 질환의 결과물을 70%까지 낮추는 약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최근에 나온 약제를 통해서 더 빠르게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쇼코드시 쫙 와버렸죠. 여기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6: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7: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위로 쏠린다 그래요.
8: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6: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

0: 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2: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4: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참아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1: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1: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5: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 사라진다. 집만 챙겨...
1: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2: 1566-8202
3: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7: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8: 지금은 불이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9: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10: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11: 아, 아내보다 더 이뻐.
12: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13: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4: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5: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6: 인사돌 스위스 푸모커가 획득.
3: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7: 누가 해도 맛있다.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정성이 깃든 꼼꼼한 레시피. 이보다 더 시원할 순 없다. 한 입 먹으면 속까지 시원한 묵국 레시피. 소고기로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 담백하면서 개운한 소고기 묵국부터 어떤 요리와도 찰떡궁합. 냉장고에 없어서는 안 될 국민 김치. 밥상 위에 올리면 온 가족이 박수치는 인기 만점 파김치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8: 안녕하세요. 체육의 단짝 광희고요.
9: 안녕하세요. 이순옥입니다.
8: 네. 선생님, 예. 왜 뜨거운 국물을 먹고 아, 개운하다 하면 예.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는데 네. 이 소고기 묵국만 있어도 개운하다 소리가 절로 날 것 같거든요.
9: 네.
8: 자,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9: 네.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소고기 묵국이니까요.
8: 네.
9: 소고기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8: 네.
9: 그다음에 요거는 무예요.
8: 예, 네, 시원하게.
9: 네. 그다음에 대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8: 네.
9: 그다음에 이제 육수를 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8: 네.
9: 자, 물에 그 대파하고 향, 저 국물 맛을 더 진하게 내기 위해서 다시마.
8: 네.
9: 네, 그다음에 요 마늘.
8: 예.
9: 마늘 준비됐고요. 그다음에 이 소고기 묵국은 다른 양념이 필요 없어요.
8: 그렇죠.
9: 시원하다 그러셨죠?
8: 맞아요.
9: 그래서 국간장, 소금, 마늘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8: 예.
9: 하실 수가 있습니다.
8: 자, 깔끔하게 끓여 더 자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고기 묵국 시작해 볼 텐데요.
9: 네.
8: 선생님, 저는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소고기 묵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9: 네.
8: 사실 이 레시피를 처음 보는 거고 처음 배워보는 거예요.
9: 아.
8: 많은 분들이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9: 네.
8: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9: 그 묵국을 끓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8: 네.
9: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냥 뭐 바로 볶아서 끓이는 쉽게 하는 것도 있고
8: 예?
9: 그다음에 아주 진하게 우려서 그냥 국물이 진한 식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8: 네.
9: 그다음에 같이 무하고 그다음에 고기가 끓이는 방법이 있는데
8: 네?
9: 손 쉬우면서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오늘 볶아서 한번 하는 걸로 해보려고 해요.
8: 네, 그럼 한번 네. 볶아서 소고기 네. 묵고 배워볼 텐데요.
9: 네.
8: 자, 소고기 이 어떤 부위죠?
9: 아, 이게 지금 양지예요.
8: 아,
9: 양지는 우선 국물이 진하고
8: 예?
9: 또 고기도 왜 고기 찢으면 찍찍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8: 맞아요, 맞아요.
9: 그래서 지금 요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8: 맞아요, 결대로.
9: 결대로 찢었는데 이걸 이제 양지로 하면은 맛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누린내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8: 맞아요.
9: 예, 요거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핏물을 좀 담가 놓으세요.
8: 네.
9: 예, 그래서.

0: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1: 잠길 정도로
0: 예예 잠길 정도로 담가 놓으시면 예? 이게 핏물이 빠지는데 예.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맛있는 국물이 또 빠져요.
1: 아.
0: 그래서 이제 30분 정도면 적당하고 예. 오늘 이게 담궈서 담근 걸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1: 자 이렇게 예. 자 30분 동안 예. 담궈 놨고
0: 이 담근 거는 지금 예. 이제 핏물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예. 이렇게 예. 예. 위에도 예, 너무 물이 질컥하게 들어가면 볶을 때 예. 달라붙어요.
1: 그죠?
0: 어, 그리고 맛있는 물이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핏물을 빼주시면 예, 이렇게 빠져서
1: 예.
0: 이거 보세요. 이게 양지인데 만일에 이게 없으면 가격이 예. 조금 다른 것보다는 비싸요.
1: 어, 양지 머리가
0: 부위가 적어서
1: 맛도 좋고 한데 네. 시간도 좀 꽤 걸린다면서요.
0: 예, 그래서 그냥 없을 때는 국거리용으로 쓰셔도 되거든요.
1: 아, 예, 예.
0: 예, 그래서 오늘 요거는 납작 썰을 거예요. 납작 썰기.
1: 납작 썰기 해볼게요.
0: 예, 예, 납작 썰기라는 거는 우리가 뭐 써는 거 채 썰기, 다지기, 뭐 네모나기, 어수 썰기 등 있는데
1: 네.
0: 썰었을 때 자 나박 썰기는 이런
1: 나박 썰기는 여기, 이 모양
0: 이렇게 숟가락에 예. 들어갈 수 있는 정도를 예. 나박 썰기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결이 이제 이런 결이 이렇게 있죠.
1: 예.
0: 결대로 할 때는 시간을 오래 그리고 끓일 때는 찢어지니까 괜찮은데 결 반대로 이렇게 해서
1: 반대로?
0: 예, 그러면 크기가 예. 다 이렇게
1: 일정해요, 일정해요.
0: 네, 납작납작하죠?
1: 예.
0: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3, 4cm 정도로 해서 요거를 이제 썰어주시면 되는데.
1: 예.
0: 소고기 준비가 됐고요.
1: 국물까지 깔끔하게 예, 빼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1: 예.
0: 지금 무예요. 자, 무인데.
1: 예.
0: 여기 요렇게 해서 이제 요것도 아까 이거와 같은 크기로.
1: 나박썰기로.
0: 예, 나박썰기. 요기 두께는 근데 한 0.8cm 정도. 시원한 맛이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탕 문화예요.
1: 맞아요.
0: 국물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 네.
0: 이 무에 있는 그 디아스타제라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껍질을 안 벗기셔도 되는데 깨끗이 씻어서 근데 저는 오늘 껍질을 벗겼거든요.
1: 그럼 선생님 갖고 있는 무가 너무 달면은
0: 예.
1: 조금만 넣어야겠네요. 그냥
0: 그래서
1: 적당량만
0: 국 끓일 땐 흰 부분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자 판을 저희가
0: 예. 예, 이렇게 해서 썰어서
1: 예.
0: 이 순서대로 넣어야 되니까
1: 네.
0: 그냥 다 섞어 놓으면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조리를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 예.
0: 모든 재료를 써서 한 번에 넣고 순서대로 넣는 게 잊어먹지도 않아요.
1: 아.
0: 따로따로 하면 저쪽 가서 이거 하다 보면 또 안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자, 그러면
1: 네.
0: 육수를 한번 내볼까요?
1: 그럴까요?
0: 예. 이제 재료는 준비됐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죠?
1: 정말 간단해요.
0: 예. 너무 요리가 뭐 여러 가지가 넣어서 복합적인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1: 네.
0: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냥 그 자체의 맛있는 물 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우선 팬을 좀 달궈주세요.
1: 네.
0: 네, 달궈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오늘 여기는 지금 바로 고기를 볶을 거라서
1: 네.
0: 제가 이 식용유 기름을 넣었어요.
1: 네.
0: 근데 참기름을 같이 넣으셔서 볶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참기름은 이 발연점이 낮아서 타버려요.
1: 아,
0: 그런데 이제 냄새를 구수하게 할 때는 약간 섞어서 하셔도 되거든요.
1: 네.
0: 자, 우선 고기를 핏물 뺀 고기를

0: 예. 그래서 온도가 낮은 데서 이거를 볶게 되면은 육즙이 많이 나서 이제 그 고기 물이 혼탁해질 수가 있어요. 예. 육수가 그래서 이제 한 해가지고 지금 고기가 예. 이렇게 이제 쪼글쪼글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1: 어느 정도까지 익혀지나요?
0: 그때 이제 고기가 이렇게 약간 갈색 정도가 예. 됐을 때 예. 이렇게까지 볶아주시면서
1: 네, 완벽히 익진 않았고요. 예.
0: 물을
1: 이때
0: 예, 일단 물을 부어요. 자, 일단 이제 물을 부면서 이제 어느 거나 국이라는 건 끓여야 되잖아요.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물을 부시고, 자, 여기다가.
1: 네.
0: 파.
1: 대파.
0: 요거는 이제 향채라고 그래요. 상채. 네. 상채 채소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마.
1: 네. 다시마 넣고.
0: 예. 네, 그 다음에 통마늘.
1: 통마늘까지.
0: 예, 네, 이렇게 넣으셔서.
1: 그 국물을 만드는 거죠?
0: 네, 국물 만드는 거죠.
1: 선생님,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네. 얼마 정도 끓여야 맛있는 맛이 우러나올까요?
0: 이게 이제 물을 또 넣어서 시원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물 맛이 진하게 우러나는데
1: 네.
0: 처음서부터 물을 넣어서 끓이게 되면 물과 뭉그러져요.
1: 네.
0: 그래서 국물 맛이 좀 우러야 되는데
1: 네?
0: 일단은 처음에는 모든 게센 불이에요.
1: 네?
0: 네, 세서 이제 100도 비등점까지 올라가요.

0: 국물이 좀 많이 없어요. 우리가
1: 깔끔해요. 예.
0: 이제 끓으면요. 여기다가 네. 자 대파.
1: 네. 걷어낼게요. 네,
0: 대파 걷어내시고 다시마는 요건 쓸 거예요.
1: 네, 썰어서 네,
0: 이때 다시 넣을 거니까 네. 다시마 이렇게 넣으시고 마늘은 뭐 굳이 걷어내지 않으셔도 돼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또 양념을 쓰는데 만일에 뭐 이제 다 빠졌다면 이렇게 걷어내셔도 네,
1: 깔끔하게
0: 되고요.
1: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면
0: 이렇게 걷어내시고
1: 되고,
0: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무를 넣어주세요.
1: 네. 무는 네. 이때 들어가야 조금 이제
0: 네,
1: 부드럽게.
0: 네, 이제 이래서 이제 끓여주세요.
1: 한 얼마 정도 끓이면 될까요?
0: 이제 무가 익을 정도니까 이미 이제 무를 얇게 쓰려면 시간이 더 적게 걸리겠죠?
1: 예.
0: 그래서 한 5분 정도?
1: 5분 정도?
0: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국물에 끓으면서 열이 있으니까
1: 예.
0: 이거 끓는 동안에 이거는
1: 썰어볼까요?
0: 예, 이게 다시마를 보통 이제 해서 다 버리시거든.
1: 맞아요.
0: 그죠? 버리는데 이것도 맛있는 물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잘라요. 나박썰기로.
1: 아, 똑같이.
0: 네, 같은 크기로 썰어줘야지 음식이 균형이 맞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거는 거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다 같이 넣었다가.
1: 그럴까요?
0: 지금 이제 예? 좀 아까 이제 넣어서, 예, 지금 끓었더니.
1: 박을 자,
0: 예, 무가.
1: 그 무의 시원한 향이 나요?
0: 예, 그걸. 시원한. 이거 예. 투명해졌죠?
1: 예.
0: 예, 이제 이게 다 됐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다시마 아까 국물을 우렸지만.
1: 네.
0: 넣고. 자, 파가. 파는 유황 성분이 많아요.
1: 예.
0: 그래서 얘를. 미리 넣고 끓이게 되면 미리 넣어서 끓이면 향이 다 날라가서 그 영양 성분이 조금 그 파의 성분이 없어져요.
1: 네.
0: 그리고 잡냄새 같은 것도 다 날라가니까
1: 네.
0: 그 역할을 못해서 지금 마지막에 넣고 한 소금만 끓이세요.
1: 예.
0: 그러면 자 이렇게 파란색도 보이고
1: 예.
0: 예쁘죠?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제
1: 맨 마지막에
0: 네 마지막에 이제 마늘
1: 예.
0: 아까는 그 육수를 내는 거 썼지만
1: 예.
0: 그다음에 이거 국간장이에요.
1: 예?
0: 네, 국간장. 국간장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1: 그러게요, 맞아요.
0: 그리고 얘가 약간 국간장이 들어가면 색깔도 연한 갈색이 돼요.
1: 예, 예.
0: 네, 그리고 소금은 집집마다 저거 맛이 다 달라요.
1: 네, 간이 다르니까.
0: 제가 그냥 적당히 넣어보겠어요.
1: 본인 입맛 따라
0: 네.
1: 드셔보시면서 맞추시고요.
0: 네.
1: 이제 간을 한 다음에는 얼마나 더 끓여주면 될까요?
0: 제가, 자. 요렇게 투명하면서 아삭거릴 수 식감이 있도록
1: 예.
0: 더 끓이시고 만일에 어르신들이 아우 나는 부드러운 게 좋아하면 더 끓이셔도 돼요.
1: 네.
0: 근데 지금 요 상태가 좀 적당하고요. 조금
1: 네.
0: 더 끓으면 얘가 부서져요.
1: 자 예. 그러면 저는 완성 준비해볼게요.
0: 네.
1: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는
0: 예.
1: 소고기 목고기 완성했어요.
0: 간단하지만요.
1: 예.
0: 이게 아까 그 조리 방법이 제일 간단하지만
1: 네.
0: 또 조리 방법에 따라서 또 맛있는 맛을 내는 비법이 있다고요.
1: 그러게요.
0: 네. 야, 무가 아주 그냥 투명한 게 하얀 무를 넣었더니요.
1: 이 고기 국물 향은
0: 네.
1: 이 소고기 묵국의 향은 정말로 뭔가 이 고기 국물의 진한 맛과 그다음에
0: 네.
1: 무의 시원함과 달큰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0: 자 이제 고기도 넉넉하게 넣고 인심 좋네요.
1: 그러게요.
0: 그냥 고기도 많이 넣어요. 뭐 우리가
1: 넣으시고 그냥
0: 우리가 많이 먹고 저기를.
1: 오늘 이렇게 먹고 나면 소고기 이렇게 먹고
0: 됐습니다.
1: 시원하다고 그냥 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0: 예.
1: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묵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묵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핏물 제거한 소고기는 물기를 제거한 뒤 나박 썰어주세요. 무는 나박 썰고 대파는 엿을 썰어줍니다. 냄비를 달군 뒤 식용유와 소고기를 넣어 볶다가 물, 대파, 다시마, 마늘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렇게 소고기를 먼저 볶아야 육즙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 다음 대파, 다시마, 마늘을 건지고 물을 넣어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건진 다시마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엿을 썬 대파,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을 넣어 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소고기 묵국이 완성됩니다.
1: 밥, 탕! 그 심지어 라면까지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는 이 파김치인데요.
0: 네.
1: 여성 최초 조리 기능장 이순옥 선생님의 파김치 재료 한번

0: 알아볼까요?
1: 네. 파를 많이 주름 사용하시고요. 네. 들어가는 재료는 많지 않습니다. 네. 양념에 이제 양파, 그다음에 이제 멸치 액젓에다 고춧가루,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만 넣는 것보다 요즘 계절에는 홍고추가 많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1: 홍고추를 좀 넣으면 단맛도 있고 네. 색깔도 고와서 이거 넣고 조금 이제 요거 설탕, 마늘, 생강즙, 네. 그리고 고명으로 조금 더 통깨 조금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찹쌀피.
0: 네. 네. 자, 알싸해서 입맛까지 확 사는 파김치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파김치 이름만 들어도 예. 너무 맛있는데요.
1: 네네.
0: 자, 오늘은 파 중에서 쪽파를 준비하셨나요?
1: 예, 예. 이게 쪽파인데요. 예. 이제 주로 지금 나오는 쪽파는 많이 절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 예, 예. 예, 그래서 네. 우선 절여야 되겠죠.
0: 네.
1: 자, 김치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발효를 해야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이 조건에 맞춰서 이게 숙성이 돼서 익어야 되는데 네. 우선 이건 이제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0: 네.
1: 자, 이제 뿌리하고 이 줄기 부분하고 해서 이게 더 어때요?
0: 단단해요.
1: 단단하죠. 여기다가 요거
0: 액젓으로.
1: 네, 멸치 액젓을 요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부어요. 아래쪽으로만.
0: 아, 아래쪽을 먼저 이렇게?
1: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집에서는 이게 밑으로 깔리니까 예? 잘 절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0: 거지. 기울기가 있게.
1: 기울기, 이런 식으로.
0: 아.
1: 뭐 이런 데 뭐 빨리 받치든지. 예?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절어지면서 예. 여기서 수분이 나오죠. 그럼 중간에.
0: 예?
1: 이걸 한번 이렇게 뒤집어요. 그렇게 해서 단단한 부분을 먼저 절여야 되는 거예요.
0: 예.
1: 여기는 살짝만 절여도 되니까.
0: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하면 돼요?
1: 이렇게 해서 이제 20~30분, 30분 정도 뒤집으면서 해주시면 예. 조기 좀 봐주시겠어요? 예.
0: 자, 이렇게 미리 30분 정도.
1: 예.
0: 절여준.
1: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싱싱하게 덜 절어진 거고 예. 이거는 자, 이렇게 절어졌어요. 자, 예,
0: 예. 예.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좀
1: 차이
0: 나요.
1: 나죠? 예. 예. 이렇게 숨이 죽어서
0: 예. 예.
1: 여기도 약간 물이 들었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0: 물도 많이 나왔어요.
1: 네, 이렇게 해서 절여 놓으시고요.
0: 네.
1: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뿌리하고 머리가 가지런하게 해야
0: 예.
1: 비며서 요거를 이렇게 꼬리를 쥐서 묶을 때 좋아요.
0: 예, 예.
1: 막 섞어 놓으면 또 찾아야 되니까
0: 네.
1: 꼬리가 어디 갔나, 뭐 머리 뿌리 쪽이 어디 갔나 찾아야 되니까
0: 네.
1: 되도록이면 이렇게 놓으시고
0: 네.
1: 이 국물에다가 이제 여기는 멸치 액젓하고 여기 지금 여기서 파에서 나온 물이 있겠죠?
0: 맞아요, 채소가.
1: 네네. 그러면 예. 여기다가 찹쌀풀.
0: 아, 아무래도 이제 김장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찹쌀풀이 들어가야 되는데,
1: 예.
0: 원래 밀가루풀, 찹쌀풀 두 개 중에 넣으시는데, 오늘은 예. 찹쌀풀을 선택하셨어요.
1: 이게 찹쌀이 이제 전분이잖아요.
0: 예.
1: 쌀가루인데, 밀가루보다는 훨씬 더 이게 발효 속도가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0: 예.
1: 전분이 많아서 발효 속도가 높아요.
0: 예.
1: 빨리 익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역할도 있고 풀이 들어가서 이걸 매끄럽게 해주면서
0: 네.
1: 그 매운맛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목 넘김이 좋거든요.
0: 맞아요.
1: 또 뭐 여름철에는 감자 전분도 넣기도 해요. 이게 영양분이에요.
0: 그쵸.
1: 미생물의 영양소.
0: 예.
1: 자, 찹쌀풀 넣고요. 고춧가루.
0: 고춧가루.
1: 네, 고춧가루를 이렇게 몸이 불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이게 그냥 바로 넣게 되면은 우리 김장할 때도 왜 다 버무려 갖고 나중에 저 우체를 버무리듯이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풀어주면
1: 풀어지면 이게 들어가서 색이 저기 고와져요.
0: 맞아요.
1: 자, 그다음에 요거는 홍고추. 이거
0: 네.
1: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제 집에서는 보통 어떻게 윙 믹서로 갈아서
0: 맞아요,
1: 하시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면 단맛도 더 좋고
0: 예, 약간의 씹는 식감도 있고.
1: 네. 요거 설탕인데요.
0: 네.
1: 설탕도 파김치의 영양소 역할을 해 줘요. 발효를 또 매운맛도 조금 감소해 주고.
0: 네.
1: 자, 마늘은 많이 안 넣겠어요. 여기 자체에 좀 매운맛이 있으니까.
0: 예.
1: 그래 또 좀 넣어 주면 좋고요. 생강즙.
0: 예. 생강즙.
1: 생강즙이 들어가야 이게 방부 작용도 있어요. 생강이 들어가면은 덜 상해요.
0: 오.
1: 예. 연화 작용, 방부 작용, 탈취 작용 생강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0: 네.
1: 자, 생강을 통으로 그냥 갈아서 넣는 것보다는 이게 파김치가 연하니까
0: 예.
1: 이제 즙으로 이래 넣으시면 되고 자 이거 넣겠습니다.
0: 예.
1: 이것도 그냥 다 넣으세요.
0: 여기까지.
1: 예. 그러면 이제 고춧가루가
0: 네.
1: 아까 물이 많았던 게
0: 네.
1: 굉장히 이 촉촉해지면서 색깔이 발현이 됐어요.
0: 예, 아주 빨갛게.
1: 예.
0: 자, 김치 양념에다가
1: 예.
0: 마지막에 양파를 넣었는데요.
1: 예.
0: 선생님, 사실은 이제 예. 요즘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자취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 네.
0: 저도 이제 혼자 살 때 예. 김치가 꼭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해봐야 다 먹지도 못하고
1: 예.
0: 근데 뭔가 재료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네요, 선생님.
1: 그건 손도 많이 안 가요.
0: 자, 이렇게 내 손으로 한번 김치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서 부모님을 드리는 것도

0: 그쵸?
1: 해보실래요?
0: 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엄마가 맨날 너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좀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이 양념을 여기다가 이렇게 버무려요. 넣고 가운데 거 한번 벌려서.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0: 한 번에. 네. 와, 진짜. 아니, 보기만 해도 아주 군침이 들고. 예. 이 양념이 파김치의 양념은 진짜 이렇게 지금, 빨간 게. 예. 예.
1: 빨가면서 지금 맛있는 맛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그리고 선생님 있잖아요.
1: 이렇게.
0: 이 파김치는 익는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1: 맞아요. 찌개나.
0: 예.
1: 무슨 저기 그 삼겹살 먹고 그럴 때 구울 때는요. 예. 팍 익혀야 돼. 한 4일 정도.
0: 그때는?
1: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간단하게.
0: 겉절이 느낌으로.
1: 겉절이 느낌으로 할 때는 뭐 밥에도 올려서 먹어도 되고. 예. 반찬으로 먹을 때.
0: 예.
1: 자,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하루 정도만 내버려도 돼요, 요즘은.
0: 자, 이제 이거 한번 예, 담아야 봐야 되는데.
1: 예.
0: 담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요? 이거를 그 켜켜이 어떻게 담아요?
1: 자, 이거를요.
0: 예.
1: 이렇게 한 네 개 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5cm 정도 이렇게. 네, 말아요.
0: 아, 이렇게 말려있는 거 봤어요, 파김치.
1: 예, 이렇게 해서, 저 접시 하나 주세요.
0: 아.
1: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묻었잖아요? 그러면 뭐 크게. 그래야지 먹기가 좋고요.
0: 꺼내 먹기가.
1: 네. 이렇게 한 5cm 정도 들고 이 뒤에 거 갖다 넣고.
0: 예?
1: 나머지 이거 입사이가 부드럽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갖다 갖다 집어넣어서 그럼 풀리지 않아요.
0: 예.
1: 이렇게 해서
0: 정리도 이렇게 잘 되고.
1: 예, 예.
0: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걸 한번 예. 담아 볼게요.
1: 예. 자, 이래 넣는데 이렇게 넣으시고요.
0: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니까.
1: 또 이거는 이 줄기 부분 반대편으로 놓으세요. 한쪽으로 가면 뚱뚱하죠?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그냥 넣을 때는
1: 이렇게
0: 반대로
1: 이 줄기 쪽으로 가면 여기가 뚱뚱해지죠.
0: 좁아지죠.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 이게 김치 나무잖아요.
1: 예.
0: 뭔가 그 통장에 저금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1: 밥만 있으면 먹잖아요.
0: 냉장고는 우리 예, 있고 그렇죠. 은혜 씨 집은 없는 거죠. 예.
1: 표현이 아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순발력이 세상에. 좋으세요.
0: 세상에. 예.
1: 자, 이 남는 건 국물 조금 넣으세요.
0: 얼마 넣을까요?
1: 조금만.
0: 조금만.
1: 네. 됐어요. 그리고
0: 네?
1: 자,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 소금을 좀 넣으셔야 돼요.
0: 소금
1: 좀 가져주세요.
0: 아, 간을 좀 해주네요.
1: 예, 이게 간을 안 하면 갱물이라 해서 맹물이 들어가면 이게 음식이 상해요.
0: 네, 예.
1: 예, 뭐, 좀 넣으세요.
0: 자, 소금은?
1: 예. 뭐 넣어서
0: 예?
1: 이게 맹물이 들어가면은 저쪽에 양념한 거하고 간이 달라지잖아요.
0: 또 염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자,
1: 그래서 됐어요.
0: 네.
1: 이렇게 해서 이 국물을
0: 뭐 저희가 숙성시키면서
1: 예.
0: 자, 뭐 국물이 나올 수 있지만
1: 예.
0: 쪽파에서도
1: 예, 예.
0: 미리 이렇게 국물 만들어서 넣어줘요.
1: 네, 국물을 그렇게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예.
0: 자,
1: 그러면
0: 네.
1: 이거를
0: 올려볼까요? 매드 찍은 예. 것도?
1: 부자 됐어요, 부자 됐어요.
0: 그러게요. 이렇게 매듭 주면요, 선생님.
1: 네.
0: 이렇게 익었을 때 꺼내 먹기도 너무 좋아요.
1: 네, 그리고 얌전하잖아요.
0: 맞아요.
1: 한두 개씩만 놔도 되니까.
0: 소담스럽게 이렇게. 네,
1: 지금
0: 그죠?
1: 벌써 익어갖고 이게 깔아졌어. 그죠?
0: 이게 만들자마자 바로 이게 겉절이 형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럼요. 그냥 뭐 드셔도 돼요.
0: 선생님께서 한 며칠 정도 숙성시켜준
1: 예.
0: 파김치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 김치는 며칠 정도 숙성?
1: 이거는 하루.
0: 하루?
1: 예, 예,
0: 예.
1: 어제 해가지고. 그랬더니 색이 푸른색이 이렇게 있죠?
0: 예.
1: 예,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숙성이 되긴 한 건데.
0: 자, 향도 좀 더 진한 향이 확 나요.
1: 예, 그리고 이렇게.
0: 국물도 진해졌고요.
1: 예, 국물도 진해졌고. 그래서.
0: 네?
1: 하루 정도면 요렇게 되고요. 약간 이거는 조금 덜 된 거예요. 약간.
0: 덜 된 거 아직. 예, 방금
1: 예,
0: 만든.
1: 예.
0: 자, 그럼 선생님. 완성급식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1: 네, 네.
0: 자. 이야, 또 아주 순식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파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꺼낼 때 이렇게 꺼내기가 쉬워요.
1: 네, 그러면 보기도 좋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이렇게 엇갈리게 하나는 여기로 가게.
0: 예.
1: 그러면 길이가 좀 맞겠죠.
0: 맞아요. 사실은 우리는 집에서 김치 그냥 막 아무렇게나 꺼내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식당에 가면 이렇게 예쁘게 김치가 담겨 나오면 더 먹음직스러워.
1: 집에서도 이렇게 하면 주부의 솜씨가 진짜 아우 이런 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0: 예?
1: 대박.
0: 아, 대박. 정말 대박이네요. 그렇죠?
1: 자, 국물은 이렇게 해서 부어도 될 것 같아요.
0: 이야.
1: 그리고 국물이 김치니까 촉촉하게 좀 있어야
0: 예.
1: 네, 먹음직스럽죠?
0: 정말 대박입니다. 네. 자, 어느 음식에도 잘 어울리는 너무나 맛있는 파김치가 완성됐습니다.
2: 파김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0: 먼저 쪽파는 뿌리 부분에 멸치액젓을 뿌린 뒤 뒤집어가며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양푼을 살짝 기울여주면 쪽파에 멸치액젓이 고루다 더 잘 절여집니다. 절이고 남은 멸치액젓에 찹쌀풀, 고춧가루, 다진 홍고추, 설탕, 다진 마늘, 생강즙,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든 뒤 채썬 양파를 버무려줍니다. 양념에 쪽파도 넣어 버무린 뒤 돌돌 말아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 김치통에 파김치를 담아줍니다. 남은 양념에 물과 소금을 넣어 파김치 위에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을 만큼 담으면 파김치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김치와 콩나물을 넣고 칼칼하게 끓여 한 그릇 뚝딱할 김치 콩나물 국밥부터 매콤달콤 고추장 양념에 조물조물 무쳐 군침 도는 황태채 무침까지 요리의 품격까지 더하는 이순옥 대가의 명품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상담하듯이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2: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3: 어, 그럼요. 당연하죠.
2: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3: 당연히
4: 지급되죠.
2: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3: 보장되나?
4: 네, 제 건 보장해줘요.
2: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4: 네, 해줘요.
2: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4: 제 건 다 해주는데.
3: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2: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3: 어머머, 8회?
2: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3: 우와, 대단하네.
2: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7: 리듬, 연주력, 스윙, 즉흥 연주. 재즈가 되게 어렵다.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8: 실험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렇게
9: 세상에 없던 음악?
8: 2026년에
10: 현재 진행형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
8: 뭉치는 감정, 목숨 건 질주라고 해야 되나요?
11: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13: 식품 안심 없어.
11: 몰라?
1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14: 액션!
13: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2: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11: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잇몸 튼튼, 이 같은.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살다 보니까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

루상 사람들의 전통 결혼식을 축하하고 여름 축제 야르퉁을 함께 즐깁니다. 삶을 지탱하는 종교의 힘을 만나고 그들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티베트족이 세운 무스탕 왕국은 네팔에 통합된 후에도 자치권을 인정받아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스탕은 네팔에 속해 있지만 티베트 성격이 짙은 곳이죠. 고대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로만탕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14세기 티베트 왕족의 후예가 건설한 로만탕은 옛 무스탕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마을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 같은 곳인데요. 1992년부터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한 해 입장 가능한 인원을 1,00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전통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이곳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히말라야 깊숙이 자리에 개발의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로만탕 곳곳에는 여전히 순수한 티베트의 전통과 문화가 남아있는데요. 가이드 소남 씨가 특별한 분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따라 나서는 길입니다.

0: 좁은 골목을 따라 한참을 걷다 한 집에 들어섰습니다.
1: 다시 들래. 암치스라고 하는 우리 왕진 의사 선생님께서 또 이제 집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방문을 해봤습니다.
0: 암치는 티베트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1: 집집마다 항상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0: 4대째 암치일을 이어오고 있는 릭센 왕결 씨의 그야말로 보물창고입니다. 치료에 사용하는 다양한 약재들이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2: 면세잖아요.
0: 창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서라고 합니다.
2: 내 마음에 이제 파매지 들자.
0: 환자의 증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재와 그 효능이 상세하게 적혀 있답니다.
2: 내가 뭘 나겠지 잘 안 해.
3: 딱 봐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2: 약아 이녀석 사람. 내 마 약안에 따떠야. 약을.
3: 가가라.
2: 인디아.
3: 인디아. 예.
0: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산이네요.
2: 네. 맨데가 뭐 내가 데레 라레멘 주주기 라레 주주기 라레 숨주주기 라레 십주주기 달라.
0: 이웃 마을에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왕진 갈 준비를 하는 릭센 왕결 씨. 환자에게 필요한 약재들을 찾아 세심하게 배합합니다.
2: 안에 대여나 기세 대부수 약인다 대라리 샬로 잡던 그 중에 어디지 면서시대
0: 조제를 마친 릭센 왕결 씨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약재를 분쇄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3: 우와, 완전 천연 절구네요.
0: 한눈에도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릭센 왕결 씨의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것을 물려받은 거라네요.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약재를 빻을 때도 나름대로 절차가 있다는데요. 약재가 어느 정도 빠지면 천에 한 번 걸러준답니다.
3: 와, 처음 봅니다. 이런 거는. 아, 뭐야? 다시? 곱게.
0: 덩어리진 약재를 다시 절구에 넣어 빻아주는데요.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1: 와, 아기들 분유보다도 더 고운 것 같습니다.
0: 요즘은 전기를 사용해 순식간에 분말로 만들어주는 기기들도 있지만 릭센 왕결 씨는 약효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분말이 된 약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릭센 왕결 씨가 미리 조제해둔 약을 보관하고 약을 포장하는 곳이라는데요. 포장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사향 노루 가죽을 사용하는 건데요. 약재의 효능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건 역시 대를 이어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왕진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만탕에서 오토바이로 약 20분 정도 가야 한답니다. 여행 중에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기분인데요.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오토바이는 트레킹이나 자동차로 이동할 때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을 줍니다.

0: 초르텐이 나타나는 걸 보니 마을에 거의 다 온 모양입니다. 로만탕 서쪽에 위치한 팅가르는 해발고도 약 4,000m에 위치한 마을로 로왕국의 초대왕인 아메팔의 여름 궁전이 있던 곳입니다. 고도가 높아 여름엔 시원하지만 겨울엔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가축을 돌보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대부분 네팔의 다른 지역인 포카라나 카트만두로 떠난답니다.
1: 완전 전통 가옥이다. 에스텔레. 에스텔레.
0: 먼저 맥부터 짚어봅니다. 병원이 있는 마을이 드물 뿐 아니라 마을 간의 이동도 쉽지 않은 오지이기 때문에 무스탕에서 암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2: 차시제 토하도 떼부 숙제 있는 데지 되잖아. 때는 고안이 하면서 숙제 있네. 때는 차시지 지금 해도 또 어디다 대면 되지지. 꼬꼬지 제제도 가면 이 제제님이고 수준이니라 숙제제도 고마워.
0: 릭센 왕갸 씨가 진료를 보는 사이 치링 씨의 아내가 서둘러 차를 준비합니다. 버터차를 만드는 건데요. 긴 원통에 뜨거운 물과 버터, 소금 등을 넣고 저어서 만든 티베트 전통차입니다.
3: 그렇지. 제가 항상 먹을 때만 느끼는 건 사골 육수 먹는 기분입니다.
2: 간에 보긴 걸로 왔네. 애 대사 마 모동도 대가라. 누가 김민현에 누가 포화현에 누가 서샤현에 누가 삼성현에 야 자라 말아. 가서 간에 간제 현하나 와라 때 되면은 좀 해.
4: 아버님께서 또 이제 집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0: 무스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의 구조로 사다리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이야, 이 집이 여기서 제일 높네.
0: 옥상에 올라서자 시야가 확 트입니다. 곳곳에는 타르초가 펄럭입니다. 티베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무스탕 가옥은 옥상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장작과 뗄 나무 가지들이 쌓여있죠.
4: 어르신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날 좋을 때 이런 나뭇가지들을 잘 모아서 옥상에다 말린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완벽히 건조가 되면 겨울철에 야크 그 대변이랑 함께 뗄감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들이 지금 다 진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에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옥상에다가 쌓아놓으면 비가 올 때 물을 바깥으로 또 내려보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올려놨다고 하십니다.
0: 이 땅의 흙과 나무를 사용해 지은 집에는 무스탕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팅가르에서 로반탕으로 돌아와 다시 여정에 오를 채비를 합니다. 무스탕의 마지막 왕국 로만탕을 떠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어 오색 깃발이 모여있는 룽다를 찾았습니다.
4: 여정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제 기도가 날아가게 걸고 있습니다.
0: 종교적 의미와

0: 여러 염원이 뒤섞여 휘날리는 룽다엔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듯합니다. 카다에 담긴 저의 소망도 무스탕의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1: 늘기리봉이 늘기리봉. 와, 드디어 본다.

0: 구름 위로 솟아있는 설산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힘차게 걸음을 옮깁니다. 무스탕의 반환점 로만탕에서 나와 남서쪽에 있는 차랑으로 향합니다. 차랑은 어퍼 무스탕에서 로만탕 다음으로 규모가 큰 마을입니다. 무스탕을 여행하는 트레커나 관광객들이 들리는 주요 기착지 중 하나죠. 긴 마니차 벽을 비롯해 마을에는 유서 깊은 건축물이 많은데요. 14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수도원은 차랑을 대표하는 건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제가 차랑 마을을 찾은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전통 결혼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1: 오늘 결혼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2: 네.
1: 오, 친구?
2: 친구요.
1: 친구? 네. 이쪽 지역에서 결혼식이 엄청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면?
2: 네. 오.
0: 가이드 소남 씨의 친구가 결혼식의 주인공이랍니다.
1: 아, 어머님들이 벌써 많으신데요? 가스텔레. 가스텔레. 가스텔레.
0: 귀마개가 달린 전통 털모자 쉬리띵가에 예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또 보리란 말이죠. 뭔가 이 또 결혼 생활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 지금 천지입니다.
0: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고 풍요와 행운을 빌어주기 위한 의식들이 준비됩니다.
1: 야, 오늘이 좋은 날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에 해물이라고 하는 태양 주변에 있는 무지개가 떴어요. 야, 오늘 이 마을에서 결혼식도 있고 또 뿌자라고 하는 의식도 진행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또 하늘에서도 축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0: 햇무리가 나타나면 행운이 온다고 하죠. 신랑 신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1: 드디어 신부가 왔습니다. 와.
0: 신부가 도착하면 화려하게 장식한 의식용 화살을 등에 꽂는데요. 이는 신부가 신랑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환영의 노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결혼 예식이 거행됩니다. 신랑 신부는 전통 술과 볶음 보리가루를 조금씩 찍어 공중에 뿌리며 신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후 하객들은 노래를 부르며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이동합니다. 스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 신부가 보리방석 위에 앉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며 행운을 빌어줍니다. 무스탕의 전통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 새 사람인 신부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커서 상대적으로 신부에 대한 의식이 많다고 합니다. 나쁜 기운을 싣고 축복을 받은 신랑 신부가 초에 불을 붙이는데요. 촛불은 두 사람의 결합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반지를 껴주는 것으로 결혼식이 마무리됩니다.
1: 축하합니다.
3: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4: 한국에서 현대식 결혼만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완전 전통이잖아요. 절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발자국 가고 막 뭐 하고 문 앞에서도 한 십몇 분을 막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와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괜히 저도 엄청 엄숙해지고 진지해지고 그러는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0: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피로연을 갖는다고 합니다. 피로연이 열리는 장소까지 신랑과 신부 그리고 하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동하는데요. 길에서 만난 마을 주민에게 카다와 돈을 건넵니다.
4: 진짜 완전 동네. 제가 뒤에서 따라오면서 보니까 이 오신 하객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계셨거든요. 그 돈을 지금 이제 저 독고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마을 전체의 축제다 보니까 저런 분들도 이제 돈 챙겨드리고 또 그 위에 카다 올려드리면서 뭐 이제 같이 축하하자 뭐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온 마을이 노랫소리로 떠들썩해집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나둘 거리로 나와 새로운 부부의 시작을 축하해줍니다. 피로연 장소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들어가기 전 하객들 모두 신께 공양을 올립니다. 회관에 들어서니 노랫소리가 한층 더 커집니다. 두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네팔 각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 걸음을 한 분도 계시다는데요.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 모두들 흥이 절로 나시나 봅니다.

0: 무스탕에서 귀한 재료로 손꼽히는 야크고기부터 다채로운 채소들까지 평소에는 맛보기 어려운 음식들이 한상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쁜 날이니만큼 음식도 푸짐합니다. 달밭은 곁들이는 음식에 따라 맛이 달라져서 그런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1: 고기가 뭔가 한국의 불고기 같이 생겨가지고 가장 기대가 되는데
0: 고기가 쫄깃하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하나 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관 중앙으로 모여듭니다. 큰 원을 그리며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박자에 맞춰 춤을 춥니다. 결혼식은 둘만의 의식이 아닌 모두의 축제가 됩니다. 신랑 신부는 프랑스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 고향인 무스탕으로 돌아온 거죠. 라고 자란 뿌리를 잊지 않은 이들이 있기에 무스탕의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0: 정말 히말라야 산문 지역들을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이 무스탕은 무스탕의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날 것 그대로의 거친 자연과 그 안에서 온기를 나누며 사는 사람들. 오직 무스탕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0: 사랑마을 안을 어슬렁거리며 둘러보는데 골목 안쪽에서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데려가려는 사람과 버티는 소 사이에 한바탕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1: 아, 무슨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축제.

0: 이 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자꾸 겁을 먹고 있고, 사람들은 빨리 집에 데려가야 돼서 이렇게 막 끌고 가고.
1: 아침에 공동으로 풀을 먹고 돌아온 소들의 주인이 각자 소를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소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금세 자신의 소를 찾아내는 게 신기한데요. 매일 소를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맡겼던 소의 수만큼 값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2: 정산하는
0: 날이 다가오면은 지금 보이는 이 울타리에 소들을 몰아놓고 주인들이 와서 자기네들 소를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 집은 뭐 두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각 마리에 맞는 금액을 지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1: 주민들은 한두 마리의 소를 먹이기 위해 초지를 찾아다니지 않아서 좋고, 목동은 소머리로 돈을 벌어서 좋고, 그야말로 상부상조입니다. 풀을 먹으러 집을 나섰던 소들도 모두 되돌아가는 시간. 분주했던 차량마을의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0: 여름철이면 모스탕에서는 각 마을마다 야르퉁 축제가 열립니다. 수확을 앞두고 잠시 농사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기는 건데요. 마을에 따라 축제의 형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1: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해발 약 3,600m의 짜랑마을입니다. 이 짜랑마을은 지금 야르퉁 축제가 한창인데 지금 저 멀리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오늘은 말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0: 말을 가진 주민들이 여기 다 모인 느낌인데요. 축제에 참가하는 말과 주민 모두 한껏 멋을 냈습니다.
2: 따신데라 야동 어라 지지 당기 지네라 따신데 어라 따따따당 그래 어라 나 유지 타 타수길 타 타수길 잡라 다시 낙포 다시 낙포.
0: 마을에는 넓은 공터가 없기 때문에 마을 밖에 경기장이 만들어졌다는데요. 걸어서 약 10분 정도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에 참가할 선수들이 경기장에 모두 모이면 다 함께 돌을 줍기 시작합니다. 경기에 쓰는 돌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고르는 게 중요하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말과 호흡을 맞춰보는데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1: 저기서 시작해서 일로 달리는 거고 중간중간에 있는 그 목표물에다 돌을 던져서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 볶은 곡물 가루인 짬바를 뭉쳐서 만든

0: 맞춤 모양의 똘마와 쉽게 부서지는 빵, 단단한 야크뼈까지 다양한 종류의 표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서 던져도 표적이자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을 타면서 맞춰야 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정확한 확인은 필수.
1: 계속 맞추시기는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부셔져야 돼요. 근데 이제 살짝 스치거나 아니면 맞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세팅해서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완전히 부셔질 때까지.
0: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 이번에는 또 실패. 그 와중에 카메라를 맞추셨습니다. 표정 맞추기에 성공하는 선수가 없어 지루해지려는 찰나. 과연 성공일까요? 이번에도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확인해 나서는데요. 드디어 성공입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말들과 마을 주민들은 마을로 돌아가시는데 이 풍경이 뭔가 옛날의 그 유목민족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 차랑마을 주민들과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갑니다. 야르틈 축제의 열기를 뒤로하고 유서 깊은 사원 가르곤파로 갑니다. 차랑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마랑은 작은 마을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무스탕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인 가르곤파 때문이죠. 가르곤파는 티베트 불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드마산바바가 8세기에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원을 찾은 이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사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1: 자, 지금은 구루 림포체 파드마산바바의 생일 축하연이 있다고 해서 가르곤파에 왔습니다.
2: 티베트 달력으로 매년 6월 10일에는 파드마산바바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신자들은 먼 걸음을 마다 않고 가르곤파를 찾는다는데요. 사원에 도착하니 따뜻한 차를 건네줍니다.

0: 아니 이제 드링기 뒤수 아니 어라케 구루 세주 뒤수 모자 아니 구름 정오에 자기 묘람다 아니 쪼가 아니
1: 입구에서부터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조심스레 들어간 사원 안에는 낮게 읊조리는 스님들의 불경 소리가 가득합니다.
2: 파드마 삼바바와 관련된 그림이 지금 안에 있습니다. 벽화죠. 동상도 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 동상도.
1: 본당은 앞뒤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안쪽 법당에 파드마 삼바바가 모셔져 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를 본존으로 모신 곰파는 무스탕에서도 드물다고 합니다. 준비한 카다를 파드마 삼바바에게 바치는 신자들.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남은 여정도 무탈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카다를 걸었습니다. 파드마 삼바바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티베트어로 번역했을 뿐 아니라 티베트 사자의 설을 저술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 불경 소리와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스탕 사람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요?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순수함과 따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다들 삼아 딱히나 차 부에 어디 부에 대 그런 쓰는 미쳐 사야지 쓰는 미쳐 나네.
1: 네, 다들 삼아 지금 미모 좀 라데 차도 지답 좀 라드리. 차도 지금 믹스 기타 부른 것이 기회. 이모씨 차도 이래스.
2: 로만타 의사 선생님. 여기가 무수탕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만탕에서도 오시고 저 밑에서도 오시고 해서 위에서 만났었던 우리 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3: 괜찮아요.
0: 다 먹어.
2: 다 먹어요?
0: 다 먹어요. 괜찮아.
2: 감사합니다. 나오자마자 벌써 두 개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4: 무스탕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나누며 파드마 삼바바의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사원 밖으로 나오니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무슨 줄인가 봤더니 점심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5: 아까부터 배가 너무 고팠어. 어우, 야, 얼마나 잘 닦아주셨으면. 눈이 부신데. 도레. 도레라.
4: 우리네 절밥처럼 사원에서 준비해준 달밭입니다. 쌀밥과 달커리, 채소볶음까지 모두 먹음직스러운데요. 신기하게도 고추를 나눠주시네요.
5: 요지지.
4: 식사 장소를 찾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벌써 만 원입니다. 다행히 동자스님들 옆에 자리가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0: 이게 밥을 바로 비비면은 손이 화상을 입고 이렇게 차가운 애들이랑 같이 비벼줘야 됩니다.
1: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달밭을 자주 먹다 보니 손으로 먹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0: 미토차. 어제 손톱을 자르길 잘한 것 같아요. 네팔에서는 항시 손톱을 잘라줘야 됩니다. 언제 손으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1: 무스탕 사람들의 일상과 삶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 그들의 따뜻했던 미소와 맑은 눈망울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 생체가 다채로운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증기 받아가세요.
4: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5: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6: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7: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6: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증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하.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증기 받아가세요.
4: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5: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6: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7: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6: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0: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2: 장호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3: 아, 말이.
2: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4: 아, 네, 반갑습니다.
5: 아, 아빠 심어줄게.
6: 뭐 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루고 있어요.
3: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2: 우리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경주마 했었어요. 아.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교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 체험장에서 있던 아이인데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구조왔을 때 그 경계를 하고.
3: 가장 먼저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폐업하면 그냥 다 폐사되는.
4: 맞아요.
3: 너무 안타깝고.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학교에서는 졸업 앨범 촬영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졸업 앨범 사진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 촬영을 꺼리는 학생과 교사들도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남기는 졸업 앨범마저 범죄의 표적이 되자 촬영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사제지간에 추억을 남겨야 할 졸업앨범 촬영 시기지만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졸업앨범 사진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주 인천지법은 중학교 졸업앨범 사진 등을 악용해 교사와 학생들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교사만 5명, 학생들의 사진까지 범죄에 악용됐고 피해자들이 모르는 사이 성착취물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2: 졸업앨범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개인 프로필 사진을 가지고서도 여러 차례 합성물을 제작을 했었고
1: 졸업앨범이 범죄에 악용되면서 촬영을 꺼리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교사조차 새로 전근 간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 학교의 요구에 따라 졸업사진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촬영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 졸업앨범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추억이 되고 평생 간직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딥페이크를 당했다. 저는 안 찍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 빠지고 찍을 수 있는 거고.
1: 일부 학교에서는 성범죄 악용을 우려해 앨범 촬영 때 서약서를 받거나 학생과 교사에게 촬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남기는 졸업앨범 문화까지 위축시키면서 안전한 사진 관리와 촬영 선택권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학생에게 전공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전공 자율 선택제, 이른바 무전공의 실제 성과 어땠을까요? 먼저 이 제도를 경험한 학생들을 분석해 봤더니 전공 만족도와 진로 준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취업과 대학 생활 적응에서는 과제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입시에서도 일부 주요 대학의 무전공 모집 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수험생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간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선발. 지난 2014년 정부는 대학 재정 지원과 연계해 무전공 선발 확대에 나섰습니다.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꼴로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2016학년도엔 전국 73개 대학이 도입해 모집 인원은 4만 1천여 명, 전체의 11.9%까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도를 경험한 학생들은 어땠을까? 한국교육개발원 분석 결과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진로 준비 행동은 일반학과 학생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졸업생 취업률은 일반학과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중도 탈락률도 일반학과보다 높았습니다. 낮은 소속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동료 선후배와의 상호작용은 4점 만점에 2.83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전공 선택에선 전산 컴퓨터 공학 등 일부 인기 분야로 쏠리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사회적 수요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다른 학생들의 선택을 따라가는 건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 전공 쏠림이 사실 이 전공자율 선택제에서 가장 큰 주요 쟁점이긴 한데요.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전공 박람회처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나 1학년 때 여러 전공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그 맛보기 수업들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4: 수험생들의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시에선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등 일부 주요 대학의 무전공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정시에서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일부 무전공 모집 단위에서 등록 포기가 늘었습니다.
6: 무전공 전반적으로 떨어진 건 맞아요. 내가 갈수 없는 학과를 자율종합부를 통해서 가는 어떤 우회의 경로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었다면 지금은 그 교육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4: 정부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확대된 무전공 선발. 학생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를 실제 진로와 취업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내실화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네, 관객이 객석을 벗어나서 직접 무대에 오르고 이렇게 배우가 돼보는 이색 연극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극의 과정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참여형 공연 현장을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서울의 한 극장 입구. 연극을 보기 위해 모인 관객들이 하나같이 쪽대문을 읽고 있습니다. 배우의 수신호에 맞춰 계단에 모인 순간 관객들은 모두 배우로 변신합니다.
8: 아, 이번 기념회에는 이 공연을 같이 한번 올려봐야겠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7: 극단 산두의 50주년 기념 공연에 모인 원로 배우가 된다는 설정으로 시작된 관객 참여형 연극. 평소 접하기 어려운 소극장 무대 뒤편부터 조명기구, 좌석 배치까지 자유롭게 둘러봅니다.
8: 우리 공연이 보통 참여형이면은 막뭘막 해야 하나? 막 이런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가지셔도 되고 그냥 마음이 열려 있으면 돼요. 저희가 뭐 어려운 거를 부탁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서.
9: 마음껏 체험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7: 함께 잃어버린 의자를 찾고 무대에 오르기 위한 연습도 진행합니다. 무대에 오른 관객들은 대사까지 읽으며 일일 배우가 됩니다.
10: 원래는 사실 결과물만 본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좀 과정을 생각해 볼것 같아요. 무대 위에 배우분들이 올라오게 되는 과정, 연습하게 되는 과정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서.
7: 걷는 객석이란 이름으로 두산아트센터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투어 겸 참여형 연극. 관객이 공간 곳곳을 직접 걷고 체험하면서 공연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11: 어렸을 때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비가 와서 미끄럼틀 밑에 숨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린 경험이 있으면 어른이 된 후에도 미끄럼틀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이 공간에 올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7: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문 참여형 연극이 관객에게 새로운 공연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대학 통폐합으로 입학 경쟁률은 높아지고 정원과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원과 학과를 줄이는 구조조정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0년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진 대학 통폐합 37건 가운데 27건을 분석한 결과 통폐합 직후 입학 정원은 대학당 약 457명, 재학생은 약 827명이 줄었습니다. 입학 경쟁률도 통폐합 직후 2대 1이던 곳이 3.66대 1로 오르는 등그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비전임 교원은 약 130명, 학과는 약 11개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 통폐합이 단순한 정원 감축에 그쳐선 안 된다며 중복 학과 정비와 캠퍼스별 기능 특성화 등 실질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내일이면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미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EBS 뉴스 12회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0: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선배님 여전하신데?
2: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1: 나일상 팀메이트.
3: 역시 우리 과일.
1: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0: 번째 사라입니다.
1: 둘째 마리아입니다.
2: 셋째 데니엘입니다.
3: 넷째 세모아입니다.
4: 안녕하세요.
5: 한 5년은 못 본 것 같아요.
6: 걱정보다는 즐거움이 앞서는 거죠.
7: 금방 도착할게.
6: 금방은 아니고 40시간 넘게 기다려. 이동을 정리해서 딸 집까지 가려면 3번 해야 돼.
8: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 솔직히는 좀 걱정은 돼요.
6: 좀 빨리 걸어봐요.
10: 빨리 걷고 있어요. 어떻게 더 빨리 가.

0: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1: 지금은 독일 상공을 지나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갈 거예요.
0: 지금까지 몇 시간 탔어요? 비행기?
1: 다 합하면 한 12시간 반 정도 타요. 목표가 즐거우면 모든 일에 즐거워요. 긍정적이고.
0: 네. 여기가 이제 진짜 네덜란드 분위기야.
2: 할머니 할아버지 안 피곤하시죠?
1: 네, 피곤하지만
0: 조금은 피곤한데 그래도 신나요. 애들 보러 가는. 할아버지는 하나도 안 피곤한가 보네.
1: 난 안 피곤해요. 환승은 왼쪽으로 가라고 써졌어요.
0: 저쪽으로 갈까? 여기가 쉬는 데인가 봐요. 경유하려면 쉬어야 되는데 아, 우리 시간이 7시간이나 여기서 7시간 동안 뭘 해야 되지? 여기 7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1: 아니요. 당신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저 열심히 가서 쇼핑하고 오시고 네, 그럼 이제 시간 되면 음료수를 하나 한 잔 사갖고 오시고 나는 여기서 인터넷 되면 인터넷 보고 있을게요.
0: 나 혼자 가다가 길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1: 아까 오면서 우리가 커피 좀 봤는데 여기가 여기 있네.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아메리카노 믿음. 네, 아메리카 핫.
0: 야?
1: 예. 여 공항에서 음료수 사면서 팁 줘 보기는 처음이네.
0: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1: 내기지 말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 공항 밖에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요.
0: 누가 뭐라 그러면 이제 아 우리 네덜란드 갔다 왔어. 아 드디어 이제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1: 공항 밖으로 나갑니다. 와
0: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안녕하세요. 오 하늘이 너무 맑고 좋아요. 사진 한 장 찍어줘 인증샷.
1: 아 또 그래요.
0: 비즈 선생님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네. 하나.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지금 손주 생각이 안 났네. 그러네 진짜.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여기 나왔다는데. 안녕. 오,
1: 안녕.
0: 안녕 사라 마리아. 안녕 사라 마리아 다니엘.
1: 안녕하세요.
0: 우리 멋쟁이 사이 안녕.

0: 짐이랑 이런 거는 다 잘 보내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1: 너는 지네가 관심 있냐? 엄마 아빠한테는 관심이 없어?
0: 아니 엄마 아빠도 관심 있지 당연히.
2: 저는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3: 오이고.
4: 잠깐만요, 잠깐만요.
1: 열심히 해.
2: 네. 어서 오세요.
5: 선물도 엄청 많아.
0: 그 understand?
2: 네.
0: 말해줘, 말해줘.
6: I was feeling nervous, happy, but kind of sad because I wasn't able to practice any Korean. You told us to, whatever we do, it has to be Korean. After this, you and Dad are supposed to do this.
7: What should I do?
6: You're supposed to do this. I think it's best if I keep my iPad with me.
1: 야, 드디어 이제 브라질을 갑니다. 얘들아 기다려라. 할미, 할배가 간다.

0: Again, something in our operation is not running as it should be.
1: 저희 조종석에 문제가 생겨서 기술자 불러서 고쳐야 된대요. 근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2: 불러들이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3: 짐 찾고 좀 머리고 다시 고개하고 언제 그걸 정리소 가서 다
2: 지금 출발해도 늦겠는데.
4: 때문에 짐은
2: 삼파울로에서 찾으셔야 돼요. 아. 삼파울로. 지금 시간이 지금 2시가 됐어요.
3: 한국 같으면 그냥 막 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0: From the flight deck, deck captain, this time with some. And from the flight deck, deck captain, this time with some good news.
1: 곧 이륙한대요.
5: 나온다, 올라갑니다.
3: 이륙은 아직 안 한대. 이륙에 가면 진짜 젊은 사람들처럼.
5: 아니, 공격할지 움직여야지.
6: 빨리 걷고 있어요.
3: 응?
5: 빨리 걷고
3: 있어요.
5: 어떻게 더 빨리 가.
6: 그럼 어디로
5: 가라고
6: 그러잖아.
5: 하나 나왔어요.
3: 응.
5: 여기 여기. 아, 우리 엄청 늦은데 왜 이렇게 꽁적거리고 다녀. 간단한 비행기도 못하겠네, 그냥.
3: 아, 봐, 여기 상류 있어 있죠? 자, 상류 있어 가는 거. 이제 B39.
5: 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가다가 바카스나 하나 사 먹으면 되는데 여기 한국이 아니라 바카스도 없지. 마지막 비행기 국내에서만 타면 됩니다.
3: 실상 막상 오니까 비행기도 뭐 과속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도 거의 그래도 예정시간과 맞춰져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뭐 안심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고, 그나저나 긴 시간 고생했어요.
5: 그래도 애들 볼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렁설렁해요.
3: 애들 만납시다, 이제.

0: yeah.
1: The connection.
0: If it's more than 40 hours of trip, you know
1: yeah.
0: how tired it is.
2: 아이고, 이제 비행기가 드디어 도착했네. 도착했나 보다.
3: 사감이 시작하네.
2: 아유, 잠도 안 자고 애들이 나왔나.
3: 꽁소리 나오면 내 데뜨게 된 거예요?
2: 도착했다! 드디어! 브라질에 드디어 도착했다!
3: 기분 좋아요.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네, 조금만 이제.
2: 너무너무 좋은 거래요.
3: 조금만 기다리면.
2: 아니, 얘들이 얼마나 많이 커갖고 아가씨 같이 커버렸나 하고 지금. 아,
3: 그래요. 우리 것만 돌아보고 있는 거죠?
2: 진짜 우리 것만 돌고 있어. 아이고, 잘 만났다.
3: 미안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와, 요리 볼래? 밖에 있는 아우. 사람들이. 왜 우리는
2: 밖에 있는 사람 기다려서 이제 우리가 몇 시간을 타고 왔는데 밖에 있는 사람 좀 기다려야지. 갈까요?
3: 갑시다.
0: Why I'm nervous?
1: 어서 오세요, right?
4: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0: 왜 안 나와? 나오세요.
1: 아, 네. 예? 예? 네.
0: 와!
1: 어서 오세요.
2: 애들은 자고 있지.
0: 아빠!
1: 아빠! 어서 오세요.
0: 엄마.
3: 얘들아.
0: 애들은 자고 있고. 아니, 왜 이렇게 늦게
2: 긴장이 되지?
0: 나야 뭐 늙었지. 이거 애들이 그린 거야.
2: 아,
0: 애들이. 이거 봤어요? 이거
3: 봤어요.
0: 이거 마리아가.
2: 안녕하세요.
3: 마리아가
0: 쓰고.
3: 우와.
0: 이거는
1: 또 미소를 스마일.
0: 이거 사위가 사랑해요. 썼잖아. 사랑해요.
2: 아니, 애들이 왔어야 되는데 애들이 못 왔구나.
0: 애들을 데리고 오기가 너무 늦어. 지금 새벽 3시잖아.
2: 그러니까.
5: 차야 조그맣게 없고 어떻게 다시냐. 작았는데 어떻게 다시고.
0: 어떻게 넣어야지 뭐 어떻게든.
5: 들어가겠냐? 이걸 이렇게 하고.
2: 싼 거 빼고요, 빼고.
5: 이거 좀 하고.
6: 이거는 저희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예.
6: 실을
3: 예.
6: 수 있는 거 저희가 바로
5: 실을 여기 봐, 여기 봐.
0: Is it okay to?
3: 아이고, 아이고.
2: 여기도 카메라 설치해놨네.
5: 네? 여기도 카메라를 설치해놨네.
0: 조심히 운전하세요. 아, 그리고 여기요. Should I say if there is a red light in the...
1: Oh, yeah. Tell him if...
2: 그래서 필리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지 아, 실감이 안 나네. 아직도 비행기 있는
0: 거. That's the odd wheel.

0: 모두가 매주 4시가 됐다, 야.
1: 필리핀은 아침에 또 7시에 나가야 되는.
2: 아, 필리핀 피곤하겠다.
3: 그러니까.
4: 많이 짐을 갖고 와야 될 거야.
1: 아니야, 두세요, 저기 저 갖고.
0: 진짜 옛날 집이다.
1: 그래도 웰컴입니다. 들어오세요. 아유.
0: 우리 딸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4: 들어오면서 우리 딸내미 집이 있을 뿐이야.
0: 사진?
4: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다.
0: 그래서 하고. 응.
1: 들어보실래요? 문 열고. 우와! 저 애들이 만든 거.
5: 야.
1: 아까 그 사인 어디 갔어? 엄마.
0: 야. 야, 이렇게 해놨구나. 아유, 이쁜 것들.
1: 이거 할아버지.

0: 다니엘이 이거 할아버지래. 네. 아. 주름 보여, 주름? 네. 주름?
1: 이거 할머니. 수프리.
2: 나같이 생겼어요, 봐요. 내 거예요? 나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네,
0: 똑같아. 아, 나도 똑같아요? 어?
2: 그러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 잘 그렸네. 아이고, 자. 고맙네.
3: 드라마에서 보면 뭐 프로포즈 할 때라든가 아니면 뭐 신혼여행 갔을 때 막 침대 위에 이렇게 쫙 꾸며놓은 그런 거를 봤잖아요. 그건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 드라마 찍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실제 그 상황이 우리가 잠자는 침대 위에가 그게 펼쳐져 있다는 게 손주들이 많아서 참 좋구나. 와,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아,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0: 계단을 보시면, 네, 여기가 아들 될 바야. 얘네들아. 아니, 여기 사모엘이랑 얘네는 항상 같이 자, 이렇게. 사모엘이랑 다니엘 여기 살아.
3: 그건 아무래도 첫째 사라져. 첫 손주잖아.
2: 첫 손주, 첫 기쁨이야. 네. 첫사랑이라고 하면. 네.
3: 얘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컸어요.
2: 같이 소풍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3: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놀래요 하면 놀아줘야죠.
4: 이제 좀 들어와서 쉬세요.
2: 네,
0: 그래.
2: 오늘 수고했다.
0: 네, 아빠도 푹 쉬세요.

0: 따뜻해, 좋다.
1: 아, 그냥 해서 잘 마셔. 이렇게 그냥, 어이구, 어이구. 우리 다니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어? 왔어?
3: 다니엘 왔어? 아유, 이렇게 많이 커버렸어? 아유, 할머니 알겠어?
2: 응? 뭐야?
3: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우리 사람 아저씨가 돼버렸어.
1: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보다 이제 귀에 다
3: 돌아니까, 아유.
4: 아이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0: 이제 사랑 엄마를 내려다 봐야 되겠네.
2: 내 옷 다 입어요.
0: 네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2: 안 자른데. 우와. 할머니, 아니, 아니, 아니야, 사모님. 엄마가 아니라 누군데.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삐일만 얘기가.
2: 그래파다. 할머니.
1: 우리 막내. 우리 맞아. 어이구, 어이구.
6: 잠깐만요. 보고 싶었어요. 어색해요. 동력해요. 동력해. 동력해요.
2: 마리아.
6: What?
2: Hi.
6: 네.
2: 마리아. 보고 싶었어요.
1: 그래. 아이, 마리아, 많이 컸네.
2: 많이 컸네.
0: 할아버지 짜증났네.
2: 얼마 할아버지 말았다.
7: When did you guys, when did they arrive?
8: 언제 왔어요?
7: 언제 왔어요?
1: 여기를 자고 있을 때
7: 6
1: 왔어.
7: 6
0: a.m.?
7: 3. 6
2: a.m.? 3.
7: 어.
2: Oh. 3. I was close, I was close. 3.
0: 할머니 선물 사왔어.
8: 자, 이거부터.
7: 예!
1: 자, 또.
2: 우리 how many did they get?
7: We're gonna be billionaires.
8: 너무 많잖아요, 가사 안에서.
7: We're gonna be billionaires.
2: This one is all of us is ours, is it? Is there? Or is each of them?
7: No.
2: I'm sorry.
0: 여기 열어봐. 맞아.
2: 내려와서 열어봐. 아니, 선물
0: 거봐. 사람이 봐.
8: 오픈, 오픈해.
7: Go to, I head downstairs to eat some breakfast, eat and make. Oh, 감사합니다.
8: 낮에
1: 하나.
8: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 알아봐.
8: 이거 뭐지?
7: 우와.
1: 우리
8: 나.
0: This. Yeah.
7: Rice cooker.
8: 밥솥. 한국 밥솥을 여기서 살려고 보니까 한 세네 배 이렇게 값이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거 들고 오실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밥솥.
0: 힘내래, 엄마 아빠한테.
8: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해야지, 3월.
1: 3월.
7: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유, 젤로 아주 잘했어.
8: 자, 다음 거. Next. Bring it for.
7: Me.
8: 아니, you have to. One, two, three. 짠! 짠! 여기 짠!
0: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
8: 짜장면.
2: Please, I thought that this house was gonna be packed.

0: CD 여기 놓고.
1: 감사합니다.
2: 국가 하나에 다 될까? 여덟 개는 끓여야 될 것 같은데.
0: 여덟 개 하나에 안 될 것 같은데.
2: 여덟 개는 안 되지. 두 개는 해야 되겠지. 여기 한 다섯 개, 여기 아니면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이렇게 그릴까요?
0: 니네 그릇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2: 다 뺄까?
3: 짜장면 끓여줄게.
2: 짜장면을 만듭시다.
4: 여기다 먹을 거예요?
2: 짜파게티가 비싸서 한 달에 한 번 먹나 봐, 애들.
0: 한 달에 한 번도 많이 먹는 거지.
5: My mom barely makes any 짜장면 because like so expensive here in Brazil. Come on, you can afford that, can't you? So I don't understand the logic.
2: 애들한텐 귀한 음식이야. 특별한 날 먹는.
0: 네 개지? 다섯 개?
2: 여기에 다섯 개. 오. 아우 많이 끓이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0: 맞아.
5: 할머니, Mom, how many more minutes?
2: 할머니 얼마나 걸릴까요?
0: 텐미. 아까부터 할머니는 텐미니만 부르지.
2: 텐미니.
5: Still?
2: Still? 아직도 텐미니.
0: 아직도.

0: 엄마께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은데?
1: 내가 저한테 그럴 것 같아.
0: 아니, 애들이 할 것 같아.
1: 애들이?
2: 이건 차백이. It's actually kind of hard.
1: 예, 짜장면이 왔습니다.
3: 얘들아, 빨리 와. 짜장면 물어.
4: 나 얘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5: 잘 먹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점심을 먹고 왔어요?
5: 그만 못해서 개먹을게요.

0: Well, yeah, I enjoyed it. I enjoyed it. That's all I'm gonna say.
1: 할머니 맛있어요.
2: 맛있게 먹어.
1: 네.
0: Guess is the new man of the house.
3: 그렇지.
0: 나이 많으신 연장자. Bye bye, guess what? I'm able to... Okay.
3: 네.
0: 네.
1: 김치가 있으면 좋겠다.
4: 그러게.
1: You'll be nice with the kimchi, right?
5: Yeah. Don't
1: you
5: have kimchi?
1: No, we don't. Have to make.
5: I like kimchi a lot. I like kimchi a lot. Especially newer kimchi. I like it a lot.
3: Yeah. 어머니 made it.
5: That's why I like it.
3: 할머니 did a great job, right? 맛있어요?
1: 네. 맛있어요. I'm not sure that's something positive you can talk about.
3: 어머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6: 그러면 할머니가 김치 한번 담아줘 가야 되겠네.
4: 마리아, 김치 맛있어?
6: 아니요. 아니요.
1: 매워요?
6: 매워요.
0: 매워요.
3: 나 제일 좋아.
0: Yeah, he likes it.
3: 네. 사라랑 다니엘은 잘 먹어요.
0: 네. I'm the one that likes it more in here.
6: 오, 그렇구나.
3: 마리아.
4: 잘
3: 내가 아직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해. 그 꼭 항공사에서 누가 일을 하든지.
0: 그러면
4: 너는 조금 있으면
0: 알바하고 나가게 생겼다.
4: 나.
0: 맘, 이제 뭘?
4: 그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0: Maybe just a little bit.
4: Little bit?
0: 더 주세요.
4: 사무엘은 제일 잘 먹네.
6: 이야.
3: 오케이.
6: 끝까지 먹고 있어.
0: 그래.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3: 잘 먹었습니다.
0: 잘 먹었습니다.

0: 누워있는 것도 힘드네. 아이고. 아니, 진짜 몸살이 났던 것 같아요. 몸살 감기까지 있나, 했나, 코도 꽉 막혀갖고, 숨도 쉬기가 좋고, 힘들었고.
1: 정말 어때요?
0: 아무래도.
1: 열이 많이 나나?
0: 아무래도 조금 쉬어야 될것 같아, 오늘요. 아이고. 아마 아무래도 몸살 감기 같아.
1: 지혜!
2: 엄마!
1: 아빠가 몸살이 왔나 봐. 드디어.
2: 아이고.
1: 약치. 뭐 없어?
2: 몸살약? 몸살약은 없는데? 뭐죠?
1: 아, 니네는 젊으니까 몸살약도 없나 보다.
2: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1: 혹시 선생님들한테 비상약은 없어요?
2: 혹시 뭐 감기 몸살약 같은 거? 타이레놀 같은 것도. 저희한테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 있네요.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고마워네.
2: 몸 보신할 만한 걸 좀 사갖고 와야겠네.
0: 그래. 아이고.
2: 그러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좀 그러니까.
1: 할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사람을 놔둬야지.
3: 응? I'm your life is not well?
2: Yeah.

0: 마리아.
1: 네? I felt excited, but mostly a little bit awkward because my Korean was not good. So I just crammed in some random stuff to learn, and then I just practiced them a little, like for 2 minutes every day or whatever.
0: 마리아.
1: 네?
0: 할아버지가 너무 어깨가 아프고 힘들어.
2: Do you need anything? 필요한 것 있으세요?
0: 그래. 할아버지가 목이 아픈데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져올 수 있어? 보자.
2: I don't know how to make coffee.
0: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가서 물 한 잔 가져와. 물.
1: 물?
0: 물 한 잔 가져와.
1: 알았어요.
3: 되는데.
4: 그치, 할아버지 이거 보면 좋아하셨어. 사진기 바로 꺼내 드셨을 텐데.
5: Should have been driving from the beginning here.
3: 바다다 다음에 시. 저 바다봐.
4: 바다봐.
5: 아, the water is really good.
4: 아, 그리고 물이 안 차갑고 따뜻해.
3: 오, 그래?
4: 엄마, 제 사람들은 저렇게 수상스키 같이.
3: 우와. 우와, 브라질이 이런 데가 있었구나. 우와, 너무 좋다.
1: 예쁘다.
3: 어, 예쁘다. 필리페 고마워.
5: 네.
3: 여기야?
4: 네네네. 여기다 세워놓고 좀 걸어가야 돼요.
5: So you like this weather?
3: 어, 좋아, 너무 좋아.
6: That is happy.
1: Yeah.
6: This part of the city is old.
7: 저기 엄마, 여기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파란색, 하얀색 들어간 벽돌들. 타일들, 타일.
6: This one is the Azulejo.
3: 아, 옛날에 그런 포르투갈 시대 때 진 거로구나.
6: 어, 그때부터 있던.
3: 오. 저 아저씨 들고 다닌 거 뭐야? 사진 찍나?
6: 그러신 것 같은데. 오.
4: 네, 그렇지, 엄마. 역시.
3: 어, 이제 다른 문이야.
5: Let's be in the shade. Yeah, let's be in the shady part.
6: 더워.
5: Yeah, I mean, it's quite hot there, though. It's very hot. Better like this.
1: 나 아이스크림 주세요, 제발요.
4: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1: 네.
8: 오케이.
4: 미다, por favor.
8: Na casquinha da tapioca de mandioca, sem leite, sem açúcar.
3: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파는 분 같이 통 자체도 이렇게 네모고 또 너무 똑같아가지고 너무 그게 이렇게 서로 공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얼음 아이스크림이었지만 여기는 이렇게 퍼서주는 그 아이스크림 말하면 고급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에 비하면.
1: Obrigada.
4: Muito obrigada. Oh,
1: caiu.
8: Mais um.
1: 맛있어요, 엄마.
3: 맛있어요.
1: 나? 엄마, você quer um? Delicioso?
3: 그냥 하나 더 살까?
4: 먹어볼래, 엄마도? 엄마는 무슨 맛으로 먹어볼래? 이거? 똑같은
3: 반반.
4: 아, 반반.

0: 노란 게 훨씬 맛있어. 오브리, 오브리갓. 이게 맛있어요? 거의.
1: 맛있어요?
0: 이게 맛있어, 하얀 거.
1: 그래. 아. 맛있어요.
2: 맛있어요.
1: 이, 꽝또에?
3: 예, 여기 있는 거.
1: 픽스라고 우리로 치러, 계좌 이체하듯이. 이거 찍어서. 우리가.
0: 아, 여기 이제 시장 들어가는 거야? 와, 여기는 또 특별하네.
1: 여기는 이제 기념품들이 많아. 수빈이 기념품도 팔고, 그래서 이런

0: 가방 봤어.
1: 와. So old. It looks so old. It looks like they're from the 1980s.
0: 그래서 여기 이거 봐.
1: All these things look like they're from the 1980s.
0: Do you think it is a what?
1: Okay, I'm...
0: 막 이런 옷 좋아하잖아.
2: 와.
3: 에미니 and Lava have an excess talent, talent of style.
1: Do you know?
4: They know how to choose clothing. Uh-huh. They know how to make combinations.
1: Yeah.
4: Yeah, they do.
5: 한국에 가서 입을 수도 있고 전철 타고 다닐 때 저 사람 저 옷은 어디서 샀지? 그런 옷들을 나는 어디를 가면 즐겨서 사는 편이거든요. 이 옷 입고 싶어.
1: 예쁘다.
5: 필리페, 나 이거 사.
4: 여기? 여기?
5: 여기.
4: 여기요?
5: 내가 입으면 이쁘겠어? 이뻐?
4: 예뻐요. 예뻐요. My gift to you. My gift to you. Mi vende essa aqui, por favor?
5: 이거 말고. 뉴.
4: New one?
5: 이건 여기 입은 거 말고 new.
4: Poxa, esse aí você tem um, esse aí estava lá no mostruário, né? Você tem um que é novo. Exactly like this. They only have the one there. But they put it on display today. So it's too new.
0: 아, 오늘 저거 분열한 거래. 오늘 분열한 거라고.
5: 고마워. 가자.
0: 갑시다. 이제
5: 집에 가서 패션 쇼를 한번 해야 되겠다.
6: But he asked, he wants water.
7: He wants water.
6: Oh no, you're getting that.
7: No, I'm getting the water.
6: I'm hungry.
7: You're hungry?
6: Well, good. Well, that's sad. I'm gonna go check if there's any food.
7: Mario, when you're gonna go to the store, there's no food left.
6: What?
8: 아이고, 어이구 고맙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Oh, 아유, 목이 너무 아프다.
7: Because they said that they're going out, but 마리아, they didn't say where.
6: 네?
8: 그 엄마 약상자에서 파스 나왔다 가서 보고 파스 좀 가져와봐. 파스.
7: 어?
8: 파스 몰라?
7: 아니요.
8: 파스를 모르는구나.
7: I'm
8: 벌써 와 이리 가져고 뭐냐 아이패드 가져와봐.
7: 네.

0: how much terror is going on, you know?
1: 마리아, 너무 힘들다 이거.
0: Found it, found it, found it.
1: 다니엘, 마리아.
2: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3: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4: 너가 자꾸 해볼까?
0: No.
5: 할아버지.
0: No, no, no, no. 안 돼, 안 돼, 안 돼,
5: 안 돼.
0: 안 돼.
5: 할아버지.
0: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6: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9: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0: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1: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9: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2: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4: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15: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16: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17: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16: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1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챙겨줘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가 지나면 나타나는 것이 있답니다.
4: 이 숲은 녀석들이 장악하고 있지.
3: 가을 지리산의 보호물.
5: 야생은 그게 좋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자랐기 때문에 저항력도 있고 얘들의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6: 양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발효액이에요.
3: 지리산 약초로 만든 발효액은?
5: 저의 비장의 복입니다.
7: 허리채로 담은 거목콩 된장이에요.

0: 소박한 자연을 닮은 스님의 밥상. 사람을 살리는 대한 스님의 자연 밥상을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너른 지리산 골짜기마다 가을 향기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가을이면 먹을 게 지천이라는 그곳에서 대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지리산은 스님의 보물 창고.
1: 정막강사, 고즈넉한, 적적한. 이제는 이제 벗어 시작이죠. 네. 산의 열매, 산초 같은 것도 따도 되고. 소나무 향이 좋습니다.
0: 소울 향 따라가다 발견한 스님의 보물은?
1: 얘는 영지다. 영지는 따도 돼요. 이 정도 자라려면 꽤 오랜 세월이 필요한데, 영지예요, 얘가. 신령할 영지를 쓰잖아요. 땅에서 나는 신령스러운 버섯. 여기서 이렇게 톡 끊으면 이 종균이 있다가 이 뿌리에서는 또 다른 녀석들이 자라요. 덮어주면 돼요. 버섯은 따고 나면 항상 원상복귀.
0: 이번엔 또 뭘 만날까요?
1: 얘들이 생강나무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차나무가 들어오기 전에 얘가 차나무 역할을 했어요. 가을에 단풍 들면 얘를 채취해서 부각을 만들어요. 근데 이파리에서 생강맛이 나요. 잎을 채취해서 하나 이렇게 씹으면 생강냄새 나요.
0: 지리산의 보물을 찾아 구석구석 살피는 스님.
1: 버섯이요. 낙엽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눈에 띄게 돼 있죠. 살피는 마음을 가지면.
0: 스님이 아니었다면 옆에 두고도 지나쳤을 버섯.
1: 해지기 전에 내려가야죠. 오늘 산행이 아주 좋았습니다.
0: 딱 먹을 만큼만 채취해 돌아갑니다. 지리산이 포근히 감싸는 암자 금수암.
1: 이곳이 이제 작은 농가주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금수암이 시작이 됩니다.
0: 해인사에서 출가한 후 지리산에 터를 잡은 지 34년. 작은 암자가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시간과 정성이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함께 기거하는 도반과 나선 포행의 시간. 그런데 특별한 인연이라지요.
1: 한 어머니한테 같이 태어난 형제간이죠. 스님 70, 저 66.
2: 그 나이로 안 보이시는데요?
3: 스님들은 다 그래요. 공기 좋은 데 사니까.
1: 물 맑은 데 살고, 예. 근심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0: 사실 따로 지내던 언니가 아프게 되면서 곁을 지키고자 금수암으로 모셔왔답니다.
1: 선생님, 그래도 요즘은 관리를 잘하셔서 일상생활이 점점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
0: 동생 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온 지 6년. 지은 스님은 서서히 회복 중이랍니다.
1: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성찰해야 되는 것. 섭생도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좀 걷어내고 먹는 것이 좋지 않나. 국수 몇 개 따올 것이다. 많이 딸 필요 없어. 오늘 국수에 양념장 할 정도만.
0: 언니를 위한 밥상을 늘 신경 쓴다는 대한 스님.
1: 덥고 힘드시지?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3: 됐어요. 같이 내려갑시다.
0: 힘겨운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게 돕는 것. 곁을 지키는 동생의 마음이죠.
1: 먼저 들어가 계시오. 예.
0: 다시 스님 발길이 닿은 곳은 암자 아래 장독대.
2: 스님, 여기는 뭐가 있나요?
1: 아, 지금 백초효소라고 저희가 봄에 냉이부터 가을 산초까지 양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발효액이에요.
0: 오신채를 비롯해 인공 조미료를 쓰지 않는 사찰 음식에서 스님의 발효액은 가장 중요한 맛내기 양념.
2: 이게 그럼 다 지금 백초 항아리들인가요?
1: 네. 이게 다 15년 된 것들이거든요. 숙성을 그만큼 시켜서 단순하게 그냥 음식의 식재료가 아니라 저의 그 시간과 노력과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0: 스님에겐 또 다른 비장의 무기도 있답니다.
1: 아유, 밥솥을 잘 있었어. 시간장이라고. 이게 엄청 큰 독이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 써서 이제 이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40년 전 해인사 국이라 우리 노스님이 담근 장을 제가 스님 살아계실 때 얻어서 큰, 아주 이렇게 큰 독으로 하나 얻어서 나와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저 시간장이죠. 이제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유중한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아, 섭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랬을 때 정말 천연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연 음식 또 가장 베이스가 결국은 사찰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됐죠.
0: 아픈 몸이 가르쳐준 건 음식이 곧 삶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스님은 먹는 일에 매진했고 2019년 사찰 음식 명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찰 음식을 연구한 지 40여 년, 항아리마다 스님의 맛있는 보물이 가득합니다. 스님이 늦은 저녁을 준비합니다. 공양 메뉴는 방앗깻잎 국수.
1: 국수 양은 줄이고 고명으로. 국수 고명은 애호박을 볶아서 넣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스님은 기름기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기름기 없이 하는 음식을 합니다. 깻잎도 같이 넣어서 데치는 수준, 그 다음에 방아도 이렇게 줄기만 떼내고 부드러운 부분만 국수에 넣어서 먹으면 향도 있고. 영지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에 귀한 거니까 오래 끓여야 많이 우러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것이든 얘들을 너무 지나치게 오래 끓이면 그 맑은 맛이 없어져요. 한 7분 정도만 끓여서 건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또 재활용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건져내 영지는 다시 잘라가지고 차로 마실 수도 있고요.
0: 버섯과 다시마로 차에 술을 내고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맛을 더합니다.
1: 그래서 슴슴하게 해야 돼요. 국물이 이렇게 됐으면 정말 그 간단하게 요기가 될 정도만 해야지 배불리 먹는 식사가 아니거든요. 저녁 공양은.
0: 언니를 살리기 위해 밥상을 차린 지 6년. 스님은 신심을 담아서 요리합니다.
1: 자, 이제 끓어오르기 전에 제가 효소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백초가 가지고 있는 그 은은한 향기가 이 국물에 남아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얘가 또 채소도 너무 익으면 안 돼요. 적절하게 익어야 돼요.
0: 그렇게 저녁 공양이 완성됐습니다.
1: 네, 공양하시죠. 시장하시죠. 좋아하시는 국수인데 국물이 정말 달아요. 잘 먹겠습니다. 된장을 좀 풀었어요. 방아 들어가서 향긋한. 방아가 깻잎을 이기는 것 같아. 깻잎 향이 엄청 좋은데 이 국물에 뜨거운 데 들어가면 깻잎이 기름 못 피는데. 방아가 더 세지 깻잎보다. 당연하죠.
0: 스님을 웃게 하는 음식이라 해 불가에선 국수를 승소라고 한다죠. 오늘 공양이 두 스님을 웃게 합니다.
1: 지난 6년 동안 잘 섭생하고 몸을 잘 돌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스님이 아이고 추석하느니 나 그냥 먼저 갈란다 했을 때 정말 좀 안타까웠거든요.
4: 그래서 잘 돌봐줘서 잘 지내고 있고 그냥 또 사니까 사라지고.

0: 그죠?
1: 지리산에 어둠이 내리면 스님의 저녁 예불이 시작됩니다. 하루의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부처님께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전하며 바른 길로 정진하겠다는 스님의 서원입니다.

0: 사찰 음식이 건강 음식으로 알려지면서 금수암에는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1: 와, 바람 보니까 시원하죠?
2: 네.
1: 딱 홀로 피는 연꽃이네.
2: 맞네요.
1: 예, 홍련이 하나 예쁘게 폈죠?
2: 네.
1: 예, 근데 이 연잎이 이제 정화식품이니까 우리가 여기 이걸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면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0: 오늘 스님은 어떤 자연의 맛을 알려주실까요?
1: 하나 딱게요. 자, 이 정도가 연잎과 딱이 좋아요. 큰 거는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비를 잘라요. 하나씩 줄까?
0: 몸의 순환을 도와 약으로도 쓰이는 향기로운 연잎. 연잎은 스님 손끝에서 또 어떤 맛으로 피어날까요? 스님의 첫 번째 요리는 뿌리 연잎찜.
1: 연잎에 뿌리채 채소를 잘라서 소금에 버무려서 찜기에 쪄요. 모든 채소는 그냥 쪄서 먹으면 내 몸에 건강하고 좋으니까 하기 싫으면 무조건 찌세요.
0: 제철 채소는 먹기 좋게 자르죠?
1: 채소 안에 양념만 넣고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 이제 갈수록 더 느껴집니다.
0: 특별한 양념 없이 소금으로만 간을 하고 연잎에 잘 넣어 쌓아주면 끝!
1: 이렇게 해서요. 그대로 그냥 여면서 찜기에다가 뒤집어서 그럼 다른 찜기에 찢어요. 예. 15분만 쪄주면
0: 이어서 만날 재료는 가지.
1: 찰랑찰랑 이렇게 찰랑찰랑을 해야지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돼.
0: 얇게 썬 가지는 들기름에 굽습니다. 이때 핵심은 가지에서 물이 나오기 직전까지 살짝 굽는다는 점.
1: 호박하고 콩고기하고 넣고 새싹을 골고루 한 줌 잡아서 얹고 얘들이 풀어지지 않겠고요. 마른한 줌. 그러면
3: 예쁘다.
0: 보는 것만으로도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는 가지 새싹말입니다. 뿌리 연잎찜도 완성됐습니다. 거기에 깻잎 듬뿍 넣은 장떡까지. 대한 스님의 자연 밥상입니다. 눈으로 맛을 보았으니 이번엔 혀로 맛을 볼 차례. 사람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자연 밥상. 이것이 바로 대한 스님의 특별한 포교 활동입니다.
3: 피부가 진짜 너무 좋으세요.
4: 제가요?
3: 네, 비결이.
1: 저는 피부가 아니라 화색이라고 봐요. 화색이 좋아야 돼요. 사람들이.
3: 화색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때 마음이 편해야 돼요.
3: 네.
1: 근심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고 화색이 좋으려면 마음도 편하고 또 좋은 음식을 자주 드셔서 나쁜 것들은 좀 비워내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3: 네, 저 몇 살로 보이세요?
5: 진짜로요?
3: 네.

0: 말씀드려도 돼요? 네. 40후반
1: 중반? 50대입니다.
2: 화세를 위해, 건강한 화세를 위해. 하나 부딪히고 건강한 화세를 위하여.
3: 넘치는 먹을거리가 독이 되는 시대. 자연을 닮은 스님의 밥상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4: 범민등 함께 가세.
5: 아이고 나는 띠야.
4: 맛있어.
6: 삼덤얼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9: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1: 이번 전달부터?
7: 되죠.
12: 간병비까지
13: 모두 된다고요?
7: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삼덤얼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9: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1: 이번 전달부터?
7: 되죠.
12: 간병비까지
13: 모두 된다고요?
7: 네, 됩니다.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하면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읽는 거는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국물 기한 식으로 가려보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리듬, 연주력, 스윙, 즉흥 연주. 재즈가 되게 어렵다.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2: 실험적이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3: 세상에 없던 음악?
2: 2026년에
4: 현재 진행형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
2: 요동치는 감정, 목숨 건 질주라고 해야 되나요?

0: 고!
1: 제가 아파서 대신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한 친구도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무릎 통증은 이제 아픈 위치에 따라서 원인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 무릎 앞쪽이 동그랗게 아프다 이런 분들은요. 무릎 앞에 있는 뼈, 슬개골, 그리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허벅지 뼈인 이 대퇴,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계단을 내려갈 때 아파요. 그리고 영화관에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처럼 오래 앉았다가 운전을 하다가 뭐 내릴 때 이럴 때 아파요라고 이제 흔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릎 안쪽은요, 내측에 있는 연골판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가 있고요. 무릎 바깥쪽은 장경인대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무릎 뒤쪽은요, 그 오금 부위라고 그러죠. 그쪽에 베이커 낭종이라고 이렇게 무릎이 생기거나 햄스트링 관련 힘줄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아픈 위치를 스스로 짚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원인을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실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쪼그려 앉아서 청소하시거나 빨래하시는 습관 정말 안 좋은데 무릎이 깊게 굽혀지는 자세는요. 이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압력을 몇 배로 키웁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요. 무릎으로 체중을 그대로 받는 습관.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걸어갈 때도 보면 터벅터벅 걸으시는 분들 있죠. 그게 아니라 정말 복부와 이제 코어에 힘을 줘서 구름 위를 걷듯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위쪽으로 이제 몸에 힘이 가야 되는데 아래로 축 처져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정말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특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우리 무릎은 굉장히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반다리 오래 앉는 습관들 있죠. 소파에서 TV 보실 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계속 그렇게 앉아 계시면 무릎 안쪽 인대와 연골에 비틀리는 힘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 오래 걷는 습관은요. 우리가 무릎이 오히려 과신전이 되면서 슬개골과 대퇴골이 계속 더 자극이 되면서 마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또 뭐랑 또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실 때 발끝만 푸스틀에 나서 무릎이 아래로 이렇게 처져서 과신전이 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러닝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쿠션이 다 닳았는데도 이거를 계속 신고 달리다 보시면 무릎에도 굉장히 충격이 많이 가고 특히 외측, 그러니까 바깥쪽에 장경인대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요, 통증이 심하면 염증 치료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영상검사로 그 연골판 상태나 얼마나 닳았는지를 보는데요. 하지만 무릎을 실제로 지탱하는 대퇴사두근과 그 아까 말씀드린 슬개골 그리고 무릎의 정렬을 되살리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근육을 단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무릎 앞쪽 근육 내측관근 특히 그리고 장경인대 옆에서 잡아당기는 이런 타이트해지는 구조물들을 직접 풀어주는 이완 기법 그리고 무릎 안쪽 근육을 정확히 겨냥해서 깨우는 기능성 강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무릎 안쪽이나 관절 사이가 찌릿찌릿하게 아프시면요 각도를 좀 줄여서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우리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대퇴사두근은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펴고 모든 동작에서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뻣뻣한 경우가 많고 무릎 통증을 또 일으킨 주범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동작은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릎을 굽혀서 다리로 발목을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이 살짝 내 엉덩이보다 뒤로 가게 이렇게 당겨주시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골반이야. 골반이 말려있거나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복부에 힘을 딱 주고 일직선을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조금 무릎을 내 골반보다 뒤로 보낸다. 이렇게 쭉 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허벅지 앞쪽이 쭉 당기고 이 상태로 15초에서 2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무릎이 슬개골이 제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장경인대나 허벅지 앞쪽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무릎 앞쪽이 아프신 분들은 수시로 허벅지 앞쪽 옆쪽을 잘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폼롤러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제 좀 여기서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 우리가 장경인대라고 부르는 부분은 우리 허벅지 대전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체는 이렇게 팔꿈치를 굽혀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자세처럼 만들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옆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조금 앞으로 기울여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기울여주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픈 쪽을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우리 허벅지의 옆면 쪽을 이제 풀어주시는 거고요. 이걸 하고 나시면 그다음에 앞쪽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엎드려 주시는 거예요. 플랭크 자세 하듯이.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폼롤러를 하시다가요, 앞통이 심한 지점이 있으실까요? 너무 아픈데 하시는 부분에서는 막 굴리지 마시고요. 무게를 지그시 실으시면서 10초 정도 거기를 누르면서 머물러 주시면 앞통이 있는 우리가 뭉친 포인트가 잘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 운동은 레그 슬라이드입니다. 무릎을 쫙 펴주는 동작을 하면서 펴지는 구간의 일부 구간에서 내측 관근에 힘을 꽉 들어가게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무릎 관절의 코어 근육인 내측 관근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무릎 통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 자세는요. 이제 수건을 하나 여러분 말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내가 무릎을 폈을 때이 오금디에 올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 자세는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쭉 슬라이딩 하면서 펴주는데 수건에 오금이 맞닿았을 때 살짝 다리를 들어주시는데 이때 여러분 힘이 여기 내측 관근이죠. 여기에 꼭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왔을 때쭉 펴주면서 전체 대퇴사두근이 활성화가 되지만 오금에 닿았을 때 특히 이쪽 여러분들이 근육을 만지면서 쭉 활성화가 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쭉 자극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선생님, 저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밴드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밴드를 이 내측 관근이 있는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해줘서 반대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버티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고 운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쭉 당기지만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당겨주면 요 근육에 힘이 더잘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쭉 왔다가 다시 쭉 퍼주면서 요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쭉.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동작은 우리 중둔근, 허리와 다리를 잡아주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근육인데요. 중둔근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입니다. 우리가 마치 괴물이 이렇게 걸어가듯이 옆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몬스터 워크라는 동작이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자, 기본 자세는 골반 넓이로 다리를 벌리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면서 무릎을 살짝 굽혀요. 그래서 보통은 밴드를 걸고 하는데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요 스쿼트 자세에서 살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동하시는 동작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막 몸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그다음에 내 다리와 다리 사이의 상체, 배꼽이 계속 들어갈 수 있게 유지를 하시는 건데, 사실 밴드를 써야지 느낌이 엄청 잘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를 요즘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밴드를, 이제 링 타입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아예 선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 선으로 된 거는 묶어주시면 되고, 링 타입을 사실 분은 살짝 타이트하게 우리 무릎의 위쪽 정도에 얘들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살짝 그러니까 저항을 이겨나가면서 옆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옆으로도 둘. 그러면 무릎이 몰리지 않게 이렇게 가지 않게 계속 얘를 벌리려고 하면 여기서 힘이 와야 돼요. 엉덩이 옆쪽에서. 여러분 여기가 아니라 엉덩이 쪽에서 무릎이 벌려지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힘을 주면서 운동을 하면 엉덩이가 빵빵하게 약간 아픈데 하는 느낌 정도가 들 정도로 이렇게 해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버전도 있고요. 하실 수 있으면 앞으로도 가셔도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뒤로 오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데 보통은 앞으로 우리 좌우로 6걸음. 그다음에 앞으로 6걸음,
뒤로 6걸음 이렇게 하셔서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핵심은 중둔근이라서 운동을 할 때 여러분 무릎이 이렇게 된 채로 운동을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무릎이 더 살짝 조금 밖으로 가는 느낌으로 해서 엉덩이에서 힘이 오셔야 돼요. 옆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 유지하시고 옆으로 가는데 이 중둔근을 써서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우리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우리의 허벅지 근육들, 허벅지 앞쪽, 뒤쪽 근육을 늘러뜨리는 방향의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뻥 찼다 그러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인데요. 얘를 다시 천천히 펴주는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늘어나는 수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단이 있으면 올라가셔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은 골반 넓이 정도 다리를 벌려주실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시고 중둔근에 힘을 주셔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조금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일 때 다리를 앞으로 쭉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자, 내려갈 때 천천히 버티는 힘이 무릎을 지켜주는 정말 효과적인 근육의 파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동작을 하지 마시고 자세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 이렇게 안으로 몰리지 않게 중둔근의 힘도 잘 쓰시면서 축을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앞뒤 근육이 길어지는 느낌을 꼭 느껴보셔야 됩니다. 무릎 통증은요, 아픈 위치가 원인을 말해줍니다. 오늘 배우신 이완요법, 그리고 정렬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요, 무릎이 제 위치를 찾아가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강의, 발바닥 통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꺼풀 처짐, 아주 굉장히 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안검하수, 또 눈꺼풀 처짐을 치면은 안검하수 치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도대체 안검하수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인지, 또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안검하수의 다양한 원인, 또한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려면은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꺼풀 올리는 근육, 눈꺼풀 올림근인데요. 눈에 건판하고 붙어가지고 눈을 올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마 근육. 저도 보시면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들면은 눈이 떠지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마 근육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 눈꺼풀 올리는 근육 뒤에 그 뮬러근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눈을 올리는 기능이 약간은 눈꺼풀 올리는 것보다 좀 작긴 하지만은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 중에 하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눈꺼풀이 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안검하수는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선천 안검하수고 하나는 후천 안검하수입니다. 선천 안검하수는 말 그대로 날 때부터 안검하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특징은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안검하수인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좀 작았었고요. 그리고 눈을 아래로 볼 때에 눈꺼풀이 잘안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은 말랑말랑 고무줄이어야 되는데, 그 고무줄이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좀 파이프처럼 딱딱하니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래를 볼때 눈꺼풀이 따라 내려야 되는데 따라 내려오지 않고 눈꺼풀이 여전히 위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 이거 선천 안검하수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후천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원인, 하나는 근육의 문제, 다른 하나는 신경의 문제. 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계적 원인입니다. 기계적 원인은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눈꺼풀 올리는 힘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눈꺼풀에 다래끼가 있건지 아니면은 눈꺼풀이 부어 있던지 이런 경우에 그 무게에 의해서 눈꺼풀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 안검하수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 올리는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눈꺼풀 내려올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마근이 마비되는 경우 우리가 구안화사 안면 마비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이 7번 신경이 마비되면서 이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한쪽 눈썹이 내려오면서 입꼬리도 처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면 마비한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나이가 들면서 요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요 건판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안검하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눈꺼풀이 쑥 꺼지면서 자꾸 이마를 보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이 심하게 재면서 눈을 잘못 뜨는 경우에 이런 게 우리가 노년성 퇴행성 안검하수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경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눈꺼풀 올리는 근육하고 또 뒤에 있는 뮬러근하고 그두 가지가 눈꺼풀을 올릴 수 있는데요.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은 3번 뇌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 뇌신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번 뇌신경을 누르는 동맥류가 있을 경우에 눈꺼풀이 처지면서 동시에 복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뮬러근이라는 것은 교감신경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교감신경은 목을 따라서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거나 이 폐암 수술을 받고서 선생님, 수술 후에 갑자기 안검하수가 생겼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감신경계가 목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술 중에 거의 다치는 경우에는 그렇게 안검하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통사고 이후에 안검하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목을 심하게 꺾이는 경우에 이 목을 따라오는 교감신경이 다치면서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뮬러근 기능 저하로 인한 안검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진짜 안검하수가 아닌 가짜, 거짓 안검하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 눈병증이 있는데요. 갑상선 눈병증은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영향이 눈으로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안구가 돌출되기도 하고 눈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경우는 양쪽 눈이 다 커지는 게 아니라 한 눈만 커진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반대쪽 눈은 좀

0: 작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마치 우리가 안검 하수라고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시가 있는 경우에도 마치 안검 하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사시가 있는데요. 하사시라는 것은 눈이 밑으로 처진다는 뜻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으면은 눈꺼풀이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만약에 한눈은 정상적으로 앞을 보고 있는데 한눈이 밑을 보고 있는 하사시가 있으면은 눈꺼풀이 그쪽은 따라 내려와서 마치 그 눈에 안검 하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히 안검 하수인 줄 알고 눈꺼풀 올리는 수술만 하는 경우에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먼저 사시 수술을 해서 두 눈의 위치를 맞춰야지만 안검 하수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검 하수라고 무조건 눈꺼풀이 작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그 원인에 맞는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짓 안검 하수로는 눈꺼풀 연축이나 또한 근무력증을 줄수 있겠습니다. 눈꺼풀 연축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뜨는 힘은 정상입니다. 뜨는 힘은 정상인데 눈을 감는 힘이 너무 세서 눈이 자꾸 감기기 때문에 마치 눈을 못 떠서 안검 하수처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도 수술로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눈을 감는 힘을 보톡스로 약화시켜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그리고 근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신질환이죠. 단순히 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무력증은 근육으로 가는 휘발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경에서 근육이 휘발유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신경 말단의 이상으로 해서 근육에 에너지가 안 가니까 차에 마치 기름이 없는 것처럼 근육이 잘안 움직이는 것이 근무력증입니다. 이런 경우에 재미난 것은 집에서 검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얼음을 갖다가 잘게 쪼갠 다음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한눈에, 안검 하수 있는 쪽 눈에 얹고서 한 2, 3분 정도 있으면 눈이 확 떠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근무력증에 의한 안검 하수일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이런 안검 하수의 원인을 자가로 진단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먼저 옛날 사진과 거울을 꺼내보시죠. 옛날 사진을 보시면 내가 언제부터 안검 하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울을 보면서 내 눈썹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썹이 한 눈만 처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면 마비에 의한 안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눈꺼풀 고랑이 푹 꺼져 있으면서 내가 이마를 들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퇴행성 안검 하수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눈이 깜빡깜빡 감기면서 눈 뜨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안검 연축에 생긴 안검 하수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 되면서부터 눈이 자꾸 감긴다. 그리고 만약에 얼음을 얹고 있으면 안검 하수가 좋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력증에 의한 안검 하수를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 하수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눈꺼풀이 처지면 시야가 가려 보입니다. 그래서 위가 안 보이거나 더 심한 경우에 아예 눈을 가려가지고 잘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단을 헛딛거나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시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 안검 하수가 있으면은 이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점점 발달해가는 과정인데 안검 하수 때문에 이게 동공을 가리고 빛이 눈 안으로 안 들어오면은 그 눈에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시력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올바르게 진단해서 정확한 시기에 잘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검 하수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꺼풀이 좀 작다, 짝짝이다, 처져 있다는 뜻이고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마비, 근육의 이상, 또 근육과 신경이 만나는 부분, 접합부의 이상, 다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우리가 안검 하수가 제대로 교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 우리 100세 시대에 우리 소중한 눈잘 간직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많은 약들을 먹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알고 먹으면 몸에 좋은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좋은 약과 나쁜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한희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목이 담이 걸린 것 같다면서 혹은 어깨 근육통이 지속된다면서 근위 환자를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목, 어깨, 허리와 같이 주요 관절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질긴막인 근막의 위치에 따라 통증이 발생하는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이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신가요? 우선 근막통증증후군과 근육통은 다른 질환입니다. 근육통과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이 되지만 단순하게 찜질이나 진통제만 투약해도 호전이 되는 일시적인 근육통과는 다르게 근막통증증후군은 관절의 반복 사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근육의 통증 질환으로서 관절을 사용하면서 반복되는 재발성 소인을 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질긴막인 근막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면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자극에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곳을 바늘로 찌르면 해당 근육이 수축이 유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동반된 통증을 근막통증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은 모든 근육에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관절이 반복돼서 사용되는 관절 주위의 근육에 발생하게 되고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으면서 아니면 반복적으로 굽혔다 젖혔다 하면서 발생하는 척추의 근막통증증후군은 척추의 보조관절인 후관절염을 동시에 수반하여 척추가 뻣뻣해지는 것과 같은 증상을 수반하며 뒷목과 어깨, 팔, 다리, 고관절 등의 척추 주위의 큰 근육에 반복적인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막통증증후군은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인접한 관절의 질환을 동반해서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흔히들 호소하시는 목과 어깨 부위의 근막통증증후군은 왜 발생할까요? 교과서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취하는 자세나 동작 등으로 인해서 목과 어깨 부위의 근육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서 통증 유발점 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재발을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검사를 시행해 보면 엑스레이나 MRI 검사상에서 퇴행성 목디스크 혹은 협착증, 후관절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이 환자분들은 근막통증증후군 양상의 통증의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하더라도 근육통 또는 근막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통증 유발점 치료만 해서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동반된 퇴행성 목디스크 혹은 협착증 관절염 등을 치료해야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잦은 근육통이 척추 주위에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초기에는 걷기를 시행하고 스트레칭도 하는 등의 초기 근육통에 해당하는 치료를 시행하시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동반된 디스크 혹은 관절의 퇴행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막통증증후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막통증증후군은 첫 번째, 통증 유발점을 눌렀을 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통증 부위의 인접 부근으로 통증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처음에는 목 뒷부분만 아프다가 점차 어깨가 걸리거나 등이 아픈 증상에 연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특히나 오래된 경우라면 관절 주위의 연관 증상으로 인해서 관절 주위 통증과 저림증 등이 주증상인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초기에는 관절통으로 의인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절에 해당하는 이런 근막통증증후군이 심해질 경우에 있어서는 바늘로 찌르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과 같은 이상감각증을 호소하고 덥지도 않은데 식은땀이 나거나 과긴장을 수반하는 자율신경계 이상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진단은 영상으로 하기보다는 임상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형적인 근막통증증후군은 엑스레이나 MRI, 신경학적 검사 등으로는 이상소견이 없고 영상소견에 비해 환자의 과한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적 소견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라면 기저질환을 확인하여 엑스레이나 MRI와 같은 영상검사들을 필요에 따라 시행합니다. 근막통증증후군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나 관절염뿐만 아니라 암이나 감염 등과 같은 레드플래그 사인이 기저에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저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것을 확인

확인한 후에 근막통증 증후군을 진단하고 통증 유발점에 대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면 안전하고 치료 결과도 좋습니다. 즉, 근막통증 증후군은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2차성 근막통증 증후군과의 감별 진단이 중요하고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가 동반된 경우 허리디스크 및 목디스크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근막통증 증후군이 소실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 자체만 치료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단에 따르는 치료 순서를 정하여 치료를 시행하여야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척추의 근막통증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근막통증 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성과 2차성 원인을 파악한 후에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1차성 근막통증 증후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일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으로도 호전되지만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 있어서는 초음파 유도와 주사치료를 시행하여 원인 병변을 직접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온열치료와 냉찜질을 이용한 물리치료 요법 및 도수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를 요망하는데 대다수 단순한 케이스라면 3에서 6주 안에 호전되는 경과를 띠게 되고 초음파 유도와 주사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막통증 증후군의 통증 유발점을 찾아 병변을 직접 약물을 주입하고 근육의 경직을 풀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직접 치료로서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차성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관절과 디스크 질환을 동반한 경우라면 관절과 디스크를 먼저 치료한 이후에 근막통증 증후군을 치료하는 것이 좋고 디스크나 협착증 자체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대다수의 척추 근막통증 증후군의 70% 이상은 호전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대다수 환자마다 단계는 다르지만 오래된 경우 만성화돼서 오시게 되면 유병 기간에 따라 근막에 대한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니 3개월이 넘어가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내원하시어 원인에 따르는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막 통증 증후군과 비슷한 듯 하지만 증상이 다른 질환도 있어서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 주세요.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이 체크리스트는 바로 섬유근육통이라는 질환에 준용한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문지를 간단히 추려서 만든 건데요. 체크리스트 중에 4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셨다면 가까운 류마티스 내과나 통증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섬유근육통의 정확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근막통증 증후군 양상의 통증이 뚜렷한 기저질환이나 원인 없이 온몸의 여러 부위에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만성적이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검사상의 이상소견이 없어 주기적인 검진과 치료를 시행했을 때 병변이 없는 것이 특징적 소견입니다. 근막통증 증후군과의 차이점은 근막통증 증후군은 관절이나 근육의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이는 반면에 섬유근육통은 주사치료에 거의 차도가 없습니다. 간혹 근막통증 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적인 호전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 섬유근육통은 주사나 시술치료에 큰 차도가 없는 것이 특징적 소견입니다. 섬유근육통이란 원인을 모르는 극심한 통증이 전신에 나타나기 때문에 근육, 관절, 인대, 힘줄 등 신체의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섬유근육통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빨간 점으로 표시되는 압통점이라고 해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들이 다양합니다. 보통의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40에서 50대의 중년 환자분들에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섬유근육통이 나타나게 되면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 여기저기

거기가 아프고 쉽게 피로하며 수면 장애나 인지 장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막상 진행했을 때 이상 소견이 없고 신체에 어떠한 변화 소견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섬유근육통이 얼마나 아프길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통증에서 그 스코어링을 하는 바스 스코어에서 보통 7에서 8 정도 에 해당하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바스 스코어는 0이 통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10이 통증이 가장 심한 상태라고 보는데 섬유근육통 환자의 바스 스코어는 7에서 8 이상으로 남자들이 고환을 아주 세게 맞거나 여자들이 출산 시에 느끼는 통증만큼이나 섬유근육통이 높은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섬유근육통 환자의 통증 수치는 손가락과 발가락 절단 시에 오는 통증과 맞먹을 정도의 통증만큼 환자가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을 진단할 때는 유사 질환으로 보일 수 있는 다발성 류마티스증과 같은 감별 진단을 요하기 때문에 진단이 되기 전에 류마티스 내과와 통증의학과의 협진을 통해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섬유근육통의 질병은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장기적인 결과에서 유산소 운동과 꾸준한 비타민 C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온 만큼 몸의 규칙성을 찾아주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지속되는 경우 우울증과 혼합형으로 정신과적인 상담을 요망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혈압과 당뇨처럼 규칙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어느 임계역치를 넘지 않는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진단 기준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막통증 증후군과 섬유근육통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8강에서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에 대한 기본 관리, 그리고 50대에 반드시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입니다.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명한 건축물이 많아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다페스트가 있는 헝가리는 동방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헝가리를 유럽 속의 아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제가 부다페스트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의 외모에서 동질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검은 눈동자와 흑발이 다른 유럽에 비해서 훨씬 많았습니다. 해외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헝가리가 바로 그런 기분을 충족시켜주는 나라였습니다. 헝가리는 훈족을 뜻하는 훈과 땅을 뜻하는 가리가 합쳐져서 탄생한 국가 이름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훈족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헝가리 사람들에게 HUN, 훈이라는 것이 훈족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헝가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마자르족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마자르족 역시 훈족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기마민족인데요. 그러면 왜 헝가리 사람들은 국가 이름은 헝가리인데 스스로를 훈족의 후예가 아닌 마자르족의 후예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훈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의 종족이었다면 마자르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종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개종했다는 것은 유럽의 역사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약탈 경제에 의존하는 야만민족의 후예가 아니라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유럽 국가를 만든 종족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헝가리어로 된 정식 국가 명칭은 마자르 오르사구입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훈족의 땅이라는 의미의 헝가리인데 헝가리 사람들은 헝가리를 마자르 오르사그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마자르 오르사그에서 마자르는 마자르 족을 뜻하고요. 오르사그는 땅이라는 뜻이니까 마자르 족이 세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훈족이 세운 나라라고 부르는데 스스로는 마자르 족이 세운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를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부르지만 외국에서는 고려에서 파생된 코리아로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헝가리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인데요. 서쪽에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가 있고요. 남쪽에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가 있고 동쪽으로 루마니아, 북쪽에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가 있어서 7개 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은 약 9만 3천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인구는 약 1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헝가리의 국토 대부분은 평원한 평원인데요. 그래서 무슨 무슨 산 국립공원이 아니라 무슨 무슨 초원 국립공원이 많습니다. 유럽의 판노니아 평원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헝가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아주 평평합니다. 이 넓은 평원에서 거위를 키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푸아그라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전 세계 푸아그라의 약 80%가 헝가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마트에 가면 거위 간 통조림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위가 많다 보니 당연하게 구스다운 생산 1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구스다운이 헝가리산이고요. 실제로 헝가리산 구스다운을 제일로 쳐줍니다. 구스다운 이불도 유명해서 유럽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구스다운 이불 대부분이 헝가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헝가리가 판노니아 평원 지역에 있다고 했는데요. 판노니아라는 말은 물이 있는 땅, 축축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축축한 땅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온천이 많습니다. 헝가리 전 국토의 3분의 2가 온천 개발 가능 지역이고 헝가리 전국에 약 천여 개의 온천이 있습니다. 헝가리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부다페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원래 두 개의 도시였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부다라는 도시에는 왕족과 귀족이 주로 살았습니다. 부다에는 부다 왕궁도 있고요. 마차시 성당도 있고요. 어부의 요새도 있습니다.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언덕 아래에 있는 페스트라는 도시에는 상인들이나 신분이 낮은 평민들이 주로 살았는데요. 부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두 지역은 교류하지도 않았고 왕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도시는 서로 오해를 하고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오해와 반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정치인 세첸이 이슈투반이 두 도시의 통합을 위해 사비를 늘려서 다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세첸이 이슈투반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설계기사 윌리엄 클라크와 건축가 아담 클라크를 초빙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런던 브릿지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던 당대로서는 나름 몸값이 비싼 사람들이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모든 계약을 마치고 드디어 1842년에 착공해서 7년 후인 1849년에 세첸이 다리가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세첸이의 업적을 기려서 다리의 이름을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세첸이 다리라고 붙였습니다. 세첸이 다리는 그 당시로서는 런던의 타워브릿지 다음으로 긴 현수교였습니다. 다리가 연결되자 부다페스트는 화합하게 되었고 통합을 이루어 부다페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합쳐진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의 진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페스트는 부다에서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부다는 페스트에서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죠. 이제 이 두 도시는 서로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합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아름답게 비추어주는 거울로 탄생한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부다페스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힐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힐링이 여행의 묘미인 것이죠. 세첸이 다리를 보기 위해서 부다페스트에는 연간 수백만 명이 방문합니다. 세첸이는 헝가리의 지폐인 5천 포린트 지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이 다리를 건축했던 건축가 아담 클라크는 다리가 완성된 후에도 부다페스트에 남아서 다리 근처에 집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다리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건축한 다리를 통해서 두 도시가 통합되는 감동을 맛봤으니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다페스트에는 10번 이상 갔습니다. 대부분은 출장으로도 갔고요. 그리고 개인 여행으로도 갔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보다도 부다페스트의 애착을 느끼고 또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음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방민족이 만든 음식이라서 그런지 한국 음식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중에서 굴라시 수프라는 이 음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육개장하고 맛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헝가리에서 맥주를 많이 마신 날은 그 굴라시 수프를 먹으면서 해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굴라시라고 하는 말은 목동이라는 뜻입니다. 목동이 양을 치면서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양고기를 이용해서 또 다른 고기를 이용해서 스프를 만든 것이죠. 이 스프에 헝가리에서 많이 나는 파프리카를 넣어서 매콤하게 만들어 먹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다페스트를 많이 갈 건데 또 어떤 상점에 어떤 레시피가 담긴 굴라시 스프가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 가지 더 추천드리면 콜바스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콜바스는 헝가리식 소시지인데요. 이게 매콤합니다. 왜 매콤하냐 그러면 여기에도 파프리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헝가리는 파프리카에서 비타민C를 뽑아서 노벨상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프리카가 여러 음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헝가리를 여행하시면서 혹시라도 음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굴라시라는 말과 콜바스라는 이 음식 이름을 기억하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헝가리를 여행하다 보면 한국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헝가리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교산교산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교산교산이 바로 빨리빨리와 같은 말입니다. 헝가리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 교산교산이란 말을 한번 써보십시오. 순식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지인들과 교산교산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행을 할 때 그 나라의 말, 문화를 알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다페스트 여행을 권합니다. 세첸이 다리가 큰 선생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동방민족이 세운 부다페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도시는 체코 프라하를 여행해 볼까 합니다.
1: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2: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3: 디스크 파열입니다.
2: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

0: 합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91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4: 장훈 씨, 예은 씨, 안녕하세요.
5: 아, 말이.
6: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7: 아, 예, 반갑습니다.
5: 아, 아빠 침을 씹어줄게.
8: 더 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루고 있어요.
5: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6: 우리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경주마에 있었어요. 아. 성적이 좀 안 나오면 도태가 돼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구조왔을 때 그 경계를 하고.
5: 가장 먼저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폐역하면 그냥 다 폐사되는.
7: 맞아요.
5: 너무 안타깝고.

0: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1: 벌써 느껴집니다.
2: 네.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
0: 지진도 나고요.
3: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0: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라는 게.
3: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2: 오! 와, 안 흔들린다.
0: 이야.
2: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3: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4: 와.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3: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는.
2: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5: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6: EBS 자기주도 학습학생 화이팅!
7: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오늘은 듣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저 사람은 달변가인가 보다. 말 잘하니까 저기 나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말을 잘하면, 저 지금 돈 벌고 있잖아요. 말 잘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띌 수도 있고, 어머 멋지다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저는 달변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듣는 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심 수업입니다. 미네가 20살일 때, 30살일 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그 미네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참고로 미네는 제 이름이에요. 저는 책을 좀 많이 읽는 인간이거든요. 저 스스로 읽는 인간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읽는 거는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를 읽을 때는요, 잘 듣고 싶어서 읽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촬영이 끝나면 들으러 갈 거예요. 아, 나 미네 어떡해, 미네 망했어, 막 이렇게, 미네 거기서 실수했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미네가, 이 안에 있는 미네가 막 떠들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때 거기서 좀 잘 못한 것 같아. 미네야, 너 거기서 실수하지 않았어? 막 여기서 소란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여름날에 문온에 개구리 울듯이 미네가 울어댈 거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들어줄 거예요.

계속 징징징거리면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해줄 거예요. 괜찮아. 지나갔어. 잘했어.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미네가 그래?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미네하고 손잡고 집에 갈 거예요. 저 사람 해리성 인격장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안에 막 12명의 또 다른 인격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사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라는 다른 사람 목소리를 따라 살았어요. 실적을 내야 돼 다른 사람 목소리를 따라 다녔어요. 근데 점점점 내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세상에서 내 목소리가 제 마음의 목소리가 제일 작게 들려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키워야 돼요. 저는 내 목소리 듣는 귀를 키우려고 남들이 한번 뭐라 그래도 나는 그거 싫은데 나는 그게 좋은데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책을 읽어요. 저는 내면의 자기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우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듣는 게 100% 수용이 아니에요. 잘 듣는 건 핑퐁 같은 거예요. 듣고 갔다가 다시 오고 듣고 이런 오고감과 소통과 해석의 듣기를 잘하고 싶어요. 우리는 학교 때 학생일 때 듣기 안 배웠어요. 왜 안 배웠냐면 듣기는 형태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하는 네 가지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예요. 아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엄마들이 막 캠코더 들고 막 영상 찍고 난리나요? 엄마라고 처음 했을 때. 그 말이 말하기가 나오려면요. 수천 수만 번의 듣기가 있었어야 해요. 자, 따라해봐, 따라해봐. 내가 네 엄마야. 엄마. 입 모양 보면서 들으라고 앞에서 엄마. 하고 나서 엄마라고 아기가 한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가 잘 돼야 말하기도 잘 되는 거예요. 저 여자 말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요 이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되게 더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듣기에도 사실 종류가 있어요. 어르신들 보청기를 끼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똑같이 크게 들린대요. 그래서 힘드시다라고 뭔가 조절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똑같이 잔소리를 해도요. 저희 집 아들은요. 엄마 목소리를 제일 못 들어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라고 하고 있는데 해요. 계속해요. 그거 뚜껑 닫아. 엄마 거야. 그거 뚜껑 닫아야 돼. 그런데 벌써 막 립스틱으로 그림 그리고 있어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 안 들리나 봐요. 근데 어디서 아빠가 빵빵 소리, 그 빵빵 소리는 잘 들어요. 사람 소리, 엄마 소리는 못 듣고 누나가 너튜브 보는 소리는 금방 알아채요. 나도 보러 가야지 쫓아가요. 누구나 같은 귀가 같은 걸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듣기는 어느 것에 특화되어 있고 어느 것엔 둔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종류의 듣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듣기를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내 듣기는 이쪽 듣기인가 저쪽 듣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생존 듣기예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듣기죠. 으악! 위험해! 도망가! 이런 뜻이에요. 어디선가 꺅! 도망가야죠. 드라마에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다칩니다. 그때 가! 소리를 질러요. 짧고 굵죠. 도망가. 너는 살아야지. 이건 위험, 아주 짧은 정보, 징후 듣기예요. 원숭이가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 카카카카 어떤 소리로 울어요. 그러면 그 원숭이 무리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아,
위험하구나. 생존을 위한 듣기는 우리한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살아야 되니까요. 조금 더 발달된 생존 듣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 산 넘어 가자. 거기 가면 고기가 있어. 사냥감이 있어. 이게 사피엔스를 살렸던 사피엔스의 생존 듣기죠. 노트뷰를 봐. 어디 어디에 가서 이걸 이걸 사서 이리 이리 하고 저리 저리 하라. 현대를 살고 있는 사피엔스의 정보 듣기, 생존 듣기예요. 이런 생존의 듣기는 감사하죠. 생존 가능성을 높였잖아요. 지금도 우리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잖아요. 생존 듣기는 정보를 요약해서 한 방향으로 전달해주는 듣기예요. 거기에 인간의 온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이 회사 맞춰서 이제 물품표를 만드는데 엑셀을 잘 못 다룹니다. 그러면 선배 대리님이 이 신입사원을 가르쳐요. 자, 봐봐. 우클릭하고 좌클릭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맞춰서 이렇게 해갖고 합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바로 현대의 생존 듣기예요. 한 번만 들어도 오케이예요. 선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하면 싫어해요. 일회성의 듣기. 그리고 듣기의 중심은 오직 너. 한 방향으로 흘러오는 일방향의 듣기입니다. 생존 듣기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요약, 서머리, 정보 알려주는 거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생존 듣기만 남은 건 좀 쓸쓸하죠. 생존해서 살아남는 게 그 삶의 퀄리티보다 더 우선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해요. 짧은 속기에만 익숙한 것 같고 영상은 점점 짧아져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제 강의 1.5배속으로 돌려서 들으실 것 같고 댓글 밑에 요약돼 있는 거 석줄 요약해 주실 분 이런 댓글만 찾아보는 것 같고 우리는 점점 압축된 요약된 생존 듣기에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듣기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아기 원숭이를 가지고 했던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하나는 차가운 금속으로 엄마 원숭이를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젖병을 매달아 줍니다. 한쪽에는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젖병이 들려 있지 않아요. 아기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요? 젖병에서 젖을 먹을 때만 차가운 엄마한테 갔다가 다시 포근포근한 부드러운 엄마한테 안겨 있어요. 젖병이 없는데도. 이 아기 원숭이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가끔 전자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편리를 위해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물어보면 그 ARS는 대답을 안 할 거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인데 얼굴이 그려지지 않아요. 사실 듣기는 면대면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 정신, 내면, 생각하고 만나야 듣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전자음으로 읽어주는 어떤 텍스트를 들을 때 약간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끔 두려워요. 당신하고 내가 지금 면대면으로 대면하고 있는 건 아닌데 당신을 비껴갈까 봐 오해가 될까 봐 두렵기도 하거든요. 싸움은 비대면의 어떤 상황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전화로 계약 안 해요. 계약 조건 같은 거를 전화로 안 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하고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얘기를 듣고 말해야 좋은 계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전화로 했을 땐 좀 격앙됐다가도 만나면 오해를 풀거나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라는

0: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좋은 만남과 대면은 보다 인간적이고 고차원적인 듣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 듣기 말고 우리한테 사실은 이런 게 있었어 소개하고 싶어요. 소통 듣기입니다. 정보 듣기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생존을 위한 생존 듣기라면 소통 듣기는 공감과 유대를 바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어지는 우리의 듣기예요. 내가 선배한테 듣고 아 알았어 라고 끝나는 듣기가 아니라 나한테 왔다가 다시 당신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왔다 순환하는 듣기라고요. 이 순환하는 듣기의 예시로 한 소설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희영 작가의 페이스라는 소설이에요. 이 페이스에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여자친구,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자기 얼굴만 안 보여요. 거울을 보면 어느 날은 얼굴이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뭉개져 보이고 어느 날은 얼굴이 점으로 도트가 있는 어떤 그림처럼 보이고 어느 날은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해 보여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어요. 이상한 설정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교실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사물 앞에 서 있는데 같은 반 남학생이 농구공을 튀기다가 농구공이 탁 와서 여자친구가 사물함에 이마가 찢겨요. 여기를 꼬맵니다. 열바늘 정도. 놀라운 일이 생겨요. 거울을 봤더니 오늘도 내 얼굴은 안 보이는데, 뭉개져 보이는데 흉터만 보이는 거예요. 주인공은 신이 났어요. 못 보던 얼굴의 일부라도 볼 수 있으니까 신이 난 거죠. 근데 이 친구를 다치게 한 농구공의 주인인 묵재는 어떡하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둘이 만납니다. 이 여학생 주인공이 말해요. 나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흉터가 반가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기가 흉터를 반가워하는 게 자기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말할까 말까 고민했다고요. 근데 묵재가 놀라운 한마디를 했대요. 계속해봐.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걸 묵재가 받아서 묵재의 숨겨진 비밀도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충분히 들어줬고 충분히 말해서 아주 홀가분한 상태가 되어 헤어집니다. 계속해봐. 이야기해봐. 이건요. 나는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너를 위해 귀와 마음을 준비했어. 이런 제스처입니다. 우리가 일방향적인 차가운 어떤 듣기가 아니고 소통의 듣기, 공감의 듣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스처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외국 사람들은 스몰 토크를 한대요. 아, 모르는데, 처음 만났는데 하이 하면서 날씨 좋죠? 어, 좋네요. 어. 자,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하죠. 자, 이건 뭐예요? 나 이 모자 안에 권총 숨기지 않았어. 너를 해하려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았어. 나는 너를 공격할 생각이 없어. 이런 제스처예요. 우리의 대화에도 제스처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계속해봐. 이게 우리의 어떤 일방향적인 듣기를 소통의 듣기로 전환해주는 반환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추임새는 그래입니다.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 그랬구나 라는 추임새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원래 하던 말로 잘 돌아올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은 5학년 남자애인데 흥분을 잘해요. 이렇게 가방을 넣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엄마, 걔가 나한테 그랬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 내가 똑같이 어머,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사실은 안 그래요. 나는 속으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래, 맞아. 그랬구나. 라고 얘기하면 얘가
1: 자기 말에서 흥분

때문에 벗어나 있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더 말해봐. 나는 잘 듣고 있어.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는 그 친구 나쁜 것만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나도 그때 조금 잘못을 하긴 했지. 라고 제정신을 좀 차려요. 이런 추임새가 소통의 대화, 소통의 듣기에 필요하죠. 일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갈등 상황에서도 듣기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 기술은 어쩌면 두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기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술이 바로 남의 말을 인정해주는 듣기의 기술이에요. 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한 여성이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모님한테 원망의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 나도 어린애였는데 엄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이 화가 자기 맺힌 게좀 풀어질까요? 야,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다 지난 일이잖아.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이제 잊어버려. 이거는 도움이 안 되죠. 사과가 아니라 사실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네가 죽고 싶을 정도였구나. 내가 그 정도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때 너가 상처받은 걸 사실 알고는 있었어.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하다. 어린 네가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거예요. 인정이죠. 미안해, 됐어, 가가 아니라 그래, 너 정말 힘들었지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걸 아무도 모르면 억울하거든요. 계속해봐. 그래, 그렇구나. 맞아, 네가 힘들었지. 너 정말 힘들었었어. 이게 정말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다시 순환할 수 있는 좋은 듣기 추임새예요. 듣기가 사실은 따로 배워야지만 듣기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대학에서 토론 수업을 할때 많이 느꼈던 절실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조를 짜줘요. 조를 짜주고 네 명이 한 조가 돼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보자라고 토론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굳어 있어요. 토론을 하라고 하면 입을 처음에 잘 떼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토론을 우리가 즐겁게 나누는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겨야만 되는 어떤 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토론은 논쟁이고, 논쟁은 싸움이고, 싸움이면 이겨야 한다. 라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 단점이 비춰질까봐 입을 닫아요. 저는 그렇게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게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요, 앞에 서면요, 얼마나 딴짓하는 게잘 보이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가 고개를 너무 열심히 잘 끄덕거려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책상 밑으로 손 넣고 안 보면서 깨똑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보면 핸드폰이 안 보여도 아, 저 친구는 고개만 일부러 끄덕거리면서 깨똑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패드에서 뭔가 열심히 쓰는 것 같은데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있는 친구인 거그 친구 모니터 안 봐도 알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해도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얘들아, 너네가 어떤 자세로 막 이렇게 시건방진 춤을 추는 것 같은 이렇게 이상한 자세로 내 수업을 들어도 나는 상처를 받지 않아. 그렇지만 토론이라고 한 모둠이 모였을 땐 나한텐 지키지 않았어도 이 친구들한텐 예의를 좀 지켜줘. 그 예의는 첫 번째, 몸으로 나오는 거야. 자,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런 각도로 자세로 밀어내지 마. 그 사람을 향해서 기울여줘.

두 손을 나의 핸드폰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책상에 놔주거나 펜을 잡고 그 사람의 말을 중요한 걸 요약을 해줘. 눈빛은 그 사람을 향해 바라봐줘.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나의 눈이 다른 엄한 곳을 향하고 있지 않고 너를 향하고 있다, 네 옆을 향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이라도 해줘. 그 사람을 위해 배려를 해줘. 몸의 언어, 몸의 제스처도 듣기의 일부입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모두 다 이길 생각하지 말라고 다 같이 같은 약속을 하고 시작하면 학생들이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눠요. 이런 것처럼 일상의 듣기에도 작은 팁이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고, 가족, 지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제스처, 몸짓의 기술이 더 원활한 듣기를 위한 좋은 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듣기는 일상에서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영역에서도 큰 역할을 해요. 지승호 작가가 마음을 움직이는 인터뷰 특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 여러 사례를 소개를 하신 것 중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한 교수님의 사례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눈에 띄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말을 잘해야 하는 분이에요. 대중 강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성대에 병이 생긴 거예요. 성대가 아파서 의도치 않게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제 무건이 되었어요. 자, 말을 할수 없게 되자 이분은 귀가 트였대요. 남의 말을 잘 듣게 됐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 사람한테 안 보이는 게 보이더래요. 눈빛, 그 사람의 내면, 이런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더 좋은 인터뷰,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시인들의 인터뷰를 하러 갈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선생님이신 시인을 인터뷰를 할 때가 있고, 아주 유명한 시인을 인터뷰를 할 때도 있어요. 사전조사를 합니다. 근데 가끔 너무 많은 사전조사는 인터뷰에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얼굴을 보고, 눈빛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느껴지는 이야기를 나눴을 때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인간하고 인간하고 마주치고, 정신과 정신, 관심과 관심이 이렇게 맨몸으로 마주치는 게 인터뷰지, 내가 한 조사를 너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도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듣기의 끝판왕은요, 내면 듣기예요. 페르난도 페소나의 시 중에 봄이 다시 오면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지만 봄은 심지어 어떤 것조차 아니지. 그것은 말을 하는 방식일 뿐. 페르난도 페소나가 봄은 말을 해. 말을 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봄의 말을 잘 듣고 그거를 옮겨놓은 게 바로 내 시야라고 하는 거죠. 페르난도 페소나는 봄을 말로 읽었어요. 말로 들었어요. 봄이 하는 말을. 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도 세상이 나한테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뉴스가, 아,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잘안 들리는 세상과 나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듣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시라는 거는 노래였어요. 입에서 노래가 되어 흘러나오는 가사. 그리고 지금의 시는 읽는 시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되게 강하게 주는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백석의 시입니다. 백석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은 이미지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시키는 사람이다. 수라라는 백석의 시가 있습니다. 수라는 거미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말 시인데 한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백석이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시인이 방에 이렇게 있는데 자그마한 거미가 하나 방바닥을 뿔뿔뿔 다니더래요. 그래서 무심코 얘를 집어서 문 밖으로 내보냈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미가 내려왔대요. 아차 싶었던 거예요. 얘 아까 그 거미의 형인가 싶어서 얘도 잘 싸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거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적은 개미. 아래에서 갓 깨인 것처럼 그냥 다리가 아주 가늘은 개미. 조그만 개미가 왔어요. 이 개미에게 백석이 이런 생각을 붙입니다. 아까 그 발견했던 첫 번째 거미, 두 번째 거미는 엄마나 누나나 형이었는가 보다. 이 작은 거미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아까 그 너희 엄마나 누나를 잘 만나기나 했으면 좋겠다 라고 미안해하며 슬퍼합니다. 문자를 읽어 나가는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사물들의 속사정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요. 잘 듣는 백석이 쓴 시가 우리 귀에 잘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고급스럽고 수준이 높은 내면의 듣기의 경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좋은 듣기는요, 좋은 질문, 답변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낳기도 합니다. 시에는 문답시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으로 이루어지면서 묻고 답하고 듣고 다시 묻고 하는 게 한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례로 마종기 시인의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시는 제법 긴 시인데요. 지금 죽어 영혼으로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한테 한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 그런데 아버지는 고향 마을로 고향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거기가 그렇게 그리웠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답변을 주거든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들은 아들이 질문을 하고 아들의 질문을 잘 들은 아버지가 답변을 하고 이 두 사람의 문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멀리 떠나온 조국을 향해 이렇게 쏟아지는 한 사람의 마음과 방향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빠는 아빠 나라로 갈 거야? 아무래도 그쪽이 내겐 정답지. 여기선 재미없었어? 재미도 있었지. 근데 왜 가려고? 아무래도 쓸쓸할 것 같아. 죽어도 쓸쓸한 게 있어? 마찬가지야. 어두워. 아빠는 그럼 사랑을 기억하려고 시를 쓴 거야?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썼지. 시가 불이야? 나한테는 등불이었으니까. 마종기 시인은요, 연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한국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시국하고 연결이 돼서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의사로 생활을 하십니다. 이분한테는 한국에 친구들도 있고 청춘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 마음이 여기에 나오는 아빠의 대답에 들어있어요. 죽어서도 나는 아빠 나라로 가고 싶어. 그리고 여기는 너무 어두워서 시를 썼어. 시는 나한테 등불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건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물어봐서 그래요. 아빠한테 관심이 있어요. 아빠, 그랬어? 아빠, 그래서 쓴 거야? 아빠는 갈 거야? 자꾸 물어봐요. 이런 물음이 다시 시인에게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 답변이 다시 물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듣기를 얘기하고

0: 있지만 사실은 좋은 듣기가 소통으로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셨을 수 있어요. 듣기는 아주 아주 좋고 아름다운 듣기는 사람의 영혼의 큰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듣기. 우리가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익숙했는데, 요즘은 많이 보이지 않는 좋은 듣기를 박누의 시인의 시 구절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겨울의 시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할머니가 어린 손주를 안고 토닥토닥 재우시는가 봐요. 언제? 아주 아주 추운 겨울밤에 할머니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셨대요.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란가? 아휴, 소금창고 옆에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았을란가? 뒷산에 노루 토끼는 굶어 죽지 않을란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중얼중얼 하신 거예요. 이걸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박누의 시인이 이렇게 뭔가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추운 사람들을 걱정하는 어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할머니의 저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있기도 하거든요. 좋은 말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좋은 말 이전에는 좋은 듣기도 필요하죠.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런 라디오 프로가 예전에 있었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의 듣기를 찾아서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아주 잘 들으신 거예요. 좋은 귀를 가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이어서 고고다이노 해양 구조대가 방송됩니다.
2: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3: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 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4: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3: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생초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털.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가지마. 담배 피지마. 지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0: 119 바로 신고하세요 119 광풀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룩이 출발, 가요. 차가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1: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오르는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2: 쉴 곳이 필요한 바다 코끼리.
3: 무너진다.
4: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높아져서 얼음이 많이 녹고 있어.
5: 얼음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걱정인걸. 어떡하지?
6: 우선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핑, 어? 얼음지대 쪽을 살펴봐 줄래?
2: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3: 어? 어, 뭐야? 큰일이네. 여기까지 다 녹은 거야?
7: 어? 아, 잠깐! 핑!
3: 응? 아, 램프링크 호수구나!
7: 마침 잘 됐다! 안 그래도 너희한테 가고 있었는데 지금 바다 코끼리들이 내 둥지로

0: 보고 있어. 빨리 가서 좀 쫓아내줘.
1: 바다 코끼리가? 네 둥지는 절벽 위에 있잖아.
0: 아이, 자자. 이럴 때가 아니야. 나랑 빨리 가자.
1: 알았어. 어? 뭐야, 정말이잖아. 우와, 안 돼. 핑, 린 파워, 전신. 핑, 힘을 발사.

0: 내 둥지로 올라가고 있잖아. 너희들 우리 집으로 가지 마.
1: 어떡해 렉스, 바다 코끼리들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어. 빨리 출동해줘.
0: 알았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2: 도모 블루파워 변신.
3: 위키 핑크파워 변신.

0: 엑스 슈퍼 갈고리 발사!
1: 야호!
2: 도모, 저기 봐! 어떡해, 시간이 너무 부족해. 도모, 절벽 아래 바위들을 모두 깎아줘. 알았어. 도모, 파워 드릴!

0: 해줘서 정말 고마워.
1: 근데 절벽에는 왜 올라간 거야?
2: 하, 내 둥지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지?
1: 둥지?
0: 아니야, 우린 쉬고 싶어서 올라간 거였어.
1: 절벽에서 쉰다고?
3: 너희는 원래 유빙에서 살잖아.
1: 근데 얼음이 많이 녹아서 쉴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
0: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4: 아, 그랬구나.
1: 절벽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5: 맞아, 나처럼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 게다가 너희는 시력도 좋지 않아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
6: 우리가 해결해주자.

0: 자, 여기가 너희들의 새로운 쉼터야.
1: 뭐?
2: 우와.
0: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3: 그렇네. 이제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오지 않겠지?

0: 렉스, 이 표시는 뭐야?
1: 아, 저긴 켈프 숲이야.
2: 켈프 숲은 해초로 이루어진 바다 숲이야.
0: 바다의 숲이라고? 얘들아, 우리 가보자.
3: 좋아.
1: 그럼 고고가디언, 여기에 정박해줘.
4: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0: 액션 파워 변신!
1: 그럼 출발해볼까?
2: 얘들아, 도와줘! 어?
3: 아르켈론이잖아? 무슨 일이야?
2: 바다악어가 자꾸 날 쫓아와.
4: 뭐?
2: 뭐? 바다악어가 나타났다! 아르켈론 살려!
3: 왜 쫓아가는 거지?
1: 일단 출동하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5: 피키, 핑크파워 변신!
6: 도모, 블루파워 변신!
1: 핑, 그린파워 변신!
5: 켈프 숲이야!
7: 여기로 들어간 것 같아.
8: 우와, 굉장하다. 여기가 켈프 숲이구나.
1: 구경은 나중에 하고 빨리 악어를 찾아보자.
8: 알았어.
5: 어디로 갈 거지?
8: 해초가 많아서 잘 안 보여.
2: 따라오지 마.
1: 저쪽이야.
9: 대화하여.
5: 뭐라고 한 거지?
8: 잘 모르겠어.
5: 어? 악어 목에 뭔가 걸려있어.
3: 타이어 아니야? 저게 왜 목에 끼어있지?
8: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했구나.
1: 일단 악어를 잡아보자. 악어야! 멈춰봐!
5: 안 돼!
9: 뭐가?
5: 악어가 해초에 걸렸어.
3: 악어야, 진정해.
5: 괴로워 보여. 렉스, 빨리 도와줘야겠어.
1: 알았어, 타이어부터 제거하자. 렉스, 슈퍼 이빨.
10: 이제 좀 살겠네. 고마워 얘들아. 아르켈론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망을 가서 정말 곤란했어.
8: 그랬구나.
3: 근데 타이어는 왜 목에 꽉 낀 거야?
10: 그게 말이야. 아우, 배고파. 먹을 거 좀 없나? 어? 이게 뭐지? 맛있어 보이는데? 아우, 질겨. 잘 안 씹히잖아. 한 번에 꿀꺽 삼켜야겠다.
3: 그렇게 된 거였구나. 정말 위험할 뻔했어.
8: 렉스, 빨리 해초도 잘라주자.
1: 알았어.
5: 잠깐! 자르면 안 돼. 이 해초들은 바다 친구들의 보금자리라고.
11: 맞아.
3: 그럼 어떡하지?
5: 이건 어때? 드릴처럼 몸을 돌리는 거야. 해초에 감긴 반대 방향으로 몸을 빙글빙글 돌리면 감겨있는 해초를 자르지 않고도 풀 수 있을 거야.
1: 좋은 생각이야, 토모. 그럼 바다악어야, 지금부터 우리를 따라해봐.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2: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3: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4: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3: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4: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우산 진짜 진짜 이쁜데? 주인은 어딨지? 혹시 주인이 없는 거? 주인이 없다면 그 얘긴 내 거네? 아닌가?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내게 아니란 뜻이네. 좋아, 그럼 가자. 주인을 찾아보자고. 너희 우산이야?

이 노란 우산 정말 쓸모가 많은데 누가 이렇게 멋진 걸 잃어버렸을까? 수영하면서 찾아봐야지.

다시 니옷 아니야?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돼. 쓸모가 많은 물건이라고.

냄새들 너무 귀엽다. 다들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얘들아, 여기 더 있어. 자, 모두 맘껏 먹어.

여기 저 구름은 어디 보자. 커다란 딸기 같아. 또 저건 오렌지처럼 생겼.

거 봤어? 저기 저 구름은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케이크 같이 생겼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 같아. 엄마, 저기 날아가서 한번 먹어볼까?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좋은 친구가 맞구나?

저기 곰아,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가져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을 마음대로 실컷 먹을 수 있다고. 곰아, 너 왜 들어가는데?

아빠. 어, 고마. 이제 어떻게 저걸 다시 가져오지?

잘 지냈지 얘들아? 너희 구름 맛은 본 거야?

0: 이어서 블록스가 방송됩니다.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산소.
0: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4: 빨리 와!
5: 오!
4: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5: 우와.
4: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5: 오!
6: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1: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6: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줄게. 바로 배턴 벼!
5: 우와.
1: 오!
6: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배턴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3: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6: 당연하지.
3: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
4: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1: 옥토블록

0: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오.
1: 우리도 해보자
2: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2: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2: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2: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만들어봐 이렇게 10, 10, 1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3: 그래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4: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1: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건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줄 만들 수 있어 파싸 파싸 파싸 파싸
5: 나야
1: 나야
5: 나야
1: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3: 오!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4: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6: 오, 직사각형 창고기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4: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3: 아니야,
4: 아니네
3: 이렇게는 가능해
4: 세계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7: 세계 3 우리는 3 와호!
1: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5: 1,
3: 2,
7: 3,
2: 4,
8: 5, 6
4: 오, 나도 해봐야지 됐다! 내가 21 너보다 7만큼 더 크니까 나도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5: 1,
3: 2,
7: 3,
2: 4,
8: 5, 6
9: 그리고 럭키 레인보우 7
4: 재밌는 패턴들이 정말 많네 드디어 내 자신을 찾아냈어
1: 나는 28 패턴 개척자라고 불러줘 구멍난 정사각형 뚱뚱한 십자 모양 창문 있는 빌딩 같이 하자
3: 오
9: 반가워 27 어떤 걸 찾고 있니?
3: 응
10: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서
9: 예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3: 오 새로운 방향! 바로 그거야!
7: 세계 3이 세부 꿈이면
4: 세계의 정사각형 9!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조합해보면 우리는
3: 큐브가 돼!
4: 나도 내 자신을 찾아냈어!
6: 나는 27이야 그리고 난 큐브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우후!
1: 패턴 만들기는 정말 재밌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11: Look! Come and see these ruins I found!
12: Cool! What is it?
11: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uring yellow! Oh!
12: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puzzle. A colouring puzzle.
11: Ooh, exciting!
12: Let's try colouring the other stripes.
11: Red! Yes! Red at the top!
12: Now, what goes between red and yellow? How about a bit of both?
11: Oh, yes!
5: Red and
11: yellow mixed to make
5: orange!
12: It must be me next. Blue. Maybe the next one. Blue.
9: Yay!
5: Yes! But what comes between yellow and blue?
11: Another mix. Yellow and
12: blue
11: mixed to make green!
12: Whoa. Wow! So we have red, orange, yellow, green, and blue. What could come next?
11: Indigo! Violet!
6: Is it here? Have we finally found a rainbow?
12: Who are you?
6: Oh, I'm Indigo, and I'm Violet.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 숑.

0: 미미 쇼핑대가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놀이.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에까 치마 에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쇼핑백.
1: 콩지랩이 디럭스 하우스.
2: 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지랩이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3: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2: 스톱, 친구들 어서 와.
3: 미끄럼틀 타고 슝.
2: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여운 보짝 콩지랩이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호우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통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먹을까? 동화책 없잖아.
1: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저쪽 봐. 어? 어? 이게 뭐지?
0: 어? 눈앞이 캄캄한 백설공주?
2: 꽝꽝은 밤에 나갔나?
1: 아, 글쎄. 너무 궁금한데. 어서 읽어보자.
0: 자.
2: 옛날 한 왕국에 나쁜 마녀가 변한 못된 왕비가 살았어요.
3: 가오라, 나 오늘 어때? 오늘도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4: 그럼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씨가 눈처럼 고운 백설공주님을 더 좋아합니다.
3: 왜야? 백설공주!
2: 화가 난 왕비는 백설공주를 숲에 버렸어요.
5: 여기로 가도 숲, 저기로 가도 숲. 아, 어떡해. 길을 잃었어.

0: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지?
1: 어쩌다 이런 깊은 숲속까지 오셨어요?
2: 여긴 너무 위험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죠.
0: 그래도 돼요? 정말 감사해요. 조금 전까지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3: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4: 어? 눈앞이 캄캄했다고? 밤에 나갔나?
3: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럼 책 그만 읽으라고. 에이.
5: 눈앞이 깜깜하다. 다른 데서 있나?
4: 아, 글쎄. 아하, 맞다. 나 요정이지. 눈앞이 캄캄하게 안대를 써보면 되지. 나와라, 나와.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5: 눈앞이 깜깜하니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어.
4: 그러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다. 어? 아하! 눈앞이 캄캄해요.
5: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백설공주는 우리처럼 막막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야.
4: 그래, 바로 그거였네. 이야, 그 말이었어. 이게 아닌데. 하지만 다음 건 너무 어려워서 책을 덮고 말걸.
6: 거울아, 거울아, 오늘도 사람들이 날 엄청 좋아하겠지?
7: 네, 당연하죠. 하지만 깊은 숲 작은 요정들과 행복하게 사는 백설공주 인기가 더 많답니다.
6: 뭐야? 아니, 깊은 숲 속에 벌어도 살아남다니. 이 백설공주를 어떻게 없을지 생각 머리를 굴려보자.
3: 머리를 굴려보자. 머리를 굴린다고? 아니, 그 백설공주를 어떻게 없앨지 고민하다가 머리를 왜 굴리는 거야? 그것도 갑자기?
5: 얘기가 좀 이상해.
4: 머리 굴려 굴려. 우리 그냥 다른 책 읽을까?
8: 잠깐! 멈추면 안 돼! 한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그의 마법이 풀릴 거야! 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크크가 또 동화책을 재미없게 만드는 거야.
4: 아, 어쩐지.
5: 아무리 방해해도 뜻을 알아내서 동화책을 끝까지 읽을 거야.
8: 좋아. 딩딩딩딩딩딩딩. 동화책 속으로.
9: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5: 왕님. 그만 굴리고 멈추세요.
9: 아이고, 아니, 멈출 수가 없어. 내 머리가 이상해.
5: 머리가 이상해? 그럼 왕비님 머릿속을 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8: 오, 좋아. 오호리 딩딩. 왕비님 머릿속을 보여줘. 백설공주를 없앨 생각들이 엄청 굴러다니고 있어.
5: 생각이 굴러다닌다고?
9: 아, 알겠다.
8: 머리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는 거야.
9: 아이,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머리를 어떻게 멈출지. 아이고,

0: 시절에 생각 좀 해봐.
1: 멈췄다.
2: 와, 우리가 또 뜻을 알아냈어.
1: 네, 너희들을 칭찬하노라. 그럼 이제 백설공주를 없애야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머리를 굴려볼까?
2: 괜히 멈췄나?
1: 그러게.
3: 오, 책을 계속 읽게 되다니. 어떻게 책을 못 읽게 하지? 나도 머리를 굴려보자. 굴려보자. 그래, 바로 그거야.
0: 머리를 한창 굴려 독사가를 생각해낸 왕비는 사과장수로 변해 백설공주에게 독사가를 건넸어요.
4: 맛있게 먹어요.
5: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와, 맛있겠다.
3: 좋았어. 가서 당근 먹고 있어.
5: 우와, 왕자님.
6: 왕자님이 백설공주님을 살려주실 거야.
3: 걱정 마시오. 여보세요. 119죠? 예. 지금 백설공주가 쓰러졌거든요. 예? 독사가 먹은 거죠? 예. 천천히 오십시오.
6: 네? 천천히 오라뇨?
3: 그럼 천천히 오지. 빨리 오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6: 무슨 왕자가 저래? 왕자님만 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떡해? 어떡해?
3: 작은 요정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발만 동동.
6: 갑자기 발이 덩덩덩!
5: 멈출 수가 없어!
2: 왕자님!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왕자가 이래도 돼요?
3: 내가 아직도 왕자로 보이냐? 얍! 발만 동동 구르다. 그 뜻을 모르면 이 동화책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다. 그럼 여기 있어. 이크, 에크, 이크크, 문제! 안 멋있어?
2: 우와, 너무 별론데?
3: 내가 머리 엄청 굴려서 만들어낸 포즈인데!
2: 문제나 돼!
3: 발을 동동 구르다. 무슨 뜻일까?
7: 1번.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신나고 즐겁다. 2번.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안타까워, 걱정하다.
0: 작은 요정님들, 발을 동동 구르니까 어때요?
6: 발을 계속 동동 구르니까 힘들어.
2: 힘들어? 힘들다는 복이 없는데.
0: 백설공주님이 쓰러졌는데 신나고 즐거운 건 이상해.
2: 오, 맞아. 걱정되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
0: 그러니까 정답은
2: 2번. 안타까워, 걱정하다.
3: 이크, 에크, 이크크, 문제! 이 포즈만 생각하다 정작 문제를 너무 쉽게 내버렸어! 정답은 2번!
2: 우와!

0: 사람들은 안타까운 상황에 자연스럽게 발을 동동 구르는 행동을 하지.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다라는 말은 안타까워서 걱정한다는 뜻이야. 지금부터라도 못 잊게 만들어주마!
1: 무슨 소리!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잘했어, 알렉스. 들어가 있어.
2: 내가 아직 안 남았는데 못 잊게 하면 안 되지.
1: 가짜 왕자는 받아라! 이야!
0: 이번에도 실패하다니! 눈앞이 깜깜하구나! 둘, 셋, 뿅!
3: 우와! 왕자님이 크크를 물리쳤다! 우와!
4: 백설 공주님, 일어나 보세요. 자, 뱉어야 돼. 뱉어야 돼.
5: 왕자님!
6: 그렇게 왕자님은 백설공주를 살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7: 감사해요.
4: 살았어요.
7: 덕분에

친구들이 너무 똑똑해질까봐 걱정돼. 크크는 너무 걱정돼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발만 동동 깡.

0: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 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1: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0: 와, 진짜 맛있다.
2: 쫄깃해.
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4: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5: 타이어 부를 거야 해.
4: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에 주차해줘.
6: 사슴.
4: 동료도 영화도 600여개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7: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어떡해. 이제 나타날 거야.
12: 절대로 불을 끄지 마시오.
13: 이거 안 나? 엄마한테 다 이른다.
14: 일러라, 일러라.
15: 그만 놔줘요.
16: 넌 뭐야?
15: 나? 지우 짝꿍.
14: 싫은데, 싫은데.
16: 깜짝이야. 간다, 너 집에서 보자.
13: 선아야, 고마워. 너 발차기 멋있다.
15: 별것도 아닌 걸 뭘.
13: 우리 오빠는 키도 큰데 안 무서웠어?
15: 응,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선아야, 그만 자야지. 어?
11: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분명히 불을
15: 김선아, 빨리 불 끄고 자라고 했지?
11: 네, 네, 알았어요. 무서워. 도대체 왜 불만 끄면 방이 무서워지는 거야? 나는 왜 무서울까?
17: 이 중에서 귀신 본 사람.
18: 나.
19: 둘이 다 한번 차례차례 경험칙을 말해봐.
18: 내가 언제 숙소에서 놀다가 그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무슨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데 아빠 얼굴을 한 귀신이 막 이렇게 방 안을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
19: 나도 귀신 겪어봤어. 왜냐면 내가 관광지를 갔어. 좀 어두웠는데 좀 멋졌어, 아내가. 그래서 아빠가 사진을 찍어달라 했어, 멋지니까 자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찍어줬는데 근데 딱 사진을 찍은 거 보니까 아빠 뒤에 머리가 한 발 여기까지 내 발목까지 내려오는 귀신이 있었어. 사진 찍을 땐 아무도 없었어 거기.
18: 근데 너 먼저 말해.
11: 나는 왜 내가 어디 갔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게 무섭지? 아, 무서워.
19: 나도 혼자서 잘 때 너무 무섭거든? 그래서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는데 거의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그 귀신들이

0: 걸 알고 하기 때문이지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무엇일까 하고 추측하는 궁금증이 기본적으로 생겨. 아까 내가 무서웠던 그 상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악몽이라든지 뭐 불 끄면 무섭고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
1: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해.
2: 아 그래. 이 일이 벌어지면은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무서움을 만드는 것 같아.
3: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4: 소름.
5: 약간 죽을 것 같은 느낌?
0: 무서움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같은 거거든. 그래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5: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서움은 우리가 만들고 생각한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직접 생각하거나 봤던 것이잖아.
1: 나는 세계 3차 대전이 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그럼 무섭잖아. 전쟁이 난다는 것만으로도. 평소에는 안 무섭다가 꼭 자기 전에 누우면은 그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3: 딱 지금 날 거라는 그 느낌이지.
1: 약간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0: 9시 반쯤에? 그때쯤에 내가 눕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자는 중에 운석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한국에 핵이 떨어지거나 그럼 어쩌지?
3: 과학적네?
2: 화장실에서 우리가 뭐 씻기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세수하면 세면대 앞에 이렇게 거울이 큼지막하게 하나 있잖아. 뭔가 내가 이렇게 숙이면 뭔가 거울에서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그냥 좀 하찮긴 한데 그냥 좀 그런 게 무서운 거지.
1: 그치.
2: 내가 못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 난 좀 무서운 게 있어.
3: 아니, 너무 소름 돋는다.
0: 그럴 때 내 팁 하나 알려줄까? 창과 고인으로 영복을 빕니다 하는 거야.
3: 나는 왠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엄청 큰 수를 볼 때 0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진짜 무섭거든?
5: 둥글포증.
3: 아, 나도 그런 거 보면 너무 징그러워.
5: 나는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은 뭔가 무서울 것 같은 거야?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막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
3: 나는 예전에 자동문 공포증이 있었어.
2: 뭐라고?
3: 자동문 공포증.
2: 일까봐.
3: 자동문 공포증. 일까봐. 근데 나 이제 없어. 없어졌어. 조금 나아졌어.
2: 내가 생각했을 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잖아. 뭐 책이 있고 신문이 있고 뭐 영상이 있잖아. 근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아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상상력? 일종의 상상력이 좀 추가된 거지.
0: 독사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거는 내가 조종할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무섭다고 느껴져.
3: 그러게 고민된다.
2: 뭘까?
1: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 달라서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는 예전에 말한테 뒷발차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난 말을 무서워해.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오빠는 말이 안 무서운 거지. 왜냐면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0: 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우리에겐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육감이라는 것도 있고 경험이 없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0: 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두려움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1: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 뭐야?
1: 끝인가?
2: 뭐야 이거?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화이팅.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미신님.
3: 장가고인님.
5: 먹어도 되는 건가? 미신이 피 아니야?
0: 되겠지?
5: 나 신발 간절해 자존심.
6: 꺼졌을 때 어땠어?
0: 처음에 정전인가 싶었고 좀 깜짝 놀랐어.
1: 나는 살짝 신비로웠어.
6: 그것도 알았어?
5: 무릎 꿇었는데.
4: 귀여웠어요.
7: 부모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 아 맞아, 나도 알아.
0: 이미 우리가 유형이라는 게 없는 걸 알잖아. 그래서 알아갖고 안 무서운 게 아닐까?
1: 잠시만, 근데 나 왜 이 상황에서 증권에 어떻겠지?
8: 저도 조금씩 먹어.
0: 나 먼저 말해도 될까? 사람이라 생각해,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세상에서.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
8: 저는 엄마예요. 엄마보다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5: 엄마의 잔소리. 하는 잔소리. 나를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라고는 해서 반박을 할 수는 없어.
4: 근데 너무 과해.
5: 너무 과해. 내가 뭘 하려고만 하면 나타나.
9: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10: 짜잔! 특별한 경 통통 치즈 카드리 두 장이나!
11: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0: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이 나타난다.
12: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0: 안 돼!
12: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0: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꼬마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3: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14: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13: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15: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14: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15: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16: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경화 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전쟁이야? 지진이야?
1: 아니야 누나,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0: 아유, 깜짝 놀랬잖아. 그러고 보니 나도 배고프네. 뭐 먹을 거 없나? 호떡아, 뭐 먹을래?
1: 힝, 또 라면이야. 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단 말이야.
0: 많이 먹을 줄만 알지. 네가 뭐 라면을 알아?
1: 하! 내가 지금까지 먹은 라면에 면발만 이어붙여도 지구 한 바퀴야.

0: 물이 먹다가 하나가 쓰러져도 물을 라면을 끓여주지. 119, 미리 불러놔. 우선 라면, 라면 스프, 김, 간장, 참기름, 깨, 설탕을 준비해. 불은 센 불로 물 500ml를 끓이고 면 투하!
1: 스프는?
0: 어허, 아직이야. 이제 준비한 비닐봉지에 김을 넣고 비벼, 막 비벼, 막 비벼, 마구마구 비벼, 부숴버려!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숴도 좋아.
1: 지금 넌 누구 생각하는데?
0: 물 반 컵, 라면 스프 반, 간장 한 스푼, 설탕 한 스푼을 넣고 섞어줘. 벌써 맛있는 냄새! 면이 다 익었으면 건져서 차갑게 헹구고. 건져둔 면에 들기름 3스푼, 깨 조금, 거기다 부숴둔 김을 넣고 마지막으로 소스를 부으면 뜨거운 라면? 그건 편견에 불과해. 그냥 먹어도 맛있는 김과 라면의 조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을 준비했지.
1: 그 덩치가 괜히 커진 게 아니구나. 우리 호떡이가 다 커서 누나 라면도 끓여주고 감동이야.
0: 뭔 소리야? 내 건데.

너도 내 라면 보고 한 입만 달라고 하기만 해봐. 짜잔! 재료만 봐도 맛있겠지? 내 요리는 불도 필요 없어. 요리계의 혁신이지. 첫 번째 재료, 매운 볶음 컵라면. 먼저 뚜껑을 열고 지퍼백을 준비한다.

0: 면만 꺼내서 지퍼백에 넣고 잘 닫아준 다음 이제 이걸 구사 주먹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아니 다 부쉈으면 밥 반 공기를 컵라면에 넣고 잘 부순 면에 두하 다음은 물 물은 반컵 정도 우유는 250ml 그리고 소스를 넣고 잘 섞어줘 오케이 그리고 컵라면에 그대로 굽는 거야
1: 이게 뭐야 이상해
0: 어허 가만히 있어봐 아직 안 끝났어 컵라면 뚜껑을 뜯고 이제 전자레인지에 3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3분이 지났으면 소세지랑 치즈는 넣고 싶은 만큼
1: 어?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0: 다시 3분 더 어, 다 됐다 불이 필요 없는 불닭 리조또 완성
2: 누나 나 한 입만 이라고 할 뻔 누나 어떤 맛이야 어떤 맛이냐고
0: 우선 꽉 깨물 때 부드럽고 매콤하고 생크림 향이 나고 참기름처럼 고소하면서

0: 너희 또 라면 먹었지? 부엌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아우 못 산다 진짜.
1: 그 금방 치우려고 했는데.
0: 과도한 라면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와 등짝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금만 먹자.
1: 안녕 여러분 자기들아.
2: 나는 호미 꿈을 꾸는 놈이야.
3: 호미야.
4: 뭐해 인사해야지.
2: 어, 미안. 아, 노래 집중을 하느라 시작한 줄도 몰랐어.
1: 우리 호미 노래를 참 좋아하는구나. 아 하지만 일단 노래는 잠깐 멈추고 할게 있잖니?
0: 알았어.
1: 오늘은 이 고민을 들어볼까?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의사도 멋져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당연히 아이돌이지.
1: 당연히 의사지.
0: 어? 왜? 아니, 아이돌이 되면 돈과 명예 그리고 유명한 아이돌들이랑 친구가 될 수 있는데.
1: 고작 그런 이유로.
0: 뭐 고작? 고작? 이게 어떻게 고작, 고작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이유야? 참나 정말.
1: 아이돌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돌이 되면 말이지

0: 호미씨 지금 볼일 보고 손도 안 씻고 나오신 겁니까?
1: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2: 아니 글쎄 화장실 갔다 손도 안 씻었대.
3: 뭐? 거짓말.
4: 어 찍지 마세요. 뭐 왜 이래. 어 찍지 마세요. 어.
1: 여기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0: 한 말씀만 해주세요.
5: 몇 달 후

0: 여보세요?
1: 호미야, 뭐해?
0: 어, 호빵아, 나 연습 중이지. 재밌게 놀고 있어?
1: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0: 부럽다.
1: 어, 호미야, 뭐라고? 야, 하지 마. 아, 호미야, 끊어야겠다. 연습 열심히 하고 연락할게.
0: 재밌게 놀아.
2: 아이돌은 파파라치 사생팬에 시달리고 친구들이 추억 쌓을 때 바빠서 같이 놀지도 못할걸? 또 그래도 아이돌이 하고 싶어?
0: 그렇게까지 생각 못해봤는데 나 다른 직업 할래.
2: 그치? 역시 의사가 짱이야.
0: 그러니 넌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2: 긴 말이 뭐가 필요한데? 사람을 살리잖아. 흰색 가운을 입고 네.
0: 멋지긴 한데 너 감당할 수 있겠어?
2: 뭘?
0: 의사가 되면 말이야,

0: 있습니다.
1: 흉부외과 코드블루 코드블루.
2: 흉부외과 코드블루.
0: 밥. 그래, 밥은 먹고 살아야지.
1: 흉부외과 코드블루 코드블루.
3: 평생 공부해야 되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되지. 게임, 여유, 꿈도 못 꾸지. 잘게 꾸는 꿈도 못 꿀 텐데.
0: 의사보다 환자가 되는 게 빠르겠어.
3: 자기는 어때? 우리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정해졌어?
0: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포기하란 뜻이 아니야. 모든 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지.
3: 장점만 보고 꿈을 골라서도, 단점만 보고 꿈을 포기해서도 안 돼. 장점, 단점을 모두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자.
0: 지금부터 우리 자기는 뭐든지 될 수 있는 거 알지? 우리 자기들도 화이팅!
3: 화이팅!
0: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인 것 같지?
3: 나는 오늘부로 아이돌에 대한 꿈을 접었지만 아이돌 되면 BTS 소개시켜줘.
4: 야! 너 누구 좋아하는데?
3: B오빠.
0: 나는 정국오빠.
3: 안 겹쳐서 좋아. 역시 너랑 나는 베스트 프렌드야.
0: 잠깐! 너도 고민이 있다고?
3: 어떤 고민? 가족 고민?
0: 친구 고민?
3: 연애 고민?
0: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3: 그럼 또 보자.
0: 안녕.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전 페퍼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퍼 피그.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2: 타이어 부를 거야 해.
1: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에 주차해줘.
3: 현수
1: 동물도 영화도 600개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4: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5: 진짜 대박이네.
4: 진짜 맛있겠지.
6: 대박. 너무 맛있는데.
7: 쫄깃쫄깃하네.
6: 쫄깃해.
8: 쫄깃한 닭다리살이 다리한 닭떡볶이.
9: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0: 가족 소풍.
1: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팔팔 아빠가 소풍 바구니를 챙겼죠.
2: 야외용 담요, 빵, 치즈, 토마토, 레모네이드. 더 가져가야 할 거 없지?
0: 엄마가 만든 딸기 케이크야.
2: 아빠가 장난으로 빼고 말한 거야. 엄마가 만든 딸기 케이크도 다 넣었어. 출발 준비 됐지?
3: 네!
2: 그럼 출발한다. 우리 가족 소풍 장소로 여기 어때?
3: 좋아요.
2: 야외에 나오니까 좋군. 나온 김에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좀 해야겠어.
4: 난 음식 먹은 다음에 낮잠이나 잘래요. 물론 달리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0: 아빠 달리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배가 불룩 나왔잖아요.
2: 아빠 배가 뭐가 나왔다고? 어쨌든 나중에 운동 좀 해야겠어. 나 혼자서라도.
4: 얼른 먹자고요.
2: 그거 아주 반가운 말이군. 실은 배가 고팠거든. 꿀 마시군. 한잠 자고 일어날까?
4: 달리기 운동을 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2: 나중에.
0: 연못에 오리들이 있어요. 오리들한테 먹을 걸 줘도 돼요?
4: 그래, 우리가 남긴 빵들을 갖다 주렴.
1: 팔팔랑 조지는 오리들한테 빵을 줍니다.
0: 엄마, 오리들이 더 먹고 싶은가 봐요.
4: 그 빵이 남은 거 전부였어. 오리들도 이제 됐을 거야.
0: 오리야, 미안해. 이제 빵이 없어.
1: 오리들은 먹을 걸 더 원했어요.
4: 이제 그만 일어나서 운동 좀 하세요.
2: 뭐?
4: 많이 먹었잖아. 페파가 말한 대로 이젠 더 줄 빵이 없어.
0: 엄마, 딸기 케이크가 있잖아요.
4: 그래, 우리가 먹고 남으면 오리들한테 줘도 좋아.
1: 팔팔 가족 모두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죠.
4: 어우, 버리잖아. 아우, 난 버리 무서운데. 저리 가.
2: 그깟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주 조그만 버린걸.
4: 어우, 저리 가.
2: 잠깐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럼 날아갈 거야. 봤지? 가만히 있으면 버리 날아간다고. 어? 저리 가. 저리 가. 살려줘. 저리 가.

0: 따라오지 마.
1: 아빠가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0: 저리 가, 이 못된 벌아.
2: 못 쏠 거야. 아빠가 저렇게 빨리 달리시니까.
1: 벌이 다시 오기 전에 얼른 케이크를 먹어요. 어리들한테 남겨주는 걸 깜빡했어.
0: 겨우 벌을 따돌렸어.
2: 달리기를 할 거라고 하시더니 정말 했네요. 당신이 정말 할 줄은 몰랐어요.
0: 그래, 그렇게 달리면서도 딸기 케이크는 놓치지 않았지.
1: 아빠, 잠깐만요. 오리들한테 케이크를 남겨주기로 했어요. 오리들아, 이거 먹어. 우리 아빠한테 고맙다고 해.
0: 뭐, 고맙긴.
2: 이제 집에 가야 하니까 오리들한테 인사하렴.
1: 오리들아, 잘 있어.

0: 좋다 가족 음악대.
1: 파파 엄마 아빠가 다락에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2: 엄마랑 아빠가 다락에서 이 상자를 찾았단다.
0: 오!
2: 여기 뭐가 들었을 것 같니?
0: 몰라요.
3: 여긴 악기들이 들어있단다.
0: 오!
2: 이런 먼지가 꽤 쌓였군. 와!
3: 이건 엄마가 어렸을 때 켰던 바이올린이야.
0: 엄마가요? 지금 한번 연주해주세요.
3: 너무 오랫동안 해보질 않아서.
0: 얼른요, 엄마. 연주해주세요.
3: 잘 될지 모르겠구나.
2: 잘하는데?
0: 엄마, 저도 해볼래요.
3: 이렇게 잡는 거야.
1: 저런, 바이올린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조지도 해보고 싶었어요.
0: 이렇게 잡는 거야, 조지.
1: 조지가 내는 소리 또한 이상했어요.
0: 바이올린 연주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2: 페파, 이 북을 쳐볼래? 이건 쉬울 거야.
0: 네, 아빠.
1: 북소리는 그럴듯하죠? 페파는 신나게 북을 쳤습니다.
3: 잘하는구나.
2: 그래, 소리가 제법 나는군.
3: 당신이 연주하던 아코디언도 있네요.
2: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곡을 연주했었지.
3: 네, 맞아요. 이 곡 기억나요.
1: 조지도 연주해보고 싶었습니다.
2: 해보고 싶다고? 아코디언 연주는 어려운데.
0: 조지, 아코디언 연주는 어려워. 아코디언 연주는 북치는 것만큼 어려워.
2: 알았다, 해봐.
1: 아코디언을 연주하기에 조지는 너무 어립니다.
0: 아빠, 상자 속에 다른 악기는 없어요?
2: 불나팔이 있구나. 그건 아주 세게 불어야 해.
1: 뿔나팔은 소리가 안 났어요.
0: 소리가 안 나요.
3: 예전엔 불 수 있었는데.
1: 엄마가 불어도 소리는 안 났죠.
2: 내가 불어볼게. 나처럼 힘이 센 어른은 불 수 있을 거야.
1: 역시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2: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부는 건 불가능해.
3: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코디언을 연주하면 되잖아요. 당신 솜씨는 최고예요.
2: 그래, 내가 아코디언 연주는 좀 하지. 내 자랑 같아 뭐하지만.

0: 바이올린을 연주할게요.
1: 그럼 전 북을 칠게요.
2: 엄마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빠는 아코디언을 연주했고, 팔팔은 북을 쳤죠. 그런데 조지가 연주할 악기가 없네요. 조지가 뿔라파를 불었습니다.
1: 엄마도 뿔라파를 못 불고, 아빠도 뿔라파를 못 불고, 그리고 나도 불지 못했는데, 조지가 불었어요!

0: 뽀뽀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게 치킨 크크크.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수상한 친구, 루나.
3: 오늘도 평화로운 냠냠시티.

0: 봤어? 지금 봤어? 저 많은 걸 혼자 하다니 대단해. 테스트는 통과야. 이름이 뭐라고 했지?
1: 루나. 제 이름은 루나예요. 그런데 용염 요리사님,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에? 테이블에 예쁜 꽃을 놓으면 어떠세요?
0: 에? 오,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좋아, 그럼 루나가 준비를...
2: 잠깐! 그건 저희가 할게요!
0: 에? 너희들이 한다고?
2: 하하! 우리가 실력을 보여드리죠. 얘들아! 잭!
3: 브로기!
2: 던턴!
3: 우와!
0: 우와! 실력을 보여줘? 실력을 보여준다며! 잭! 당장 정리해!
2: 어? 히어로 협회?
4: 슈퍼잭, 지금 냠냠시티 마술극장에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어서 출동해요.
2: 하하, 출동이다. 네.
4: 잠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2: 어?
4: 레시피스톤이 있다면 악당들이 나타날 거예요. 악당들이 마술 공연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네. 악당 녀석들, 어림없다.

0: 이게 안 빠져. 슈퍼잭 냠냠시트를 부탁해. 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1: 아유, 못 말려 정말.
0: 악당들이 먼저 극장에 들어가진 않았겠지? 어? 어? 벽으로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지? 매우 수상한데? 혹시 레시피 스톤을 노리는 악당?
2: 감히 체리포터님의 조수를 하냐고? 우리 자기 무대에는 나 정도는 대아우야! 체리포터님의 무대에서

0: 입장권이 매진되다니. 겨우 몰래 들어왔어. 아까 그 녀석이 악당이라면 분명 레시피 스톤을 노리고 있을 거야. 서둘러야 해. 어? 신호음이 가까워. 근처에 있다. 찾았다. 레시피 스톤. 이 악당 녀석 역시 레시피 스톤을 노리고 있었구나.
1: 뭐야, 다짜고짜 악당이라니. 난 악당이 아니라 슈퍼히어로거든.
0: 뭐? 슈퍼히어로? 진짜 슈퍼히어로 맞아? 처음 보는데?
1: 나도 너 처음 봐. 너야말로 악당 아니야?
0: 악당이라니! 난 냠냠시티를 지키는 히어로 슈퍼잭이야!
1: 어? 슈퍼잭? 용룡 레스토랑의 잭?
0: 그게 누구야? 난 그냥 슈퍼잭이야.
1: 아, 그래. 그냥 잭이든 슈퍼잭이든 상관없으니까 그 레시피 스톤이나 내놔.
0: 넌 절대 못 껴.
1: 정말 말이 안 통하잖아.

0: 무대는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어라? 슈퍼제?
1: 어? 삐삐콘?
2: 이상하게 생겼네. 쟤는 누구야?
1: 삐삐콘은 진짜 악당이야.
0: 악당 게 최고민이야. 나 삐삐콘을 몰라.
3: 래시 피스톤이잖아.
1: 안 돼.
0: 거기 멈춰.
4: 공연 소품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마술 조수들 등장할 차례인데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0: 우리 마술 공연을 조수로 생각하나 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마술 공연을 망치면 안 되니까.
1: 체리포트님과 함께 무대에서

0: 포터님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1: 안돼. 우리 체리 포터님은 나하고 결혼할 거야.
2: 뭐래? 마술 실력도 별로면서?
0: 뭐라고?
1: 악당계 최고 미녀 마법사 나 삐삐.

0: 멈춰! 시민들이 위험하잖아! 소용없어! 비비콘 눈을 봐! 누가 극장이 무너지겠어!
1: 짜잔.

0: 올래?
1: 싫어. 나 약속했어.
0: 사랑해요, 체리 포터님.
1: 이겼다. 에? 어디 간 거지? 히어로 옆이다.
2: 수고했어요, 슈퍼제. 임무를 훌륭히 해냈군요. 히어로 포인트가 오를 거예요. 하지만 슈퍼제, 어? 오늘 임무에서 정체를 들켰네요.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1: 도서관 대소동.
3: 쉐기 쉐기, 88번을 흔든 이몸의 폭발력을 보여주마.
4: 멈춰라, 배드 콜라맨.
3: 피트니스맨.
4: 배드 콜라맨, 악행은 여기까지다.
3: 과연 그럴까? 피트니스맨, 네 덕분에 난 파괴력이 더 강해졌다.
4: 뭐?
3: 게다가 더 무서운 사실은...

0: 새로 콜라가 아니야.
1: 말도 안 돼.
2: 배드 콜라맨이 제로가 아니었어.
1: 피프니스네.
3: 잭, 탄탄, 냠냠시티의 레시피스톤의 신호가 나타났어요.
1: 아, 여기는 냠냠시티 도서관?
4: 도서관은 저희가 자주 가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 야, 큰일이에요. 레시피스톤을 노리는 악당이 도서관에 먼저 접근 중인 것 같아요. 잭, 탄탄, 서둘러요.
1: 안 돼.
4: 당장 갈게요.

0: 쇼파제 메카탄탄.
1: 쇼파제 메카탄탄. 악당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
0: 물론이죠. 히어로는 방심하지 않아요. 수상한 냄새가 나면 콱 물어버릴 거야. 듬직하던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누구야? 이건 체규잖아.
2: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더 아니고. 풍성한 머리의 비밀.
0: 매도 매도.
2: 이 책을 돌려드릴게요. 에이? 뭐야? 애송이 히어로들이잖아. 괜히 놀랐네.
0: 모두가 사용하는 도서관을 어질러 놓다니.
2: 시끄러워. 나를 방해할 거라면 젤리로 만들어주겠. 어?
1: 슈퍼제,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0: 사서 아저씨 무서워.
1: 또 소동을 피웠다간 도서관에서 쫓겨날 거야. 매도매도는 어디 갔지? 또 함정 같은 걸 만들고 있나?
0: 근처에 매도매도 냄새가 나. 아슬아슬.
1: 큰 소리가 날 뻔했어.
2: 얄미운 히어로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0: 좋다. 아추! 아추! 아추!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1: 레시피 스톤은 어디 있지?

0: 셋은 도서관 출입 금지.
1: 열간이 혈안들, 너희들 때문에 도서관에 못 가게 됐잖아.
2: 뭐? 먼저 소동을 피운 건 너잖아. 연장을 하는 건 어때?
1: 이건 내가 가져간다.
2: 연장은 안 되겠는데.
3: 그치, 다른 방법이 좋겠어. 이제 레시피 스톤을 찾을 시간이야.

0: 오, 찾았다! 레시피 스톤!
1: 나도 볼래! 나도 볼래! 야! 야!
0: 매도 매도!
2: 이건 내가 가져!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못 따라오겠지?
0: 히프가 맡겼어!
1: 이거 다 먹어버리자!
0: 시간이 없어! 그 전에 매도매도가 도서관 밖으로 도망갈 거야!
2: 얄미운 히어로 녀석들! 이번엔 꼼짝 못할 거다!
3: 아니 어떡해! 아까 자고 있었는데!
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4: 죄어!
0: 아따, 저기 봐!
1: 우리 생각대로 됐어.
2: 꼼짝 마!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이 책들을 모두 불태울 테다.
0: 매도매도 비겁하다.
1: 치사하다!
2: 시끄러워! 너희들도 움직이지 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못 맞췄지? 이번엔 내 차례다. 무궁화 꽃이 피.

0: 잘 가요, 매도 매도.
1: 이거 빌려주세요.
2: 염염 레스토랑의 잭 한 잔?
1: 네.
2: 어?
1: 예?
3: 슈퍼잭 메카탄탄 정체를 들켜서 히어로 포인트 감점입니다.

0: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이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 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1: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파디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연 선생님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1: 오늘은 또 우리가 능숙하게 문장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한국어랑 영어는 말의 순서 자체가 다르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순서가 다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이제 소위 writing, 쓰기를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맞춤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부족한 개념을 찾아서 부족한 그 문장 구조,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지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1: 와, 학습지까지?
0: 네. 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시중에 정말 네. 유명한 또 영어 뭐 독해라던가 문법이라던가 쓰기 교재 정말 많아요.
1: 정말 많아요.
0: 근데 그 중에 나만을 위한 맞춤 교재는 당연히 없겠죠.
1: 없어요.
0: 근데 우리에겐 AI가 있다. 이 친구랑 같이 나한테 필요한 거를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문제집이 있다면 있을 겁니다. 핸드폰으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이렇게 툭툭툭 찍으세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AI에 업로드를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학습지를 제작해달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1: 어허.
0: 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EBS에서 현재 열어주고 계시는 자료를 한번 써볼 건데요.
1: 네.
0: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학습지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는지 볼 건데요.
1: 네.
0: 자, 만약에 내가 이미 나는 어떤 개념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다.
1: 알고 있다.
0: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나는 문장에 어떤 게 부족해, 어려워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잘 모르고 뭔가 좀 어려운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프롬프트를 아주 재밌게 짜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첨부한 사진이나 파일이 뭔지에 대한 설명,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 독해책이야 라고 해주었고요. 우리 AI에게 진단평가를 내달라고 해볼 겁니다. 자, 나한테 다섯 문제 정도 진단평가처럼 퀴즈를 주고 내가 그걸 맞춰보면서 내 수준을 그걸로 파악해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나만의 학습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AI가 퀴즈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모르는지를 AI가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휘, 주제, 뭐가 어려워.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로 다섯 네. 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1: 네.
0: 모르면 모름이라고 적어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하면서 다섯 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1: Rash의 의미, Rash. Rash, 저는 뭐 좀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니까.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우리가 주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지금 독해학습지를 제작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와, 무슨 잠시만요. 오,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굉장히 아, 그쵸. 근데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푸시긴 했습니다. 지금 진단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학습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답을 하게 되면 된다. 그리고 뒤에 정답과 해설까지.
1: 뭐야, 이거 나도 좀 해야겠다. 저도 좀 해야겠는데. 정말.
0: 아, 그럴 수 있죠.
1: 오.
0: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면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교재 남부럽지 않은
1: 퀄리티가 말이 안 돼요, 진짜.
0: 그쵸.
1: 이거를 그냥 장수를 또 늘려달라고 하면.
0: 그럼요, 그럼요.
1: 아, 너무 재밌다.
0: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학습지 만드는 건 우리가 너무 좀 재밌게 봤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건 언제나 좀 더 재밌게. 좀 더 내가 영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곤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도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어순을 만드는 걸 가지고 좀 게임화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AI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나이로 넘어와서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선생님은 프롬프트 이렇게 한번 써볼 겁니다. 일단 AI에게 역할을 부여해주는 거 중요했죠.
1: 네.
0: 그래서 너는 10년 차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역할을 부여해준 다음에 나는 초등학생이고 내가 재밌게 영어 단어를 익히고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어순을 익히는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영어 교육의 원리에 기반해서 최대한 재밌는 게이미피케이션

0: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게임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라는 건데요. 게이미피케이션 말이 좀 어려운데 게임화한다는 뜻입니다.
1: 그렇죠.
0: 게임화해서 이렇게 기다려보았더니 짜잔.
1: 단어 탐험대 문장 완성해줘. 뭔가 나왔습니다.
0: 좋아요.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1: 네.
0: 오!
1: 나는 이 문장이요. 나는 사과를 좋아해. I likes an apples.
0: 정답 확인? 순서가 틀린 것 같아. 다시 해봐.
1: I like apples로 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Apples.
0: 와, 정답 최고입니다.
1: 힌트 보기를 할 수 있네요.
0: 네.
1: 무슨 귀여운 게.
0: 하나를 가르칠 땐 어를 쓴다.
1: 똑같은 게 나오고.
0: 네.
1: 쓸 때마다 점수가 깎여. 대박.
0: 어머. 오. 하는 걸로 하고요. 예.
1: He's a cute dog.
0: 와. 네. 스코어 다시 올랐습니다. 175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실제로 이 한국어 문장에 맞게 영어 문장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이게 네. 진짜 우선 연습이죠. 이런 걸 한번 게임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떠신가요?
1: 해보니까 즐겁습니다. We are happy. 우리 지금 행복하죠? 아, 딱 우리가 대단하는 말.
0: 예문이 딱 적절하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즐겁게 이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조차 게임화해서 해보는 방법들 한번 가르쳐드려보았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영어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 한마디 있을까요?
0: 네, 여러분 우리 또 영어 관련해가지고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또 길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영어 단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꾸준히 오래 재밌게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냥 보고 우와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먼저 써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줄레이.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보러 가.
0: 예? 돈? 이거.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세가 되셨네.
3: We are going to travel together.
4: Oh.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5: 너가 살 꿈을 해볼까?
1: No.
6: 할아버지.
1: No.
7: 안 돼.
1: Halabaji.
7: What are you doing? He's gonna get kille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EBS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청년 정책에 4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와 자산 형성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취업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과도한 스펙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정부의 청년 정책에서 취업 지원 대책은 충분한지, 또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교육의 봄 송인수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정부가 내년도 청년 정책에 4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1: 네.
0: 했습니다. 취업 지원도 포함돼 있는데요. 그런데도 현재 대책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1: 예, 정부의 그 청년 지원 정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획기적인 그 재정 지원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28조 정도 되는 청년 재정 지원 정책이 43조 정도가 넘으니까 50% 정도의 획기적인 증가세이고 또 주거와 관련해서 또는 아마 대출과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주는 그런 용자 혜택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신혼부부 들에게 그전에는 싱글로 있는 청년들에 비해서 사실은 용자를 받을 때그 부담 불이익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신혼부부 사실은 그 어떤 그 페널티 정책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그 부분들 많이 해소하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데 문제는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면 청년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업을 갖기 위한 구직 활동에 스펙 준비의 그 부담도 좀 줄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또 취업의 문이 공정하게 열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 경로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의 대책이 좀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직접 기업의 채용 과정을 조사하셨습니다. 채용 공고에서는 평균 2.3개의 조건을 요구했는데, 실제 입사 지원서에서는 12개가 넘는 조건을 요구하더라. 이렇게 보셨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1: 저희가 매년 잡코리아에 등재된 1,000대 대기업의 입사 지원서 서류를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채용 공고도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의 채용 공고, 그러니까 어떤 인재를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채용 공고 속에 나와 있는데 그 공고에는 두 개밖에 스펙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입사 지원서에서는 12개 이상을 요구한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그 12개도 상당 부분이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안 하면 그다음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스펙에 대해서 이 직원들과 HR 담당자들과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HR 담당자들은 상당수가 이것을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막상 그 회사의 그 직원들의 상당수 60% 넘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거의 다 필요 없다. 특히 이제 출신 학교라든지 외국어 활용 능력, 공인 점수라든지 해외 경험이라든지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인사 담당자들은 요구하지만 재직자들은 필요 없다. 일하는 데는 필요 없는 것들을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게 사실은 좀 맞지가 않는 것이죠.
0: 네, 인사 담당자와 현업에서는 또 의견이 다르다,
1: 그렇죠.
0: 이런
1: 그렇죠.
0: 말씀이시네요. 네, 기업이 실제로 무엇을 평가하는지 알기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은 어쨌든 되는 대로 더 많은 스펙을 준비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채용 관행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모든 스펙을 다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대다수가 스펙 준비를 하느라고, 필요도 없는 스펙 준비를 하느라고, 정작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갖출 기회와 시간을 다 낭비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취업 준비 기간도 늘고, 그리고 또 준비도 안된 상태로 기업에 들어가서 막상 그 기업도 필요한 인재들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니까 기업도 손해고 또 취준생도 손해고 이런 국가적인 손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스펙 말씀 주셨는데 스펙 경쟁을 하다 보니 취업 준비 과정에서 또 사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청년의 93.7%가 취업 사교육을 경험했고 연평균 약 3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도 이렇게 하나의 사교육 경쟁이 됐다고 보십니까?
1: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재단과 함께 저희가 이번에

0: 그 취업사격비를 좀 조사를 청년들 대상으로 했는데, 10명 중에서 9명 정도가 취업사격비를 지금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또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됐냐 물어봤더니 한 30만 원 정도
1: 월
0: 이상이고,
1: 30만
0: 예, 월
1: 원, 네.
0: 30만 원이고, 그리고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한 것은 4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되는 상황이고, 뭐 자소서 첨삭지도 4만 원이라든지, 또는 모의 면접고사 준비해서 5만 원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사교육비를 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초중고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존재됩니까? 초중고 시절에 입시 사교육에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학교로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또다시 취업사교육비로 거의 그 정도 돈을 또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또그 비용 대부분이 본인의 아르바이트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하고 있고, 한 거의 63% 정도가 이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데, 매우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이 취업사교육비의 지출에 있어서 고졸 취준생들이 대졸 취준생보다도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4만 원 정도 고졸 취업 준비생들이 쓰고 있고, 대졸생들은 한 30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조사한 실태고, 정말 실체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 국가도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초중고 사교육비는 매년 국가가 통계청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27조다. 올해 45만 원 1인당 사교육비 지출했다. 그리고 대책은 이렇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왜 청년 취업 사교육비는 국가가 조사를 안 하고 대책안을 발표를 안 하는 겁니까? 전 납득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1: 청년 사교육비에 조사도 되지 않고 대책도 없고
0: 네.
1: 이런 상황인데 참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참 피부로
0: 네네.
1: 와닿습니다. 출신 학교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문제 삼고 계신데요.
0: 네네.
1: 조사에서는 좀 어떤 실태가 확인이 됐나요?
0: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그 이제 채용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핵심이 이제 출신 학교 그 스펙 문제인데, 만약에 출신 학교 스펙이 기업에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채용 공고 속에서 어느 학교 출신이어야 한다라고 공고를 그렇게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회사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출신학교 스펙인데, 입사 지원서에서는 93%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불법사항입니다. 이제 처벌조항이 없고, 그래서 문제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명한 방산 업체인
1: 네.
0: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내부 지침으로 11개 대학 출신자들을 우대하는 커트라인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업체는 사실은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을 매년 상공회의소에 등재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출신 학교 차별하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선언한 기업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걸 봐서는 사실은 이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실제로는 출신 학교를 다 보고 있다,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어떤 그 선택이나 행동에 맡기면 안 되고, 법을 제정해서, 저희가 출신 학교 채용 차별 방지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제정해서 이 출신 학교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말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징수하게 하자라고 하는 법을 지금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하반기 때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 처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또 그런 지금 말씀 주신 이런 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0: 네네.
1: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0: 제 생각으로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 사교육비를 정기적으로 반드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공개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 것들을 발표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너무 청년들의 그 오버 스펙의 고통이 크니까, 이 스펙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도록 하는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을 범정부적으로 기업과
1: 스펙을 좀
0: 함께,
1: 줄이는,
0: 네네네,
1: 네.
0: 그렇게 해서 기업도 살고 청년 구직자들의 허리도 좀 이렇게 펴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는 조달청에서 지금 나라장터라고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정부의 공공 그 이제 그 업무가 있을 때 바깥에서 민간에서 용역을 하게끔 만들 때그 제출 서류에 직원들의 학벌, 출신 학교를 기재하는 안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2013년에 조달청에서 우리 앞으로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어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실태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먼저 고치는 일들을 하면 이것이 민간에까지 이렇게 확산이 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1: 네. 청년 취업 문제를 그냥 일자리 숫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0: 네, 지역 교육에 의미 있는 이슈를 취재해 전해드리는 지역 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교육청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고 하죠.
1: 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인데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조리사 9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부산시와 전남, 광주, 경북도 등이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지자체지만 주무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실제 배상 책임은 각 교육청이 지게 됩니다. 급식실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 유해물질, 이른바 조리흉으로 생긴 폐암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고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0: 그러면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뭘까요? 재판의 핵심 쟁점부터 좀 짚어주시죠.
1: 네, 가장 큰 쟁점은 교육청이 조리흉의 위험성을 미리 알수 있었느냐, 그 알았다면 예방 조치를 했느냐입니다. 법원은 지자체들이 적어도 2010년쯤에는 조리흉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는데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급식실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캐노피형 후드를 설치해두다가 2023년에 와서야 후드와 덕트를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방법을 알려고 했다면 비교적 쉽게 알수 있었는데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조리흉에 노출된 점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조리흉의 국제적인 측정 기준 자체가 아직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0: 네, 이번 판결이 나온 다음에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배상 요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역까지 요구가 그럼 번지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지난 월요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은 지금까지 13명이 폐암 산재를 승인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졌습니다. 올해 전체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PET-CT 검사에서는 3명이 추가로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광주, 울산 등에서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청들은 판결문과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경남교육청은 내년까지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배상 문제뿐 아니라 또 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광주 교육청이 선원 수령 평가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도 가동에 들어갔다고 하죠.
1: 네, 전남광주교육청이 선원 수령 평가 준비를 전담하는 조직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K교육통합추진단 교육과정개발평가팀인데요. 선원 수령 평가 시행 계획 수립부터 평가 시스템 구축, 자료와 매뉴얼 개발까지 총괄합니다. 원래 김대중 교육감 인수위는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따로 세우려고 했지만 조직 개편과 조례 제정 절차 때문에 내년 초에나 이 조직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추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대신 맡게 된 겁니다. 어제부터는 세부 시행안에 그 시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해 광주와 전남 서부 무안, 동부 순천을 도는 순회 공청회도 시작됐습니다.
0: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1: 네, 우선 1단계는 내년, 그러니까 2027학년도에 초등학교 5, 6학년 과 중학교 1학년의 평가를 선원 수령 100%로 바꾸는 겁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인데요. 세부 시행 계획에는 그 적용 학교급과 교과, 선택형이나 단답형 평가와의 구성 비율, 학생 답안에 대한 채점 기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문항별 예시 답안과 부분 점수를 어떻게 줄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교육청은 교원을 중심으로 선원 수령 평가 실무 지원단을 꾸려서 문항 작성과 채점 실습 중심의 연수를 하고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경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이미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서의 도입 필요성을 도입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이미

0: 큰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전남 광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 건데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네, 특히 그 시행 속도와 현장의 준비 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교조 전남 광주 지부와 광주 전남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 교사 1,600여 명에게 물었더니 83%가 전면 시행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교원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역시 100% 시행을 전제로 한 설득 과정이었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교육연구소가 학부모와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한데요. 현재 여건으로 채점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답이 초등교원 95%, 중등교원 94%에 달했고 절차가 부적절했다는 응답도 높았습니다. 중고등학생은 86% 정도가 선원수령 100% 평가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교육청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그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 네, 이런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 또 제대로 작동하려면 충분한 준비와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이 개방된다고 하죠?
1: 네, 전국교육청이 추석 연휴인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서울이 학교 247곳, 부산은 학교와 교육기관을 합쳐서 400여 곳, 강원 역시 400여 곳 등입니다. 어느 학교가 몇 시부터 문을 여는지는 교육청 홈페이지 알림판과 행정안전부 공유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같은 지도 앱에서도 정보가 제공됩니다. 다만 개방 시간과 주차 가능 면수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교육청들은 연휴에는 관리 인력이 없는 만큼 차량에 연락처를 붙여두고 안전사고나 시설훼손, 쓰레기 투기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네, 추석을 앞두고 교직원들에게도 명절 선물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안내됐다고 하죠.
1: 네, 전국 교육청들이 공문과 게시판을 통해서 추석을 전후로 그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표적인 부적절 사례로는 계약업체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명절 상품권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 또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 등이 꼽힙니다. 기관 예산으로 산 물품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것도 안 되고 가족이나 친족이 업무와 얽혀 있다면 미리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빠지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각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청사 곳곳에 게시했는데요. 특히 전남광주교육청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명절 선물은 마음으로 나누고 우리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면 좋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9월 23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3: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양식.
2: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칠갑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감아도는 그림 같은 풍경. 청양에서 살기 좋기로 첫 번째 꼽는 까치네 마을입니다.
1: 뭐 산세도 좋고, 예, 네, 물도 흐르고.
0: 예로부터 청양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들이 장소기도 했다죠.
2: 딱 우리 집에서 보잖아요. 이거는 납들이에요. 강가 있는 데서 많이 나와요.
3: 여기 매운탕 왔어요.
0: 자연이 주는 선물로 차리는 참 귀한 한상. 둘이 먹다 하나가 줘도 모를 맛이랍니다요.
4: 음식 맛도 괜찮고 공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5: 약간 심심한 마을이요.
0: 까치네 마을에서 만난 싱그럽고 향긋한 여름맞이. 그 달콤한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청양군 대치면은 칠갑산을 품고 있는 푸른 고장입니다. 칠갑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흘러내려 딱 살기 좋은 풍광을 빚는 곳 까치네 마을. 까치네 마을이 청양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 이 아름다운 물길 덕분인데요. 특히 지천 구곡 중 까치네 계곡과 잡천 계곡 주변엔 유원지도 조성돼 있어 찾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계절. 주말이면 이 마을이 붐비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몇 년 전부터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답니다. 똑똑똑, 여기 어떤 매력이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6: 조용하게 좋다는 그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있고 조용하고 시원하고.
7: 여기는 사계절 내내 오면은 다 변화가 있거든요. 특히 가을에 오면은 밤도 열려있고, 밤송이, 여기 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밤송이 떨어진 거 보고, 밤이다 이렇게 구경도 하고.
8: 앞에 천도 있잖아요. 천 가서 낚시도 할 수도 있고.
7: 저 여기서도 통발을 설치해요.
0: 하하, 이럴 때 제일 신나는 건 아이들이죠, 뭐. 네.
9: 아니야, 뒤로 뒤로 가봐.
0: 상류가 깊은 산속이라 물맑기로 소문난 지천 구곡. 여기 살고 있는 물고기도 제법 많답니다.
10: 우리가 잡은 물고기예요.
11: 좋다.
10: 좋다.
12: 우와.
13: 이 칼납자루인데요. 금강 이남의 하천을 위주로 좀 보았고요.
14: 칼납자루?
13: 칼납자루.
14: 칼납자루?
13: 네.
14: 물고기 이름이 칼납자루예요?
13: 칼이에요. 진짜 칼납자루인데.
15: 칼납자루예요. 납자루란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대박이다.
0: 일급수에서만 사는 쉬리에 버들치도 사는 하천. 특히 그 귀한 참개도 볼 수 있는데요. 계곡 근처에 참개 동상이 있을 만큼 청양은 예로부터 참개가 흔하게 잡히던 곳이었습니다.
16: 여기 참개가 여기 이 내간에 많이 있던 데가죠.
17: 여기가요?
16: 예, 여기 저 아기도 해서 저 금강뚝, 마구뚝에서 예. 이게 올라가지고서 이 계속 이게 유지해서 자 위까지.
0: 어르신들 몇 감던 시절 얘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하천에선 참개가 살고 참개와 관련된 다양한 축제가 이 고장에서 열립니다.

0: 되고 있습니다. 어스름 밤이 찾아오면 지금부터 바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1: 고기가 많이 잡혔네 오늘은. 와, 수확 괜찮네.
2: 우와. 오, 이 뭐예요?
1: 이거 붕어예요, 참붕어. 어우. 이건 오리지널 참붕어.
3: 참붕어.
1: 네, 이거는 찜도 하고 어죽도 하고 약도 다려 먹고.
0: 지난 일주일간 하천에 뒀던 통발을 확인하는 시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늘은 수확이 아주 좋습니다. 하하하야.
1: 옛날 옛날부터요 부여하고 군산하고 여기 이 냇물이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창계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이렇게 교류되는 데도 큰데요. 민물장어랑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많이 올라왔대요.
0: 심지어 귀한 쏘가리까지 납셨으니 오늘은 정말 운수 좋은 날.
1: 키로에 10만원, 12만원 나가요. 8만원. 우리는 이런 거는 우리 가게에서. 근데 얘가 물이 좀 뜨거워서 그러나 오늘 날이 더워서 망에 들어가 지쳤나 보네. 얼른 망을 빼야걸. 이건 참게. 참게는 옛날에, 옛날 옛날에 어른들이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손이 부러지잖아? 그러면 지금 의학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의학이 없었잖아. 그럼 얘를 쪄요. 절구통에 쪄가지고 붙인대요. 그러면 뼈가 붙는데요.
3: 참게를?
1: 예. 그렇게 효력 있고. 얘는 꽃게 같은 거, 바가지 그런 거 다리가 이게 이제 하나가 부러지잖아요. 안 나와요. 얘는 나와요.
2: 나요? 예. 다리가 또 나와요?
1: 다리가 또 나와요, 얘는. 그럼 여기 다리가 또 나와요.
0: 참 신기한 민물 생선인 참게. 금강하구에 흙이 생기기 전엔 꽤 많이 잡히던 녀석인데요.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수확. 하하. 어부에게 이만한 기쁨이 또 있을까요?
1: 야, 니들 여기가 살아. 여기가. 내려와요.
0: 청양은 물론 서울까지 납품할 자연산 민물고기들. 캬, 가물치도 한 마리 보이네요.
1: 나 가물치한테 물고 울었잖아요.
2: 아, 진짜요?
3: 가물치.
1: 가물치를 누가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건져내서 손을 그걸로 긁어놨어, 이놈을.
2: 아파요?
1: 그쵸? 아유, 그래갖고 병원 꼬맸어, 찢어져.
2: 꼬맸다, 물론? 힘이 엄청 좋구나.
1: 옛날에 그랬어. 근데 저 가물치 진짜 성질 있어요. 딱 여기 들어가서 보잖아요.
2: 우와.
1: 요거는 납작이에요. 강가에 있는 데서 많이 나와요.
2: 네. 어, 몸이 납작하네.
1: 네, 납작하지.
2: 네, 네.
1: 아, 이제 모든 식당들이 저희 집에서 갔다가 매운 탕을 끓여서 팔아요.
0: 이렇게 인근 하천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물고기는 까치네 마을 식당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이곳에선 얼큰한 매운 탕이 주 메뉴. 특히 참게 매운 탕을 찾는 손님이 제일 많다죠. 강에서 살다 바다에 가서 알을 낳는 참게. 그런데 요 까만 거 요것은 애장인가요? 희한하네요.
4: 전부 알이에요. 알. 노랗 처음에 노랗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까맣게 변하는 거지 이게.
0: 참게 알은 고소하고 톡톡 터지는 식감이 특징인데요. 데친 우거지와 각종 채소를 넣고. 알이 꽉 찬 참게를 얹은 후 칼칼하게 맛을 낸 육수를 부어서 끓여주면 참게 매운탕 완성. 청정 자연에서 맛볼 수 있는 참 귀한 음식입니다.
4: 진짜 아주 완전히 강촌에다가 여기 뭐 사람들도 별로 안 다녔죠. 별로.
3: 이쪽은?
4: 네. 칠갑산 노래 나오면서 지금들은 이제 공기 좋은 데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3: 네.
4: 청정 지역이라고 여기가. 청정 지역.
3: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4: 예.
0: 여기 활용 점정 청양 고추 팍팍 넣는 거 잊으면 섭섭하죠. 보양식이 그리워지는 계절. 귀한 참게 매운탕 한 그릇 정말 간절합니다. 아이고 맛있겠슝.

0: 구워먹는데 국물이 됐잖아.
1: 이야, 이거 봐라, 이거. 네?
2: 아, 그래.
3: 아, 알바.
1: 야, 이거 참외 새우도 들었고.
4: 민물 새우로 맛을 더한 참외 매운탕. 맛이야 뭐. 아, 두말하 잔소리 아니고 쉬우. 매운탕뿐만 아니라 참게장도 별미 중에 별미.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집 나간 입맛도 확 잡아온다는데요.
5: 일반 꽃게보다 이게 더 감칠맛, 고소한 맛이 더 맛있어요. 일반 꽃게는 비려서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는 맛있어요.
6: 확 깨물면 아삭하면서 아주 막 유사한 그 맛이 쫙 올라왔는데 없어요 지금. 잘 잡히지도 않고 희귀하게 됐죠. 네.
4: 까치네 마을 물가에서 만난 청양의 맛. 이번엔 특별한 멋을 찾아 산 쪽으로 길을 잡습니다. 전원 주택이 즐비한 마을에서 찾은 아름다운 꽃밭. 잘 가꾼 산책로에 작은 연못까지. 이곳에서 주로 키우는 꽃은 다양한 색깔의 마리골드입니다. 잘 가꾼 꽃밭은 이미 지역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올해로 두 번째 축제도 열렸습니다. 이 축제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는데요.
7: 청양궁에서는 제일 살기 좋고 물이 더 맑고 예, 예.
8: 여기 까치네 해가지고 하면은 좀 유명하죠. 예, 까치네 하면은 저도 많이 놀러도 왔고.
9: 여기 놀러 오는 데예요?
8: 근데 조금 바람들이? 관광 코스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쉬러 오고 놀러 오고.
10: 향기 한번 맡아보자. 꽃 향기가 어때요?
11: 꿀냄새가 나?
12: 저도 꿀냄새가 나요.
4: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선 마리골드로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고요? 바로 마리골드 부침개. 일단 보기엔 제법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만은 오늘의 첫 손님은 요요 아이들. 과연 솔직한 유치원생들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13: 맛있어요.
14: 맛있어?
15: 여기 쉬어요.
16: 꽃 맛있어요. 꽃.
17: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막 아이들이 스스로 둘러보면서 막 여기도 가고 싶다, 막 저것도 하고 싶다, 막 적극적이에요.
4: 이 축제를 기획한 사람은 25년 전 남편 직장 때문에 청양으로 오게 됐던 김연희 씨. 청양의 자연에 반해 남편 퇴직 후에도 쭉 이곳에서 살게 됐다는데요. 그는 지금 마리골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7: 이게 메리골드예요. 지금 되게 건강하죠. 꽃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메리골드가 이 토질이나 지형이나 맞아서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지금 이게 5월 달에 삭제해서 지금 6월인데 이렇게 건강한 거면 모든 조건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거죠. 지형, 응? 공기, 토질, 환경. 이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최적지인 거예요. 요걸 하나 땄어요. 얘를 보세요. 엄청 탐실해요. 꽉 찼잖아요, 속이.
4: 여기서 키우는 마리골드는 모두 유기농으로 재배된 식용꽃들.
7: 먹어요. 그래서 먹는 꽃이에요. 꽃맛이에요. 약간 알싸하면서도 차용은 부드러워요. 독하지가 않아요. 부드러운 그냥 우리 야채, 새싹을 먹는 맛이에요.
4: 마리골드는 주로 말려서 찻잎으로 많이 만든답니다.
7: 식용꽃이라는 장애가 뭔지 아세요? 식용꽃은 먹을 수 있는 꽃. 식약처에서 우리 밥이 등재가 됐어요. 밥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나물? 저 부지깽이. 저기 부지깽이 나물이에요. 저거 등재돼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나물인 거예요. 메리골드도 등재가 돼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금자나라고도 하죠. 꽃을.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예. 어때 식사들은 하셨어요?
3: 네. 왜 오시는 동네예요? 청양 사람들은?
2: 일단 공기가 좋잖아요.
3: 아.
2: 뭐 산세도 좋고.
3: 맞아.
2: 예. 물도 흐르고 좋잖아요.
4: 연희 씨는 꽃밭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선 연희 씨가 직접 덮은 다양한 꽃차를 맛볼 수 있죠. 이 중에서 연희 씨가 가장 아끼는 차는 뭘까요?
7: 목련. 비싸기도 하고.
3: 목련?
7: 예, 이렇게 색깔을 내서 차를 만들기는 어렵다. 다른 꽃에 한 10배의 공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차다.
4: 요즘은 다양한 꽃잎을 활용한 요리도 개발 중이랍니다. 이번 축제에서 야심차게 선보일 메뉴는 바로 꽃잎을 넣은 김밥.
7: 한려나.
3: 한려나.
7: 네네. 한려나가 얘가 무맛이 나요. 금오초, 천연소화제. 헤엄치는 붕붕어, 뻐끔뻐끔 하는 거. 금오초 어예요.
4: 다양한 색감과 맛의 꽃을 넣어서 풍성한 맛을 내볼 계획이랍니다. 여기에 정성까지 가득 넣고 꾹꾹 말아주면 눈으로 한번 반하고 입으로 또 한번 반하는 꽃김밥 완성. 하하. 두 번째 요리는 알겠네요. 이건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양한 꽃을 넣어 비벼 먹는 꽃 비빔밥. 여긴 청양이니 청양 고추장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청양 일대에서 수확한 다양한 꽃이 풍성하게 들어간 꽃 요리들. 와. 청양에서 단단히 뿌리 내리고 싶은 연희 씨 마음까지 담긴 요리들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한 후부터 더 열심히 일하게 됐다네요.
7: 어머, 불김치 한 거.
9: 원래 딸이 평상시에도 꽃을 미치게 좋아했죠. 그냥 좋아하는 게 미치게 좋아하는 정도.
7: 엄마, 이거 하나 비빔밥을 내가 비벼볼게.
4: 각각 남편을 여의고 함께 살게 된 엄마와 딸.
9: 잘 비벼.
7: 맛있다.
9: 우리는 꽃에 뭐에 좋고 뭐 이런 걸 알으니까 약이다 싶은 게 더 좋아요.
4: 딸이 두 번째 고향 삼기로 한 청양은 이제 어머니가 더 좋아하게 된 어머니의 마지막 고향. 언제 봐도 좋은 자연이 있어 참 마음 가는 곳입니다.
7: 이 엄마를 품고 있는 산, 주변이 다 산이잖아요. 그 산에서 자식이 그 품 안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아늑함이 있어요.
4: 요즘 청양엔 어딜 가도 밤꽃이 한창입니다.
7: 이거 올밤. 일찍 따는 밤. 그러니까 저기 그 추석 전에 따는 밤이죠. 그 명절 쓸 때 이걸 쓰죠.
9: 네. 다른 밤이 있기 전에 이 밤은 떨어져. 뺑 돌아가면서 다지 뭐.
3: 어머니 왜 여기가 밤꽃이 많은 거예요?
9: 청양이 밤이 유명하잖아요.
7: 고냉지.
9: 전국에서 알아주는.
7: 네. 밤에 육질이 짱짱 단단하고 맛있다. 당분이 많다.
4: 청양 산자락엔 오래전부터 밤나무가 지천이었는데요. 해마다 여름이면 온 산을 하얗게 물들이는 것이 바로 밤꽃입니다. 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0: 얼음이면 정신없이 바쁘죠. 한밤 자고 나면 언제 태어나는 듯 풀이 무섭게 자라기 때문이죠.
1: 여기는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풀을 깎아줘야 썩어서 다시 이 나무한테 이 거름이 예, 먹게 돼 있어요.
2: 아, 이게요?
1: 예. 이게 이렇게 푹푹 파져야 이게 마사토인데, 예. 물이 잘 빠지고, 또 양분도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이게. 예. 이게 이제 이런 게 썩어서 바로 이제 들어가니까, 예.
0: 약도 안 치고 키워도 풍성하게 열매 맺는 밤나무. 길게 늘어뜨린 건 밤 숯꽃입니다.
1: 밤은 자가수정이라 숯꽃 안고 피는데 이게 저기 숯꽃이 먼저 펴요.
0: 숯꽃 사이사이 열매 모양의 밤꽃이 피어나고 그게 밤으로 맺히는 건데요. 추석 전후로 따기 시작하는 밤은 평평한 땅이 귀한 청양 사람들에게 귀한 작물입니다.
1: 산이 경사지다 보니까 다른 작물, 콩이나 이런 거를 허지를 못해요. 이 아주 경사 심한데도 나무 하나만 심어 놓으면은 이게 잘 커요, 경사지에도. 그러면은 다른 거 뭐 할 거 없잖아요. 경사지에 뭐 할 게 없어가지고 밤, 수확은 밤이 제일 낫더라.
0: 가만 두어도 꽃이 지천으로 피니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는 법. 몇 해 전부터 벌통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꿀 중에서 밤꿀은 제법 값이 나가걸랑요. 꿀을 수확하기 위해선 필수로 해야 하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2: 이게 뭐예요, 그거는?
1: 이게 이제 벌 진정시키는 거예요, 쑥.
0: 쑥 연기를 쐬고 난 후부터 움직임이 둔해진 벌들. 이때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1: 반딱반딱이에요, 꿀이에요, 이게. 먼저 이제 아카시아 꿀 채밀해가지고 밤꿀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지금. 아카시아가 일찍 피니까 이제 일찍 들어오고 밤꿀은 지금 피니까 이제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0: 초여름부터 한 달 정도가 밤꿀 수확철. 청양은 청정 지역이라서인지 꿀벌이 제법 많이 찾아오는데요. 가지런히 채밀기에 벌집을 꽂고요.
1: 이제 이걸 닦고서
0: 힘차게 돌려주면 밤꿀 수확 작업 끝.
1: 밤 색깔 나네 지금은.
2: 너무 이뻐요 선생님. 예. 색깔이.
0: 아카시 꿀에 비해 진한 밤꿀. 특유의 향도 있어 차로 마시기에 딱 좋은 꿀이라죠. 밤 농부들에겐 이만한 부수입이 또 있을까요?
1: 밤 하다 보니까 꿀은 이제 취미로, 취미 양봉으로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통, 두 통 늘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서 이제 양봉이 이제 크게 되는 거지.
0: 하하, 이게 바로 농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 아니겠습니까?
3: 밥만 나죠.
1: 꿀밤만. 꿀밤만 난다고요?
0: 놀기 좋고 살기는 더 좋은 곳 청양 까치네 마을. 아름다운 풍광을 마주하고 사니 마을 인심까지 넉넉한 건 하하 아 말해 뭐라고 쉬요. 하하하하.

0: 물 빠짐도 좋고 공기도 좋고.
1: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청양이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리듬, 연주력, 스윙, 즉흥 연주. 재즈가 되게 어렵다.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2: 실험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없던 음악? 2026년에
3: 현재 진행형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
2: 요동치는 감정, 목숨 건 질주라고 해야 되나요?
4: 동시에 아까 방랑 나왔었지? 정착하지 못하는 자아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자 우리 강의에는 항상 우리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순서가 있죠? 자 오늘은 어떤 편지가 왔는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천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도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자기주도학습.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거.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꼼꼼히 자세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100개의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5: EBS 자기주도 학습센터.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0: 남편이 저한테 밑짓을 하고.
1: 집이라는 것이 한번 짓게 되면 고칠 수도 없고 다시 철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 내 집은 내가 짓는다는 신조로 토목부터 지붕 공사까지 선수했다는데.
1: 집사람이 아내가 고소공증이 있어요.
0: 제가 심해요.
1: 그런 사람이 여기 지붕에로 올라가는 거예요?
2: 그 불굴의 열정 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3: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안다고 시작을 했는데 집을 직영으로 짓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2: 모르는 건 물어보고 배워가며 무려 2년에 걸쳐 직접 지은 집. 그래서인지 여기는 또 집이 범상치 않다.
4: 어떻게 이렇게 크게 뚫으실 용기를 내셨을지.
3: 겨울에는 엄청 좋은데 여름에는 좀.
5: 여름엔 좀 더.
2: 아무렴은 어때 정신으로 선수 인생 맞춘 집을 지은 열혈 건축주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기가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1순위라죠. 남한강변 양평에 왔습니다.
3: 딱 쉬워 보이지? 해봐봐. 스무스하게.
5: 허리를 딱 펴야 돼.
2: 첫 번째 주인공은 은퇴한 부부일까 했더니 젊은 부부였네요.
3: 힘줄 필요 없고 이거 맞추기만 하면 돼. 봐봐. 이렇게.
6: 안 되는 거 아니야?
2: 도끼 다루는 솜씨를 보아하니 혹시 목수려나요?
5: 많이 패나야. 오.
4: 진짜 경치 좋고 공기가 너무너무 맑은 이런 동네에 왔는데 언덕 올라가는 만큼 풍광이 좋은 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2: 모두의 꿈의 뷰 아닌가요? 벌써부터 기대되는 거려. 그런데 오르막이 한참이네. 소장님 간만에 유산소 운동 좀 하셨겠어요? 누가 봐도 배산임수 명당자리에 지은 집이로군요.
4: 계세요.
5: 사장님 오셨다.
4: 계십니까?
3: 어이.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수 소장이라고 합니다.
3: 네, 반갑습니다. 네.
4: 이쪽에서 뭐 쩍쩍 벌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뭘 하고 계셨었나요?
3: 저희 여기 난로가 있어가지고요. 화목난로. 네, 장작을 직접 패다가.
4: 서로 이렇게 좀 쌓인 게 있을 때 와서 장작도 패고 그러면.
5: 아, 요새 많이 패더라고요, 장작을.
4: 네. 1층은 콘크리트로 마감을 하셨고요.
3: 네.
4: 네.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1층에는 이제 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3층으로 하신 것 같아요.
5: 제가 이 뷰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4: 원래 이런 공사 쪽을 하시던 남편 건축주신가요?
3: 네, 제가 목수라 가지고요.
2: 제 짐작이 맞았군요. 목수! 그런데 왜 목조 주택을 짓지 않고서는?
4: 완전히 그냥 집을 한 채 지어보신 경험도 있으신 거죠?
3: 네,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있을 때.
4: 호주에서 있을
3: 때? 네.
4: 아, 그래서 복장이 제가 봤었을 때 미드에 나오는 그 전형적인 그 패턴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3: 아, 네. 촬영 오신 데서 컨셉을 좀 잡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생활 접고 한국에 돌아와 2년 동안 열심히 제 집 지은 목수 남편 양동희입니다.
5: 드디어 나의 로망이 담긴 집을 갖게 된 아내 정민선입니다.
3: 그 한국에서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호주에 이제 어학연수로 나갔다가 가서 보니까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영어도 배우고 막 돈도 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도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뭘 할 수 있지 찾아보니까 목수라는 직업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 15년 전 호주의 건너가 영어도 배우고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면서 지내다가 정착을 결심했습니다.

0: 결심하고 배운 기술이 목수일이었답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견습공 과정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았고요. 그 한국으로 치면 직업훈련학교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2년짜리 코스를 하게 되면은 목수 그 서티피케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목수로서 직업을 구할 수 있죠.
0: 목수가 이런 집을 지은 건 뭐 이유가 있겠죠?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현관이 독특하다 했더니 호주 생활의 경험을 살린 머드룸이랍니다. 현관이 하나 더 있는 구조로군요.

0: 목수의 집 맞군요. 맞아. 밖에서는 전혀 짐작을 못해서 더 놀랍네요. 그동안 목재주택 많이 봤지만은, 와, 오늘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다시 봐도 반전이다.
1: 들어왔었을 때 이 목수가 지은 집이라는 저 나름대로는 되게 독특해요.
2: 제가 목수다 보니까 또 기본적인 그 구조가 좀 보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래서 중목 구조로 결정하고 나서는 아 그러면 가능하면 좀 이렇게 기둥과 보가 보이면서 또 아름답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0: 그냥 목수가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목수집이라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요.
1: 중목 구조로 지을 때 보통 이렇게 통나무를 쓸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겹 겹쳐서 만든 그 글루램을 쓸 때도 있는데
0: 그러고 보니 통나무가 아니었군요. 목수 생활의 경험치로 변형이 적은 집성목을 선택한 거랍니다.
2: 그 쩍쩍 소리가 통나무 주택에서 있을 때는 꽤 났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저희 집은 거의 안 나요. 그 말은 이제 이 나무 자체의 그 뭐랄까 가지고 있는 수분 자체가 이분하게 있다는 얘기니까요.
0: 어찌해서 10년 목수 경력으로 나름 자신 있게 집 짓기에 도전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답니다.
2: 처음부터 호주에서 일을 배워가지고 막상 이제 한국에 왔더니 제가 이제 알고 배웠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의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그 재료도 그렇고 일을 하는 그 공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같은 것도 이제 부르는 용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저도 약간 곤조가 있어가지고 내 방식이 맞아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한 1년, 2년 같이 이제 다른 목수들하고 일을 하면서 아 그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1: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그 대들보 같은 게 집 안에서 끝나고 처마는 따로 구조체가 아니라 그냥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네요.
2: 저희가 원했던 거는 처마가 좀 멀리 길게 나가는 처마를 원했는데 그러려면은 또 처마 바깥쪽에 기둥을 세워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둥이 나가다 보니까 그 기둥 두께만큼 이렇게 벽하고 사이가 공간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서 또 그런 것들 재미있게 이렇게 고측창을 넣어가지고
0: 처마까지도 묵직한 중목으로 마감한 지 1층 콘크리트는 중목을 지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2: 원하는 집을 짓고 싶었어요. 어떤 뭐 이렇게 실용적이기만 한 집을 짓기보다는 집을 기왕에 짓는 거 내 취향, 내가 원하는 어떤 집에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 집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설계를 좀 해서 나한테 맞춤 옷을 맞추듯이 이제 집을 설계를 하겠구나.
0: 호주에서 만나 결혼한 두 사람. 그런데 호주에서의 삶은 꿈꾼 것만큼 녹록지는 않았답니다.
2: 결혼해서 어느 집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요. 쉐어하우스에 살 때 만나서 쉐어하우스에서 살면서 저희가 결혼을 했고요. 한국 올 때까지 계속 쉐어하우스에 살았습니다.
3: 네,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0: 살았었어요. 친구들하고.
1: 그래서 집과 우리의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그런 좀 갈망 같은 게 항상 있었었어요, 저희가.
2: 그래도 신혼인데 단체 생활 같은 쉐어하우스라니 호주 집세가 워낙 비싸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요.
1: 저희가 처음에 살던 집은 그 대로변에 있었어요. 차만 지나가면은 막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집에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이사를 했더니 그 집은 또 그 집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맨날 막 오수가 막 넘치고 변기가 막 막히고 그래서
0: 저희 자는 안방에서 막 화장실 냄새 막 똥 냄새 나고 네, 도둑도 들고
1: 맞아 도둑도 막 들고
0: 그래서 그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여섯 일곱 번 이사 다녔던 것 같아요.
2: 푸르른 20대 시절 꿈을 품고 호주에 왔건만 어느 순간 내 나라가 그립더랍니다.
1: 호주라는 곳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워킹홀리데이 때는 여행의 느낌이었거든요. 그 여행하는 느낌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다 좋죠 뭐.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거기서 딱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는 게 막상 또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저희랑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막 버티고 힘들게 사는 게 뭐 때문에 호주에 들고 살아야 되지?
0: 호주에서 둘 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우리 통장에 5만 원밖에 없을 때도 있었는데 한국 가서 뭐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우리가 태어난 나라인데 우리가 설마 우리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2: 둘 다 마흔이 된 2년 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조금 무리를 해서 양평에 터를 마련했답니다.
3: 역시나 창밖으로 눈을 안 돌릴 수가 없네요. 이 뷰를 얻기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0: 네, 남편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3: 그래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호주에서 살 때 이제 마침 그 강가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항상 아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면서 이런 강을 보면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 먼 훗날일 줄 알았던 그 언제가 현실이 됐죠.
0: 이거 우리 셀프 웨딩 찍었을 때 집 뒤에서 찍은 거.
4: 지금 보니까 새롭다요.
0: 여기 하얀 집, 2층 하얀 집. 집이 참 이뻤었잖아.
4: 그러니까 강이 진짜 이뻤어, 여기.
0: 예쁜 집이 강 옆에 있는데 그 안에 그 호주 부부가 앉아서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커피를 딱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나 이런 집 갖고 싶다.
1: 해줄게 했죠 내가. 빠질 거 해줄게. 말만 일단.
2: 원하는 걸 말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던데 아마도 그거는 약속의 힘 아닐까요?
3: 사실 이 집에서의 또 하나의 압도적인 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뚫으실 용기를 내셨을지.
2: 지붕에 무려 4분의 1이 천창이네요. 건축 탐구집 사상 정말 역대급 천창입니다.
1: 저희가 이제 집을 설계할 때 이제 키워드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실이었어요. 컨셉을 조금 가지고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큰 천창을 내게 됐고요. 네, 그 덕에 이제 겨울에는 엄청 좋은데 여름에는 좀
0: 여름엔 좀 더워요. 그래서 여름에는 3층에서 안 자고 2층에서 잤어요. 네. 저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그래도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 정말. 와우, 놀랄만 하기는 한데 겨울에는 결로도 생길 수 있고 또 청소도 걱정되고요.
1: 용감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직업이 목수다 보니까 플랜 B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크게 뚫어놨는데 뭔가 하자가 생긴다거나 너무 불편하다거나 하면 그냥 덮으면 되지.
2: 그런 과감함이 있어야 이런 독특한 집에서 살 자격도 있는 거겠죠. 쓰라고 목공 작업만 한 게 아니라 주방 대리석 상판부터 벽면에 유럽 미장까지 손수 시공한 거래요. 주로 양가 부모님들이 오시면은 묵는 그 게스트룸은 전통 간살문으로 편안함을 더했답니다.
3: 이쪽이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가 봐요. 그 나무 계단이 이렇게 꺾어져서 선반으로 연결되는 것도 참 재밌네요. 요 느낌은 미국의 저기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예전에 주택 지을 때 썼던 그런 디자인 패턴.
1: 어, 그런가요? 네. 아, 이거 제가 개발한 줄 알았는데 아니죠.
2: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감각이 여기서도 엿보입니다. 디자인에 직접 시공까지 특별히 더 공을 들인 계단이랍니다.
1: 붙잡음 가능하면 안 생겨야 되니까 너무 두껍게 바르면 생기거든.
0: 아, 얇게.
1: 좀 얇게 해가지고 쭉쭉 하면 돼.
2: 원목이라 오일 스테인으로 자주 관리를 해주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난 딸 혜린에게는 이 집이 고향지. 그래서 더 신경을 쓴답니다.
1: 여기는 이제 아직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뭐 사진 같은 거 찍으면 하나씩 여기 전시를 하고 또 아이가 커 나가는 거를 제 생각에는 이제 아래층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차곡차곡 찍어서 이렇게 하면 뭔가 타임라인 같이 아기 인생이 그대로 보일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로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2: 한국에 돌아온 거는 아이 때문이기도 했대요.
1: 호주에서 있는 동안은 그냥 딩크로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았었는데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호주에서 사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사는 게 아이한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2: 영어 조기 교육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조부모님들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었답니다. 3층도 역시나 원목의 향연이네요.
3: 안방. 아니면 안다락?
1: 여기는 안방이 맞고요. 네. 저기 시원한 개방감을 위해서 제가 그냥 뻥 뚫어버렸습니다.
2: 아니, 안방이 이래도 되나요? 아무리 독특한 것도 좋지만 그래. 아이고.
0: 사실은 저희가 시공 중에 돈이 모자라서 아직 못 달았어요.
3: 아, 여기를?
0: 예, 그래서 나중에 여기 투명한 유리 문을 달려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네.
3: 저는 오히려 여기 그 십자 구조체가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기다가 그물을 깔아주면 거기가 그물 놀이터가 될 것 같은데.
2: 아유, 그거 좋다. 아이에게 집이 키즈 카페도 되고. 아, 아이방은 안방이랑 동선이 연결돼 있군요. 안방과 아이방 사이 또 이 색다른 공간은 어떤 용도가 되려나요? 여기는 아내가 잠시 육아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네요.
0: 책을 안 읽고 그냥 멍하게만 있어도 사실 좋은 것 같아요. 해 지나가는 거 아니면 해 그림자, 해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힐링되는 기분이 있어요. 이 천창을 위해 천장에 올리려고 얼마나 여름에 더웠을까. 이거를 직접 다 시공을 했는데 땀 뻘뻘 흘려고 하면서 아,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이거 하느라고.
1: 이 딸기야. 딸기네. 방 먹었죠? 꺼내 볼까? 알았어, 이거 봐줄게. 뭐?
0: 혜린아, 딸기 맛있어? 혜린아, 딸기 맛있어?
1: 엄마.
0: 응? 엄마 사랑해.
2: 혜린이도 언젠가 알게 되겠죠. 자신의 인생 첫 집의 기타.

0: 든 아빠의 진한 땀방울을요.
1: 안 한다고?
2: 드린 돈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집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남한테 맡겼으면은 이만큼 들 돈을 이만큼으로 이 퀄리티의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 이쪽에 또 문이 없는 공간이 뭐가 있는데 혹시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1: 그럼요. 쭉 네. 들어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3: 아 진짜요? 네. 오, 아, 아, 오.
0: 안방과 연결된 세탁실을 지나면, 엄마 이런 럭셔리한 욕실이 있었군요. 야, 이건 호텔 스위트룸 욕실 같다.
3: 안방만큼이나 되게 놀라운 욕실이네요. 네.
2: 여기가 저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욕조 공간입니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게 문이 완전히 열리거든요.
0: 이 집에서 최고 명당짜리구먼요.
2: 일본에서 노천탕하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뻥튀기.
3: 야,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진짜로 노천탕 느낌이 확 나네.
2: 야외에서 반신욕 하는 느낌.
4: 네.
3: 그리고 여기 로망 때문에 안방에는 유리창도 달고.
2: 맞아. 유리창에 열로
3: 들어왔군요. 네.
0: 복수 남편 동희 씨가 안방 마감에 드릴 비용까지 아낌없이 욕실에 써둔 이유가 있대요.
2: 호주 살면서 되게 간절하게 원했던 여러 사람들하고 살고 또 욕조도 방이 없으니까 샤워밖에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한국처럼 뭐 목욕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막 일하고 와서 피곤하면 뭔가 반신욕 같은 거 하고 싶은데 할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 세월을 한 8, 9년을 지내니까 아, 한국에서 내 집을 지으면 꼭 그런 공간은 나를 위해서 꼭 만들어주라. Yeah. 저기 해내려.
1: 해주네. 와.
2: 아, 눈부셔.
0: 꿈을 쫓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지은 인생 맞춤집.
2: 하긴 우리가 10년 전에도 우리가 이런 집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 맞아.
1: 맞아.
2: 맞아.
1: 열심히 살아보자.
2: 그래.
1: 화이팅.
2: 화이팅.
1: 화이팅.
2: 뭐 여태껏 했듯이 화이팅. 하면 되지 않을까?
1: 네.
0: 넓은 세상 다 돌아봐도 인생 최고의 명당 자리는 그저 서로의 옆이라는 거 깨달으셨겠죠? 무심천 줄기가 휘돌아나가는 청주의 한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3: 이야, 이게 당산나무라고 마을을 지키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있네요.
0: 옛 이야기를 다 품고 있을 듯한 아름드리 노고수가 맞아주는 동네입니다.
3: 저쪽에 있는 집들이 조금 새로 지으신 것 같아요.
0: 한눈에 봐도 딱 알겠어요. 혼자 발랄하게 튀는 이 집.
3: 글쎄 마을의 그냥 색상이 되게 얌전한데 스페니쉬 기와 색깔의 아주 파란색 색칠한 나무의 이 집인 것 같습니다.
0: 왠지 명랑소녀의 감성이 느껴지는데.
2: 수장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3: 네.
2: 어서 오세요.
3: 네, 아, 반갑습니다.
5: 고생하고 고생하셨습니다.
3: 띄엄띄엄 집들이 있는 그런 아주 한적한 마을인데 원래가 여기 고향이셨을까요?
2: 아 여기는요 저기 앞에 물 건너면은 시댁 동네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낫은
4: 산 너머는 저의 어렸을 때 살았던 친정 동네. 이 동네는 친구들이 많이 살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골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3: 어떻게 집을 지으시게 됐는지.
5: 집을 짓겠다는 것은 이제 집사람의 오랜 숙원이고 꿈이었었어요, 사실은.
4: 그래서 남편은 이제 시공사를 이제

0: 해서 맡기자 그랬는데 제가 조금 아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 이용까지 얘기 나왔어요.
1: 사실은 저는 그렇게 그 직접 짓는 거에 대한 반대를 많이 했지요.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지경으로 진두지휘한 아내 이춘순입니다.
2: 모든 걸 배워가면서 함께 집을 짓게 된 남편 박태범입니다.
0: 맞아요. 평생 꿈 애들 다 이제 출가시키고 나면은 둘이만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그만한 방 한 칸 그런 집을 짓겠다. 내가 90여도 내가 청소할 수 있는 평수, 작은 평수를 짓겠다.
3: 문방구에서 모눈종이를 사다가 어설프게 설계들을 그려본 것이 모든 것의 시작. 사실 땅을 살 때까지만 해도 전문가에게 다 맡길 계획이었다는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환갑 넘은 주부가 직접 지을 생각까지 한 건가요?
0: 꼭 필요한 거. 그거는 제가 파는 성격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는 내가 100은 아니어도 95%는 거기에 대한 상식을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건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공부를 한 몇 년 했습니다. 한 4년, 5년 정도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하자. 중간에 저런 고집을 부리다가 혹시 포기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생각은 뭐 제가 착각이었지요.
3: 고향에 집을 짓는 건 아내 춘순 씨의 오랜 꿈. 평생의 로망을 쏟아부어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쌓고 했답니다.
4: 조경은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여기는 바닥 뭘로 깔아주세요 이런 거 다 맡기셨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0: 여기가 원래 저기 있는 저 판석하고 여기 있는 요 잔디가 깔려있던 거예요. 1년 동안 잔디가 너무 많이 퍼지고 판석하고 위에 올라오니까 발에도 걸리고 그래서 벽돌길이 진짜 하고 싶었어요.
1: 잔디를 1년을 키웠는데 이제 보기 좋게 됐어요.
4: 이렇게 돌 사이로 이제 잔디가
1: 그래 그걸 걷어내겠다는 거야. 네. 어느 날
4: 미치죠.
1: 또 이것도 화물차 빌려서 가서 다 저기 매입해갖고 직접 한 겁니다. 이것도 다. 네.
3: 이런 모양을 헤링본이라고 하죠. 시공이 꽤 까다롭다던데 벽돌 천장을 사다 직접 깔았대요. 글쎄. 아니 땅이 이렇게나 넓은데 집은 이거 너무 작게 지으신 거 아니에요?
1: 집을 저렇게 조그맣게 지은 것도 이제 집사람의 생각인데
2: 사실은
4: 불안해지기 시작해.
1: 사실은 저는 이렇게 적게 짓지 말고 조금 더 규모를 가지고 또 모양도 좀 예술성도 좀 있게.
0: 저는 처음부터 나중에 시골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은 내가 발 디디고 다닐 수 있는 곳 그건 딱 20평에 정해놨어요.
5: 왜요 20평이요?
0: 그게 제가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살잖아요. 어디선가 예전에 매스컴에 본 것 같아요. 1인당 6평이면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넓게 산다. 근데 우리는 6평보다 4평이 더 많아서 10평씩 나눠 갔잖아요.
2: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둘이 있는데 이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인정하고 말았지요.
3: 노후의 삶에 대한 춘순 씨의 확고한 철학으로 지은 집. 현관을 들어서면 남향으로 낸 환한 거실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아담한 기역자 주방이 있군요. 두 내외가 딱 살기 좋은 군더더기 없는 집이네요.
4: 밖에서 봤었을 때보다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여요.
0: 그거는 방을 두 개를 했는데 침대만 쏙 들어가게 하고 이 거실은 아파트 30평대 거실 그거를 줄자로 재가지고 이거를 설계를 한 거예요.
3: 어쩐지 넓어 보이더라니 딸네 집 아파트랑 가로 세로를 똑같이 낸 거래요. 잠자는 방은 작게 만든 대신 파스텔톤 벽지

0: 뒤로 분위기를 좀 냈답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방마다 왜 문이 없는 거예요? 이 방문 없는 집은 또 처음이네.
1: 네, 둘이 사니까 방문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와도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이 지내방에서 자다가 울을까 봐 문을 열어놓고 자고, 애들이 다 커서 나갈 때는 굳이 문을 닫고 잘 이유가 없잖아, 둘이만 사니까.
2: 잠을 잔다든지 저기서 잠깐이라도 무슨 생활을 할 때 이게 다 오픈되어 있으면 그게 좀 얻는 것보다 좀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도어를 다는 게 좋다.
0: 때로는 동굴에 숨고 싶은 게 남자들이잖아요. 그런 남편의 요구를 반영해 이렇게 블라인드로 타협을 봤답니다.
3: 현관에 들어온 중문, 이런 중문은 사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처음에는 삼연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계도 되고, 근데 이제 삼연동을 하면 요 하얀 벽이 안 나와요. 또 어떤 집은 이렇게 20평대면은 중문이 없어요, 그죠? 중문이 없는 집이 많은데 없으면 춥잖아요. 난방비.
0: 단열도 단열이지만 20평 작은 집이니까 최대한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중문 하나도 신중하게 깐깐하게 골랐답니다. 신기하다.
3: 실내니까 당연히 조명이 달려있고 뭐 그런데 이렇게 군데군데가 조명 색깔도 약간씩 틀리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조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명이 밝으면은 눈이 오히려 피곤하고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0: 그래서 휴식 공간인 거실과 침실은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의 주백색으로, 부엌 일을 하는 주방은 환한 주광색을 선택했대요. 거실 메인 등을 달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랍니다.
1: 사는 사람들이 오면 이거 어둡지 않아? 가운데 조명인데 결코 안 어두워요. 요것도 이제 저 모양이, 산 모양이 벽에서 뭐 20cm가 떨어질 때가 제일 이쁘다고 공부를 했거든요.
0: 네. 춘순 씨 그 열정 정말 대단하시다. 가만, 동네 이름이 노동리? 그래서 굳이 노동을 사서 하시나?
1: 여보, 뭐해? 뭐해, 이것 좀 봐봐, 이거.
4: 잠깐만.
1: 빨리 봐봐, 빨리.
4: 왜?
1: 나는 정원을 이렇게 내가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미고 싶은 건데 여기는 팀마루, 눈썹 마루처럼.
4: 자신이 없는데 어찌하지?
1: 아 이거 이거는... 내가 보면은 이거는... 하는 방식은 나도 조금 알고.
0: 오, 오늘도 이 일거리를 만드는 불도저네.
4: 아내는 무엇인가를 구상하면 그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1: 에이, 남편은 맨날 뭐 해달라면요. 처음엔 반대 먼저 해요. 에이, 안 돼.
4: 나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기초적인 무슨 기술이나 상식도 없고 근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에 관한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1: 자기 때는 더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걸 해줘서 귀찮다는 건지. 그다 결국은 해줘요. 그럼 저는 그린 거지. 결국은 해줄 거. 처음부터 좋은 마음으로 해주면은 얼마나 좋으냐. 서로 다툼도 없고.
0: 사실 부부는 서로 첫사랑이었다지 뭐예요. 청주 시골 마을에서 구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춘순 씨.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1: 구남매의 막내다 보니까 오빠 언니들 직장 따라서 아버지 엄마가 같이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고, 고향 어렸을 때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방학 때 놀러와 그래가지고서 방학 때도 자주 놀러오니까 그때 이제 남편 친구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빵집에서 놀았어요.
0: 그렇게 고향 동네 오빠랑 편지를 주고받다가 설레는 첫사랑을 하게 되고, 그 오빠의 수줍은 새색시가 돼서 기꺼이 맏며느리 노릇하며 살았답니다.
1: 17살에 만났으니까 그때

0: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여기 있는 거야. 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지만은, 이 오빠도 여기 있지. 그 방학만 되면은 고향으로 놀러 오고 싶고.
1: 그 오빠였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0: 어렸을 때요. 엄청 잘생겼어요. 기타도 잘 치고요.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온갖 재주가 많았어요. 아, 이 오빠가 있어서 여기를 그렇게 그리웠나? 그것도 이유가 큰 이유였을 것 같아요.
2: 청주 시내에 살다가 2년 전 집을 지으며 마당에서 가장 볕잘 드는 곳에 추억의 장독대를 만들었답니다.
0: 멋있겠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남편한테는 할머니죠. 할머니 때부터 사용하던 그런 장독이에요. 한 100년 가까이 된 그런 장독을 물려받은 거. 뭐 차에다 실어가지고 남편이 다 여기다 장독을 만들어준 거예요.
2: 재주 많던 그 오빠의 아내를 위한 집들이 선물이었구만요. 20평 집인데 거실 못지않게 주방도 넉넉하네요. 요리할 맛 나겠다.
3: 굉장히 이렇게 카운터가 높아가지고 어머님이 요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0: 아니에요. 저는 요리를 엄청 즐겨해요.
4: 아, 그러세요?
0: 예. 근데 이제 이 싱크대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하려고 여기 지방에는 없는데 멀리 가니까 왜 우리 남편이 남들 하는 쉬운 거, 응? 동네에서 맞추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고 해서 여기도 참 제 눈물이 들어간 거예요.
3: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 보통 이 주방 캐비넷 쪽 사이드 면에 그 날개벽 같은 거를 하나 세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캐비넷이 이렇게 벽 속에 싹 묻히게 되고 저쪽 벽은 더 이제 넓어지게 되고.
2: 오, 정말 벽면을 더 활용할 수 있겠네요.
3: 설계나 시공 같은 거를 그래도 맡겨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안 하셨을지.
5: 아니죠. 100% 맡겨서 하는데 내가 알고 있자 그거를 한 거죠. 여러 이제 집 짓는 데를 구경을 다니고, 옆 동네 뭐 누가 집을 짓다 가면은 막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0: 현장을 많이 답사를 다녀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내 몸이 편한 건데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 집도 저럴 거 아니야. 이제 돈을 아끼려고 직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집이니까 하자가 10개 날 걸 5개로 줄여보자.
2: 수평자를 손에서 놓지 않고 현장을 진두지휘한 춘순 씨. 토목공사부터 자재 수급, 도장까지 남편도 덩달아 고생 좀 했죠. 지붕은 물이 새는 하자가 나서 결국 춘순 씨가 직접 올라가 꼼꼼하게 재시공을 했답니다.
6: 집사람이 아내가 공소공증이 있어요.
0: 제가 심해요. 기절할 정도로.
6: 그런 사람이 여기 지붕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는 그 뭐 막 가드레일도 없고 되게 겁이 날 텐데 막 모르내리는 겁니다. 이게
0: 머리가 쭈삣쭈삣 뭐 발가락이 간질간질. 벌써 고속버스 있는 사람 발가락이 간질간질해요. 막 그러면서도 거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6: 손을 같이 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여기 같이 손을 갈아 넣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 고소공포증까지 극복하고 완성한 지붕이라 더 이상 문제 없겠죠?
0: 관리가 그래도 쉬운 거 보니까 그래도 하자를 많이 줄였구나. 역시 춘순이야. 가면서 요즘에도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 온 날은 저기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지붕을 딱 봐요. 왜 보는지 아세요? 눈이 우리 지붕에 녹았나 안 녹았나. 다른 집은 눈이 녹았어요. 우리 지붕만 하얗게 쌓였어요. 눈이 녹은 집은 열이 글리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머리가 쭈삣쭈삣 희열이 생기죠? 아, 내가 잘했어. 눈이 안 녹아. 하자가 없어. 열 손실이 없어. 남편 돈이 굳잖아요. 가스가 안 나가니까.
6: 잘했다. 열심히. 그래도 그때 땀 흘린 보람이 있다, 우리 둘이. 이게 얼마의 건축비를 아끼고를 떠나.

0: 나와서 본인이 하고자 어쨌든 만족도가 생긴 거잖아요.
1: 마당 화덕에서 손님 맞이 준비 중이랍니다.
2: 준수나!
3: 아, 준수나 나왔다!
2: 안녕! 정수가!
4: 안녕!
2: 준수나!
5: 잘 지냈어?
1: 무려 50년 지기 동네 초등학교 동창생들이랍니다.
5: 이렇게 새집 짓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맨날 신혼이죠?
4: 신혼이래, 신혼.
5: 신나가기 싫고.
0: 노력할게요.
1: 준순 씨가 맨 처음 도움을 청한 게 건축 설비를 하는 친구 진용 씨였대요.
5: 저도 이제 이 집을 이제 처음에 이 친구가 집을 짓는다고 왔을 때도 근데 이 친구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 고집이.
2: 그래서 많이 투닥거렸지.
6: 기술자는 난데 왜 자꾸 옆에 가지고.
5: 화나죠. 친구만 아니면요. 중간에 벌써, 초기에 벌써 부탁을 탔어요, 야. 친구니까 그래도. 아주 안 볼 것 같아서 쓰면은 싸는데. 이거 뭐 3개월마다 만나야 되는데.
1: 고향 친구 좋다는 게 이러는 거겠죠.
4: 나는 이제 니네들하고 학교 다닐 때 저 강변 뚜껑 일고 그랬잖아. 거기 걸으면서 이렇게 노을이 지는 걸 볼 때는 아우 내가 행복하다. 그게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
7: 그래도 너 전화 안 하더라?
8: 건축 전공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집을 지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느낌인데 더 이상의 뭐는 없는 거죠?
4: 아유 아니에요. 아쉬운 게 1년을 살고 보니까 아쉬운 게 제 눈에는 많이 띄어요.
8: 아쉬운 게요?
4: 예, 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화장실 타일이 안 맞아요.
8: 잠시만요. 예. 제가 한 번만 한번 물어볼게요.
1: 어디가 안 닿는다는 건가요? 전혀 모르겠는데.
4: 바닥 무늬가 안 맞아요. 예. 많이 틀어, 많이, 몇 장.
1: 아하. 완벽주의 춘수 씨 눈에만 보이는 작은 옥에 틀었구만요, 뭐. 아이고. 안팎으로 아직도 단장할 게 많이 남았대요.
9: 그 우체통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0: 제가 만든 거예요.
4: 예쁘죠? 제가 땅바닥에다가 설계해가지고 요대로 만들어줘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일을 벌리는 적이에요.
1: 오늘도 퇴근하자마자 묵묵히 과제를 수행 중인 남편.
4: 남편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0: 아니에요.
4: 퇴근하고 오면 자꾸 제가 일을 벌려가지고.
0: 아닙니다.
4: 벌려가지고.
0: 과제를 넘어주는 게 싫어한 거지.
4: 예쁘지? 자,
0: 들어갑시다.
1: 일이 튼튼하게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일도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4: 집은 나에게 꿈이었죠? 지금은 꿈으로 이뤘지만. 오빠랑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혼자였으면은 시골에 못 살아요. 아침밥 차릴 사람이 없으면은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기도 오빠랑 둘이니까. 우리의 꿈일지도 모르지만은 당신의 공이 너무 컸어. 네. 내가 너무 못해서 미안하고
0: 그래, 어쨌든,
4: 이제는 앞으로도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합시다. 진짜 고마워요.
0: 내가 열심히 웬만하면 후덜거리지 않고 잘 도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 우리 좀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4: 그래요. 그래. 진짜 투덜이 안, 남편 안 될 거지. 약속
0: 알았어,
4: 약속.
0: 알았어.
1: 17 그 소녀가 여장부가 된 거는요. 첫사랑 그 오빠와 인생 마지막까지 더 행복하고 싶은 오랜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쵸?
10: 타샤 투더라는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무조건 죽기 전에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공방이랑 집 안쪽이 다 타버렸어요.

0: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친구로는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양배추, 당근, 바지, 감자, 에어, 마녀스프. 귀찮은 건 그만. 라인나우, 라이트앤조이, 마녀스프. 칼로리 다운. 이게 55칼로리라고? 즐기세요, 더 가볍게. 라이트앤조이 오뚜기. 오늘도
4: 놀아주고 맞춰주고 정신없이 뛰었지만 행복하니까. 수고했다, 나 자신.
3: 반려견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 함께 약속, 디비손해보험.
5: 산중에 그들만의 낙원을 만든 가족이 있습니다. 새하얀 손뭉치 군단이 주인공인데요. 어우, 너무 자유롭네요. 아유, 이뻐라. 안녕.
6: 지인들 오시면 다 로망이라 얘기하세요. 우와 우와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5: 오, 안 돼. 어딜 가려고. 아유, 위험한데.
6: 강지 이리 와. 강지야.
5: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터지고, 아유, 엄마 복장도 터진대요.
6: 이리 와! 빨리 이리 와! 나와, 이리 와! 나와래요, 나와, 이리 와! 이놈의 새끼들 막! 안 돼! 오지 마! 가! 가, 제발! 가! 잡았다!
5: 아유, 허리 펼 새가 없는데요.
7: 자, 두부 가자! 어휴!
5: 엄마는 천하장사! 걔들은 13남매! 가보실까요? 주인공들이 살고 있다는 산중 낙원을 찾아 나선 제작진.
8: 오, 개 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5: 인적이 드문 곳 같은데 낯선 제작진을 아이들이 반겨줄까요?
9: 우와, 안녕.
10: 우와, 너도 안녕.
5: 와, 반겨주네요.
9: 야, 너무 안 돼. 얘 너무 안 돼. 야, 너 들어가.
5: 반겨도 너무 반기는데요. 울타리 넘겼어요.
9: 내려가, 내려가. 우와, 얘 넘어갔다.
5: 엄마 부르러 가는 거야? 이쯤 되면 보호자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얘들아, 안녕. 엄마 어디 계셔?
9: 계세요? 계십니까?
7: 야, 연두리야.
9: 아이들과.
7: 연두리야.
9: 이야. 날씬이.
7: 연두리야.
9: 아,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9: 안고 있는 아이는 왜 이렇게 안고 계세요?
6: 아, 얘는 너무 작아서 입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혹시나 싸울까봐. 얘도 성질이 좀 안 좋아요, 성격이.
9: 되게 착해 보이는데?
6: 이게 예고 없는 입질이.
8: 아, 근데 그 사이 입질이 많았어요?
6: 저희 식구 다 물렸어요.
5: 언제 돌변할지 몰라 분리 생활 중이래요.
6: 나 가야지, 나 가야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로 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5: 마당에서 놀 때도 마루는 제외. 대형견들만 풀어두는데요. 어우, 너네 진짜 부럽다.
6: 너 뭐 잡아? 안 돼! 일로 와! 이상한 거 잡지 마, 일로 와, 야! 야! 내가 이상한 거 잡지 말랬다. 이놈 시기도 진짜. 하늘 나와, 일로. 하늘이 나와 나와. 이상 잡지 말랬지 내가. 저리 가, 저리 가. 잡지 마.
11: 애들 자꾸 뭘 잡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6: 개구리. 아... 개구리 뭐 벌레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게 장난감인 줄 알고 한 번씩 막 쥐도 잡아오고 이래요.
5: 아유, 그렇게 재밌어? 엄마한테 혼나고도 미련을 못 버리네. 매일 공놀이를 해줘도 개구리 찾기를 더 좋아한대요.
11: 지금 여기 산속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총몇 마리예요?
6: 13마리예요.
11: 근데 어쩌다 하다 이렇게 13마리 아이가 된 거예요?
12: 이제 두부를 키우다가 이제 김치를 만나게 됐어요. 이제 두부 산책 간다고 산 쪽에 산책을 가는데 애기 강아지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애기 이제 목줄, 그때 그 당시에 목줄을 차고 있었거든요, 빨간색. 이제 올리고 했는데 아우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김치를 저희 쪽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가족이 된 거죠.
5: 3년 전만 해도 두 마리였는데 어쩌다 13남매가 되었을까요?
11: 레오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12: 아, 제가 이제 두부를 새끼를 한 번은 이제 낳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욕심에.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지인이 레오 주인이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서 레오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잠깐 한눈팔 사이에 어떻게 레오랑 김치랑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11: 레오랑 두부를 원했는데.
12: 네.
5: 그렇게 아빠 레오와 엄마 김치, 두부 사이에 10마리. 콩이, 몽이, 마루까지 구조하면서 13마리가 되었답니다. 대가족이다 보니 먹고 자는 공간은 철저히 분리했는데요. 실내와 마당에선 10마리가 지내고 연못 아래 마당 견사는 두부 딸들이 쓰고 있대요.
11: 왜 이렇게 산골 생활을 결정하신 거예요?
12: 저희가 이제 주택이 지금 세 번째 주택이거든요. 근데 아기가 너무 짖어서 못 살게.

0: 가 둘째 딸, 얘가 우리 막둥이 같은 느낌.
1: 사이좋은 세자매는 따로 지내고 있는데요.
0: 이리 와. 아이고.
1: 집도 특별하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사무예드 세자매를 위해 에어컨을 설치한 건데요. 엄마 덕분에 여름을 무사히 견딜 수 있었대요.
2: 아이고 예뻐.
3: 시원해?
4: 만약 24시간 틀 수는 없잖아.
0: 아유, 당연히 안 되죠. 이제 보통 12시 반, 1시쯤부터 해서 3시, 딱 한 3, 4시간 정도 켜줘요. 옳지, 옳지. 어이구, 어여가자. 어여가자.
5: 엄마, 빨리요, 빨리. 얼른 나가요.
0: 기다려.
1: 아유, 그렇게들 좋을까?
0: 자, 가자. 이제 가자.
1: 와, 근데 사무예드 셋을 혼자 감당하신다고요? 괜찮으신 거죠? 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안정적이시다.
4: 세 마리를 한꺼번에 선택하시면 좀 힘에 붙이지 않을까요?
0: 힘이 세서 좀 붙이긴 한데 제가 좀 힘이 센 것 같아요. 천천히.
4: 근데 그 막대기는 왜 쓰시는 거예요?
0: 애들이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좀 템포를 늦춰요.
4: 아니, 목줄 이렇게 딱 한꺼번에 잡으신 모습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0: 사실은 제가 씨름을 지금 올해 10년 차예요.
4: 씨름이요?
0: 네.
4: 씨름 선수요? 선양사 그 씨름 선수요?
0: 뭐 선수라 하기는 그런데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네요.
6: 경남 씨름협회 남혜정 선수 출전.
1: 아마추어 선수로 씨름 대회에 출전. 상금은 전부 아이들 간식비로 쓰신대요.
0: 둘째 딸이 원래 씨름을 했었는데 잡아줄 그러니까 남자 애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걔랑 같이 이렇게 몸을 다대고 할 수 있는 애가. 그래서 아 엄마가 그럼 잡아줄게 했는데 제가 더 재능이 나와버렸네요.
4: 그래서 이 체력이 남다르셨군요.
0: 맞아요.
1: 아이들도 엄마를 닮은 걸까요? 활동량이 엄청나답니다.
7: 어구.
1: 체력 훈련 따로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시각 아이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어, 몽아, 너 설마 수영하려고? 레오야, 넌 어디 가니? 아이고, 한두 번 해본 자세가 아닌데요.
8: 아, 더울 땐 물놀이가 최고죠.
1: 두부야, 넌 또 언제 내려왔어? 연못이 반신욕 명당인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겠니?
7: 야!
8: 아, 들켰네.
0: 이리 와. 빨리 와. 나와, 일로. 나와, 레오, 나와, 일로. 이놈의 시끼들 막.
1: 어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0: 혼내죠. 왜냐면 시끼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니까. 누가 여기 들어가랬어? 두부? 어? 누가 여기 들어가랬어? 이놈 시끼 깜짝도 안 해 그냥. 레오. 응? 누가 여기 들어갔어, 누가? 어, 몇매?
4: 다른 애들도 이렇게 좀 반신욕을 즐기는 편인가요?
0: 반신욕 챙기는 거는 둘밖에 없어요. 오. 근데 들어갔다 나오기는 해요.
4: 오.
0: 근데 저렇게 푹 앉아있는 애기들은 없죠.
4: 오. 보통은 한 번씩 들어가면 레오나 두 분은 얼마 정도 시간을...
0: 하루 종일 있어요. 안 돼! 오지 마! 가! 가! 제발! 가! 제발! 물에 들어오면 안 돼! 빠가! 두부 가자. 자, 두부 가자.
1: 40kg 두부를 번쩍.
0: 아구. 올라가, 두부. 이리 와. 나가. 빨리 나가.
1: 레오야, 얼른. 너 혼난다. 혼나.
0: 이리 와.
1: 어? 어디 가?
0: 레오, 이리 와! 내가 진짜 저놈의 시키들. 아휴. 잡았다!
1: 털이 다 젖어서 훨씬 더 무거울 텐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이런 건가요?
4: 안 무거워요, 진짜 안 무거워요.
0: 무거워요.
1: 힘이요, 솟아라! 진짜 허리 펼 틈이 없으시네요. 자, 깨끗한 물로 목욕부터 해야죠. 근데 셋을 한

0: 뻔해. 아유, 감당이 되시나?
1: 아이고, 좋다. 앉아. 앉아. 앉아. 일로 앉아. 다 앉아.
0: 오, 생각보다 얌전한데요?
1: 아이고, 예뻐라.
0: 야야야야, 그만, 그만.
1: 안 돼! 야!
0: 와, 진짜 난리, 난리, 난리가 따로 없네요.
1: 안 돼,
0: 몽아, 너 마저 어디 가는 거야? 아유, 도부야,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아유, 착하기도 해.
1: 몽아, 이리 와! 이리 와!
2: 아유, 싫어요. 아까 연못에서 다 씻었다고요.
3: 아, 빨리 씻고 쉬고 싶어요. 피곤해.
0: 아유, 두부야, 다 끝났어. 조금만 참아.
1: 잡았지롱.
0: 레오가 방심한 틈에 연행 성공. 와, 이게 근력 운동이네요. 레오야, 엄마 힘들다. 얌전히 목욕하자.
1: 레오 앉아.
0: 어? 갑자기 프라이팬은 왜... 아, 체력이 방전되셨으니까 배가 고프실 만도 하죠.
4: 레오 입맛 다시나. 레오 입맛 다셔.
2: 어, 배고파서 현기증 나요.
0: 뭐야, 고기 냄새 맡았어? 어휴, 역시 개코는 개코다.
1: 이놈 시키 모욕할 땐 도망가고. 이리 와.
2: 에이, 고기는 못 참죠. 배고파요. 저도 주실 거죠?
0: 잡히긴 싫고 고기는 먹고 싶은 몽이.
2: 아, 도망갈 준비해야 되는데.
0: 아이고, 고기에 넘어갔네. 넘어갔어. 경계심이 사라진 몽이. 아, 엄마는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몽아, 너도 힘들지? 기운 그만 빼자. 얼른 마무리하고 고기 먹어야지. 고기의 힘일까요? 몽이가 너무 얌전해졌는데요. 아, 이제 고기 주세요. 제일 고생한 엄마부터 한 입. 도망 다니느라 기운 뺀 아이들도 한 입. 고기 파티로 끝나면 좋겠지만 큰 산이 남았습니다.
3: 와.
0: 바로 털과의 전쟁. 전문 장비를 써도 2시간이 기본이래요. 레오랑 두부는 이중모라 더 힘들고요.
5: 아니, 산 중에 이 차는 뭐예요?
6: 직접 집 앞에 가서 애기들 미용이랑 목욕이랑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직업으로 할 생각이 아니라 이제 애기들 이제 아 내가 그냥 애기들 배우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생기면서 이제 계속 더 배워서 이제 직업급으로 간 거죠.
0: 13마리 개를 씻기고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용에 관심이 생긴 건데요.
6: 이동차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진짜 저는 애기들 구조를 해주고 싶어요. 이쁘게 씻기고 미용도 해서 진짜 평생 주인 찾아주고 싶은 게 제일 큰 목표예요.
0: 유기견 구조를 결심하게 된 건 지금은 사라진 김치의 5마리 새끼 중 하나였던 파랑이 때문인데요.
6: 한 마리를 저희가 그냥 이제 잘 키우시겠다는 분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8개월 전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막 전단지도 붙이고 수소문도 하고 하는데 정말 강원도 보호소는 다 돌아다녔거든요. 파랑이 때문에 매일 포인핸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랑이 생각에 애기들이 다 사연이 있대요. 있다 보니까 제 마음 아픈 애를 또 콩이를 또 입양을 한 거죠.
7: 진짜 그냥 제 소원은 아, 어디 가서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햇빛이라도 피하고 눈이라도 피하고 배만 안 골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0: 파랑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보호자. 잘 지내고 있길 바라지만 지금도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보호자님은 마음이 아플 때나 몸이 힘들 때 아이들 보면 힘이 나신대요.
1: 잠깐만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아이, 그래 그래.
0: 아니, 좀 쉬시지. 또 어딜 가시는 걸까요? 차로 40분을 달려 읍내에 도착했는데요. 파워워킹으로 직행하는 곳은 정육점 같은데요.
6: 안녕하세요. 저희 애기들 고기랑 저번에 뼈

0: 좀 챙겨 주세요.
1: 준비해놨어.
0: 네.
2: 와, 계속 나오네요.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 맨날 고마워요, 사장님. 우리 해줘요, 사장님 덕분에.
1: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정도?
4: 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1: 50kg요?
3: 혹시 강아지 뼈 같은 것도 판매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냥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오지 마을에 있으면서 그나마 씹을게 이거니까 애기 너무 좋아해요. 삶아서 이렇게 주면은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엄마가 외출한 노후 아이들은 무얼 할까요? 아 이거 뭔가 불길한데. 오 이게 높이 뛰기 선순이? 큰일 났네. 모찌야, 너도 나가려고? 안 돼, 제발 내려가. 그러다 다친단 말이야. 어휴,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보호자님, 큰일 났어요. 빨리요, 빨리, 빨리 오세요.
3: 강지야, 강지 이리 와. 강지 이리 와. 너. 저리 가! 강지 이리 와! 강지야! 저리 가! 가자! 엄마랑 뛰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5: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3: 이거 제 머리를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나와요. 확실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저희가 뭐 나가 외출을 하더라도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가 있잖아요. 그 저희도 또 마음이 덜 불편하고 애기들 풀어놓으면 마음껏 노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너무 넓다 보니까.
5: 왜 처음부터 높이 이렇게 쌓을 생각을 안 하셨어요?
3: 이게 보다시피 낮은 높이는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저희 애기 저 이 정도 높이면 저는 절대 안 넘어갈 거라 생각을 또 했고요. 솔직히 했는데 이렇게 쉽게 넘을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2: 불과 두 달 전 몽이랑 모찌가 탈출을 했다가 저수지 제방에 갇혀서 119 구조대까지 출동했었다는데요. 펜스가 문제일까요?
6: 펜스가 부실해, 부실해. 아유, 잘 넘네, 잘 넘어. 근데 이러다가 다치겠다. 다쳐, 이거 배 찢어지고 그럴 거예요. 이건 한 번 넘기 시작하면 계속 저대로 두면 끝이 없습니다. 애들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 응. 결국에 해결책은 펜스를 보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애들 장난 아니라니까요? 한번 나갔던 애들은? 밖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 잠깐만, 연두야. 나 와봐.
2: 아. 아이고, 좀 쉬시지. 바로 아이들 간식 우와. 준비하시게요. 와, 가마솥도 있어요?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시다.
7: 뜨지표는 얼마만에 한 번씩 애들한테 주세요?
3: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쌓는 것 같아요. 진짜 쉴 틈 없어요. 돌아서면 일이에요.
7: 그래도 마음은 즐거우시죠?
3: 네.
7: 진짜요?
3: 네. 즐거우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 이 강아지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2: 아유, 그렇죠. 이 더위에.
3: 와, 눈물 나네요.
2: 이날 체감 온도가 무려 40도였대요. 정말 대단하세요.
7: 애들이 이 마음을 알까요?
3: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마리라도 말 잘 듣고 하니까.
8: 앞으로 사고 안 칠게요.
2: 양이 많다 보니 3시간은 끓여야 먹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데요. 와, 맛있어 보인다.
3: 이리 와, 꼬꼬 먹자, 꼬꼬. 이리 와. 자, 우리 레오. 자, 두부. 두부 어디 갔어, 두부? 두부? 두부. 어치, 어치, 어치. 자.
2: 뼈를 받은 아이들은 알아서 각자 자리를 찾아가는데요.
9: 야, 이 맛이야. 얼른 먹고 하나 더 먹어야지. 어우, 엄마, 고마워요.
7: 보호자님도 가끔 이렇게 고기 사서 여기서 해 드세요. 혼자서라도?
3: 겨울에는 진짜 이게 애기들 하면서 항상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이랬거든요. 고구마 구워 먹고. 근데 지금은 더워서 뼈 삶아주는 것도 힘들어요.
2: 돼지뼈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6: 이빨에 마모를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슬랙 프랙처라고 해서 결이 있는 저 어금니 같은 경우에 결대

0: 이렇게 그냥 부스러지는 게 아니라 벌어지잖아요. 그런 이 이빨의 깨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1: 불빛도 희미한 산골의 밤. 종일 신나게 뛰어놀았던 아이들도 자야 할 시간인데요.
2: 이제 자마자.
1: 봉아, 그만 돌아다니고 이제 자자. 밖에서 자는 아이들은 목줄이 필수래요.
3: 밤에는 애들 왜 이렇게 목줄을 채우세요?
2: 담을 잘 넘어요. 담도 잘 넘고 이제 여기는 한 번씩 길고양이들도 사료, 저희가 사료를 저기 앞에 놔두거든요. 애기들 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고양이가 오면은 더 담을 넘어서 막 고양이 위협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때는 항상 좀 이렇게 저희가 계속 보고 있지를 못하니까 항상 묶어요. 아유 예뻐, 아유 예뻐, 아유 머새끼 예뻐.
1: 밤이 되면 목청을 높이는 아이들. 이렇게 짖어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요. 보호자님도 마음이 편안하시대요. 이제 진짜 좀 쉬시는 건가요?
2: 자, 들어가자. 제가 여섯 명, 여섯 마리랑 같이 자는 거죠.
3: 이게 레오, 두부, 이등 치킨 아이를 포함해서.
2: 아, 레오는 한 번씩 자요. 매일 자진 않고, 쟤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나가고 싶다고 하면 짖거든요. 그럼 이제 밖에.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모욕한 날에는 특별히 이제 데리고 와서 자고.
1: 유일한 소형견인 마루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있네요.
3: 입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얌전한 편인 것 같아요.
2: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피디님 오시고 막 애가 약간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3: 예측할 수가 없어요?
2: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보면 다리도 짝짝이잖아요.
1: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 너무 지저분해서 다리만은 좀 이제 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딸이랑 같이 입마개를 씌워서 했는데 그 입마개가 옆으로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포기를 한 거예요.
1: 눈을 가리는 털도 문제인데요. 눈을 찌를 것 같은데 마루야 괜찮아?
2: 자, 우리 잠합시다. 자마.
1: 쉴 틈 없었던 하루의 끝.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4: 이제 앉아.
5: 무서워 내가.
4: 마루야,
2: 간식을 보여주면서 해야지.
4: 이제 앉아.
3: 혼자 계시던 산골에 새로운 분들이 두 분 등장하셨네요.
2: 네네.
3: 누구세요?
2: 아, 여기는 저희 둘째 딸. 최고로 말 잘 듣고 엄마 많이 도와준 둘째 딸 김가령이고요. 여기는 정말 말 잘 듣고 착한 망뚱이 김선민이에요.
3: 주말에 시간 날 때는 여기 오나요?
5: 오는 것 같아요.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3: 강아지 왜 보고 싶어요?
5: 귀엽잖아요. 근데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막.
3: 엄마 어떤 거 도와줘요?
6: 저희 그냥 애들 밥이랑 물 같이 갈아주던가 아니면 똥 같이 치워주고.
2: 마루 앉아. 마루 앉아. 앉아.
4: 아, 안 돼. 진흙이야.
2: 자, 하이파이. 또.
5: 오호.
2: 그렇지. 하이파이.
5: 하이파이 안 된다니까. 못한다고. 얘 하이파이 못해.
2: 하이파이.
1: 마루야, 왜 그래? 어휴, 물어버릴 기센데요.
5: 손 하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3: 마루한테 물린 적도 있어요, 다령씨?
5: 네, 물린 적은 좀 있어요.
3: 언제, 어떤 때, 어떻게 물렸어요?
5: 그냥 만지다가 그냥 앙 하고 울어버리던데. 자다가 물린 적도 있어요.
3: 자다가?
5: 네.
3: 어디를 물었어요?
5: 손, 이러는데, 그냥.
1: 간식 먹을 땐 괜찮겠죠? 왜? 왜 그래 말이야?
2: 물렸다. 어떡해.
1: 어떡해요. 아프겠다.
5: 원래 갑자기 물렸어요.
3: 왜 눈물이 나요?
5: 아파서요.
2: 누가 물어라, 누가. 응? 혼날라고 그냥. 응? 이놈! 착한데 왜 그러는데 너? 어? 내 군데 물린 게 이거.
5: 내 군데.
2: 내 군데나?
5: 여기랑 이렇게 쫙.
2: 아, 그만 시키마 진짜 나. 어찌했는데 이리 물리노? 한 군데도 아니고.
1: 손이 성할 날이 없겠어요.
2: 가만히 있어.
1: 그래도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루 목욕인데요.
2: 좀 해봐봐.
5: 너 안 돼.
2: 가만 있어.
5: 이게 맞나?
1: 너무 무섭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마루야, 진정해.
5: 너무 싫어.

0: 움직이 마.
1: 엄마 때리면 어떡해.
0: 움직이.
1: 하지 마.
2: 아이고,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대형견 12마리를 혼자 감당했던 엄마도 마루 앞에선 속수무책인데요.
3: 네가 잊어볼래?
4: 아니.
3: 네가 지금 혼내서 또 열심히 할 수도 있으니까.
1: 애를 왜 때리는데 이거? 혼내줘야지. 내가 싫으면 어쩔 수가 없네.
4: 앞에가 좀 문제다. 앞에는.
1: 살살 이제 살살. 어구.
2: 몸에 손만 댔다 하면 분노 폭발. 아이고 마루야, 널 어쩜 좋으니.
3: 얼굴은 못 시키겠지.
2: 더 흥분하기 전에 그만해야겠죠.
5: 우선 봤을 때 감각에 대한 민감증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감각에 대한 민감증 더하기 손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간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게 두려우니까 빨리 먹고 빨리 물려고 하는. 얘도 이제 안락사 직전에 구조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손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되었는지는 뭐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네.
1: 모르나? 무섭다.
2: 털이 엉키지 않게 꼼꼼하게 말려야 되는데, 어? 말릴 땐 또 얌전하네요.
1: 무서워, 말려라, 저런다.
2: 내친김에 미용까지 시도해 보는데요. 괜찮을까요? 어휴, 깜짝이야. 입마개가 또 풀리는 건 아닐까 조마조마한데요.
6: 야,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2: 혹시 다리가 아픈 걸까요?
3: 다 했어. 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의리롱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전 주인이 어떤 주인이었을까? 아니면은 제가 두 번 파양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양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애가 좀 이제 마음을 문 열고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2: 틈만 나면 탈출을 시도하는 사모예드 세자매.
1: 하이파이.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루의 입질 공격성. 보호자는 씨름으로 다져진 체력마저 고갈되고 있는데요. 설쌤, 도와주실 거죠? 사고뭉치 13 남매가 사는 개들의 낙원. 그곳으로 설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아, 엄청 덥네요.
8: 네, 덥죠.
7: 안녕, 너구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8: 네, 문 열어드릴게요.
7: 네, 제 열면 됩니다. 네. 뒤에 다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나올까봐.
2: 아유, 역시 세심하시네요.
7: 어떻게 장군이 우선 딱 올라가 보는데. 네. 왜 여기에 오신지 알겠는데? 조용한데요?
8: 네, 맞아요.
7: 네. 많은 강아지들이 있다 보면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아이들 오히려 도시나 이런 쪽에 가면 더 스트레스 받고 소리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는데. 너무 조용한데요? 완전 뭔가 요새 같은데?
8: 그게 네. 오지 마을이.
7: 네.
8: 야! 안 돼! 안 돼! 일로 와. 엄마 꼬꼬줄게, 꼬꼬. 일로 와. 아유, 예쁘다. 일로 와. 일로 오세요. 노랑이 이리 와, 김치 이리 와, 레오 이리 와, 빨리 올라와.
7: 이런데 뱀이 많죠?
8: 저희가 약품을 다 이렇게 다 꽂아놨거든요.
7: 그래도 쉽지 않을 거예요.
8: 그러니까요. 걱정이에요.
7: 애들은 뱀 보면 잡으려고 할 거라서.
8: 한 번 잡았어요, 애들이.
7: 그죠?
8: 네. 안 물린 게 정말 다행이랬어요.
7: 애들이 많네요. 지금 애들이 여기를 다 돌아다녀서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네.
8: 저희 13마리요.
7: 13마리?
8: 네.
7: 어쩌다 이렇게 13마리가 된 거예요?
8: 새끼 낳은 것도 있는데.
7: 네.
8: 어쩌다 보니까 또 애기들 3마리 구조를 하다 보니까.
7: 네.
8: 13마리.
7: 3마리는 구조했고.
8: 네.
7: 그래서 저도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네. 이 마루가 지금 가장 큰.
8: 그렇죠.
7: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 펜스가 문제인 것 같긴 하던데, 그죠?
8: 네, 맞아요.
7: 애들이 자꾸 탈출하는 거.
8: 네.
7: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한번 쭉 확인하면서.
8: 네네.
7: 마루도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그리고 애들 탈출하는 거.
8: 네.
7: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8: 감사합니다.
7: 네.
2: 장애물 넘기 하듯 수시로 탈출을 시도하는 아이들. 다행히 다친 적은 없지만, 정말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7: 펜스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애들이 좀 탈출했던 데가 어디예요? 지금 딱 여기인가?
2: 설쌤이 보기엔 어때요?
7: 이거 우선 기본적으로 좀 낮아요. 좀 낮은 게 걱정이고, 이거 잘못하면 진짜 이거

0: 요 뱃살 털 없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하면 확 찢어지는데. 저기는 좀 천장을 해놓으셨거든요.
1: 네.
0: 저쪽도 한번 조금 볼까요?
1: 네네. 네. 우리 깔끔했는데 자꾸 나가고 나가니까 자꾸 뭐 하나 더 이렇게 됐어요. 네.
2: 여기도 탈출 구멍이 있을까요?
0: 나오면 저기 같은데?
2: 어, 진짜요? 어, 어디예요?
0: 우선은 이거는 되게 잘 하신 편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조금 아쉬운 게 중간중간에 틈이 조금 있고.
1: 네.
0: 이런 데라도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케이블 타일 하려면 더 해야 돼.
1: 어, 알겠습니다.
0: 네. 이런 데로도, 이거 저도 나가라고 하면 저도 나가요.
1: 어.
0: 네. 이거는 제가 저한테 머리만 나가면 몸 다 나가요, 이거. 한 이 정도로 끊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막힌 걸로 쫙 연결시켜도 괜찮아요. 이렇게 흐물흐물한 거 할 거면.
1: 끝쪽으로요?
0: 네, 끝쪽으로만. 아. 그래서 내가 이걸 타고 갈 때 개들 입장에서 위를 봤는데 막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갈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이거 위를 보면은 보이잖아요.
1: 네.
0: 목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가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만 우선 해보는 거예요.
1: 네.
0: 여기서 이렇게 위에 천장을 막아주는 건데 좀 불투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위가 안 보이게.
1: 안 보이게.
0: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팔꽃이 요 밑에가 이제 저거 머리 안 들어갈 것 같죠?
1: 네.
0: 나중에 파면 나가요. 그리고 이런 것도 푸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여기를 막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또 뚫으려고 할 거예요. 뭐가 돼야 되냐면 시도해봤는데 안 돼야 돼요.
1: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0: 네. 지가 해봤는데 야 여기 막혔다 이래야지 안 해요. 그러다가 몇 번의 시도를 더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가는 걸 포기해요.
2: 아이들이 주로 공략하는 곳부터 막아보기로 했습니다.
0: 야, 내가 요 안에 있고 싶다. 너무 더워가지고. 이것만 있어도 시원한데?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만 좀 잘 잘리면 될 것 같거든요?
2: 맥가이버로 변신한 설새. 펜스 길이부터 확인하고 길이에 맞춰 천막을 잘라줍니다. 어우, 가위로 쉽게 잘리니 설치가 간편할 것 같은데요.
0: 이렇게 갈 건데
2: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0: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유기견 보호소들이 이런 운동장이 많아요. 근데 애들이 자꾸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요. 벽 쪽을 어느 정도의 천장을 만들어줘서 못 나가게 이제 걸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정도면 돼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돼도 여기는 우리 영상에서 봤던 데는 못 나가요.
1: 진짜 이거 해가지고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0: 이거는 여기는 못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1: 다른 거.
0: 이제 여기가 못 나가면 다른 구멍을 찾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저쪽이나 이쪽 이걸 노리겠죠. 그래서 여기도 해야 돼요. 원래는.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우선은 제 생각에 딱 봤을 때 얘가 올라갈 때 보니까 양옆으로 우리 사람도 맨 벽으로 올라가는 거랑 90도로 꺾여져 있는 벽을 이렇게 다리로 마찰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요 구석이.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안 되면 요길 노릴 건데 다행히 요기는 넘어가 봤자
1: 아니면 상관없어요.
0: 그렇죠. 요 아니니까.
1: 다칠까 왠지.
0: 그렇죠.
2: 20분 만에 완성된 천장.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평소처럼 펜스에 접근해 보는데, 정말 점프를 안 하네요?
0: 지금 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막 이렇게 우는 아이는 누구예요?
1: 미찌예요.
0: 미찌?
1: 네.
0: 다른 친구들이랑 분리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1: 탈출하려는 이유가 제 느낌에는 이제 위에. 같이 놀고 싶어서.
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적으로, 그러니까 무리가 되게 잘 형성돼 있어서 아이들이랑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보호자님한테도 있지만 애들끼리도 분리불안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붙어 있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2: 탈출 시도는 계속되는 상황. 아유, 거기 막혔어.
0: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
1: 쉽게 나가다가 갑자기 못 나가니까 이상한가 보다.
0: 처음엔 더 시도할 겁니다. 처음에 이쪽을 더 시도할 거고

0: 저 하나만 체크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보호자님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세요.
1: 예뻐. 들어가. 들어가.
0: 그냥 말 걸지 말고 멀리서 한번 지켜보세요.
2: 얘들아, 엄마 뒤에 있는데? 다들 거기서 뭐하니? 왜 저러는 걸까요?
0: 보호자가 있어도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이 보여요. 이 공간을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계속 탈출하려고 했던 거고.
2: 아, 윗마당에 있는 가족들하고 가까이서 놀고 싶은 거였을까요? 그래도 탈출은 너무 위험해.
0: 두 아이가 계속해서 시도했는데 안 됐거든요.
1: 네.
0: 그 뒤로 약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 90도로 꺾여 있지 않은 곳은 거의 잘 못 올라가고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만 오늘 했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우선 막아놓고 애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안 되는 경험들이 쌓여서 포기하게 만들어주면 우선 탈출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될 건데 지금 저 친구가 미친가요?
1: 미친.
0: 네. 저 친구가 지금 가장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과 떨어지는 연습이나 혼자 있는 시간 같은 것들은 만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단 차근차근히. 너무 억지로 하지는 말고요.
1: 하이파이.
2: 13마리 중 성격이 제일 까칠한 마루. 손을 들기만 해도 이빨을 드러내고 목욕할 땐 손만 닿아도 공격성을 보였는데요.
0: 제가 첫 번째로 보인 건 손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다 손만 물렸어요?
1: 네.
0: 그죠?
1: 네.
0: 이런 애들은 어렸을 적에 이 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바로 손! 손!
0: 트라우마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뇌와 본능적으로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걸 느끼는 뇌가 충돌해요. 손이란 얘기 안 하고 지금 한번 손 살짝 멀리 줘보세요. 멀리.
2: 마루야, 왜 그래?
0: 봐봐, 얘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1: 네.
0: 지금 이거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바꿔볼 거예요. 앉아.
2: 교육 첫 단계는 손바닥 보여주고 간식 주기.
0: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선. 손과 간식이 계속 연결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 거예요.
3: 바로
0: 앞에 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스트레스 시그널이나 불안한 모습 전혀 안 보여요.
3: 바로 앉아.
0: 그렇지. 시그널을 잘 읽어야 돼요. 조금만 불안한 모습 보여도 우리는 그쪽에서 끊어줄 거예요, 미리.
1: 네.
0: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지금 오히려 마루는 좋은 게 뭐냐면 시그널을 보여요. 으르렁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요. 이거는 걔들한테 원래 으르렁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여기서 그만해요. 싸우고 싶어하는 애들은 사실 으르렁을 안 합니다. 저기 애들끼리도 으르렁 하는 게 여기서 그만하면 나 안 싸워. 더 하지 마.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바로 물기 때문에 교육이 더 어려워요.
1: 가서 혼냈는데 그러면 안 돼요.
0: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으르렁을 안 하고 바로 물어버립니다. 그냥 꾹꾹 참다가. 옳지. 좋아요. 나무주걱으로 뭘 할 거냐면 처음에는 이거를 터치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거를 점점 짧게 해서 손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없애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워요. 봤거든요? 근데 뭐다?
3: 마루.
0: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이런 걸로 맞았거나 시간이 더 필요해. 봐봐요. 바로 피하잖아.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시그널이에요. 아, 그냥 이렇게 해줄게.
2: 바닥에 두면 어떨까요?
0: 좋아.
4: 이건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
2: 다시 들어 올리면?
0: 바로. 사람이 들면 싫어하네요. 회초리 같은 걸로 또 맞았을 수도 있겠어. 사람이 들면 바로 피하죠. 이거 지금 다 스트레스 시그널이거든요. 눈 못 마주치고 막 피하고 이런 거.
2: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기 전 마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돼. 지금 우리가 손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뭔가 도구가 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불안감이 꽤 있는 편이에요. 1단계만이라도 진짜 꾸준히 해야 될 거예요.

0: 처음에 해주고.
1: 손 보여주고 바로 간식 주고, 손 보여주고 손은 바로 빼야 돼요. 손 보여주고 바로 간식 주고, 손 보여주고 바로 간식 주고, 그리고 이 시간을 조금씩 늘려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딱 이 타이밍이에요. 주고 1, 2, 3 회수하고 간식. 근데 이게 지금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변연계라고 우리한테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이 거기 부근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게 올라오면 점점 이 두려움이 옳지. 올라오는 거예요. 옳지. 좋아요. 너무 좋아요. 10 가보겠습니다. 1, 3, 4, 5, 6, 7, 8, 9, 10, 1, 2, 3, 4, 5. 옳지. 네, 방금 저 그 제가 원하는 거.
0: 네, 맞아요.
1: 아, 네. 이러면 이제 여기서 끝. 네. 이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오늘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되면 하루의 교육의 끝은 이 정도에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더 미련 보이고, 얘가 으르렁했네가 아니라 잘 됐을 때 끝내야 돼요. 하루에 한 타임씩만, 5분 정도씩만 해보세요. 한 달 만에 손보고 으르렁 안 할 겁니다. 한 달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2: 눈앞에 털이 덥수룩한데도 미용을 거부하는 마루.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1: 이거에 대한 솔루션. 첫 번째. 이게 되게 어이없을 수 있는데. 저는 감각처리 과민증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손에 대한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는 친구들은 악역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고 얘기해요. 가족끼리는 내가 설득시킬 수 없는 것들은 나쁜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이가 없는 게 왜냐? 내가 미용사인데.
0: 맞아요.
1: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약 먹고 미용하기입니다. 불안과 예민함만 조금 낮춰주는 안전한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내가 직접 하게 될 때는 그런 걸 먹이고 한다.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마루도 너무 싫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2: 입마개 쓰는 것도 거부하는데 어떡하죠?
1: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런 입마개를 안 쓴 아이들한테 처음에 연습시킬 때 이건 로즈워크 장난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목표가 뭐냐면 이거 처음에 꺼내오면 좋아서 띄워와야 돼요. 이 안에다가 그냥 넣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2: 입마개를 간식 주머니로 인식하게 하는 건데요. 효과가 있네요.
1: 지금 코에다 넣고 있거든요. 애들이 이 감각을 처음에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얘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안에 간식이 들어있어도 저렇게 입을 안 넣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그냥 이거예요. 지금 안 할 거예요. 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안 할 가능성이
0: 되니까.
1: 마루 이제 힘들다.
0: 그거를 보고 애가 달려올 때.
1: 네. 이제 너무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줬는데 지가 안 오잖아요? 치워버리죠.
0: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1: 그러니까 항상 얘가 이겨내게 만들어야 돼요. 3단계는 채울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코를 넣으면 이렇게 하는 척. 4단계가
0: 당근이니까. 네. 자기한테 안 좋은 인식이 한두 번 정도 있어도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도
1: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0: 그러니까 한두 달 교육을 할 게 지금 이렇게 소원해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없애준 후에 이제 미용도 하는 게 낫겠네요.
1: 사실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미용할 때 싫어하는 표현을 할 겁니다.
0: 기다려줘야 되겠네.
1: 네, 오히려 입마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세요.
2: 마루야, 앞으로도 잘해보자. 화이팅!
1: 저 오늘 진짜 더운 날 아이들과 그래도 애들이 표정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마루도 생각보다
0: 네네.
1: 꾸준히 하면 아직 2개월밖에 안 돼서 더 마음을 풀고 공격성이 낮아질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0: 선생님 좀 더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생각도 들고 많은 걸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1: 네. 아이들도 표정이 다 너무 좋아서 아프지 않고 지금처럼 더 행복하게 같이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0: 네, 고생하셨습니다.
1: 고생했어요, 애기들. 더운데.

0: 마루의 트라우마 극복 프로젝트는 순항 중. 거부 반응이 많이 줄었대요.
1: 마루 앉아. 앉아.
0: 점점 더 좋아지겠죠? 펜스도 안전하게 추가 보수 중인데요. 귀여운 손뭉치들,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렴.
2: 헷 메르츠 고소하이 짭짤하이. 상인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3: 말 잘 듣고 귀엽죠.
2: 떨어지면 왜 죽는지. 만약에 오라거나 이기던 아니지.
4: 기다려.
2: 얘기라서 혈기왕성해서 그냥 그렇게 난장판을 피우고 이렇게 어지르고 그러는 거인 건지. 지장은 저를 살게 해준 공간이죠. 순이도 죽을 뻔했고 저도 죽을 뻔했는데 둘 다 살게 됐어요.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5: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9: 진단비도요?
6: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9: 진단비도요?
6: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0: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이게
4: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6: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7: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9: 오빠는 징계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1: 딜타입으로 빠른 흡수.
0: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5: 상쾌
4: 뚱쾌. 변비엔 메이킨.

0: 그래서 아이콘 3 스스로 움직이고 더 깨끗해지고 더 편해지고 더 작아졌다. 새롭게 새롭게 완전 새로워진 올뉴 코웨이 아이콘 3.
1: 피로 회복이 부족하다면
2: 아로라민 골드원. 육체 피로, 눈의 피로, 관절통까지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불설 티아민. 아로라민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아로라민 골드원 주세요. 일동제약.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Let the world wait and find yourself again. Find your pause. Pause deep heating massage. Begin to feel whole again. Seradam Pause.
2: 리아, 불고기 레드.
3: 그렇게 먹지 말고
2: 이제 이 맛에 집중. 리아, 불고기 레드.
3: 새로운 맛도
2: 근본의 맛도
3: 우리 함께하자. Taste the fun.
4: 세시아 너무 좋죠. 서 있는 게 일이라 다리가 정말 붓고 아팠었는데 다르더라고요.
3: 관리한 만큼 달라지니까 걱정이 없던데요.
2: 약해진 정맥력을 탄력 있게 세시아.
3: 다리가 편하니까 하루가 정말 편해져요.
4: 확실히 가볍네.
0: 양배추, 당근, 바지, 감자, 요 마녀 스프. 귀찮은 건 그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마녀 스프. 칼로리 다운.
5: 이게 55칼로리라고?
0: 즐기세요. 더 가볍게. 라이트 앤 조이
6: 오뚜기. 빨래 신내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5: 빨래 신내
7: 피지 모락셀라.
6: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8: 빨래 신내까지 뿌리뽑는 압도적 세척력.
9: 피지 모락셀라.
10: 큰 변화에는 큰 에너지가 필요한 법.
11: 그래서 구도 1이 커집니다.
12: 국내 최대 에너지 화학단지 샤인 에너지밸리.
13: 감사합니다. SOE 50주년 이제 진짜 시작이야.
14: 한 걸음 한 걸음 편안하게 멈추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걷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습니다. 걸을 땐 르무통.
15: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16: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5: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6: 익수 황진안.
17: 명절 선물도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15: 다들 바빠?
18: 난 모르게 남다르게 올바르게 살래요.
19: Look at that gum.
18: 나만 알고 싶은 가전 셀렉션. 공간의 감도를 완성하는 페어리. 이곳에서만 누리는 뜻밖의 특별함까지. 삶의 감도를 높이다.
19: LookAt.com
18: Fine Living Platform LG.com.
20: 하늘과 맞닿은 고원의 도시 구름을 뚫고 오르는 해발 5,000m 하늘길.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고개에 섭니다.
21: 노! 따스! 야, 바스, 바스, 바스, 바스, 바스! 히말라야와 사마귀가 짖는 풍경이 어딨어요?
20: 설산이 간직한 흔적을 따라 경계의 땅에서 만난 옛 왕조의 추억과 오랫동안 숨겨왔던 평화로운 국경 마을까지 5,300m 하늘길 넘어 라다크로 갑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걸리는 인도 최북단의 거친 고원 라다크. 라다크형의 첫 관문, 레로 향합니다. 해발 약 3,500m에 자리한 이곳은 라다크에서 가장 큰 중심도시입니다. 옛 라다크 왕국의 수도였던 만큼 곳곳에 옛 문화와 전통이 남아있죠. 인도는 분명 인도인데 거리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 문화가 깊게 남아있어 작은 티베트라고도 불리죠. 길이 열리는 여름이면 세계 곳곳에서 여행자들이 찾아오는데요. 광대한 라다크 여행의 든든한 거점지입니다.
21: 라다크는 정말 척박하거든요. 여기는 그나마 인구가 만 단위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베이스캠프로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쉬고 또 서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한번 쉬고 하면서 그래서 기력 충전을 하는 곳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라닥이란 말보다는 레를 간다라고 말을 하죠.
20: 때마침 근처 사원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21: 사실 고추장사도 있고 사원에 마실 기름장 손님도 있고
20: 축제를 맞아 사원 앞에는 작은 장터도 들어서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죠.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자, 뭘 먹으면 좋을까? 어? 회오리 감자도 있네요? 여기서도 회오리 감자를 즐겨 먹는데요. 매콤새콤한 향신료 양념을 더한 인도식입니다.
21: 어, 이거 있다. 이게 더 맛있는 거야. 묵, 좋아하는데. 이게 매운 기름이랑 요거 유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콩으로 만든.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20: 주로 티베트 불교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간식인데요.
21: 하하, 에까.
20: 맵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1: 스파이스, 티케, 티케.
20: 전분으로 탱글하게 만든 피에 매운 고추 양념과 식초를 바르고 볶은 두부같이 양념한 속재료를 돌돌 말아주는데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으면 끝! 라다크에서 먹는 티베트식 간식. 우선 회오리 감자부터 맛볼까요?
21: 이 고춧가루 파우더가 되게 시고 매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 이번엔 라핑입니다.
21: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한 3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아, 이건 되게 한국에서 그리워하는 맛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다 보면은 인도식의 무거움을 깔끔하게 딱 좀 쏴주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해소가 돼요, 나름.
20: 그리웠던 맛을 보니 라다크에 다시 왔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이제 사원 안으로 가볼까요? 평소와 달리 활기로 가득한 이곳은 탁톡 곰파입니다.
21: 달라이라마는 가장 나중에 생긴 종파인 겔루파의 수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닝마파, 가장 오래된 종파의 절이에요. 주술적인 것이나 신비주의적인 것, 탄트리즘 같은 수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실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드문 사원이죠.
20: 티베트의 불교를 전한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을 따르는 닝마파. 탁톡 사원은 라다크의 유일한 닝마파 사원인데요. 파드마 삼바바가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동굴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스님들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마지막 준비의 한창입니다.
7: 부자, 너가 엑살까 부자해지. 아비 라말로고 나체가 별 부자가래가 별 예쁘니 아니까 예 머리 길니까 파살라차 호니까.
20: 행사 시간이 다가오고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곱게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부터 멀리서 온 여행자까지 사원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라다크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탁톡 체추는 티베트력으로 매년 음력 6월에 열리는데요. 축제를 통해 파드마 삼바바의 지혜를 되새기는 시간. 우선 성수를 뿌려 공간을 정화합니다. 원을 그리듯 사원 마당을 돌며 부정한 기운을 밀어내고 평안을 기원하는데요. 그 몸집마다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1: 이제 불교 사원을 진료를 했는데 이때 그 사원에 막 이제 악마들이 와가지고 사원을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드마 삼바바라는 고승을 티베트로 초빙해가지고서 이분이 그 모든 악마들을 물리친 거죠.
20: 화려한 가면을 쓴 스님이 등장하며 본격적인 가면 의식무 참이 펼쳐집니다. 파드마 삼바바가 중생을 구하기 위해 여덟 가지 모습으로 변신했던 이야기를 담은 그루체냐트 참. 이야기에 따라 가면의 색과 표정도 달라지는데요. 가면 위의 다섯 해골 장식에는 탐욕과 분노, 무지와 질투, 오만이라는 인간의 다섯 번뇌를 넘어 깨달음에 이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스님들이 간식을 돌립니다. 바삭한 비스킷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다 보면 어느덧 춤도 절정을 향하는데요.

0: 해마다 축제를 즐겨온 내공이 느껴지죠. 마을 모두가 손꼽아 기다려온 축제. 이번에는 커다란 자루가 관중석으로 들어옵니다. 사원에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선물을 받아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봉지 안에는 과자가 한가득입니다. 기도와 춤을 함께하고 차와 먹거리까지 나누며 한 해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사람들.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겠죠? 척박한 바위산 아래 피어난 신앙이 오늘도 라다크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축제의 흥을 뒤로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하늘길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해발 5,300여 미터의 까르둥라. 레보다 약 1,800 미터나 높은 곳인데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고산병을 피하려면 서두르지 말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1: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레고요. 지금 레에서 1000m 더 올라왔어요. 지금은 해발 4378m입니다. 1000m를 더 올라가야 돼요. 자신할 수 없어요. 쓰러질지도 몰라요.
0: 힘든 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꿈꿔온 순간입니다.
2: Very,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Absolutely. It's like a dream come true because we have been planning it for so many years and then now it's finally coming true.
0: 오토바이도 많이 보이는데요. 하늘과 가장 가깝게 달릴 수 있는 길이다 보니 전 세계 라이더들에겐 꿈의 도로입니다.
3: I plan for 1 year. Just to
1: 1 year is planning.
3: For this bike, just to go from my city to Leh from bike only. Not taking the flight and not even taking the any local cab or bus.
1: I see.
3: So we are, it's my passion. Whenever I see this view, I'm feeling so excited. I'm speechless whenever I see this.
0: 저마다의 꿈을 싣고 하늘길로 달리는 사람들. 무탈한 여정을 비는 깃발 아래 유쾌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1: It seems India is very so interdependent. And it's also too many is hi. And the Hindu people namaste. And the US salam alaikum. And the Sikh people is assasriyakal. Because I first look your face. Mass little bit is Muslim. Yeah, okay, salam alaikum.
4: Really nice to meet you.
1: Yeah, so what's your name?
4: Junaid Usmani.
1: Junaid Usmani is Meranam Penta.
0: 서로의 안전을 빌며 다시 고갯마루로 향하는 길. 고도가 오를수록 숨쉬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집니다.
5: 숨 차.
1: 아니, 허리띠 꽉 조이면 숨 차요, 여기서는. 무조건 풀르고 이제 나갈 때 이제 빨리 바지춤을 또 추려야죠.
0: 구름에 가려진 고갯마루. 마침내 까르둥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숨이 더 가빠진다는 건 그만큼 목적지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겠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1: 거의 뭐 한기는 지금 장난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몸이 차가운 게 고산병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안 한 거예요, 일부러.
0: 세상의 꼭대기에 선 사람들. 구름 위 하늘길을 만끽합니다.
1: 5,600m라고 써 있는 거는 영국 식민지 시절의 측량이고요. GPS상으로는 요새 인도도 인정하는데 5,300m예요. 3m가 떨어졌고요. 지금은 라다크에 더 높은 도로가 생겼어요. 5,700m짜리 도로 생겨서 지금은 세계 2위입니다. 그래도 어마어마하긴 하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숨 좀 쉬고요.
0: 산소가 평지의 절반에 불과해 체류 시간을 5분 이내로 권고하는데요. 그런데 이 높은 곳에서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서 있기도 힘든데 팔굽혀펴기라뇨. 아, 이게 젊음의 힘인가요?
1: 아, 오케이.

0: It's too many push-ups.
1: No, no problem.
0: It's okay?
1: Yeah, everything
0: is fine. Yeah, it's a very strong man, yeah.
1: Like college friends.
0: College friends,
1: yeah. Yeah, in college. After working, ATS, earn some money, then spend
0: money. Acha. So, Ecto Team Bolo Chapati!
2: 한여름의 산 정상에서 눈을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이곳의 눈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가 드문 라다크에서 이번 여정 내내 흐린 하늘과 비도 자주 만났죠.
0: 저는 라다크를 1999년도에 처음 와봤어요. 그 건조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곳에서 지금 계속 우리도 비 오는 걸 봤고 흐린 걸 봤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지 이거는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오랫동안 기억해온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여행자의 마음에도 걱정이 깊어집니다. 이제 까르둥나를 넘어 북쪽으로 향합니다. 거대한 산맥 사이로 펼쳐진 드넓은 고산 계곡, 누브라벨리입니다. 여긴 카라크롬 산맥과 라다크 산맥 사이, 쇼크강과 누브라강을 따라 길게 형성된 계곡인데요. 평균 해발 약 3,000m, 설산과 거친 협곡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국경과 가까운 민감한 지역이라 오랫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곳이기도 하죠.
0: 이쪽으로 가면 중국이고요. 이쪽은 파키스탄. 그러니까 인도로서는 이제 인도 국방의 가장 최전선 같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누브라벨리가 개방된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외국인한테는. 그 전까지 외국인은 여기 갈 수 없었어요.
2: 좀 더 내려가 계곡 안쪽으로 들어서는데 산 아래에 낯선 풍경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워질수록 선명해지는 거대한 모래 언덕. 이곳은 설산 아래 광활하게 펼쳐진 사국. 과거에는 라다크를 거쳐 중앙아시아를 오가던 대상들이 이 계곡을 지나갔는데요. 옛 실크로드 상인들의 쉼터로 다가가 봅니다.
0: 이 동네는 매번 올 때마다 두 배씩 커져요, 동네가. 관광지도 두 배씩 커지고 사람도 두 배씩 많아지는데.
2: 저 멀리 눈 덮인 산 아래로 물이 지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수많은 여행자들의 발길을 끄는 주인공은 바로 낙타들입니다. 비가 적고 건조한 지역 전체를 사막이란다면 사구는 그 안에서도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언덕인데요. 낙타들이 있으니 마치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들어온 기분입니다.
0: 여기 편안해 보이네요.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2: 바쁜 일정에도 젖 물리는 시간은 지켜줘야겠죠? 등에 두 개의 혹이 솟아있는 쌍봉 낙타. 인도 본토에서는 볼 수 없는 희귀한 종입니다.
0: 인도에는 둘봉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몽골에 있는 쌍봉인데 이게 왜 있냐면은 여기가 실크로드 교역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몽골에서 출발해가지고 박트리아 지방,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방까지 가는 제3구역의 핵심 통로로서 이 낙타들이 존재했던 건데 무역을 못하게 되니까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가가지고서 10마리 이내까지 남았었어요. 90년대까지 가면은. 근데 이제 지금 관광 상품이 되면서 이 아이들 이제 번식을 시키게 됐고 이만한 기체수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2: 옛 실크로드 대상에 짐을 나르던 쌍봉 낙타. 지금은 여행자들을 태우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 오, 이게 더 무섭네. TK.
2: 이제 낙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모래 언덕으로 들어갑니다.
0: 미안해. 내가 무거워서 미안해.
2: 처음에는 몸이 크게 흔들리는 듯 했지만 천천히 낙타의 걸음에 몸을 맡겨봅니다.
3: 이걸 조금 더 높고 움직이는 게 이게 리듬이 달라가지고 낙하마다 리듬이 있나 봐요. 쌍봉은 리듬이 다르네요.
2: 방울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세상 어디에도 보기 힘든 자연의 조화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3: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거기다가 몽골에서만 본다는 이 쌍봉 낙타가 있다는 것 자체도 많은 사람이 여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냥 그런 게.
2: 관광 덕분에 멸종의 위기를 넘겼지만 몰려드는 인파에 낙타들의 쉼이 줄어든 건 아닐까 걱정도 스치는데요. 옛 실크로드의 기억을 품은 이 소중한 생명들이 지치지 않고 평화롭기를. 오래도록 이 길의 주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신기루 같던 실크로드의 추억을 뒤로하고 북쪽 더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면 가파른 산 아래에 자리한 국경마을 투르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가까이 자리한 해발 약 2900m의 마을인데요. 오랫동안 방문이 제한됐다가 2010년에야 외국인 여행자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1971년 전쟁의 아픔을 겪고 인도령이 된 국경 마을인데요. 주민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 발티인들입니다. 거대한 바위산 아래에 둥지를 튼 국경의 삶은 어떨까요?
3: 저희가 드디어 3,000m 벗어나서 2,800m의 투르툭에 왔어요. 인도에서는 라다크에서 서쪽 국경의 끝이고요. 여기서 이제 3km만 더 가면은 파키스탄 국경에 나옵니다. 저 너머로는 지금 카라카람 산맥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2: 저 산 너머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마을 안쪽으로 향합니다.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맑은 개울물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나누는 경계이자 메마른 골짜기를 적시는 소중한 생명수죠. 개울을 건너 마을로 들어서니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오래된 집들과 골목이 이어집니다.
3: 그 되게 맨날 무슨 고성토 같지 않아요? 건물들이 돌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 틈은 또 작은 돌로 메우고. 하, 이게 삶은 얼마나 오픈이 심할까요, 겨울에. 그죠?
2: 걷다 보면 집집마다 이어진 작은 물길이 눈에 띄는데요.
3: 투르툭 마을 자체가 인공 관계 수로를 따라서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어딜 가도 물이 흐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특정 시간에 따라서 위에서 문을 닫아가지고 물을 안 흐르게 하고 건천 상태를 놨다가 물이 필요한 시점에 이제 열어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이제 상수도시 시설인 거죠.
2: 오랜 세월 고원 마을의 삶을 지켜준 물길, 설산에서 내려온 물을 마을 곳곳으로 보내는데요. 필요한 때에 맞춰 물길을 열고 닫으며 귀한 물을 함께 사용해온 것이죠. 빨래를 하고 채소를 씻고 세수를 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이 맑은 물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엔 마을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3: 아, 여기가 이제 여기 팰리스예요. 갑자기 또 멋있죠? 야부거 왕조라고 이 일제에 하시던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의 궁전이에요.
2: 오래된 골목 끝에서 만난 야부거 왕조의 옛 궁전. 중앙아시아에 뿌리를 둔 야부거 왕조는 천년 가까이 발티스탄 여러 지역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3: 이 왕조가 투르툭만 다스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현재 파키스탄 땅인 길기트 지역까지 통치하던 꽤 거대 왕국이었어요. 또 이 발티스탄 지역 특유의 건축 양식이 느껴지면서 어디서도 보지 못한 궁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천년 왕궁의 모습이라기엔 조금 소박한 느낌도 있죠. 하지만 혹독한 고원 기후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갖췄답니다.
1: You will be happy when you saw.

0: 안으로 들어가면 독특한 실내 구조가 눈길을 끕니다. 높은 천장까지 뚫려 탁 트인 중앙 공간. 마치 요새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벽면을 빽빽하게 채운 정교한 목각 무늬. 나무가 귀한 고원에서 정성대로 꽃피운 장인들의 혼입니다.
1: 이 발티스탄은 목공이에요. 보시면은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이게 또 카시미르 목공이랑도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이게 사이즈는 작은데 여기는 투르투금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0: 정교한 문양마다, 빛바랜 나무 틈새마다 옛 발티 왕국의 영화와 시간이 깃들어 있습니다. 1층에는 왕가의 식사 공간과 거실이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보다 생활 공간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1: 부엌을 쓰는 공간, 다이닝 있는 공간이네요.
0: 한때 분주했을 부엌은 이제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 당시 쓰던 그릇들이랑 이제 화로. 먼지 추운 구역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 공간이 주로 이제 침실 공간으로도 쓰이는 거죠.
0: 고원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기 위한 왕가의 지혜가 배어있는 공간이죠. 이제 왕궁의 2층으로 향합니다.
1: 2층에 이제 그 왕가의 후예가 살고 있습니다. 뭐 가끔 이제 마음에 들면 신견도 해준다는데 일단 들어가 보죠.
0: 고즈넉함과 위엄이 함께 느껴지는 2층 공간. 이곳에는 야부고 광조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는데 먼저 온 손님과 이야기 중이시라 잠시 기다리기로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왕조 시대부터 전해오던 물건들을 둘러보는데요. 벽면을 메운 빛바랜 흑백 사진들 속엔 지나간 왕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멈춰 서 있습니다. 저도 특별히 준비해온 사진이 있습니다.
1: From South Korean, 15 years before, as I take the photos, this is your... It's 2011, 15 years before.
0: 인자하게 미소 짓는 할머니. 15년 전 제가 만났던 분입니다.
1: This is your mother.
2: Yes.
1: No, yeah.
2: Yes.
0: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 모습.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던 아들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는데요. 사진 속 어머니는 2019년 11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귀한 국경 오지에서 다시 마주한 어머니의 미소. 그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더라고요.
1: And then, so please say this is your mother's birthday. Yeah.
2: Thank you. Thank you. 여기 멜망 자다다. 워섭 룽세 군밀게르나 운그 자이플라나.
0: 지금도 그 말씀을 따르고 있지만 국경이 갈라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화려했던 왕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갔습니다.
2: 벨라마르 파워다. 파워 호텔이 되가면에 파워 그 하트 호텔이 되가요.
0: 왕조의 시대는 갔지만 기억은 남아있습니다.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왕궁을 나와 숙소가 있는 옆마을로 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려준 길이 뭔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갈수록 경사는 가팔라지고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는데요.
3: 숙소가 있는 데 있어.

0: 한눈에 봐도 좁고 아슬아슬한 이 길. 알고 보니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마을의 지름길이랍니다. 가로막힌 산을 멀리 돌아가지 않게 돌산을 깎은 건데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비경이지만 다리는 점점 풀려갑니다.
1: 아니 누가 만들면 잘 만든 길이긴 한데 와 이걸 애들 등하교하고 출퇴근하고 농산물 주고 이거 오는 거는
0: 고원의 주민들에겐 마을과 마을을 오갈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길이랍니다. 그렇게 지름길 고개를 넘고 다시 한참을 올라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을 연 뒤 숙박시설도 하나둘 늘어났는데요. 그림 같은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방. 힘들게 온 보람이 있네요.
2: 풍경을 좋아해요.
0: 짐을 풀고 잠시 마을을 산책해봅니다. 밭에서는 주민들이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마저 참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척박한 산 아래 펼쳐진 황금빛 들판,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입니다.
3: 흙토에 흙토. 참 기후라는 게. 아이고 또 아저씨 어디 가시네. 일로 도망가겠다. 이거.
0: 좁은 길에선 짐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죠.
3: 추수한 걸 지금 지게지고, 아이고 저거 참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고.
0: 확실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3: 지금 저를 배우 계시네요.
4: 살람알레쿰.
3: 살람알레쿰이야. 야, 이스 코리아 코리아 쌤해.
4: 쌤이.
3: 아 쌤해 하.
4: हमारे यहाँ के जो ब्लैकस्मिथ जो होते हैं ना
3: अच्छा
4: इसको बनाया देखो इसमें दिस इज मेड इन तुर्तुक
3: अच्छा या या हां
4: हां
3: यस सेम हां
4: इसे करना है जाता हूं ना
3: अच्छा
0: अच्छा 시범을 보여주는 주민을 따라 가까이 가 보니 보리더라고요.
3: 그때 잡고 견담에
0: 보리 수확은 난생 처음이지만 일단 도전해 봅니다.
3: 하
4: 이제
3: 이게 근데 여기는 우리는 벼 있는 데만 배잖아요. 여기 끄트머리라서 뿌리에 가깝게 배래요 여기는.
0: 줄기 아래쪽까지 바짝 빼는 게 이곳의 수확 방식.
3: 아 좋지, 아차. 아 예.
0: 알고 보니 한 밭에 여러 작물을 기르고 있어서 잘 구분해서 수확해야 한답니다. 자리를 옮겨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3: 아, 이제 안 들어, 안 들어. 나 혁신 안 들어.
0: 여러 작물이 뒤엉켜 있어 낫질이 쉽지 않습니다.
3: 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한국에 비해서 너무 풀이 많아요, 여기는. 지금 내가 뭘 뱉는지 잘 모르겠어. 다리 잘 안 들어가지고 거의 뽑는 거예요, 뽑는 거.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라 풀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걸 다시 추리는 일도 만만치 않겠는데?
0: 그런데 옆에 분은 거침없이 배워나가는 것 같죠? 역시 오랜 경험은 이길 수 없나 봅니다.
4: 아, 이스메 감스감 예, 이쪽 헤드메 50kg 예, 자우 니칼링이.
0: 라다크 다른 지역보다 고도가 낮고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투르투. 밀과 보리, 살구와 호두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주민들이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빙하수 물길을 끌어와 오랫동안 땅을 비옥하게 가꾼 덕입니다.
4: 아, 여기가 땅이 나가람 라다크의 바퀴 지역에서 जब हम कंपेयर करेंगे तो यहां का सॉइल एकदम फर्टिलाइजर है.
5: 여기 라다크의 바퀴 지역에서 예, 바르레 아테. 여기 바르레와 비트도 아테.
0: 나달 한 알 한 알에 고온의 영향이 꽉 찬 투르툭 보리. 투박한 낯질도 계속하니 제법 손에 익더라고요. 하나씩 베어내다 보니 어느새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누가 옮기냐고요?
6: 맞아.
0: 네, 제가 합니다. 보릿단에 쓸리지 않게 스카프를 대고 끈을 잘만 잡으면 될 것 같긴 한데
3: 어떻게 있나 사람이? 아 진짜
0: 뒤에서 힘껏 밀어주고 차! 아 성공했습니다.
3: 무겁진 않네 있나는데 어디로 가면 돼? 무겁진 않아요. 무겁진 않아요. 무겁진 않아. 그냥 들을만 해. 한 15kg? 맨날 쌀도 20kg 지고 다녀가지고.
7: 릴리리 레시코 저도
0: 아 올리기까지가 어렵지 내려놓는 건 일도 아니네요. 땀 흘린 만큼 거두고 움직인 만큼 일구는 고원 마을의 익숙한 일상입니다. 고된 노동 뒤에 마시는 차 한 잔. 여기는 새참도 밭에서 바로 구합니다.
5: 예살라가 맞죠? 아차해.
3: 아차해, 아차해. 밀도 안 했지, 안 했지만 여기 새참입니다. 콩 일곱알.
0: 날콩을 어떻게 먹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3: 육즙이 확 나옵니다. 콩즙? 육즙은 아니구나. 두즙.
0: 차를 마시며 자연스레 국경 너머 이야기도 나눕니다.
3: 야세. 50km에? 아, 파키스탄 보더. 파키스탄 보더에서. 50km.
0: 국경은 마을을 갈라놓았지만 산과 들판이 이어진 풍경까지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무리를 지어가는 주민들이 보입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웃집의 수확을 도우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밭에 도착하자마자 보릿단을 나누고 묶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다 같이 나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인 투르툭의 주민들. 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마을이 함께 나눠지고 있습니다. 척박한 국경 오지에서도 삶이 외롭지 않은 건 서로의 등을 받쳐주는 이웃들의 따뜻한 온기 덕분일 겁니다. 함께 수확한 주민의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사 준비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3: 많이 가시구나.
0: 식탁에 오르는 채소 대부분을 직접 길러 먹는다는데 종류가 꽤 많습니다.
3: 집 부패해요 지금. 군데군데 심어 놔가지고서 먹을 레시피대로 지금 야채 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밌네. 이 안에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0: 오늘 식사에 필요한 재료도 이 안에서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3: 빨락, 빨락, 아우르스 피아제?
8: 피아스.
3: 아우르스. 아, 캐롯해, 캐롯.
8: 캐롯해.
3: 하하, 이제 캐롯대디지? 예.
0: 말하는 대로 척척 찾아주시는데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거두니 이보다 싱싱할 순 없습니다.
3: 아차. 어, 마늘 진짜 무슨 샬롯이네. 양파가 아니라. 예, 빨락해.
8: 빨락해.
3: 에, 오케이, 바스, 바스, 바스, 바스. 어, 이제 바라 빨락. 저게 시금치래요.
0: 당근은 참 앙증맞네요. 크기는 작아도 야무지게 여물었습니다.

0: अपना अपना सा, अपने लिए सब्जी हम खुद लगाते हैं क्योंकि सर्दियों के लिए हम सुखा के रखते हैं। अभी बारिश से हरा साग से शुरू होते हैं, दिसंबर तक हम सब्जी खाते हैं फ्रेश।
1: 짧은 여름 정성껏 가꾼 텃밭이 투르툭의 사계조 식탁을 책임집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안녕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6: 투자 도전하고 싶은데
5: 이건 어때요?
7: 은퇴 준비해보려고요.
5: 든든하죠? 국민의 삶에 은행이 함께할게요. KB 스타뱅킹.
8: 기미, 속 태우기 전에 바르는 치료제 도미나 크림 하세요. 간편하게 쓰, 피부 속부터 싹. 자기 전 바르기만 해도 환하게 치료되니까. 국내 판매 1위 도미나 크림.
1: 이번엔 저도 요리를 합니다. 이건 레에서 미리 사온 티베트식 당면인데요.
9: 끓는 물에 부어버리면 녹아요, 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불린 다음에 2분 안에 삶아내야 돼요.
1: 오늘 준비한 메뉴는 한국식 잡채. 투르툭 밭에서 난 채소로 한국의 맛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9: 구할 수 있는 게 양파랑 당근이랑 시금치예요. 근데 시금치가 이만해요. 이게 지금 무슨 근대나 아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시금치를 지금 볶는 게 맞을지 이걸 빼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1: 조금 낯선 크기지만 현지에서 난 재료의 맛을 믿어봅니다. 한편 집주인도 손님을 위한 전통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수확한 메밀을 빻아서 이렇게 창고에 보관해 두는데요. 요리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꺼내 쓴답니다.
0: 잠시만요. 버킷
9: 아차.
1: 한 주방에서 두 나라의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메밀 요리부터 볼까요? 각종 양념을 넣어 끓인 물에 메밀가루를 듬뿍 넣고 불 위에서 천천히 익혀가며 저어주는데요. 덩어리가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젓다 보면 이렇게 되직한 상태가 됩니다. 넓은 그릇에 옮겨 담아 모양을 잡아주고 뚜껑을 덮어 굳혀내면 투르툭 전통 메밀 요리 완성입니다. 곁들일 음식도 바로 들어갑니다. 볶은 양파에 토마토, 향신료를 더하고 콩을 듬뿍 넣어 푹 끓여내면 매콤하고 든든한 콩카레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먼저 양파를 볶아 향을 내고 당근과 대왕시금치까지 센 불로 빠르게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볶은 채소와 당면을 넣고 양념이 고루 배도록 묻혀주면 투르툭의 채소로 만든 특별한 잡채가 완성됩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요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효시켜 크림처럼 걸쭉해진 요구르트에 텃밭에서 딴 양파와 허브를 잘게 다져 섞어주면 매콤한 소스 채미기 완성. 메밀 요리와 함께 먹으면 진한 메밀 맛을 산뜻하게 살려준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 투르툭의 가정식과 한국의 잡채가 한상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맛볼 음식은 투르툭의 잔. 메밀가루를 되직하게 익혀 만든 발티 지역의 전통 음식인데요. 주로 산뜻한 채미과 곁들여 먹는 영양식이랍니다.
10: इस जमाने में ये पुराने लोग हैं ना
9: अच्छा
10: इसको खाता था क्योंकि ये बहुत ही हेल्दी चीज है मतलब
9: या हेल्दी है या बहुत हेल्दी है
1: 채미를 넉넉하게 덜어 잔에 찍어 먹는데요.
9: 한국에서는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간을 안 한 개떡인데 물에 불린 맛? 그리고 요즘

0: 소스는 되게 상큼해요. 이건 신선하게 만들어가지고.
1: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특별한 날에도 빠지지 않는답니다. 이번엔 제가 만든 잡채를 맛볼 차례입니다. 투르툭식으로 손으로 먹는데요. 매콤한 맛을 즐기는 이분들에겐 조금 심심했나 봅니다.
0: 괜찮네. 나 잡채 버섯 손으로 먹어볼까?
1: 한국과 투르툭의 맛이 기막힌 조화를 이룹니다.
0: 예스 예스 투르툭 스타일 해요.
2: 코리안 인디언
0: 하하
2: 발티
0: 코리안 발티. 아 인디언 말로 말로
2: I will try, you know, it's very nice.
0: If you want to get your cuisine recipe, I give you. Yeah.
1: 서로의 음식에 새로운 맛을 더하며 한층 가까워진 저녁입니다. 이제 투르툭에서의 시간도 끝을 향해 가는데요. 마을의 모습이 눈에 익어가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3: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게 지금 아예 일주일 머무고 싶은데 가야 된다는 게 아쉽네요.
1: 아쉬운 마음에 마을 풍경을 한 번 더 담아봅니다.
3: 동네를 보면은 첫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2, 3일 다니면서 보는 느낌이 있고 한 나흘째부터 사람들을 알아가요. 동네 사람들을. 그리고 아쉬울 때 떠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와요.
1: 고개 넘어 찾아온 국경 마을은 어느새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되어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도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라를 기약해봅니다.

0: 예?
1: 돈?
2: 아, very nice.
0: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세가 드셨네. 이거 약간 살고 계신 세계인데? 격전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가운데 낀 주민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있는 거죠.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장훈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5: 아, 말이.
4: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6: 아, 네, 반갑습니다.
0: 아, 아빠가 씹어줄게.
7: 뭐예쁘라고 액세서리 다루고 있어요.
5: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4: 우리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경주마 했었어요. 아.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교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 체험장에서 있던 아이인데 네.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구조왔을 때 그 경계를 하고
5: 가장 먼저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폐역하면 그냥 다 폐사되는
6: 맞아요.
5: 너무 안타깝고
8: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오감으로 남는 기억 중 가장 오래가는 게 뭘까요? 정답은 냄새. 냄새는 잊어버리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선명하게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깊은 숲에서 맡았던 편백향 같은 거요.
1: 이 숲 안에 딱 들어오면 뭔가 상쾌한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야, 이게 피톤치드구나.
0: 편백숲 근처만 가도 특유의 내음에 취할 지경인데 피톤치드까지 더해져 이곳은 지금 향기의 천국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있는 충령산. 초록빛 치유의 숲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0: 여기는 숲 초입부터 그냥 딱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로 풍겨지는 어떤 그 신선함, 상쾌함, 그게 확 밀려 내려옵니다. 냄새. 충령산 1m 폭포. 야, 이것도 폭포라 그러는데.
1: 향기에 이어 숲이 준 선물은 작은 폭포.
0: 어우, 시원해. 오. 와, 오름장 같으네. 야, 귀엽다.
1: 벌써부터 숲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왔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0: 야.
1: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우 안홍진이 선택한 충령산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
0: 와.
1: 뭘 보고 놀랐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0: 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다고?
1: 지상으로부터 12m 높이.
0: 와.
1: 360도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입니다.
0: 눈무랑 이 녹색이랑 이 나무들이랑, 와, 이거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아,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뭔가, 야, 넋을 놓게 되는 광경이네요, 이게 정말.
1: 충령산이 이름을 얻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게 바로 이 편백나무 숲.
0: 온 산이다. 편백나무, 삼나무.
1: 최장 수령 70년에 가까운 편백과 삼나무를 비롯해 낙엽송, 퇴다, 리기다 소나무 등 침엽수로 가득한 충령산입니다. 사계절 푸른 편백과 삼나무, 언제 보아도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동글동글한 채소, 브로콜리를 한 대 모아놓은 것 같죠?
0: 지금 보면 완전히 무슨 카펫으로 덮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얀 색깔들이 정말 최상의 녹색이지만 또 조금씩 달라요. 이런 싱그러운, 그리고 자연이 뿜어내지는 이 강한 에너지, 이걸 받기 위해서 지금이 아마 최적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1: 초록 유흥단 위를 날아보고 싶을 때 이 전망대를 다녀와야겠습니다. 이 산에는 이름이 붙은 길이 여럿 있는데 오늘은 그중 하나, 하늘숲길로 가보려 합니다. 하늘숲길은 사람과 숲의 거리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길입니다.
0: 야, 데크길은 그 무장애, 그러니까 턱이 없고 계단이 없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조성된 데크길이라고 합니다. 아마 새들이랑 다람쥐들이 나무에 이렇게 딱 앉아서 내려다보는 높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1: 최고 높이 10m, 편백숲 한가운데 조성된 이 길을 걸을 땐 이어폰은 잠시 내려놓고 숲이 들려주는 청량함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0: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열매들 막 꽉 채우면서 에너지가 확 올라오면서 피톤치드가 팍 퍼질 때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느끼셨어요?
2: 예, 가슴 느꼈어요. 아까 그러면서도 저한테 가슴 좀 펴고 저기 위를 좀 보면서 걸으라고 뒤에서 몇 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 좋다.
2: 완전히 숲이잖아요. 그늘만 있고 햇볕 하나도 없이 걷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0: 야, 여기 자연과 함께 숲 이야기, 숲 해설가와 함께. 여기 보고 계신데?
1: 실은 여기서 만나 뵙기로 한 분이 계세요.
0: 아, 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어, 실물 보니까 훨씬 더 미남이.
0: 그런 얘기 크게. 감사합니다. 요 숲에 대해서 좀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3: 충령산에 그 바람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곳 이름을 풍욕장이라고 했습니다.
0: 여기가요, 여기가?
3: 풍욕장.
0: 풍욕장?
3: 예, 예. 그래서 바람과 같이 힐링을 하는 곳이에요.
0: 아, 그러네. 그러니까 바람 부네.
3: 여기는 이제 평상이 일곱 개 있고 벤치 의자가 있다 해서.
0: 아, 잠깐만요.
3: 다른 말로는, 여기를 우리가 7성급 호텔, 8성급 호텔이라고 봅니다. 아.
1: 충령산에 왔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경험 하나, 풍욕입니다. 피톤치드 샤워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거죠.
3: 벌렁 들어놓으실까요?
0: 자.
3: 네. 벌렁 들어놓으면은.
0: 아.
3: 하늘이 보일 겁니다.
0: 네.
3: 근데 편백나무 같은 종끼리는 서로가 경쟁을 하지 않아요. 가지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은 서로가 양보를
0: 해주는군요.
3: 예.
1: 덕분에 깊은 숲에 들어왔지만 가지 사이로 난 하늘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한 여백을 남겨두는 지혜. 혼자 왔다면 미처 몰랐을 공존의 이치를 숲 해설사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토록 좋은 숲이 생겼을까요? 사실 이 숲은 단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0: 그 휴양님의 수목장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3: 거의 없죠.
0: 거의 없죠.
3: 예. 고 임종국 선생님 수목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0: 네.
3: 그래서 56년부터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네, 네. 사진청에서 여기다 명당자리를 주셨고 가족들이 동의하여서 여기다가 수목장을 한 거예요.
1: 임종국 선생. 한국전쟁 이후 발가벗겨진 우리 산하에 숲이라는 미래를 심으셨죠. 가뭄이 들었을 땐 물지개를 지고 산등성이를 오르내리셨답니다. 그 묵묵한 헌신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0: 평생을 나무를 가꾸고 심는데 애쓰시고 본인 스스로도 또 이 천년 나무가 되신 거네요.
3: 네.
0: 이야, 뭉클하다.
3: 그죠?
0: 네. 정말 정성스럽게 가꾸신 이 정말 물창한 나무 숲이 선생님이 다 심고 기른 키워낸 나무라는 게 예. 요만할 때부터 심은 나무들이
3: 그렇죠. 예.
0: 믿겨지질 않는다.
3: 예. 그죠?
0: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3: 하게 되어서 여름엔
1: 시원한 그늘 만들어자. 숲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호사를 만끽하고 난 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0: 배고픈데. 이쪽에서 뭐 막 나오시네?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아이고, 저 여기 근처에서 밥 좀 먹고 싶은데, 어디 가서 먹어야 돼요?
4: 여기요.
0: 이 밑에?
4: 6,000원!
0: 6,000원! 밥이
4: 6,000원이에요?
0: 아, 순두부하고? 와, 어머니들 여기 뭐 식사하러 오신 거야?
4: 네.
0: 아, 그러시구나.
4: 진짜
0: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4: 묵은지 진짜 맛있어.
0: 아, 진짜? 뭐가 맛있다고요?
4: 묵은지.
0: 묵은지, 묵은지.
1: 어머니들 말씀 허투루 들을 수 없죠?
0: 1인분에 6,000원, 1인분에 6,000원. 와, 사장님이신 거예요?
5: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반갑습니다.
5: 네. 아, 네.
0: 네. 근데 이게 6,000원에 팔아서 장사가 남아요?
5: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이제 마을 분들이 농사 지은 거를 조금 이제 못난이 농사 안 팔리는
0: 아, 네, 네.
5: 저희가 구매를 하니까 못난 농산물이라는 게 이제 뭐 지형에 이제 돌 같은 게 많으면 모양이 조금 삐뚤빼뚤하기도
0: 아, 그렇죠, 그렇죠.
5: 하고 아니면 이제 수확을 하다 보면은 네. 흠집이 나거나 아니면 크기가 조금 작거나 또 너무 크거나 이제 이런 농산물들이죠.
1: 일대에서는 잘 알려진 식당. 이웃들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운영 방식으로 파격적인 밥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어떠세요? 여기서 드시니까.
7: 아주 뭐 희망원 같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8: 가격도 저렴하고 지역 농산물 이용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가보자 해서 부모님 모시고 싶어서
1: 들을수록 그 실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지역에서 나는 제철 나물 반찬에 수제 두부까지 푸짐하죠. 게다가 방금 전까지 산을 누비다 왔잖아요.
0: 할머니가 묵은지 맛있다 그랬어, 묵은지.
1: 김치가 맛있다면 직접 담갔다는 얘기.
0: 무채. 거의 사찰 음식인데? 직접 먹겠습니다.
1: 첫 술은 나물 반찬 한 대 모아 쌈싸먹기.
0: 건강한 맛이다. 딱 그 시골 집밥. 그 맛이네요. 밭에서 자란 그 야채들로 반찬 만드시고 밥 지은 밥이랑 묵은지 김치랑 이렇게 싱싱한 야채 쌈 싸서.
1: 허기가 폭발했나요? 한 입이 너무 컸네요.
0: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다.
1: 젓가락질은 그 후로도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두 분이 닮으셨는데? 형제?
9: 네, 네, 네 맞습니다.
10: 형이고 동생.
6: 아, 그러시구나. 쌍둥이인 오, 여기 보니까 무슨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네.
9: 네네. 이게 이제 외부에서 그래도 많이 생각보다 넣으시거든요.
6: 아, 네.
9: 그래서 교육받으시고, 뭐 식사하시고, 그리고 뭐 쉬었다가 하시기도 하고.
1: 촬영 당일 빗줄기가 오락가락 했는데요. 덕분에 이 식당이 품고 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마을 분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농업회사. 식당 외에 다른 사업체들이 더 있습니다.
6: 이게 뭐예요?
11: 편백나무 잎을 이렇게 잘라서 잎은 추추라고요.
6: 네.
11: 그 잎사귀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매.
6: 오.
11: 이게 열매거든요. 한번 보시면.
6: 아,
11: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네, 입에 이렇게 지금도 붙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6: 아, 그러네요.
11: 네, 이런 식으로 그 열매가 이제 벌어지면 이런 정도만큼의 씨앗들이 나오거든요.
6: 이게 씨앗이에요?
11: 네, 이게 다 씨앗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포트에다가 작업해서 심어서 키우면 이런 형태로 자랍니다.
6: 야, 이게 편백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11: 이제 뭐 이제 한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면서 점점 자라는 거예요.
6: 말하자면 이제 편백나무의 인큐베이터군요.
11: 아, 그렇죠. 그래. 손바닥 좁으시면 네. 예.
6: 이게 씨앗이라고요?
11: 예. 그게 씨앗이고요.
6: 이게 다 씨앗이에요?
11: 네, 약간 옆에가 날개같이 이렇게 예, 되어 있고 가운데 보면 씨앗이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요 핀셋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6: 야,
11: 네, 정말 요 안에다가 이렇게
6: 이 씨앗 하나가 그 큰 편백나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11: 그렇죠.
6: 야, 신기하다.
0: 오케이.
6: 요거 다 자라면은 제가 언제쯤 보러 오면 되나요?
11: 몇 달 뒤에 방문하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요.
6: 얘들아, 아빠야. 기다려. 내가 보러 온다.
11: 한 만약 2m 이상 크는 거는 4년, 5년 정도 되면 자라면 그 정도까지 키울 수 있어요.
6: 어느 정도 이제 나무 같이 이렇게 자라는군요.
1: 임종국 선생의 편백 숲을 1세대라 한다면 지금은 2세대, 3세대로 계속 확장 중. 숲의 가치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으니까요.
6: 이게 얼마나 된 나무예요, 그러면?
11: 관내 아이들이 씨앗 발아시켜서 심은 지가 지금 한 10년, 11년 정도 되면은 요 정도.
6: 그럼 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아이들이 자기 뭐 붙어 있네.
11: 이름 한 마리 붙어 있어요.
6: 저기 붙어 있다. 이름표.
11: 네네네.
6: 야, 나중에 진짜 한 중년 정도 돼서 그게 큰 나무 보면서 내 나무다라는 어떤 그런 애착도 있겠네요.
11: 그렇죠. 충령산도 인공조림이거든요. 사람이 심어서.
6: 그렇죠. 그렇죠. 네.
11: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대 정도 오니까 이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 그치.
11: 이 숲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심었지만 이제 저희 뒤에 있는 친구들이
6: 후대를 위해서
11: 네, 도움이 되게끔 계속 이제 주변에도 맹지나 유휴지를 계속 가꾸는 거예요.
6: 미래를 향한 네, 마을 희망을 심는 거네요.
11: 네네.
1: 충령 산자락 편백 숲에 기대어 사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자연에 기대어 살고 있죠.
6: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집어 멸망할지라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떤 그런 희망의 마음으로 하나씩 심었던 그 편백나무가 이렇게 거대한 숲을 이뤘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삼백나무가 가장 피톤치드를 많이 뿜어낼 때라고 하니까요.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하늘을 난다는 게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12: 아, 행복합니다. 아, 전 내일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13: 상담을 요구해 가볍고 튼튼한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전화로 상담만 받아도 여행용 캐리어 2종 증정.
1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4: 딥이라면 됩니다.
1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4: 됩니다.
1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4: 됩니다.
1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4: 되고요.
19: 지병이 있어도?
1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9: 수술비도 된다고요?
14: 됩니다.
20: 암 치료비도?
14: 됩니다.
19: 진단비도요?
14: 되고요.
19: 병원 통원비도?
14: 네, 됩니다.
2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9: 입원 첫날부터?
14: 됩니다.
21: 1인실에 입원해도?
14: 됩니다.
2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4: 되고 말고요.
19: 감기로 입원해도요?
14: 돼요.
2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4: 되죠.
17: 디스크로 수술해도?
14: 물론 됩니다.
21: 이게 모두 된다고요?
1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잊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친구도 엄마한테 찾아오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아, 인사돌 저도 먹죠. 잇몸 안 좋을 땐 불편했는데 좋아졌어요.
6: 잇몸 속부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7: 꾸준히 먹으면 정말 편해져요.
8: 인사돌 스위스 품목허가 획득.
5: 시작하길 잘했어요. 인사돌.
9: 양배추, 당근, 바지, 감자, 에어, 마녀스프. 귀찮은 건 그만. 라인나우 라이트앤조이 마녀스프. 칼로리 다운.
10: 이게 55칼로리라고?
9: 즐기세요. 더 가볍게. 라이트 앤 조이 오뚜기.
11: 백지수 편해?

0: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 왔습니다. 여주. 나무하고 산하고 아주 푸릇푸릇합니다.
1: 아, 그래서 뭔가 시력이 좋아지는 네. 것 같아요.
0: 여기에 7,000평의 정원을 가진 그런 백만장자가 계시대요.
1: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정원도 백만장자분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러시겠죠. 둘레방아도 있고 예.
1: 돌고래도 있고 귀여운 게 많은데요?
0: 누가 오시는데?
2: 장호 씨, 예원 씨,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2: 잠깐만요. 저희가 네. 돌콘심 내리고요.
1: 네.
0: 아, 누가 내리나요?
2: 아, 이거.

0: 돌콩이 안녕. 아이고 안녕. 안녕. 아이고 이뻐. 아유 내가 동물을 엄청 좋아하는 아저씨야.
1: 아, 맞아 맞아. 예.
2: 아이고.
0: 아유 안녕.
2: 아빠한테 예. 찰싹.
0: 갑자기 네. 작은 말하고 이렇게 내리셨어요. 야 요게 이 친구 차인가요?
1: 네, 우리 저기 돌콩이 네. 전용차고요. 네. 어디 데리고 다니려고 도입을 했습니다.
0: 아 돌콩이?
1: 돌콩이.
0: 오늘 백만장자 맞으시죠?
1: 우리 돌콩이가 백만장자예요.
2: 오늘의 주인공이구나 돌콩이.
1: 7,000평 넘는 정원이랑 마장에서 반려동물들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박창덕이라고 합니다.
0: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꼴찌였던 장례식장에 3년 만에 탑을 찍은 거예요. 백만장자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나.
0: 3만 평, 백만장자 맞으시네요.
1: 남은 여생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0: 이제 은퇴하시고 네. 지금 이제 넓은 정원에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요 아이 말고 또 반려동물들이 또 있나요?
1: 반려동물이 여섯인데요. 네. 그중에 우리 한 아이가 우리 돌콩이에요.
0: 예, 예.

0: 이 아이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1: 우리의 동물들 이렇게 구경시켜주는 동물 체험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내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동물 체험장이 폐업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주인을 찾는 입양 공고가 났는데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로 쫓아갔더니 돌콩이가 이렇게 또 우리 두뇌를 그냥 촉촉한 눈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안 데려가면 다른 승마장으로 다 혹시 팔려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짠하고 그래서 안 데려올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0: 아주 얘는 팔자가 폈네요.
2: 그러니까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네요.
0: 아니 그 지금 듣기로는 7,000평의 정원과 마장이 딸린 집을 짓고 사신다고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선생님 정원인가요?
1: 앞에 있는 정원, 또 저 멀리 있는 마장까지 해서 7,000평이 있고요. 예. 예, 산 너머에 있는 딸려 있는 땅까지 따지면 3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0: 3만 평. 백만장자 맞으시네요.
2: 진짜. 예. 여기 집도 선생님 댁인 거죠?
1: 요 집은 이제 아내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지은 집이에요.
0: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양지 바른 집.
2: 딱 그 느낌.
0: 양지 바른 집의 느낌이 딱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저 돌콩이 집은 어딘가요?
1: 돌콩이는 정원 7,000평 넘는 데가 얘들이 뛰어노는 집이에요. 예.
0: 들어가보시죠.
1: 저희 우리 돌콩아.
2: 돌콩아 가자.
1: 너는 좀 저기 가서 놀고 있어. 들어가시죠.
0: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아주 그 양지 바른지.
2: 뷰가 정원 뷰가 장난 아닌데요?
0: 창이 넓어서 뭐 앞에 멀리 저 산의 능선까지 다 보일 정도로.
1: 네, 저희가 또 답답해가지고 이 층고도 좀 높게
0: 층고도 좀 높게 하고
1: 그 창문도 좀 큼직큼직하게 냈습니다.
0: 아니 근데 거실 한가운데 드럼이 있습니다.
1: 네, 잠깐 요새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0: 색소폰도 있고.
1: 아, 그건 이제

0: 제 게 아니고 네. 이제 아내 거예요.
1: 아, 두 분이 같이 이제.
0: 여보 이리 오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3: 정시현 씨. 안녕하세요.
2: 오, 유명한 분들이 우리 집에 다 찾아오시고.
1: 여기로
3: 오세요.
1: 우리 네. 저 선생님께서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여기 왕떡고 최고 미녀 우리 아내입니다.
3: 오, 왕떡골의 최고 미녀. 아... 이런 말씀 평소에 자주 해주세요? 아니,
2: 처음 들어보는 소리.
1: 아니, 저 색소폰이 사모님이 예, 좀 하시는 예, 예. 건가요?
2: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1: 아, 그러세요?
2: 네.
1: 그동안 배우신 거라도 살짝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2: 창피한데.
1: 아유, 괜찮습니다.
2: 네, 그럼, 네. 어.

0: 같이 잘하시는데요?
1: 아니 그럼 저 나오신 김에 우리 저기
2: 저는
1: 선생님도
2: 진짜 모르는 건데.
1: 네, 선생님도 드럼을 한번.

0: 집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안방은 어디 있나요?
1: 아, 저희 별거 중인데요.
2: 아, 어디로 보통, 가야 되나요, 그럼?
0: 보통 근데 연, 예. 예,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시면 이제 따로따로 쓰시니까.
1: 예, 여기 오른쪽이 예. 우리 아내가 묵고 있는
2: 이게 공주방 같은데요, 공주방?
1: 저게 좌측이 네. 제 방입니다.
0: 아, 방은 뭐 그냥 굉장히 소박하게 네, 네. 어,
2: 기숙사
0: 뭐,
2: 같아요. 저,
3: 잠만 자는
0: 네,
3: 방으로
0: 뭐 그냥 다른 거 없이
2: 그래도 마주보고 있네요, 두 분의 방이.
1: 가끔 놀러 가요.
2: 아, 그래요?
0: 이쪽이 이제 좀 주방 같은데.
1: 네,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어,
0: 굉장히 좀 그냥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좀 해놓으셨어요.
1: 여기는 이제 우리 두 네오가 네. 간단하게 식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네. 여기 들어가면 또 주방이 하나 더 있는데 아~ 여기 우리 동물 식구들 밥을 식사를 이렇게 챙기고 그럴 때 쓰는 거니까 이리 와보시죠. 아~
2: 들어가 볼까요? 네.
0: 여기서 이제 당근하고 사과하고
2: 돌콩이 어... 밥을 또 여기서 네, 우리 만드시는 거죠?
1: 식구가 6시라 했더니 네, 동물 식구가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었어요.
2: 두 분의 식사는 없고 동물들의 식사만 맞네요.
1: 저희는 이제 동물 주고 나면 네.
2: 같이 네.
1: 저희가 또 같이 먹는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오늘 칼이 잘 안 되네.
4: 몇 시 주세요?
1: 네, 아침에는요, 새벽 한 5시 반에서 6시에 주고요. 저녁 때도 또 일몰 직전에, 일몰이 만약에 7시다 하면 6시에 주고.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저희가 이렇게 수육 같은 거는 먹어봐요.
4: 번데기는 그럼 직접 드셔보세요?
1: 번데기는 저희가 주식으로 또 먹고 있고요. 같이 먹고 있어요, 저희가.
2: 우리도 그렇고 어? 새 있어요.
0: 어? 아, 앵무새가
2: 한 마리 있네요.
1: 네, 두 달 전에 새로 들어오는 우리 별이에요.
0: 얘는 어디서 만나신 아이인가요?
1: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네. 유기를 했는지 네. 아니면 집에서 나왔는지 길에서 방황하는 거를 아. 우리 지인이 키우다가 네. 이제 여건상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고 전화가 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서 좀 키우면 안 되냐.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좀 키우고 싶은 네. 사람들과 두 네오가 집안에서 네. 네.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는데 지금은 주방에서만 네.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2: 적응 단계구나.
1: 적응 단계죠.
0: 뭐 요 안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2: 너무 예쁘죠. 네.
1: 이제 우리 식구가 됐어요, 막내예요.
2: 그러니까 막내 티가 납니다. 네.
0: 동물들이 6마리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우리 네 친구들은 어디 있나요?
1: 예, 돌콩이랑 우리 지금 별이를 이제 보셨잖아요. 네. 네. 넷이 더 있는데 네. 예, 좀 때마침 네. 저희가 또. 식사를 이렇게 준비 중이니까 아~ 한번 식사 챙겨서 예, 예. 같이 가실래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나가보시죠. 예.
2: 가시죠.
1: 아, 땅콩아.
2: 아, 땅콩아.
1: 아, 땅콩아.
2: 아,
1: 땅콩아. 이리와, 이리와.
2: 아, 안녕.
1: 이리와, 땅콩아. 땅콩아, 이리와.
0: 요 아이가 우리 강아지. 네, 땅콩이. 땅콩이.
1: 아, 이거 여기 좋아, 좋아. 아, 이거 여기 좋아.
2: 아, 너무 귀엽다. 에,
1: 땅콩이.
2: 안녕. 안녕.
1: 무자 왔을 때 예. 이제 막 간식을 줘도 잘 안 먹고 경계를 하고 예. 의시초침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고기를 조금 섞어서 예.
0: 유기견 보호소에서 네. 입양을 하신 건가요?
1: 네. 네.

0: 이리 와.
1: 땅콩아 가자.
2: 땅콩아.
3: 이리 와 가자 가자 가자.
2: 땅콩아 가자.
3: 가자 이리 와.
2: 일라.
3: 가자 이리 와.
2: 일라.
1: 땅콩이 여기서 먹고.
3: 아 여기 미어캣이 또 있네요.
1: 몽이에요 이름이.
0: 몽이.
1: 몽이야 이리 나와봐. 몽이야.

0: 계단 만들어줬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나올 수 있어요?
0: 예, 예.
1: 아이고, 요 친구. 아,
0: 만지지 마시고요. 관심이. 아, 예.
1: 만지면 안 돼요?
0: 네네. 예.
1: 아, 만지면 무나요?
0: 예, 이게 아, 저기 무리동물이라 네. 이제 못 보던 무리가 나오면 네. 이제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몽이?
0: 지금 관심이 많아서 그래.
1: 몽이 이거 먹어. 번데기를 좋아하나요?
0: 번데기하고 고기하고.
2: 다른 사람들이 탐색하러 간다, 이제.
1: 말은, 네. 말은 알아듣나요?
0: 예, 애엄마가 빨리빨리 이거에 좀 알아들어가지고 빨리 와요, 그냥.
1: 빨리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자. 번데기. 그래, 번데기. 얘는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0: 얘도 이렇게 그 어린이 예. 동물 체험장에서 아, 있던 아이인데 예. 어린이 그 체험장이다 보니까 유리 안에 갇혀놨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폐업을 하는 예. 와중에 키우기가 좀 까다롭고 그래서 예. 좀 껄끄러웠는지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짠해가지고 내가 안 데려가면 저거 할 것 같아가지고
1: 몽이 일로 와 빨리빨리빨리빨리 몽이 빨리빨리빨리빨리
0: 몽이야 몽이야 이리
1: 몽이 빨리빨리빨리빨리
0: 서울 구경시켜주는 걸 서울 구경시켜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2: 아니 이렇게
0: 야 서울 구경 서울 구경
1: 아 몽이
2: 어 몽이
1: 아유 잘생겼네
0: 서울에서 오신 분이요.
2: 안녕.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땅콩이랑 몽이 셋이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아침 운동이죠, 뭐. 야야야.

0: 아, 저쪽에 한가위 풀을 뜯고 있네요.
1: 네. 와, 여기 환경이 너무 좋아요.
2: 초원이죠. 네,
1: 네. 진짜 넓다. 안녕. 달콩이도 있다.
0: 여기 두 우리 친구가 이제 마지막 두 친구네요.
2: 네네. 예. 앞에 있는 애가 예. 6살 바다고요. 예. 얘가 이제 4살.
0: 4살. 네.
2: 돌콩이는 예. 11살이고요. 제일 누나예요.
1: 예. 네.

0: 제가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제가 또
1: 말을 좋아해요.
0: 굉장히 전문가고.
2: 우리 저 둘리. 둘리야.
0: 둘리.
2: 둘리야.
0: 둘리 이거 먹어. 아이고. 아.
2: 자, 감사합니다.
0: 바다.
2: 감사합니다.
0: 바다 이제. 사과 먹어.
2: 아이고. 야, 니들 영광인 줄 알아라. 얘.
0: 자, 바다.
1: 풀이 너무 맛있나 봐.
0: 바다 여기 땅. 야, 당근하고 여기 저 이거 먹자.
2: 그래, 그래. 네.
1: 어? 사과.
0: 예, 자.
2: 한번 맛을 봐라.
0: 한번 봐. 뭐. 자, 한번 먹어봐. 아,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2: 뽀뽀 한번 해. 뽀뽀 해줘, 여러분. 뽀뽀.
1: 이거 뽀뽀 맞아요? 이거 뽀뽀 계획이 맞아요?
0: 없어. 저 바닥에 있네.
1: 저기.
0: 바닥에.
1: 뽀뽀. 바닥에.
2: 아이고.
1: 어, 당근 아이고, 좋아하는데.
0: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2: 이뻐. 동풍이가.
0: 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 있다. 자. 근데 네. 보니까 네. 바다가 네. 그때 우리 그 말 목장에서도 네. 애들을 봤잖아요. 근데 네. 아, 야 알았어 침착해. 손을 대면 살짝 가볍게 무는 아이들이 있는데 안 무네.
2: 아 절대 안 무네.
0: 전혀 말이
1: 맞아요.
2: 아이 그거 좋아요.
0: 네. 어, 나 누가 날 치나 했더니 꼬리로 날 치는구나. 어. 얘들은 어디서 만나셨나요?
2: 여기 우리 바다는 네. 경주마였었어요. 경주마였었는데 경주마들이 네. 네, 이렇게 그 선수 생활이 보통 3년 정도 예, 하는데
0: 맞아요.
2: 성적이 좀 안 나오면 미리 또 일찌감치 또 이제 내려와야 되는 네. 입장인데 새로운 주인을 좀 만나야 되는데 네, 네. 만나지 못하면 도태가 돼요.
1: 네. 아.
2: 뒤에 있는 아이가 이제 폰인데 네. 자그맣게 소규모로 하는 체험장에서 네. 사정이 안 좋아서 폐업하는 네. 했을 때 저희가 또 식구들 좀 데리고 온 거고요. 네. 사실은 얘들 나이가 있어요.
1: 네.
2: 수명이 있는데 바다는 20년에서 25년.
0: 네.
2: 그다음에 여기 폰이는 보통 30년, 네. 35년. 돌콩이는 45년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의 아니게 성적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체험장이 폐업하면서 이렇게 도태가 되면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아, 우리 돌콩이 어디 갔어?
0: 돌콩이!
1: 아이고, 돌콩아!
0: 돌콩이! 당근 먹자!
2: 지금 저기 우리 돌콩이가 좀 사연이 좀 있어요.
0: 네.
2: 이제 돌콩이가 저기 체험장에서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0: 네.
2: 거기서는 몰랐어요. 근데 집에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입냄새가 심해.

0: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분을 이제 모셔서 한번 진찰해 본 결과 이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막 썩고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초식 동물들은 계속 씹어야 되니까 이가 자라요. 근데 그 씹질 못하니까 이가 이만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천장을 뚫은 거예요. 막 뚫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는 적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개는 곧 이제 치료를 할 거고요.
1: 너무 관리가 안 됐었고.
0: 네, 그렇죠.
2: 지금은 뭐 좀 잘 먹고 있나요?
0: 현재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예. 씹질 못 돼서 쟤는 특별하게 예. 얘들이 두 가지 주면 쟤는 네다섯 가지를 가루만 이렇게 좀 예. 주고 있습니다.
2: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이렇게 체험장이.
1: 그니까요.
2: 아니, 그리고 폐업을 이렇게 할 거면은
1: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물 체험장이.
2: 왜 이렇게
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300군데 정도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경영이 잘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복지를 잘 해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경영에 힘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먹이를 제때 주지 못해서 이렇게 좀 피점 마르고 또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2: 체험장 뿐만 아니라 우리 유기견들도 이제 본인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게 동물들이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폐업하면 그냥 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데려가지 않으면 그냥 폐사되는
1: 맞아요. 네,
2: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고

0: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데려오시다가 여기 동물농장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1: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이들을 되게 행복하게 또 네. 돌봐주지 못하면 불행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 능력에 맞는 것만큼만 제가 애들 돌봐주고 또 애들도 또 그게 행복하고. 네. 달콩아, 우리 목욕하자. 목욕하자. 하자, 하자. 아이고, 맨날 하던 건데 뭘 그래. 하기 싫어가지고 또 뻗튕기는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2: 우리 그, 저기 뭐야, 돌콩이 목욕 시키려고 물 데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지근하면 좋으니까 물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씻기고 있어요.
1: 목욕하고 우리 장에 가자. 아, 이게 더럽잖아 이거. 응? 이거 이러고 어떻게 왜 집에 가냐?
2: 강아지 샴푸. 이거는 이제 말, 하얀 거는 말 샴푸. 말들은 린스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 거 조금 섞어가지고.

0: 아, 아빠 씹어줄게. 안 돼, 안 돼. 그렇게 맛있어?
1: 얼마만에 한 번씩 해주세요?
2: 외출할 때니까 이게 얼마만은 없고요. 또 지저분하면 한번 해주고.
3: 씻는 법은 따로 배우신다고.
4: 아니, 애기 씻기도 그냥 씻겨요. 물컵도 띄워주고.
2: 모든 게 다 어린애 같으니까 그냥.
4: 네, 애기 같으세요.
2: 강아지 닦이듯이 이렇게 닦이는 거예요. 아, 이거 좋아? 좋아, 그렇게 좋아? 돌콩이가 은근히 아빠를 더 좋아해요.
4: 깔콩 아보길 좀 할까? 깔콩 아보길 좀 할까?
2: 줄게.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해.
4: 저 당근 먹다가.

0: 딱 좋네. 아, 이거 앉아서 삐졌어?
1: 머리 좀 자르자. 머리 좀 다듬자.
0: 그렇지, 머리 좀 다듬자.
1: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0: 조금만 잘라. 자해 가면 남자들도 제초세 다니겠는데? 어우, 4개 머리. 그래도 이렇게 얌전해.

0: 해가지고 너무 이뻐하죠.
1: 여러 사람들이 이뻐하고. 이뻐하지.
2: 어머니 사람 애기 대하듯이.
0: 예, 맞아요. 예.
1: 맞아요. 애기 애기.
2: 오늘은 더 착하네.
0: 아, 우리 손녀딸보다도 더 착해.
3: 손녀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2: 부모님 설마 저 통에 돌콩이용 머리끝만 모아둔 통인 거예요?
1: 예, 맞아요. 돌콩이 미용용 통이에요. 리본도 있고 우리 손녀딸들이 했던 거 그런 게 다 똑같이 있어요. 돌콩이도 좋아해요. 가만히 있어 예쁜 거 안 와봐요.
2: 더 예쁘라고 악세사리 다리도 있어요.
0: 맨날 이래요 둘이. 아, 셋이서.
3: 아이고 완성 다 됐어요. 이제 출발해야지. 아이고 가자. 야 우리 장에 가자. 아빠랑 가자.

0: 이제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을까? 자,
1: 아니에요.
0: 미니발. 댕기는다는 말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막 모여들었었어, 원래.
2: 이거 말띠인데.
0: 말띠.
2: 그냥 54년생 말띠.
0: 얘는 11살이니까 몇 년생이야, 그러면. 우리 저기, 자.
2: 산책 좋아하는 것도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0: 아이고.
2: 어머나. 오실 적마다 이렇게. 이야.
0: 고맙다, 인사이지. 예, 네, 그렇죠.
2: 강아지 키워서 알아요.
0: 피기만 하면 돼. 고맙습니다. 인사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3: 나올 줄 알았어. 아,
2: 그래. 물콩이 맛있는 거.
0: 아, 이거 얻어먹은 거는 맞고, 뭐.
2: 세상에. 많이도 준비하셨네. 아이. 터지는 날이야. 이렇게 많이 받아먹으면
0: 그러니까 또 주시는데 어떻게
3: 얼마나 이뻐요.
2: 야채 아줌마들이 그냥 이렇게 주는데.
0: 그래서 이제 장에 나올 때는 조금 덜 먹여요. 왜냐하면 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야채도 집어주고 그래서. 아이고 아빠 아버지 저기 저 신발도 사야 되는데. 어머. 아
4: 시장 나왔어. 아유
0: 거기 있어. 아버지 좀 신발 좀 신발 좀 한번 봐야 돼. 그 저기 막 그 아버지 신발 샀다.
5: 7,000평 정원과 마장에서 동물들과 즐겁게 살고 계신 우리 박창덕 선생님. 저희한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아직 안 주셨는데 좀 봐도 될까요?
0: 네.
5: 예. 180만 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어머니한테 처음 받은 돈이에요.
5: 예.
0: 저한테는 이제 유산인데요. 제가 42세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때 공부도 못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마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5: 42에 대학을 가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0: 약품 도매업을 했습니다.
5: 약품 도매업?
0: 네. 80년대 중후반에서 네. 90년대 중후반까지 저희가 한 월 1,000만 원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5: 월 1,000이면은 뭐 대단한 거네요.
6: 많이 버셨네요.
0: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몰락의 길을 간 것 같아요. 2000년도에 저희가 의약분업이 생겼어요.
5: 네네.
0: 그러면서 이제 저같이 이제 작은 도매상들이 이제 타격을 본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5: 근데 다 그만두고 42살에 대학을 가신 거예요?
0: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학교에 이상한 과가 생겼다.
5: 네.
0: 아내가 이렇게 비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례 지도사를 03학번으로.
5: 장례 지도사.

0: 막상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갈까 말까 또 막 망설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걸 눈치채고 처음에는 무섭겠지. 그렇지만 몇 번 이제 시신을 보다 보면 야 그렇게 안 무서워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용기를 주는 바람에 처음에 시신을 만졌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싸늘하고 오싹했는데 그래도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1: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시려면 더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또 떨어지고 싶지도 않고 또 늦게 공부한 거기 때문에.
0: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또 자부심도 생기고 딸한테도 이제 이렇게 한번 뭔 얘기하다가 아버지는 그래도 4.5에서 4.0을 맞을 정도다. 니들은 아버지보다 잘했냐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네.
3: 졸업하시고서는 또 바로 취직이 좀 되셨나요? 취직이 좀 되셨나요?
2: 네, 그때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미 스카웃돼서 장례식장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제가 그 대형 장례식장에 총괄 팀장을다가 굉장히 드물은 일인데 총괄 팀장이나 이 사무장은 한 10년 정도 이상 돼야 경력이 돼야만 앉을 수 있는 거를 하게 됐고요.
3: 선생님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이제 그걸 총괄 팀장을 하시면서 아 나도 이거 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2: 근데 이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1: 어떤 연락을 받으셨어?
2: 모르는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여주에 장례장을 저희가 인수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볼 생각이 없냐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에 대한 그 내막을 너무 잘하니까 네. 좀 무섭기도 하고.
0: 처음 그 장례식장 창업주도 한 57 정도의 쇼크로 다 돌아가셨는데 또 그 다음에 그걸 맡아서 하신 분도 그때 57, 58 정도 됐는데 그분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저 또한 또 그때 그 제안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57이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2: 저도 이제 망설였죠.
3: 예.
1: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3: 일들이 좀 있었던 곳이니까.
1: 네. 예.
2: 그래서 망설였더니 또 아내가 이런 말 하면 되지 모르겠지만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힘을 주니까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3: 근데 매번 우리 선생님 인생에 우리 저기 뭐 사모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 하셨네요.
1: 그
3: 네.
1: 예, 힘을 또 많이 주시고
3: 힘을 주시고
2: 지금도 그렇습니다.
3: 예예 예.
0: 지인들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또 제 이렇게 제 성공을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하나가 있다. 아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꼭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 장례식장 어떻게 잘 됐나요?
1: 꼴찌였던 장례식장이, 망하기 직전했던 장례식장이 2년 만에 네. 정상에 올라가고 3년 만에 탑을 찍은 거예요.
0: 아니 근데 뭐 특별한 무슨 비결이 있나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와는 좀 다르게 차이를 두기가 굉장히 뭐 어려운데.
1: 대한민국 최초로 장례식장 대표가 화장장을 모시고 나간 거예요. 예, 안치할 때까지 모든 진행은 이제 그걸 끝을 낸 게 아니고 한 1인 5역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인 모셔오고 부르마 끌고 세팅을 다 하고 그리고서 이제 밤늦게까지 치닥거리 하다가 새벽에 가서 이제 마당에서 담배꽁초 이런 걸 쓰니까 상주분들은 저기 아저씨 언제 주무세요? 이제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평생 어떤 의족이 한쪽 의족이 없어서 지냈던 분들도 저희가 이제 임시 의족을 만들어서 수의를 입히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승에 가시면 저희가 의족을 만들어줬으니 마음껏 뛰어다니시고 좀 여기서 못한 이렇게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진심 어린 그런 이렇게 대하면서 입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0: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그 손님들의 마음에서는 대표님이 저렇게까지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고 진심으로 이렇게 우리 또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다 이러면
1: 전해지죠.
0: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건데 굉장히 감사하고 또 하나는 아마 주변에도 야, 그 나중에 뭐 저거 할 거 있으면은 글로
1: 그럼요.
0: 모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1: 고인분들의 마지막을 늘 배웅을 해주셨잖아요. 고인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좀 어땠을까요?
2: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이렇게 참 뭐 열심히 산 분, 많이 배운 분 이런 분 그리고 다 떠나서 주머니도 없는 수의를 입고 이제 마지막에는 백만장자나 명예나 다 부질없다는 걸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0: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계신데 아니 왜 그 잘 되는 장례식장을 그만두시고 은퇴를 하신 건가요?
2: 호스피스 병동으로 저희가 유서를 한번 써보라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뭐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0: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인생을 좀 더 즐기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2: 네. 열의 열 명은 한 번 더 살 기회를 주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 아하. 느끼신 게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2: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뭐 하세요. 제때 쓰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이제 나도 남은 여생을 좀 재밌게 살다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 거예요.

0: 진짜. 야. 이게 꿀이 많은가 보네, 이 꽃이, 봄꽃이.
1: 아마 이거 꽃을 다 버려.
0: 다 망가놨지?
1: 그렇지.
0: 에이, 다 잘라. 다 버리게 생겼네. 아유, 그 다 잘라놨네.
1: 아, 꽃 이름이 뭐라고?
0: 봄의 꿀이.
1: 봄의
0: 꿀이 꽃이네.
1: 봄의 꿀이 꽃. 얘가 이렇게 거칠은 거를 쉽지를 못해요.

0: 자, 맛있게 먹어. 좋아? 이렇게 좋아?
1: 에어컨은 뭐예요, 선생님?
0: 이제 우리 그 저기 바다 둘리 돌콩이 이제 큰 그 저기 여름에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 잠깐 쉴 적에 에어컨으로 다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있어요.
1: 애들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고생을

0: 하나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며?
1: 아, 그런 거는 없고요.
2: 내가 안 데리고 오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가 세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3: 새가 먹고 벌레를 먹고

0: 까치들이 전부 그냥 짜 먹어가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내랑 이제 쪄가지고 이제 조금 맛을 보는데 그 또 까치들 또 먹는데 또 뭐 못 먹게 또 약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같이 까치도 같이 나눠 먹는 걸로 이렇게 그냥 마음 먹고 있습니다.
1: 벌레 새가 먹고 나면 나머지 먹는 거예요. 벌레도 먹고 새도 먹고
0: 같이 더불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2: 쏟아지는 제품 속 나에게 필요한 건 MD비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가 나를 위해 맞춰준 내일 한 팩. 뉴트리미가 만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MD비타.
3: 피로회복이 부족하다면
4: 나로라면 골드원. 육체피로, 눈의피로, 관절통까지 뇌세포막을 통과한 불설 티아미노. 나로라면 골드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일동 나로라면 골드원 주세요.
5: 정말 재밌고 행복하시겠어요.
0: 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아등바등 되지 말고. 아이들이 갇혀 살았다는 거가 공통적이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제 자유를 좀 줘야 되겠다. 그 아이들 여생까지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2: 어? 저게 포장마차도 있어요.
0: 혹시 저분이 오늘의...
3: 안녕하세요. 장원 씨, 예원 씨. 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묵계 백만장자.
3: 꼬치 어묵, 삼업계를 만든 어묵계의 큰손 대표 전영철입니다.
0: 굉장히 좋아합니다.
3: 1등 공수 우리 아내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지금은 안 하시죠?
4: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 손 메디가 다 굽어가는 거. 그때 당시에 참 노멀한.
5: 방문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김치통 6종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8: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8: 네?
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8: 와.
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8: 어떻게?
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9: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8: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김치통 6종 모두 증정.
6: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7: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8: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6: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8: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7: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6: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감이 방송됩니다.
13: 조감독,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3: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14: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15: 액션!
14: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2: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14: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16: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7: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8: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7: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9: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0: 이 분위기?
2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0: 그렇다니까.
2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23: 이분 위기.
19: 뭐야 이거?
2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모든 엘리베이터와 굿바이. 블록 방식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이고 건물의 완공 속도까지 높인 엘리베이터 혁신의 최상층 이노블록.
1: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로쉬 서울원.
2: 새로운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3: 공원에 녹아든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오후를 시작해보세요. 독서가를 위한 개성있는 독립서점들이 모여있는 거리를 거닐며
2: 익숙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하다는 것.
4: 아니 그냥 생각나가지고.
2: Look what you can do. Google Gemini BTS.
5: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6: 딜타입으로 빠른 흡수.
5: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7: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선 안 된다. AI 시대로 전환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우주는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 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8: 아, 시끄러운 자신감들 시겨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들려줘.
9: For me, Avante.
10: AI와 IBK가 만나면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11: AIBK. 좋은데?
10: IBK 기업은행.

재즈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모든 순간순간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같은 악보를 보고도 똑같이 연주하진 않아요. 딱 맞아서 함께 딱 갔고 우리가 되게 기분이 좋게 느꼈다 이러면은 그게 가장 짜릿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재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저희가 함께 느껴왔던 것 같은데요. 너무 멋지게 연주해 주신 연주자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세상에 없던 음악?
1: 재즈 뮤지션의 락커 DNA.
2: 자유함과 책임감을 둘 다 어마어마하게 주는 2026년에 재즈를 하고 있습니다.

0: invisible worker, Young Lee and the Don't Tank.
1: 독일에서는 재즈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회적인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것을 또 한 대 섞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재즈가 규정을 짓더라고요. 헤이데이라는 노래는요, 그 저희가 다 그렇게 이제 프리랜서 뮤지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입금이나 이런 사정이 되게 좀 규칙적이지 않고 때로는 못 받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시고 큰 액수를 네. 근데 입금의 상황에 따라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휘둘리고 집착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런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감정들의 조각들이 난무하는 곡입니다.

불타항의 리더를 맡고 있고 오늘 피아노를 치고 있는 용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즉흥 연주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이런 실험적인 다양한 현대 사회의 음악적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는 팀이고요. 저희의 목표는 재즈라는 이 장르의 경계를 얼마나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한 팀입니다. 보컬의 전송이님을 저희가 또 어렵게 이렇게 모셨어요. 외국에서 살면서 지금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마침 시간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네, 한국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전송이 씨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라는 이런 하나의 악기를 가장 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컬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광등 들려드리겠습니다.

0: 즉흥 연주라는 게 답을 약속들은 있지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 개개인에 대한 신뢰와 어떤 오픈마인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손짓 발짓 다 써가면서 이렇게 큐를 줄 때도 있고, 어떻게든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좀 믿음이 있어야 좋은 연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멋있었다.
1: 보통 재즈라고 말하면 어느 시대의 특정 사운드를 이제 연상하시기가 쉬운데, 저희는 이제 현재 진행형 저희만의 버전의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저희를 2026년형 한 줄기의 재즈의 형태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2: 너가 행복을 해볼까?
3: 너.
4: 할아버지.
3: 너는.
5: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0: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0: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로.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로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워.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래된 코요테 빽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혼자 박수라도 좀 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떻게 코요테의 활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지내왔고 어떻게 저의 꿈을 갖게 됐는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진지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네, 오늘은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1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40, 네, 6살, 5살 어딘가에 멈춰 있는데 저는 9살 때 그 TV에서 현진영과 와와라는 이제 현진영 선배님의 방송을 보고 토끼춤이라고 하는 그 춤을 막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토끼가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막 학교에서 연습하고 친구들하고 따라 추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너 춤 잘 춘다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칭찬을 받은 게 뭔가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서태지 와이들이라는 엄청난 또 선배님들이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듀스 뭐 이런 분들의 춤을 이렇게 따라 추는데 제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춤을 따라 춰서 그런지 그래도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춤을 더 잘 추는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팔다리가 길고 키가 크니까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고 그렇게 댄서를 꿈꾸게 됐어요. 나는 춤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지만 저의 사실 내심은 사진가가 꿈이었거든요. 사진작가도 하고 싶고 춤추는 사람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 때 이제 사진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태원에 내가 살았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이태원에 그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야, 백가는 제가 원래 본명이 백성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김가야, 이가야 하는 것처럼 백가 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고요태 같은 느낌? 그래서 백가보다 백가라고 불러서 옛날부터 별명이 백가였어요. 이태원에 백가라는 애가 있는데 춤 좀 추더라고 이제 그런저런 소문이 이제 들어가서 백댄서 제이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디바라고 이제 막 아시죠? 네, 디바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댄서 일을 시작하면서 학교랑 병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댄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지금 유튜버처럼 백댄서가 정말 선망의 대상이자 막 아이들이 되고 싶은 꿈의 직업 중에 하나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상마인드라는 이상민 선배님이 차련 회사를 하셨어요. 전속 안무팀을 하다가 그 정지훈 씨가 저랑 이제 친한 형동생 사이였는데 박진영 씨가 JYP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근데 키가 큰 댄서들을 찾고 있는데 형 가서 한번 오디션 볼래? 그래갖고 오디션을 보러 갔고 거기서 이제 JYP에서 너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안무팀으로 들어가서 안무를 짜고 이제 댄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댄서 일을 하면서 비가 데뷔하고 뭐 그때 막 박진영, 박지윤, 별, 비, 뭐 노을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이 막 이렇게 될 때여서 거기서 이제 안무 레슨도 하고 어딘가에서 이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이제 코요테 회사였고 신지가 한번 봐라 오디션.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힙합이나 멋있는 음악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는데

코요테는 막 춤추는 나이트 같은 막 이런 거라 괴리감이 온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걸 택하느냐, 아니면 정말 내 신념을 따라가느냐. 근데 처음에 이제 거절을 했는데 객원으로 한번 참여를 했다가 이 자본주의의 맛을 보게 된 거예요. 돈을 이렇게 번다고. 그리고 뭔가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실력이 없는데도, 물론 코요테가 너무 잘돼 있는 팀이었고, 제가 거기 합류하게 되면서 저는 사실 되게 빠르게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뭐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댄서를 하다가, 이제 코요테 객원 래퍼, 그리고 이제 정식 멤버로 이제 제이가 들어왔어요. 객원 래퍼 끝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 게,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사실 그 연예인이라는 게 항상 그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 직업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자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아, 너 가서 할래요 되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섭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실 감사하게도 저는 요즘은 많은 곳에서 찾아주셔갖고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된 거예요. 언제 이쪽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게 있어서, 항상 데뷔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를 할까 해서 이제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배운 적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옷을 좋아해서 집에 옷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뭐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중고 옷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가로수길에 조그맣게 이제 옷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옷가게인데 제 옷만 갖다 놓고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이 안 되죠. 오는 사람들한테 혹시 너네도 안 입는 옷 입거나 그 집에 버리기 아까운 옷들 있으면 갖다 놓으면 내가 이거 옷돈 주고 살게. 그래서 그런 옷가게를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리사이클링으로. 그래서 저는 옷을 받으면 이 컨디션이나 뭐 이거 언제 신은 건지를 체크를 하고 이걸 가지고 드라이 이런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이제 그분들은 안 입는 옷을 현금으로 바로 받아갈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옷을 바뀌고 이런 거가 재밌어가지고 아무래도 연예인 분들이나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나 패션업계 하시는 뭐 디자이너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관계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한번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가게를 접게 되고 제가 이제 그 조금 쉬었어야 됐거든요.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게 이제 캠핑이었어요. 운동을 할 수는 없고 뭔가 조금 자연에서 휴식하고 싶고 그런데 뭘 할까 하다가 친구들 따라서 이제 캠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처음으로 알람이 없이 일어나는 기분을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저 핸드폰은 지금도 수백 개의 알람이 분 단위로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알람이 없이 아침에 눈을 뜨는 이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자연에서 네, 그 나무향 이런 거에서 그 공기로 너무 좋은 향기로 눈을 뜨면서 그걸 이제 제가 캠핑에 이제 꽂힌 거죠. 어느 날 이제 캠핑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을 잊지 못해서 같이 캠핑 가는 친구랑 야, 그럼 우리 이렇게 캠핑 가서 먹는 이 세팅이 맛있고 좋은데 이렇게 해서 고깃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2012년도 아마 요맘때쯤에 캠핑 컨셉의 고깃집을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근데 대박이 났습니다. 정말 뭐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 시작하면서 저희랑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는 업체들도 많아졌고 그때 몇년 동안 정말 잘 하다가 그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가게를 접게 됐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다 사기당했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을 믿고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하고 이제 저는 동업을 했던 거였어요. 뭐 최소 10년? 이 정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근데 이제 동업을 해보면 돈이 걸리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얘기는 뭐였냐면, 너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게 있잖아. 나는 이게 다야. 내가 조금 이렇게 더, 이런 잘못을 했더라도, 이거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지게 되거나, 뭐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제가 피해보는 게 많고, 그리고 저는 솔로가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 코요테 멤버들이 피해를 볼까봐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냥 꾹꾹 내려놓고, 아, 그냥 사업 안 해. 하면서 다시 코요테로 돌아와 봤어요. 그래서 내가 20몇 년 동안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소속사에서 그 매니저분들이 소위 그 횡령이라고 하잖아요. 저희한테, 야, 2천만 원짜리 뭐 공연이 들어왔어. 하자. 네, 알겠습니다. 했어. 근데 우리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들어왔으면 가는데, 아, 이거 보니 그게 뭐 5천만 원짜리였고, 뭐 4천만 원짜리였고,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봤다가 세금이 날라왔는데, 이게 뭐야? 나는 이만큼 번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그런 거였어.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또 똑같은 반응이었어. 이렇게 해도 버는데 야구 좀 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또 저희가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거치다가 안 되겠다, 우리끼리 하자. 저희끼리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코요테가 이제 횟수로 28년 됐어요. 저랑 종민 형은 좀 늦게 합류했지만 저희가 그래도 24년 정도 함께 했는데,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코요테만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많은 동업 관계에서는 많은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걸린 문제는, 왜냐면 뭐 주변에서도 돈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죠.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그동안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무대에서 열심히 멤버들하고 뛰어놀고 관객분들한테 흥을 실어주는 사람인데, 저는 다른 거에 계속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베이스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이런 그간의 후회나 마음고생이나 사람들 잃는 일은 없었을 거죠. 네, 저의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느꼈냐면, 제,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많지 않지만, 잘하고 좋아하는 걸 오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춤, 사진, 캠핑. 빽가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9살 때부터 해왔던 걸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실에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택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택함은 아주 잠깐인 거고,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요. 멀지언정 갈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가수 할까 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가수를 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견뎌냈어요. 왜? 적어도 오늘 제가 나온 이 편을 보실 때만큼은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가지고요. 끝까지 가세요. 힘들 거예요. 그 쉬운 일이면 누구나 끝까지 가겠죠. 절대 쉽지 않은데 그걸 또 견뎌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와, 그 성취감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도 올라온 게 아니에요. 또 올라와 보면 이 안에서도 또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끝이 없으니까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가세요.

0: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말하면서,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데? 그렇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겪었던 것들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를 생각해내고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왔던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식당, 그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봅시다. 거기서 만나요. 안녕.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저 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힘들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파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최근에 이상기후, 아주 이상한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펭귄을 비롯한 육지동물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극지동물들은 먼저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습니다.

0: 입질부터 K-POP 씬의 안무 국보죠, 국보.
1: 선구자죠.
2: 댄스계의 박찬욱이고 공주노다. 리아킴 후에 이 K-POP은 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됐어요. 어색하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죠.
3: 저는 그 노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빠져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진짜 행복해 보여. 그러면 사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서?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마.

0: 119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용띄용 포지텐츄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까요? 자,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1입니다.
1: 오.
0: 맙소사. 주위에 좀 그런 사람 가끔 있나요? 연락이 갑자기 근데... 두절되거나.
1: 와,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연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0: 수단이 많긴 하죠.
1: 거기다가 뭐 SNS며 뭐 메시지며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뚫리더라고요.
0: 뚫리긴 뚫려요.
1: 뚫려요.
0: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힘들기도 했었고
1: 그쵸.
0: 이런 것이 또 특히나 뭐 연인 사이에 나타나거나 하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그렇죠.
0: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이얼로그에 좀 담아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아,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1: 그쵸. 아니면은 뭐, 엄마에게, 엄마 어디 있었어?
0: 아,
1: 이럴 수도
0: 그럼요. 반대가 될
1: 있고요.
0: 수도 있고요.
1: 그쵸.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자, 지금 뭐 하루 종일 뭐 잠수를 탄다. 이게 영어로 될 것인지.
1: 그게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연락이
0: 아하.
1: 왜 이렇게 안 돼? 이 정도면 뭐
0: Right.
1: 돼도.
0: 은근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아,
0: Alright. 자, 다 영어로
1: 그래요?
0: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락이 안된 친구를,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인지
0: Alright.
1: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2: What's wrong?
1: 응?
2: What's wrong?
1: 아, 오케이. 정말. 아니, every day, all day, where are you?
2: Me?
1: Yeah, I worried about you.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Talking
2: I didn't
1: to
2: feel like
1: anyone?
2: talking to anyone.
1: Am I anyone? Wow.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2: Hmm?
1: But you can't you have 아니지. You 돈 컨택트. 돈 컨택트 anyone. You are wrong. Yeah.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Had
2: Thinking.
1: something thinking.
2: Yeah.
1: What is it? Share. Share.
0: 자, 오늘 내용은
1: 네.
0: 약간의 슬랭도 배울 수가 있는 진짜 실전 영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1: 사실
0: 있습니다.
1: 우리도 잠수 탄다라는 얘기가 이게 쓴지 얼마 안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예.
0: 원어민들도 우리말로 배우려면, 그런 게 있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 그쵸.
0: 영어로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4: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4: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가보겠습니다.
1: Where were you all day?
0: 일단 이게 뭐예요?
1: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0: 어디 있었어?
1: 어디 있었어?
0: Right.
1: 그게 all day니까 모든 하루. 네.
0: 오케이. Okay.
1: 그쵸. 그리고 I was

0: 걱정했잖아.
1: 아.
0: 그러니까 I was worried인데.
1: 오!
0: 그죠?
1: 동사를 쓰지 않았네요. 그죠?
0: 동사는 얘잖아요.
1: 오! 오케이, 오케이.
0: 아,
1: 오케이.
0: 그쵸?
1: 지금 잠깐만요. 본인이 알고서 쓰는 김이 아니에요.
0: 그냥 간 거예요.
1: 그냥
0: 예.
1: 느낌대로, 플로우대로.
0: 그냥 얘가 가는 대로 흐름 따라.
1: 그러니까, 이게
0: 예.
1: 뭘로 안 했네요. 품사 물어보니까 갑자기, 오! 이런
0: 예.
1: 느낌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0: 네.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0: Worried.
1: 완벽합니다. Worried. 자,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로 worry가 있어요.
0: 네,
1: Worry, right?
0: worry.
1: 그런데 이미 걱정하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면 형용사로 걱정하는이라고 하는 worrie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동사랑 같이 쓰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비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100% 형용사라고 볼수 있겠죠.
0: 그래서
1: So,
0: worry가 안
1: Right,
0: 되는군요.
1: I was worri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섞은 거잖아요. 그렇죠?
0: 네네.
1: So, I was worried. So, worried된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때 Where are you? 아니라 뭐죠?
0: Where were you?
1: Were you? 비동사 과거를 써서 So, where are you? 말고 Where were you?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요?
0: All
1: Day.
0: day.
1: 자,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0: Oh.
1: So, where were you? 까지만 해도 말이 통해요.
0: 네.
1: 하지만 진짜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죠?
0: 오.
1: So,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하면 이 뒤에 long을 더 넣어도 돼요. long. All day lon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0: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루 웬종일
1: 왼종
0: 느낌?
1: 이렇게 하루 종일
0: 하루 종일!
1: 종일 이런
0: 이런
1: 느낌
0: 느낌.
1: 넣고 싶다 그러면 all day long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얘를 문장 뒤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아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0: 맞아.
1: 나 잤어 하루 종일 친구
0: 오.
1: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했을 때나
0: 예.
1: 하루 종일 잤어
0: I slept all day.
1: Yes, I slept All day.
0: 듣고만 있어도 힐링인데요.
1: 그러니까요.
0: 하루 종일 자는 거 진짜 너무.
1: 아침에 분명히 눈을 뜬것 같은데 다시 잤더니 다음 날이죠.
0: 야.
1: 자, 다음은요. 과거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0: 네.
1: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뭐 어제 연락이 잘안 되더라고 했을 때, 아,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0: I was studying all day.
1: I was studying all
0: All
1: day.
0: day.
1: Alright?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런 거 강조할 때첫 번째 그럴 때는 long을 넣어줘도 좋다라고 하는
0: 네.
1: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0: I slept all day.
1: I was studying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1: 네.
0: day.
1: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 응용 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너무
0: 네.
1: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0: 밤새도록 all night.
1: 그렇죠.
0: Oh.
1: All night. 우리가 흔히 알던 all night, right?
0: 네.
1: How about this? 한주 내내 그러면.
0: All week.
1: 그렇죠. 1년 내내 그러면요.
0: All year.
1: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가지고 영작해 봐야겠죠. Right?
0: yes.
1: Right. So, 뭐, we were dancing all nigh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 was sick all day, all week.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죠?
0: 네네.
1: Right. 자, 그리고 all day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가 조금 더 격식 있는 거를 들을 때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꼭 격식일 것까지는 아닌데요. 바로 the whole da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0: 홀 전체의.
1: 사전,
0: 전체의.
1: 같은 사절 다들 썼던 느낌이에요.
0: 예.
1: 전체.
0: Yeah. 전체의.
1: So, whole이라고 하는 걸 써서 the whole day, the entire day. 이게 조금 더 격식이긴 합니다. 네, 회화체에서는 짧은 거더 선호하잖아요.
0: 저 올데이로.
1: All day로.
0: 올데이 간단하네요.
1: Yes. So,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 약간 걱정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근데 친구가 갑자기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0: 왜 연기하는 거예요?
1: 왜 그러지?
0: 이상한데?
1: 그냥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0: 뭐 헤어졌나
1: Oh, wow.
0: 보다.
1: Something
0: 헤어졌나
1: like that. I don't know.
0: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누구랑도. 자, 나는
1: 좀 나눠볼까요?
0: 그쵸? 나는 아니었어. 느낌이.
1: 느끼지 않았어.
0: 그쵸? 느끼지 않았었어. 그
1: 하는 거.
0: 얘기하는

0: 느낌.
1: 어.
0: 얘기할 것 같은 느낌? 뭐
1: 오케이.
0: 그런
1: 오케이.
0: 거겠죠? 근데 누구랑은 그러면은 누구랑도니까 anybody 느낌?
1: 아무나 이런 느낌이죠.
0: 에, nobody인가?
1: Well,
0: 아, nobody는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not이
1: 맞아요.
0: 있어요.
1: 이미 여기 부정이 돼 있기 때문에.
0: 에.
1: 오케이. 아, 캐치 아주 잘했습니다.
0: 네.
1: So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body. 오. 자, 보겠습니다. That's
0: 아,
1: right.
0: anyone?
1: 누구든 아무도 anybody, anyone, it doesn't matter. 오케이. 둘다
0: 오.
1: 괜찮습니다.
0: 예.
1: 자, 근데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0: 뭐예요?
1: 여기 feel like라고 하는 게 나오죠?
0: 네.
1: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eel like, want to. 여기서 이제 부정이니까 그런 feel like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기본형을 볼게요.
0: 네.
1: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want to를 쓰죠.
0: 그쵸?
1: 근데 feel like도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좀 가벼워요, 느낌이. 아, 뭔가 해보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 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둘 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요. 내가 진지한 질문을 뭔가 해야 돼요.
0: 네.
1: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제가 뭐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어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기분 드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그쵸?
0: 그건 너무
1: 중요한 자리에서.
0: 비격식이에요.
1: 맞아요. 그래서
0: 네.
1: 얘가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0: 아.
1: 만약에 사실 don't want to, didn't want to 썼으면 더 강하긴 합니다. 아, 나 진짜 대화하기 싫었어. 이런 느낌으로.
0: Oh.
1: I didn't feel like. 이러면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냥 별로 좀 가벼워져요.
0: 네.
1: 오케이? So, feel like는 우리가 want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근데
0: 그쵸?
1: feel like는 뒤에 ing예요. 그래서 어떤
0: 어.
1: ing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뭐, 그렇다.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feel like ing. 기분이 안 들면은 여기처럼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0: 네.
1: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왠지 오늘은 산책하고 싶은 기분인 거예요.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0: 그치, 그치.
1: 산책하다가 무슨 walk라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는 거 있어요?
0: Take a walk.
1: 오, nice. Take a walk. Alright? 자, 그러면은,
0: 네.
1: 나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 왠지 오늘은 걷고 싶은 기분인데?
0: I feel like taking a walk.
1: 그렇죠. Taking이 돼야 되겠죠, right?
0: 네.
1: So I feel like taking a walk toda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것처럼 과거 부정해 볼게요.
0: 네.
1: 아, 나 있잖아. 노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친구가 갑자기 왜너 그날
0: 그래.
1: 다들 분위기 좋았는데 가만히 있었어. 아, 나 그날 노래하고 싶은 기분 아니었어.
0: 자꾸 마이크를 건네주길래 내가
1: 그러니까,
0: 힘들었는데,
1: right.
0: I didn't feel like singing.
1: 그죠. I didn't feel like singing. 좀 가벼운 느낌? 그쵸? Right. 근데 I didn't want to. 그럼 조금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0: Okay. 네.
1: 읽어볼게요. I feel like taking a walk.
0: I feel like taking a walk.
1: I didn't feel like singing.
0: Oh, I didn't feel like singing.
1: 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feel의 과거형이 뭐예요?
0: Felt.
1: felt. 그러면, 나 사실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그럼 feel이 아니라 I
0: Feel이 아니라 felt.
1: felt. 쓰는 게 맞겠죠? So
0: 네.
1: I felt 하고 나서, 나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I felt
0: Felt like
1: 그런
0: crying.
1: 느낌. Alright? 그래서 feel을 바로 과거형으로도 만들어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0: 과거로 바꿔도 어쨌든 형태는 like 뒤에 ing로
1: 무조건 같아요.
0: 계속 같이 가면 되는군요.
1: Yes. 읽어볼게요.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0: 그치.
1: 아, 이거는.
0: 왜냐면 그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걱정을
1: 그럼요.
0: 하잖아요.
1: 그게 한번 해서 안 됐을 때 그냥 포기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계속 신경
0: 그쵸. 저
1: 쓰이니까.
0: 10번까지 전화해요.
1: 아, 열 번,
0: 에이.
1: 더,
0: 참아야죠,
1: 에이,
0: 제가.
1: 그렇죠.
0: 에이,
1: 에이,
0: 제가
1: 맞네요.
0: 넘어갔어요. 에이.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너는 그 고스트처럼. 아, 아닌데.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야
1: 오케이,
0: 되니까.
1: 그렇게
0: You can't just.
1: 나를
0: 너는 고스트.

0: 보스트 할수 없었어.
1: 네.
0: 나를.
1: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0: 그러게요.
1: 명사가 왜 저기 나왔지? 막
0: 그쵸, 이거
1: 이러면서.
0: 보스트는 귀신인데. 너는 귀신 할수 없었어. 그러게요. 이게 뭐 갑자기 시적 허용이 됐는지. 그 그래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쓰면 되는 건데.
1: 네. 이게, 그니까, 그쵸.
0: 그래도.
1: 우리말로, 아, 그래도, 네.
0: 그래도. 너무 짧아요. 아,
1: 직역
0: 아니지.
1: 버전 하면은 아마 100% 맞출 수 있어요.
0: 그럼 직역 버전 한번
1: 직역 버전
0: 던져주세요.
1: 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여전히,
0: 아,
1: 여전히 말이야.
0: still.
1: 오케이.
0: 응.
1: 오케이. 보겠습니다. Yes.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이 자체가 그래도라고 의역을 한 것뿐이고요.
0: 네.
1: 그거에 가장 가까워요. 왜냐면 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뒤에 거를 해야 된다. 이런
0: 네.
1: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아예 단독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엄청 많아요. I'm still 이러면서. Alright? 그래서 still you can't just 너 그냥 ghost 할수 없어. 자, ghost가 뭐라고요?
0: 귀신.
1: 귀신. 맞아요.
0: 네.
1: 그런데 얘가 동사로 잠수를 타다.
0: 와.
1: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시키는 것을 ghost 한다고 해요. 이게 슬랭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ghost는 can you touch it?
0: No,
1: 안 되죠.
0: we can't touch
1: 아무리,
0: that.
1: 터치 하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0: 네?
1: 연락이 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요.
0: 연락이 닿질
1: 네, 그렇게
0: 않아.
1: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0: 아.
1: 만약에, 제가 만약에 슬기 씨를 ghost 시키면 제가 잠수를 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또 슬기 씨가 저를 ghost 했다. 그러면 잠수를 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를 ghost 할수 없어. 그러면은 당신이 잠수를 탄
0: 잠수를 탄
1: 거예요.
0: 거죠.
1: That's right. Okay. 뭐, 물론, 다른 표현으로 뭐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거 써서, you can't
0: 네.
1: just disappear like that, 뭐, without calling me,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0: 네.
1: 요즘에는 이걸 많이 써요. Okay?
0: Ghost.
1: So, ghost 뒤에 그냥 목적어만 쓴다면은, 이 사람을 두고 잠수를 타는 겁니다. Alright? 예를 들어서, ghost는 과거도 진짜 ghosted예요.
0: 네.
1: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이 얘기를 하고
0: 아.
1: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는 날 두고 잠수를 탔다. 날 고스트 시켰다. 다시
0: 에.
1: 이러면 되죠.
0: My friend ghosted me
1: "다시
0: again.
1: again, right? Oh my goodness" 이러면서 "right?"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패턴 중에
0: 네.
1: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How could you?"
0: How could you?
1: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너 어떻게 날 두고 잠수 탈수 있어? 그렇게. 한번
0: 아.
1: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돼요.
0: How could you ghosted me?
1: 그냥 ghost me.
0: 아,
1: 왜냐면
0: how could you ghost me
1: 그렇게
0: like
1: like
0: that?
1: that, right? 이거는 뭐 친구끼리, 뭐 애인끼리, 뭐 기타 등등 다쓸수 있는 겁니다. So,
0: 그러네요.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0: Ghost me like
1: that?
0: that.
1: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잡아 보겠지만
0: 네.
1: how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원망하는 느낌이 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
0: 이거는 약간 우리 드라마 대사 느낌
1: 아,
0: 나네요.
1: 그렇죠.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어스네 이런
0: 예,
1: 느낌으로요.
0: 호흡을 많이 먹고 있어야 돼요.
1: 연기하셔야 돼요.
0: 예.
1: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My friend ghosted me again.
0: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자, 여기서는 너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Alrigh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이러고 to
0: 아,
1: be continued예요. 파트 1이기
0: 야,
1: 때문에.
0: 또 재밌게 가시네.
1: 노력했어요.
0: 대화를 또. 에이,
1: 궁금하게요.
0: I had on my mind.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네요. 그죠? 마음에 걸리는 거.
1: Right.
0: I had, 아,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1: 걸리는 게
0: 걸리다.
1: 있다.
0: 근데 걸리는 게 이제 heart. heart. 왠지 걸려야 되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걸리려면 뭐예요?
1: 어떻게 돼요?
0: 낚아야
1: 아,
0: 되잖아요.
1: 그러군요.
0: heartfish. 예, 심장을 걸어요.
1: 이거는 무슨 약간 물고기 종류 아닌가요?
0: 낚시.
1: 아,
0: 예,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heartfishing. 예.
1: 자, 이제 틀린 걸 감지한 나머지 그냥 막
0: 막
1: 쓰시는군요?
0: 가는
1: 네,
0: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예, 일단 질러요.
1: Alright, so I had hard fishing on my mind.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그냥
0: something.
1: 왜냐면 걸리는 거 자체가 이미 on에서 표현이 돼요.
0: 아, 그래요?
1: 내 마인드에 거기에 걸쳐서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
0: 진짜 영어는 편하다.
1: Right. 네. 이게 오히려 더 직역으로 생각하면 편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0: 그렇죠.
1: 대해서. So I have something이 있었는데 on my mind. 뭐 내 마인드에 걸려 있는 거. 사실 제가 이거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우리말로는 마음에 걸려 이렇게 더 많이 쓰죠.
0: 맞아요.
1: 사실 마인드는 거의 정신에 가깝거든요. 머리 쪽에 더 가깝기는
0: 그쵸.
1: 해요. 그래서 머리에 뭔가 계속 생각한다는 느낌. 이렇게 아예 이 전체 덩어리를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오. 이 something이라는 거 대신에 대체하려면 하겠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0: 그쵸.
1: So have something on one's mind. My mind, her mind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0: 예.
1: 걸려 있구나. 계속 뭔가 떠나지 않는 게 있구나. 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뭐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니? 친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일단 해야 되겠죠. 너 뭔가 가지고 있어?
0: Do you have something?
1: 너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
0: On your mind?
1: 그렇죠. Oh. 그렇게 지적하는 게 낫죠.
0: 네, 네, 네.
1: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Right? What's wrong?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Have의 과거가 뭐죠?
0: Had.
1: 그러면 그녀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 그녀의 마인드에. 그 얘기는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0: 그쵸.
1: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었어.
0: She had something.
1: 그녀의 마음에.
0: On her mind.
1: That's right.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그래서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0: 맞아요. 그거 신경 쓰면은 다른 거 손에 안 잡히죠.
1: 그러니까요. 네. 답답합니다. Okay, so just like this. Have something on someone's mind. 이런
0: yes.
1: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직역 버전이 더 낫겠네요. 생각해보니까 okay. 그렇죠? Right? Okay,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끊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길다 싶으면
0: 네.
1: 이 정도. Okay.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0: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1: Oh,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0: She had something on her mind.
1: Yes. 자, 그리고 또 하나. 너 무슨 생각해? 뭐 생각하는 거? 표정이 좀 안 좋아.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 물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도 좋지만
0: 네.
1: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What's 더 짧은 거.
0: What's on your mind?
1: 뭐가 너의 마인드에 걸려있니? Right. What's on your mind? You okay? 이렇게. 느낌 왔죠?
0: 우리는 생각이라면 무조건 think만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물론, hey, what are you thinking about?
0: 예.
1: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보기는 그래요. 하지만
0: 그쵸.
1: 뭔가 근심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뉘앙스가 얘가 더 들어간 겁니다.
0: 그렇죠.
1: Yes.
0: 뭔가 think를 자꾸 쓰려면은, 좀 뭔가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는 느낌이라.
1: 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얘가 조금 더 그런 걱정이 뉘앙스가 더 있을 수 있죠.
0: 네.
1: 오케이. 읽어볼게요.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0: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Ooh,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
0: 네.
1: All day.
0: 오늘
1: 좀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0: Okay.
1: 목소리 다 키워주세요.
0: 네.
1: 나 하루 종일 잤어.
0: I slept all day.
1: I slept all day. 자, 이렇게 연기하듯 하면 훨씬 잘 들어요.
0: 맞아요.
1: 진짜로. 자, 두 번째. 진행형, 과거 진행으로 해볼게요.
0: 네.
1: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아,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0: Me? Oh, I was studying all day.
1: 그렇죠. 비동사 ing 걸었습니다. 세 번째. 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하루 종일?
0: Where were you all day?
1: Where were you all day? 같이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I was studying all day. Where were you all day? Okay, 자 다음은요.
0: 네.
1: Ghost.
0: Ghost.
1: 아직은 어색할 거예요. 계속 귀신만 떠오를 겁니다.
0: 맞아요.
1: 네, 근데 명사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 썼다는 거.
0: 그리고 이 고스트가 또 유명한 네.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1: 갑자기
0: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귀신이라는
1: 확 들어오죠.
0: 네, 선명해요.
1: 아, 이렇게 잡을 수 없다.
0: 그렇죠.
1: 떠올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자, 내 친구는 나를 고스트 시켰죠. 다시 시켰죠.
0: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그렇죠. 과거형으로 ghosted.
0: Ghosted.
1: 두 번째. 너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요거 좀 나눠볼게요. 너 그냥 나를 ghost 할 순 없는 거야.
0: You can't just ghost me
1: 그렇게,
0: like that.
1: Like that. 좋아요. 하나 더. 너 어떻게 그렇게 날 두고 잠수를 탈 수 있어? 너 어떻게 날 ghost 할 수 있어? 그렇게.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0: 저도 놀랐어요.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friend ghosted me again.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오,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5: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4: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5: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Yes. Good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Right.
0: Where can I find the erasers? 였습니다.
1: Yes. Where, 뭐, are, where is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또 고급
0: 맞아요.
1: 느낌. Right?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All day. 네,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바람직하네요.
0: 네.
1: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여러분 한두 개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영작할 때
0: 네.
1: 한 10개 이상은 써줘야 와우. 조금씩 내 것이 되니까요. 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0: 줄레. 살람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봐라.
0: 예? 본.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습하셨네.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는 거야? 아, 지금 먹어, 지금.

그죠. 힘들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가엾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힘든 걸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아파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요테에서 빽가를 맡고 있는 코요테의 빽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예능이나 방송에서 저희 코요테는 무대에서도 여러분들께 신나고 흥겨운 무대를 선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서 신나게 춤추시고 노시면 되는, 저는 예능에서도 항상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리고자 재밌는 에피소드와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다면 무거울 수 있겠죠? 네,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춤을 췄고,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 중학교 때는 테니스 선수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지금 제가 좀 말라 보이지만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건강한 사람이었고, 코요테를 하면서도, 왜냐면 제가 또 댄서 출신이고 계속 평생을 춤을 춰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도 좋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20대 29인가? 예. 네. 혼자 살았거든요. 자다가 이렇게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자면 아침까지 안 깨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깼어요. 깨서 소변을 보고 그 물 내린 버튼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래 톡 누르면 그냥 내려가는데, 뭐지?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뚝 눌렀는데, 그리고 이제 기절한 거예요. 눈 떠봤는데 제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근데 온몸이 다 까지고 다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요즘 많이 피곤한가? 그냥 그랬어요. 그러고 있었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나?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스케줄이 저희가 이제 많다 보니까 새벽에 끝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사다 놓은 카스테라가 있어서 카스테라 봉투를 이렇게 뜯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힘이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툭 떨어졌는데 이게 땅에 카스테라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막 진짜 벽돌처럼 무겁고. 사실 세상 가벼운 게 카스테라인데, 그리고 내가 배는 너무 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먹었어요. 딱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한참 먹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아우씨, 내가 진짜 피곤한가? 피곤해서 몸에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나? 그때까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차가 제가 탄 택시를 빡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좀 있다가 그 간호사분께서 백성현 환자 그 CT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갖고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CT를 찍었는데 또 갑자기 MRI를 또 찍자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그런 거 찍자고 합니까? 저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아 근데 진짜 좀 뭐가 보여서 찍어봐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뇌사진 같은 거를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갑자기 가서 뇌사진을 찍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 근데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그럼 한번 찍어봐야겠다 해서 이제 촬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백성현 환자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백아 씨,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팬인데 막 이러는 거였고,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빨리 말해달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백성현 뇌종양입니다 그러는 거였고, 죄송한데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뇌종양 뭐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무슨 병인가요? 그랬더니 종양을 이제 암을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거였고,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뇌도 그냥 동그란 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뇌가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뇌가 거의 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거 보이세요? 그러는 거. 네, 까만 게 하나 있더라고. 이게 지금 백성현 씨 머리에 있는 종양인데 이게 지름이 8cm예요 그러는 거예요. 테니스 공만한 게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개골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근데 이 수술을 이 병원에서는 할수 없다고, 빨리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너무 큰데 되게 위험하대요. 이 종양이 신경에 껌처럼 붙어 있어서 이걸 진짜 손으로 다 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부분에. 제가 뇌종양을 이제 발견되고 나서 집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진짜 추웠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런데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 이제 20대인데 아직 혼자서 그 깜깜한 집에 혼자 막 울다가 갑자기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백아 씨 괜찮아? 그래갖고 뭐가요? 그랬더니 에이 선수끼리 왜 이래? 그랬고, 뭐가요? 그랬더니 아프잖아요. 그랬고, 안 아픈데요? 나다 들었어. 그랬고. 원래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 환자의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누군가가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코요태 백과 뇌종양인데 왜 아무 기사가 안 나지? 그래가지고 그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갖고 죄송하다. 사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하다. 우리 아직 부모님한테도 가까운 지인들 우리 멤버들한테도 말을 안 했더니 시간을 좀 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고 연락 줘요. 네. 근데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 나 뇌종양이야 진짜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러고 있다가 멤버들한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고 이제 다른 기자가 전화가 온 거야. 백화 씨, 나랑 제일 먼저 인터뷰하면 안 돼? 그래갖고 뭘요? 했더니 에이 나한 번만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뇌종양 걸린 사람한테 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제 그걸 알았다는 사실에 약간 이제 점점 두려워지고 있는데, 그 처음에 전화 왔던 기자가 다음날 전화가 왔어. 결정했어요? 말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오늘 내가 아는 선에서 난 기자 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끊자마자 멤버들한테 전화해서 아프다. 어머니한테도 엄마 내가 그 사실 이게 막 뾰루지가 났는데 이걸 째야 되는 수술인데 원래 기사는 좀 부풀려서 나니까 오해하지 말고 머리 째는 수술하고 근데 혹시라도 그 수술이 이상하게 뭐 나와도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딱그 다음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백과 뇌종양.

이틀 후에 또 전화 오시면 아버지가 이 기사 뭐야? 그럼 나는 가서 네 눈 보고 얘기해야겠으니까 너 기다려 엄마랑 갈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띵동 하는 거야. 연습을 했죠.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요? 막 이런 거를 연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띵동 문을 딱 여는데 엄마 아빠랑 눈이 아이컨택이 딱 됐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갖고 엄청 울었거든요. 모르겠어요. 20대면은 어른이기도 한데 어른이 아니기도 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병이 제가 감당하기엔 사실 너무 큰 병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병을 받았을 때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무서워서 엄마 나 아프대 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막상 엄마 아빠 눈을 보니까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입구에서 그냥 문을 주저앉아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수술 전날 이거를 이제 써야 돼요. 동의서. 이거는 수술할 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단 제일 처음에 사망 확률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반신불수 몇 퍼센트, 언어장애 몇 퍼센트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 할 수 없고 가족이나 이렇게 뭐 한두 명, 두 명 정도가 같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이랑 이제 제 친한, 제일 친한 친구랑 이제 셋이 와서 동의서 쓰는데, 이런 얘기를 옆에 어머니랑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서운데, 가족들은 제가 이런 큰 병에 걸렸고,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분들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이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수술 잘 되게 기도만 해주고, 응원만 해줘라. 슬퍼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는데, 수술날 이제 아침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1월 22일이었을 거예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이제 그 장면이 되게 묘한 게,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침대가 가는 장면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게 살면서 많지 않을 거예요. 영화처럼 이렇게 두구두구 하면서 그 떨리잖아요. 이러면서 막 가요. 막 가면 이렇게 하늘만 보고 가다가 이제 수술실 들어갑니다 툭 하는데, 그 입구 수술실 문 옆에 엄마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엄마 얼굴 딱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써요. 10초를 센다고 하고 전신마취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싸, 그래도 가기 전에 엄마 얼굴 마지막으로 봤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을 이제 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아웃이 되고, 백성환 환자, 백성환 환자 일어나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떴는데 하얀 색깔 방에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눈만 이렇게 봤는데 무슨 호수란 호수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저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 수술이 일단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몇 살이지? 내 이름이 뭐지? 내 전화번호가 뭐지? 엄마 아빠 이름이 뭐지? 이런 거를 막 되뇌었는데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아, 살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면회가 그때는 안 됐거든요. 며칠인가 지나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보자마자 아빠 막 우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잘 참아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엄마 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끓여주는 흰죽을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현이 엄마 죽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니까 빨리 낳고 엄마가

0: 엄마 쭉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씹소서 개나 좀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건강하다고 할수 있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막 우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놈의 어? 이제 살아났네, 살아났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짜 엄마 죽 먹고, 다시 이제 건강해지면서, 여기까지 제가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 그, 침대 옆에 서랍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무서웠는데, 그래도 저 살아나서 가니까 혹시 제글 읽으시면 그때부터 살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글 놓고 그 나오는데 마음이 진짜 편한 거예요. 그 쪽지를 받은 분이 다시 그 방에 오셔서 그런 쪽지를 또 누군가한테 남겨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혼자서 막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후유증들이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거에 사실 저는 감사드릴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후유증은. 그리고 아프고 나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발음 교정 학원도 다니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도 옆에서 힘이 많이 돼주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제가 좀더 많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아플 때, 옆에 사람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더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아프거나 하면 슬퍼하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야, 빨리 이겨내자. 힘내자.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누워 아픈 사람도 이 사람들의 그 에너지 때문에 더 힘내려고 하지. 제가 느꼈을 땐 좋은 생각 가지고 힘내면은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파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저는 힘든 거 힘들다 하지 못해서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차라리 저도 조금 이기적일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나 힘들어 엄마 아빠 나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엄마 아빠도 좀 덜하고 저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뇌종양 제가 물어봤어요. 저왜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대요. 뇌종양은 이유가 없대요. 제가 진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그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시더라도 항상 힘내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제 인생 목표가 정말 포기하지 말자여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저 성공의 식당에서 성공의 맛을 볼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아니 작가님 이런 거쓸수 있는 사람이 왜 이상한 걸 쓰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의학물을 쓰십시오. 할수 있는 건 의학물이고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게 그거니까 빨리 의학물을 써야겠다. 일이 실패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할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못했구나. 왜냐면 실패가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는 사실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가 쉽고 계속 이 길을 나가기가 쉽거든요.
2: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3: 너무 좋네요. 행복하고.
4: 나가 잘 꿈을 해볼까?
5: No.
6: 할아버지.
5: No.
6: 안돼. 안돼. 안돼.

0: 청량한 숲길을 따라 들어서니 숲속 그림 같은 집에 맛있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밥상을 들여놓았다죠.
1: 이렇게 베이스를 좀 작업을 하고 나서 음식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0: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고 맛으로 완성한다고 하죠. 맛깔스러운 색으로 정갈하게 채운 밥상.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영혼까지 살찌우는 그 숲으로 초대합니다. 충북 영동의 골 깊은 산이 바람을 막고 추위에 약한 편백을 품어 숲을 이뤘답니다. 그 숲에 숲지기가 된 지 13년.
1: 좋다. 맨날 맨날 와도 좋아. 매일매일 와도 좋아.
0: 시아버지가 생전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 60년간 정성껏 가꾼 숲이랍니다.
1: 다 편백나무예요. 여기서 전부 산 꼭대기까지. 얘네들 봐봐요. 얘가 1년 정도 된 나무고 요 편백 금방 태어난 애기. 이런 애들이 한 5년 정도 됐을 때 64cm 정도 됐을 때 그때 옮겨 심는 거예요, 저희들이. 씨가 어떻게 생긴 거냐? 축구공 같이 생겼어, 꼭 이렇게.
0: 작은 씨앗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까지 벌목업자였던 시아버지는 베어낸 만큼 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이 숲을 일구셨다죠.
1: 컸어. 나이가 중년 나이예요. 45살.
0: 이만큼 자란 편백이 무려 7만 그루.
2: 그 못하지. 그 옛날에 이걸 우리 아버님이 심었다고 생각하면 일일이 쇠꼬챙이로 뜯어가지고 비료를 다 줘가지고 키운 나무들이 이거.
0: 그 숲을 차마 팔 수가 없었던 부부는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2: 아, 이쪽으로 한다.
1: 아이고, 누워야, 누워, 누워라. 와, 여기서 나무 멍 때리면 진짜 좋아요.

0: 확실히 있잖아.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부쩍부쩍 막 커나가는 것 같아.
1: 편백숲 아래 부부가 공들여 지켜온 공간이 있습니다.
0: 이 집은 언 역사 60년 된 집이에요. 요 60년 전에 일하시는 분들 담뒀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황토방이.
1: 숲을 찾은 이들이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면서 조금씩 손을 보고 이곳을 숙소로 내어주었답니다.
0: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 고불목화 중에 수렵도 있죠. 그냥 가죽에다가 한 거예요. 우피. 가죽으로 한 거예요. 가죽, 소가죽으로.
2: 어머니 작품이라는 거예요?
0: 네, 제가 했어요.
1: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화가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왔답니다.

0: 44년간 시부모님 모시고 주부로 살면서도 해외에서까지 개인전을 열 만큼 열정을 쏟았다죠. 그러다 10여 년 전 돌연 붓을 내려놓게 됐다는군요.
1: 그러면 그러다 보면 진짜 잠을 못 잘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나 이게 맨날 머리가 아프고 근데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져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손발은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여기 산에 들어와서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 산을 이렇게 아주 자연 친환경 갖고 나가는 이유가 그 하나의 이유도 있죠. 예.
0: 요양차 들른 시아버지의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이곳을 지키기로 결심했다죠. 작은 텃밭 일구며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1: 꽃을, 이런 색깔 꽃이 봤어요? 담노꽃이라고 그래요. 색깔이 약간 그린 색깔 나오죠.
0: 붓은 놓아도 색은 놓칠 수 없습니다.
1: 가지꽃. 가지꽃추. 가지 색깔이죠. 요거는 이제 치커리. 요거 공심채라고 해서 이거 원래 그 동남아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늦가을까지 계속 그냥 올라오고 위에 새순 따면은 또 올라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심어요. 저는 공심채를.
0: 텃밭에 무엇든 심어 놓기만 하면 병충해도 없이 잘 연근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1: 우리가 이제 거름이 많이 나와, 이봐. 이거 편백이에요, 다. 이 거름을 이용하니까. 벌레가 달라들질 않아요. 그러면 살충제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좋더라고요. 아따, 잘생겼다.
0: 편백이 내뿜는 피톤치드 향을 벌레들이 싫어한대요. 덕분에 건강한 식재료를 얻을 수 있어 요리하는 재미까지 늘었다죠.
1: 호박 잎 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호박 잎에다가 또 이거를 많이 넣어요. 이거 삐진다 그러죠, 그지? 호박을 삐져요 이렇게. 이거 이거를 많이 으깨요 이렇게. 이 풋내를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호박이 생잎이라.
0: 으깬 호박과 호박잎은 멸치 육수에 된장 풀어 끓여냅니다. 갓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맛이라죠.
1: 어르신들은 왜 꼭 아침에 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망했죠. 생각해봐. 종갓집에 맏며느리, 외며느리. 그도 참 좋았어요. 또 배우기도 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했겠지. 지금 시부모 모시고 살아가면 다 도망갈까요? 그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당연히 모시는 줄 알았죠, 뭐.
0: 1년에 제사만 13번. 종가라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고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도 당연히 많았답니다.
1: 고추하고 대파를 이용해서 부각을 해볼까 해요. 부각 해보려고. 부각 참 맛있어요, 대파 부각이. 여기 찹쌀가루하고 튀김가루고 묻혀요. 네.
0: 고추 부각은 들어보았어도 대파 부각은 또 처음이네요. 일단 3분간 쪄줍니다.
1: 다 쪘어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건져서 완전 건조시켜야 돼요.
0: 햇볕에 소까지 바짝 말린 후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는데요. 밥 반찬으로 그만이랍니다. 달짝지근한 감칠맛과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어우러진 대파 부각은 별미 중에 별미라네요. 이번엔 연잎이 등장합니다.
1: 편백 수육을 할까 싶어요. 예, 편백나무 수육을.
0: 전복과 새우를 비롯해 연근, 버섯, 밤, 대추, 인삼까지 몸에 좋은 재료를 푸짐하게 올립니다.
1: 요 편백 증류수를 살짝 뿌려줘요. 잡내층은 최고 좋더라고요.
0: 오늘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들을 위한 음식.

0: 석자 씨에게 도화지랍니다.
1: 이렇게 베이스를 좀 이게 지어 작업을 하고 나서 음식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물 속에 보시피 이렇게 빵도 옆에 검정이세요.
0: 반찬 하나도 색을 맞춰서 담습니다.
1: 요거 파인애플로 장아찌라는데.
2: 아니 파인애플로도 장아찌가 돼요?
3: 그럼요.
1: 완전 다 돼요.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이 드시게 되면은 소화도 잘 되고 또 향도 있고.
0: 색다른 음식들로 채워지는 숙자 씨의 밥상.
1: 사실 이제 제가 요리에 좀 관심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관심 있는 것만큼 자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서울 쫓아다니면서 좀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네.
0: 궁중요리부터 천연식초까지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전수받았답니다. 시작은 찾아오는 지인들을 위해 차린 상. 그 정성이 소문이 나고 칭찬하는 목소리에 요리하는 기쁨이 점점 더 커지더랍니다. 그림을 그리던 열정을 식탁에 오롯이 담았죠.
2: 아이고, 예술인데 예술.
1: 아, 예술이에요?
4: 네. 어서오세요.
5: 예쁘게 너무 하지? 이 그림을 깨뜨리기 아깝죠.
0: 음식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 대접하고자 손님도 하루에 10명만 받는답니다.
6: 다 먹을 수 있어요.
7: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8: 근데 상추 하나 먹어봐.
9: 상추 장아찌.
8: 상추로 짜나?
9: 장아찌인데 짜지도 않아.
10: 아버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시겠다. 네. 아버지는 짠 걸 좋아하시죠.
11: 그래, 지금 이거 된장을 엄청 많이 찍어줘서.
8: 너무 맛있어요.
1: 맨날 호박도
8: 다 맛있어.
2: 다 맛있어요.
1: 다 맛있어. 감사하네요.

0: 청량한 숲속에서 아침을 맞은 이들의 표정이 참으로 밝아 보이죠. 주인장의 아침 인사는 밥상으로 대신합니다. 조식으로 빵과 함께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1: 본인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요리하는 거. 안 그러면 못해, 이거.
0: 아침상에는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답니다.
2: 우리가 이거 타락죽이라고 해가지고 임금님들 아주 그냥 건강식으로, 보양식으로 드셨던 음식이에요.
0: 임금님 수라상 받는 기분이 든다는 손님의 말에 이왕이면 제대로 배워보자 싶어 궁중요리까지 전수받고 택한 메뉴랍니다. 진심을 담은 그림 같은 밥상.
3: 고소하고 진짜 맛있다. 그죠?
4: 입에서 살살 녹아요.
0: 직접 담근 아카시 꽃 식초로 맛을 더한 샐러드를 빵에 넣어 먹는 샌드위치 맛도 일품이랍니다.
2: 아, 뿌듯하죠. 본인들이 맛없다고 해봐. 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네, 감사할 일이죠, 그죠?
0: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숲에 온 이들이 편히 머물면서 숲의 가치를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뿐.
2: 여름철에는 여기가 굉장히 좀 시원해요.
0: 숲 해설도 그래서 시작했다죠.
5: 산나무 밑에 풀이 엄청 많죠. 잡목도 많고 잡풀이 많고 이거는 복분자고 많아. 너 한번 뒤돌아봐. 이게 편면나무예요. 왜 편면나무 밑에 풀이 없을까? 피톤치드 알죠? 항균작용, 항암.

0: 한 학년에 가장 강력한 게 편맥나무숲이에요. 편맥나무예요.
1: 잡풀과 벌레는 얼씬도 못하지만 사람의 심신을 안정하게 하는 향. 자연의 향과 소리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0: 곤충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바람 소리. 자연의 소리가 그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도 오신 분들도 같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전 끝까지 이렇게 해나가고 싶어요.
1: 세상 소요에 지치고 마음이 허기진 날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편백숲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2: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한쪽 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이거 매기 불고기 하는 거예요.
3: 뭐 대단하네.
4: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in-1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5: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 원 증정.
6: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7: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8: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7: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4: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in-1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하.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9: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만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3: 오 선배님 여전하신데.
4: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3: 나일상 팀메이트.
5: 역시 우리 과일.
3: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4: 누나는 사과.
6: 사과 먹어야.
7: 태국의 매력이 궁금하다면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고고.
8: 오. 오마이 마이 롤러가 오.
9: 온 하늘을 풍둥이 뒤덮고 있어요.
10: 와, 여기 좀 보세요. 정말 그림 한 폭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11: 여행자들에겐 천국,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12: 매일매일이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다.
13: 아, 아니요.
14: 아, 이 높이가 어떻게 올라가요?
3: 빵빵빵 터져!
15: 오! 우와!
16: 형, 오케이.
17: 볼수록 빠져드는 곳이죠. 소중한 땀방울로 일군 기쁨을 함께하며 마음을 나눕니다. 문명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니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갈수록 놀라운 치앙마이의 매력. 돈으로 환산하면
18: 20억이 주셨고
17: 진한 감동은 거미입니다.
9: 온 하늘을 풍둥이 뒤덮고 있어요. 정말 장관입니다.
17: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치앙마이로 따라오세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 태국 북부에 자리한 치앙마이에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거대한 산맥에 둘러싸여 사계절 푸르름을 선물하는 치앙마이. 방콕살이 20년 차인 제게도 묘한 향수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의 소음에 지칠 때, 서늘한 바람이 그리워질 때,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죠. 울창한 숲 사이로 난 가파른 길. 그 길 가장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보이시나요? 우뚝 솟은 두 개의 탑. 태국 전 국왕 부부의 장수를 기원하며 세운 기념탑입니다. 해발 약 2000m의 자리에 있죠. 도이인 탄원 국립공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구름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발 아래 펼쳐지는 운무의 향연. 마치 신선이 된 기분입니다.
11: 이렇게 멋진 경치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태국. 여행자들에겐 천국, 그리고 저에겐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17: 도이인 탄원 정상으로 향하는 길. 날씨가 제법 선선합니다.
11: 여기가 태국에서 가장 높은 곳, 태국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도이인 탄원 정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2565.3341m. 와, 산 정상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 이끼가 끼어 있어요. 이 솔직히 태국에서 이런 건 보기 힘들거든요. 이 서늘한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7: 고산지대의 습한 기운이 나무마다 푹신한 초록옷을 입혔습니다. 신비로운 숲길의 끝.

0: 여행자들의 발길이 한 곳에 멈춰섭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는 작은 묘 하나. 란나 왕국의 마지막 군주의 묘입니다.
1: 이곳은 인트라 위차야논 왕의 유고를 모셔둔 곳인데요. 인트라 위차야논 왕은 치앙마이 란나 왕국의 마지막 국왕으로서 죽어서까지 자신의 란나 왕국을 돌보겠노라고 자신의 무덤을 태국의 최고봉에 두게 했다고 해요.
0: 정상을 찾은 사람들이 정중히 머리를 숙이는 건 대자연과 하나 된 영혼에 대한 존경심이 아닐까요? 세상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을 안식처로 삼은 왕. 죽어서도 이 땅을 돌보겠다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켜야겠죠? 구름 넘어 사람 냄새 나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치앙마이 시내는 핑강을 중심으로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뉩니다. 구도시는 란나 왕국 때 조성한 사각형 수로 해자 안쪽에 자리에 있는데요. 이 성문을 지나며 시작됩니다. 치앙마이를 찾은 여행자들에게 올드타운의 관문인 타페게이트.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비둘기 때입니다. 요즘은 사진 명소로 더 유명하죠. 보다 멋진 연출을 위해 비둘기를 유인한 뒤 깜짝 놀래키는 촬영 구조가 있을 정도입니다. 비둘기 인생샷을 건졌으면 올드타운 구석구석 탐험해볼까요?
2: 시내로 들어와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니 여행자의 도시 치앙마이로 온 것이 실감이 나네요.
0: 카페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즐거움을 주는 곳.
1: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이와 치앙마이식 소시지는 꼭 한번 맛봐야 합니다.
0: 치앙마이 사람들의 소울푸드. 사이우아는 바삭한 껍질과 매콤한 향이 특징이죠.
3: 접사이오 마이 갑.
4: 좁밥 좁 할라이.
1: 아.
4: 그거 아예 하바만 잡다라 항.
1: 아.
4: 그럼 나와 마히마가 매 마히마가 아직도 못 탄을 못 건.
1: 아.
4: 좁밤 펫. 그리고 뭐가 미 그런 펫 เยอะ อยู่.
1: 아.
4: 그럼 맞다 매 많이. 그럼 ครับ.
5: 심마이?
1: 아.
5: 심심.
1: 한번 먹어 보라고 하시는데요.
0: 사이우아는 속을 채웠다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입안 가득 꽉 찬 맛이 요동칩니다.
6: 알로이 마감.
1: 약간 매콤하면서도 허브 향이 올라서 정말 향긋한 맛이 나요.
7: 사이워 양 팀이 도와요, 갑.
5: 하, 양 동이 래, 갑.
7: 어, 두근러, 갑.
5: 가이 두메, 갑.
7: 아, 감사합니다. 두메, 갑.
0: 가게 바로 앞에 화덕이 자리에 있습니다. 돌돌 말린 소시지가 은은한 숯불 위에서 익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기름기는 쏙 빠지고 숯불 향이 껍질에 배어든답니다.
7: 컨티니 러갑.
5: 네,
7: 하. 러갑. 어, 직접 보여주신대요.
0: 사이우아 전문점을 제대로 찾은 모양입니다.
8: 나가 보통 봐.
5: 군포가.
8: 아, 군포가.
5: 군포가.
8: 어, 아버지시네요.
5: 네.
8: 군포 사디카.
9: 사디카.
8: 소세지 지금 만들고 계시네요.
0: 돼지 창자를 틀에 끼운 뒤 속 재료를 밀어 넣습니다. 둥글게 말린 모양새가 순대를 닮았죠.
8: 60년 이상
10: 60년 이상

0: 허브즙이 진짜 따뜻해지니까 몸속으로 그냥 이렇게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 이 온몸의 그 감각이 그걸 말해줍니다. 이 허브가 스며들고 있구나 라고요.
1: 불꽃에 놀라 움찔했던 것도 잠시. 노근하게 풀어주는 마사지 맛에 빠져듭니다.
2: 끝날 때도 예를 갖춰서 제대로 인사를 해야죠.
3: 정말 마사지 받기 전에는 정말 피곤했는데 받고 나니까 진짜 무슨 활기가 이 몸 안에서 요동쳐요.
1: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4: 아짱 거 아이 노티디 끌뱀 봄 사바이큰 거 갑다이나 갑 거쿠마나 가장 갑 가봄 다 안녕히 계세요.
1: 우연히 만나 정성 가득 선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니 어김없이 울리는 배꼽시계. 요즘 젊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소문난 식당을 찾았습니다. 간판부터 인상적인데요.
4: 와, 란 꾀띠오 쌈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30원짜리 국수. 제 치앙마이 지인이 치앙마이에 오면 이 국수 가게에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해서 왔는데요. 130원짜리 국수는 어떤 국수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1: 산밭이면 태국에서도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4: 와, 사람 정말 많은데요.
1: 저렴한 물가가 태국 여행의 매력으로 꼽히죠. 그래도 이건 상상 이하의 가격입니다. 가성비가 중요한 젊은이들에겐 핫한 국수집.
4: 아소디카 쿤짜퐁 라캅 아 인디테 유작 나캅 대탄마이 카이 쌈밭 라캅 미해폰 마이캅 영한 카이 쌈밭 땅 때문에 라이캅
5: 카이 쌈밭 마땅 오빠만
6: 여기 돼지고기 국수랑 소고기 국수 6개짜리 세트가 있는데 6개 해봤자 18바트예요.
1: 돼지고기 국수 한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4: 아, 나왔는데요. 이게 산밭인 이유가 있었어요.
1: 이건 뭐 제가 한 젓가락으로 그냥 바로 순삭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골고루 20 그릇을 먹어도 불과 2,600원밖에 안 하는 가격이에요. 정말 가성비는 정말 짱이죠?
4: 저한테는 딱 한 입으로 끝날 것 같아요.
1: 한 입에 호로록 국수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4: 와, 이게 가격이 3밥밖에 안 해서 맛은 뭐 별로이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깊은 맛이 나요, 국물에서.
1: 국물 맛의 비법을 궁금해하니까 주방을 공개해 주셨어요. 육수를 직접 끓여서 사용하신대요.
5: 아니 남쪽 모, 남쪽 모, 아니 이건 남사이, 나가. 타자 이건 남콘, 우리는 미, 아, 뇌, 모, 티 반, 컹, 컹 뿜, 레오, 탑. 만가 야마, 이건 이, 아니 남쪽, 그 아니.
1: 굵기에 따라 면의 종류도 고를 수 있고요. 육수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죠. 고수와 피클 같은 고명도 선택할 수 있어요. 2층으로 쌓은 쟁반 하나가 한 사람이 주문한 양이랍니다.
4: 쌍 타올라이 갑.
7: 콜라이스.

0: 또 사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그런 이제 좋은 의미로 하시는 거죠.
1: 숲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나니 새로운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숨겨진 분출구에서 곱게 분사되는 물안개. 영화 같은 몽환적 분위기에서 행복한 추억을 담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사진도 남겨야겠죠. 저는 잠시 여행의 쉼표를 찍어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전해주는 위로. 때로는 불을 쌓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는 게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잠잘 곳을 찾아 진짜 숲으로 들어갑니다. 가파른 산길을 달려 고산마을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뿌연 안개가 마중 나왔습니다. 해발 1300m에 자리한 이곳은 치앙마이의 정원이라 불리는 몬잼.
2: 와, 경치가 예술이네. 여기 좀 보세요. 정말 그림 한 폭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몬잼이라는 곳인데요. 치앙마이 시내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1: 비 온 뒤 안개에 덮인 몬잼의 풍경. 정말 아름답죠? 전 세계 여행자들이 구름 위 하룻밤을 꿈꾸며 찾아오는 치앙마이 명소입니다.
2: 여기가 오늘 제가 묵게 될 숙소예요.
3: 와, 야,
2: 이게 뭐 몽고 게르처럼 이렇게 천막이 있네요. 아, 아니 브라투 브라투르가 아 여기가 문이고.
3: 오, 오, 와,
2: 뷰스 얼마나
3: 와, 스피어.
1: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전망. 돔 형태로 지어진 숙소엔 편안한 잠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2: 제가 도착했을 때는 안개가 자욱했었는데 안개가 또 걷히니까 또 다른 풍경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1: 고산까지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노을이 흐르고 광활한 자연 속에 홀로 선 저는 진정한 고독을 느껴봅니다. 수시로 변하는 저녁 하늘이 마치 인생의 파노라마 같다고 할까요? 해가 지고 난 뒤 산등성이에 불이 켜지면 지구에 불시착한 우주선처럼 빛을 내는 몬잼. 오늘 밤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 좋겠습니다.

0: 과거 원잼은 아편의 재료인 양귀비를 재배했던 곳입니다. 1980년대 왕실 프로젝트를 통해 꽃과 채소 농장으로 개간한 곳이죠.
1: 아이고, 너도 잘 잤어? 아, 야, 공기가 확실히 시내랑은 확연히 다르네. 아침에 일어나서 느껴진 이 바람 소리, 그리고 새소리, 그 다음에 곤충들 소리. 이 속에 제가 서 있으니까 정말 무라일체를 느낍니다.
0: 햇살이 고산 마을을 비추면 높은 산들이 넘실댑니다. 살다가 도시의 소매에 지쳐갈 때면 이 낭만적인 잠자리가 아련히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치앙마이 시내로 향합니다. 길에서 고산족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요. 제게 뭔가 보여주신답니다.
1: 아, 돼지 키운다고요? 아,
2: 뱃비.
1: 아, 새끼 돼지네. 아,
2: 뱃비.
1: 아우, 와, 새끼 돼지 보세요. 어, 너무 귀여워.

0: 어미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새끼 돼지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인가 봅니다.
1: 아, 아카족. 아카족. 아카족.
0: 아카족. 고산지대에 사는 아카족 아주머니.
1: 이 산속을 가다 보면은 고산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여기도 고산족 마을인 것 같은데요.
1: 아이고, 지금 씻고 계시네. 아, 이게 된다니까. 아, 나가시니까. 자, 거기다.
0: 조심스럽게 촬영을 부탁드렸는데요. 쇠수세미로 씻고 있는 건 목에 감긴 황금빛 장신구였습니다. 이 목 장식은 롱넥족이라 불리는 목 긴 카렌족의 상징입니다.
1: 이 목 긴 카렌족을 태우에서는 깔리앙 커야오라고 부르는데요. 저 노쇠고리가 그 미의 상징이거든요.
0: 아름다움을 위해 어릴 때부터 하나씩 늘려간다는 금속고리. 씻을 때도 빼지 않는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1: 머리를 예쁘게 굽고 계시는데요. 사오니까. 다사 이수어이.
2: 다사. 아니, 가군이지.
3: 저 다리에 한 거는 처음 봤는데, 원래 목에만 한 줄 알았거든요.
1: 양안, 사이, 땅때, 기, 구업으로 가.
2: 엄마, 아유, 상치, 치치, 나, 매, 또 살라.
1: 오.
2: 유, 살라. 보라.
1: 사이, 달러.
2: 사이, 달러.
1: 아. 더 메달로 가.
2: 더 달게 매수에 코야 언니 그 매수에 코 언니 그 매수에 이게 사이비니 그수에 맞고.
0: 어여쁜 꼬마 카렌족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리를 차기 시작해 점차 늘려간다는데요. 개수가 증가하면 목이 길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1: 아이 타올라이.
4: 10.
1: 어머니 사이 땅때 아이 타올라이.
3: 오, 지금 13개.
1: 메이나플러. 아, 자기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죠.
0: 목이 정말 길어 보입니다.
1: 타맹러가 르스스마.
2: 르스마그탐에이.
3: 이거만 사서 직접 만든대요.
0: 또 한 분의 카렌족 아주머니가 등장했습니다.
3: 네. 아까 샤워하시던 분인데요. 와, 샤워하고 나니까, 오, 소리 끝나가.
0: 하도 궁금해하니까 선뜻 고리를 보여주십니다.
3: 와, 이게 우리 목 긴 카렌족이 하는 노쇠 고리인데요. 손이 떨립니다. 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야, 노쇠가 진짜 강하네요, 이게. 와.
1: 와우, 양아이 나가.
0: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목 전용 효자손.
3: 서바이 메이크업.
0: 고리를 빼면 목을 가눌 수 없어 평생 고리를 차고 산다는 목긴 카렌족. 선한 미소가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태국은 11월부터 건기에 접어듭니다. 한데 올해는 우기 때만큼 비가 자주 내리는 상황. 아무래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모양입니다.
1: 사실 여기는 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오늘 비가 오는 데다가 지금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그래서 지금 앞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시야가 안 좋습니다.
0: 짙은 안개를 헤치고 조심스럽게 내려가는 길. 뜻밖의 장관을 만났습니다. 층층이 쌓아올린 대지의 예술작품. 계단식론으로 유명한 파봉 피앙 마을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0: 산맥. 이곳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척박한 산비탈에 논을 만들었죠. 지금은 벼가 익어 황금빛으로 물들시기. 그런데 또 비가 내립니다.
1: 원래 추수 시기가 아닌데 지금 벌써 추수가 끝나버렸네요.
0: 이상 기후로 동남아시아에 홍수가 심한데요. 쓰러진 벼들 보니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2: 사와디캅. 안녕. 사와디캅. 사와디캅. 깜낭 파마라이유 캅.
3: 백캅.
2: 뱅카우.
3: 백.
2: 거두대메캅.
0: 추수를 마친 농가에 잠시 들렀는데요. 탈곡을 마친 알곡 가마니가 꽤 많았습니다. 비 소식 때문에 추수를 앞당겼대요.
2: 이거 햅쌀이잖아요, 이거. 와, 씨알이, 와, 굵어요.
3: 아.
0: 이제부턴 알곡을 말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농부의 땀 방울이 만들어낸 귀한 알곡들.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꽤 무겁더라고요.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대단식 논에서 오직 사람의 손으로 일군 식량입니다. 보통은 햇살 아래 고루 펴서 말리는데요. 비가 내리니 어쩔 수 없죠.
2: 이게 힘이 많이 가네요. 역시 농사일 쉬운 게 없어요.
0: 남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부엌에선 세찬 준비가 한창입니다. 두툼한 돼지코가 통째로 올라갔네요. 추수 시기가 되면 마을 전체가 들썩입니다. 산골에선 새참으로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요?
4: 솥땀.
0: 고추를 듬뿍 넣고 생선 젓갈로 진한 향을 더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채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4: 닭치바랑.
0: 잎이 납작한 톱니고수입니다. 일반 고수보다 향이 강해 잘게 다져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콤한 산골 쏨땀이 완성됐습니다. 그 사이 돼지 껍질도 잘 구워졌네요. 별다른 양념 없이 뚝뚝 썰어서 내는데요. 탱탱한 식감이 기대됩니다. 고생했다며 저도 새참에 끼워주셨습니다.
2: 오, 안녕하세요. 아, 묵고블라 갑.
0: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술 한 잔 건네십니다.
5: 라오카오라고 부르거든요. 쌀로 빚은 태국 전통주예요.
6: 엄청 독할 것 같아요.
7: 랭마랑 나갑.
8: 랭마랑
7: 나갑.
8: 랭마랑
7: 나갑. 랭마랑 나갑.
8: 랭마랑 나갑.
6: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너무 독해 안주부터 찾습니다.
6: 와우, 우리 예전에 새참 먹을 때 막걸리에다가 새참 드셨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네요.
2: 고구마, 고구마가.
6: 이 치앙마이 빠봉비앙에서 만든 송닭. 그리고 이제 돼지 껍데기.
2: 다 빠봉비앙 표 한상.
1: 인도 약간 참입니까?
8: 인도 약간.
1: 아, 이게 같이 먹어야 된대요.
8: 불러라.
1: 불러라.
0: 마무리는 매콤한 산골식 쏨땀.
2: 얼마가?
8: 얼마가?
2: 얼마가?
8: 얼마가?

0: 일하고 먹는 소박한 새참은 농부들에게 최고의 만찬이 되어줍니다.
1: 뚜껑 뺀 반껏 유 빠뽕비 양심에가
2: 뺀지 안간 몰라.
1: 약간 물러 이럴까? 라왕니 그 콧나에 뺀 땅사이 기술로가 탐한
0: 정겨운 웃음소리가 황금 들녘으로 퍼져나갑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담긴 고산마을 사람들의 삶과 애환. 층층이 쌓인 논을 볼 때면 그분들의 미소가 생각날 겁니다. 마지막 여정을 위해 치앙마이 시내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특별한 행사장. 저도 서둘러 걸음을 재촉합니다.
3: 저는 지금 러이크라통 축제에 왔는데요. 특히 이곳 치앙마이에서는 이뺑이라고 풍등을 날리는 행사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0: 이펭 축제는 농사를 마친 사람들이 신께 감사하고 나쁜 기운을 멀리 실어보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1: 아니 손 씨러 갑.
4: 손 씨.
1: 아 보시면은 행사장이 A, B, C, D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 C 구역의 입장료는 5천 바시니까 한국 돈으로 22만 원 정도예요.
0: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찾는 건 일제히 풍등을 날리는 장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1년에 단 한 번 이맘때만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치앙마이로 모여듭니다.
1: 와, 이 나무 보세요. 정말 죽기 수백 년은 돼 보이는데요. 태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똔포라고 부르는데요. 똔포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또 사람들의 안녕을 이루어지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0: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저도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바람을 적었습니다.
5: 자, 우리 가족 건강과 행복을 저는 빌었어요.
0: 이제 곧 풍등 행사가 시작될 시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또 비가 옵니다. 심지어 거세게 쏟아지는 폭우.
3: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흩어져갖고 다 천막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0: 과연 풍등을 날릴 수 있을까요? 우선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야겠습니다. 잠시 후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었나 봅니다.
3: 비가 그쳤습니다. 제 소원이 하늘에도 닿았나 봐요.
0: 이펭 축제는 란나 왕국부터 이어진 치앙마이의 전통 행사입니다. 스님들의 경건한 의식으로 시작되죠. 이제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풍등 날리는 시간. 등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풍등이 날아오릅니다. 소원도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상의 별들이 일제히 떠올라 밤하늘로 돌아가는 착각이 들 정도로 황홀한 풍경이

0: 꽃이었고 새해의 행운을 바라는 염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세계인이 같은 마음으로 등불을 바라봅니다.
1: 온 하늘을 풍등이 뒤덮고 있어요. 와, 정말 장관입니다.
0: 이 한 컷을 담기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사람들.
2: That's all.
1: 하늘에 있는 풍등을 보니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온 모든 분들의 소원도 저 별처럼 보이는 풍등이 들어주길 기원합니다.
0: 자연이 주는 힘이 있고 발길 닿는 곳마다 정겨운 사람들이 함께한 치앙마이. 보고 또 봐도 다시 보고 싶은 그리움으로 간직합니다.

튀르키예와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인데요.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문들을 한번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난 정말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두르륵 거려요.

0: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1: 와, 이 근육 움직이는 거 보세요. 와.
2: 아, 아니야.
3: 와, 새끼 돼지, 새끼 돼지 보세요. 어, 너무 귀여워.
4: 청담을 유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H 압력솥 3리터 증정.
5: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6: 어, 그럼요. 당연하죠.
5: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6: 당연히 지급되죠.
5: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6: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5: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6: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5: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6: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5: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6: 어머머, 8회?
5: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6: 우와, 대단하네.
5: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상담할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5: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0: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1: 어머머, 8회?
0: 암수술이나 항암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1: 우와, 대단하네.
0: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2: 상담하실 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단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압력솥 증정.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이어서 최강공룡 미니특공대가 방송됩니다.
5: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램버스터의 위협!
1: 뭐라! 또 코일을 가져오지 못했단 말이냐!
2: 그게요! 미니트폰의 녀석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1: 시끄럽다! 한심한 것들!
3: 가르노님, 제가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1: 네, 블랙버스터. 그런 별 볼일 없는 녀석들을 상대하기 위해 너까지 나선단 말이냐.
3: 가르노님의 우주 정복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좋다. 어서 가서 코인을 모두 가져와라.
3: 네.
4: 정말 재밌었지.
5: 그러고 보니 이제 찾아야 할 동료들도 좋을 뿐이군. 빨리 동료들을 찾아 가르노 군단에게 대항해야 하는데.
6: 아이, 걱정하지 마. 우리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아무리 가르노 군단이 우릴 방해한다 해도 문제없다고. 블랙해머 엉덩이에 불 붙었던 거 생각나지?
7: 엉덩이에 불이 붙었다고. 아, 뜨거워 내 엉덩이.
8: 블랙소드는 이랬잖아.
9: 이제 이 전기 공격은 안 통할걸.
6: 라이트링
9: 블로우. 내가 졌다.
5: 블랙위치는 이러지 않았나?
10: 이 수모는 꼭 갚아주겠다. 두고 봐라 미니트 공대.
6: 그게 뭐야 키라, 하나도 안 똑같잖아.
5: 그런가?
6: 아무튼 쉽진 않았지만 우린 잘하고 있어. 이제 곧 동료들을 모두 찾아 가르노 군단의 위협을 끝낼 수 있을 거야.
11: 대원들, 긴급 사항이다. 현재 블루시티에 가르노 군단이 나타나 부심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어서 현장으로 출동해 녀석을 쓰러뜨리도록.
12: 네, 사령관님.
2: 최강 공룡 미니트 공룡.

0: 강령 비밀 특공대. 멈춰.
1: 드디어 나타나셨군. 미니 특공대.
2: 저녀석은 블랙버스터. 조심해. 카르노의 부하 중 가장 강력한 녀석이다.
0: 그래봤자 우리한텐 안 되지.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고.

0: 받아라!
1: 저 녀석이!

0: 여긴 우리가 막을 테니 어서 도망가!
1: 너희들!
2: 블랙버스터로부터 나머지 코인들을 지켜야 한다! 어서! 어쩔 수 없다, 볼트! 지금은 도망쳐야 해!
1: 꼭 구하러 올게!
3: 니네 특공대, 어차피 내 앞에 곧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0: 어떻게 된 일인가, 볼트?
4: 죄송합니다.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겼습니다. 저희가 방심한 나머지 온 우주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0: 대원들, 이걸 봐라.
3: 네, 특공대. 네 동료들을 구하고 싶다면 구두로 와라. 나머지 코인들을 전부 내놓는다면 동료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
5: 본인들아, 썬더트라.
0: 보았다시피 녀석은 아직 블루시티를 떠나지 않았다. 이 기회에 동료들을 구하고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와야만 한다. 이것은 강력한 에너지를 사용해 적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로 블랙버스터를 쓰러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그래! 아직 기회는 있어!
5: 좋아! 이번엔 지지 않는다!
0: 대원들! 지난 실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즉시 출동하도록!
6: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1: 여긴 어디지?
3: 이제야 깨어났군. 조금 있으면 너희의 동료들이 올 것이다. 녀석들에게서 코인을 전부 빼앗고 이놈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없애주겠다.
1: 여기다 블랙버스터!
3: 혼자 왔나?
1: 너랑 거래하는데 굳이 다 같이 올 필요는 없지 않나?
3: 수상하군. 물건은 제대로 가지고 온 거겠지?
1: 그래! 코인은 세 개 모두 잘 가지고 왔다! 네 요구대로 다 준비했으니까 어서 동료들을 풀어줘!
3: 물건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먼저 가져온 걸 내놓으시지.
1: 알았으니까 동료들은 놔둬. 자, 확인해 보시지. 그건 가짜 코인이다. 어디 맛 좀 봐라.
3: 폭탄이군. 통할 것 같으냐?
1: 들켰어. 어쩔 수 없다. 공격하자.

0: 벌레 같은 녀석들. 이제 끝이다! 벌탱!
1: 미칩니다! 됐어! 그레이트 코인의 힘으로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싸우겠다! 렉스카이저 D7 합체!

귀찮은 녀석들이 감히!

0: 오늘의 지옥은 꼭 갚아주겠다.
1: 그레이트 코인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2: 하지만 카르노 군단의 힘은 더욱 강해질 거다.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 싸우자.
3: 좋아! 좋아.

0: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부르면 대답하는 뭉실이.
1: 아이 귀여워.
2: 어, 네가 제일 귀여워.
3: 너 반기킨 거야?
4: 너 누구랑 얘기해?
2: 나랑 말하는 거 비밀이야.
0: 봉실아, 부르면 대답하는 봉실이. 미니월드.
5: 공룡 전문가. 친구들 안녕. 난 질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오늘은 땅을 한번 파볼 거야. 아주 오래된 걸 찾아보려고. 바로 화석이야. 화석은 돌 같은 건데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줘.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로 화석을 깨끗하게 닦을 거야. 자, 이렇게 쓱쓱쓱. 그리고 이건 이렇게 끼워 맞추면 어떤 공룡인지 보일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공룡 전문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나하고 같이 공룡 전문가 놀이 할래? 우와 정말? 아우. 화석을 잘 닦아서 공룡 모양을 만들어보자. 같이 말이야.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써도 돼. 쓱쓱쓱. 쓱쓱쓱. 너희도 해봐. 쓱쓱쓱. 가자. 이제 나가서 해볼까? 공룡 전문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가서 화석을 찾아보자.

0: 안녕. 공룡 전문가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공룡 전문가? 고생물학자 같은 거? 좋아! 어후,
0: 공룡 중에 말이야 육식공룡이 있었던 거 알아? 육식공룡은 다른 공룡을 잡아먹었대!
1: 와우! 와우!
2: 와우!
1: 와우! 와우! 와우!
0: 난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을 찾을 거야! 또 벨로시랩터 화석도! 아! 또 공룡알도 있지 않을까?
3: 맞아!
0: 그리고 화석이 많이 묻혀있는 곳이 어딘지 알지?
1: 바로 모래 언덕!
0: 공룡 전문가 친구들, 자, 가자!
1: 호! 예!
0: 공룡 전문가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0: 뭘 밟은 거지? 화석이잖아. 이걸 잘 닦아야 해. 근데 소리 없는데 어떡하지? 아무거나 써도 돼. 고마워. 근데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1: 삐삐삐.

0: 비비비. 쓱, 쓱, 쓱, 쓱, 쓱, 쓱. 어?
1: 우와, 된다. 좋아. 가자. 화석을 더 많이 찾아보자. 공룡 전문가들, 손쌍안경을 꺼내봐. 친구들, 혹시 화석처럼 생긴 게 보이니? 저기 있어! 여기야! 여기 뭘 찾았어! 화석 발굴하는 곳이야! 어떤 공룡이 나올까? 티라노사우루스일까?
2: 아님 트리케라톱스?
1: 제발 플래시오사우루스였으면 좋겠다. 우와, 이게 뭐지?
2: 난 화석 스캐너야. 그래서 화석에 대한 모든 걸 알려줄 수 있지.
1: 예, 알겠다.
2: 이건 바로 공룡 다리 뼈야.
1: 우와, 맞아.
3: 이건 무슨 화석일까, 데이지 스캐너?
2: 삐립, 삐립, 공룡 발톱.
3: 발톱이야? 근데 이게 발톱이라면 이건 뭔데? 이빨은 아니겠지? 아니라고 해줘.
2: 삐삐, 공룡

0: 좋아, 그럼 이건 여기로 가면 되고 또 이건 어디냐 하면 여기?
1: 응? 이게 무슨 공룡이지?
2: 비비?
1: 그럼 저게 목이야?
2: 아니, 이게 목인데?
1: 어?
0: 아! 난 그게 꼬리인 줄 알았어. 아니면 저게 꼬리든가.
2: 꼬리가 좀 휘었는데?
1: 그리고 꼬리가 아래로 향했어.
0: 아?
1: 이름이 혹시 까르르사우루스?
2: 우리 공룡알 착하기도 해라.
1: 알이 깨어나질 않아. 바스삭! 알이 깨지고 있어!

0: 오지 사우루스야.
1: 왜? 왜?
2: 걸음마이 하잖아.
0: 이제 우리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는걸? 너였어.
3: 오지 사우루스, 자세 좀 잡아봐.
0: 좋아. 바로 그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어봐.
1: 알겠어. 와!

0: 이건 여기.
1: 이건 여기야. 또. 필요해. 또 저거랑.
0: 이건 여기가 좋겠다. 와,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건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하자.
2: 아직 안 됐어?
0: 아니, 와우, 와우. 다 돼가. 자, 이제 완성.
1: 나도 보고 싶어. 잠깐! 눈 좀 감아볼래? 됐어! 이제 봐도 돼!
3: 비비! 비비비!
2: 우와, 멋지다! 진짜 공룡처럼 생겼어! 우리가 공룡을 만든 거!

0: 이어서 엄마 까투리가 방송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바르게 달리는 힙포즈.
1: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2: 인어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시작하는 날.
1: 나도 탈래.
0: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2: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지레빗 키즈 펜션.
3: 아비트먹자.
2: 홍지레빗 키즈 캠핑.
0: 와, 재밌었다.
2: 홍지레빗 행복한 우리 집 원앤원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어병이 구급대.
1: 감사합니다.
2: 잘 가렴.
0: 내 거는 이렇게 비뚤난다.
3: 내 자동차는 소리도 나. 빵빵.
0: 내 인형이 제일 귀여워.
4: 새로 산 장난감 다들 마음에 드니?
1: 네.
0: 저는 새 인형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토토요.
4: 토토?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
0: 토토야, 오늘부터 나랑 같이 자자.
3: 나도 자동차랑 자야지.
5: 어? 무슨 소리지?
1: 어? 구급차다!
3: 와, 엄청 빠지게.
0: 그러게. 엄마, 구급차가 어디 가는 거예요?
4: 아픈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러 가는 거야.
5: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4: 빨리 치료를 해야 하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0: 그렇구나. 누가 많이 아픈가 봐. 토토는 아프면 내가 꼭 지켜줄게.
6: 으아, 얼른 집에 가서 자동차랑 놀고 싶다.
0: 나도 요술봉 갖고 놀아야지.
4: 자, 이제 집 다 왔다.
1: 와!
6: 새 자동차 나가 싶다.
4: 얘들아, 엄마는 분리수거하고 올게.
6: 마지영, 나랑 자동차 경주하자.
5: 좋아.
0: 내가 실패할게. 준비 출발! 토토야, 내 방 구경시켜줄게. 어?
6: 더 빨리! 빨리!
0: 뭐야? 고마워, 셋째 형. 토토야, 혹시 다친 곳은 없니? 어? 안 돼! 어떡해, 토토가 다쳤어.
7: 미안.
0: 얼른 엄마한테 가보자.
6: 그래.
0: 엄마, 큰일 났어요. 토토가 다쳤어요.
5: 어디 가셨지?
0: 어떡해,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6: 아, 우리가 토토를 병원에 데려가자. 구급차처럼 빠르게.
0: 좋아. 좋아, 빨리 가자.

0: 병원으로 출발! 꺼병이 구급차 나가신다! 삐뽀 삐뽀 삐뽀
1: 무럭무럭 자라서

0: 도토리 나무가 돼야 해.
1: 어? 무슨 소리지?
2: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0: 어? 어병이들아!
1: 무슨 일이지? 병원 놀이 하는 건가?
2: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삐뽀.
3: 어? 아니 얘들이 어디 갔지? 얘들아! 어딨니? 얘들이 대체 어디 간 거야? 마지야! 둘이야! 셋지야! 꽁지야! 다람쥐야, 혹시 우리 꼬병이들 못 봤니?
0: 봤어요! 삐뽀삐뽀 하면서 저쪽으로 가던데요?
3: 뭐? 길도 잘 모르는데 어딜 간 거야? 안 되겠다. 자전거 좀 빌릴게.
1: 무슨 일이지? 술래잡기 하는 건가?
3: 얘들아!
2: 삐뽀 삐뽀 삐뽀.
4: 조금만 참아, 토토. 빨리 병원에 데려다 줄게. 비켜주세요. 급한 환자가 지나가요. 비켜주세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5: 깜짝이야. 누가 다쳤나?

0: 아, 조심해 얘들아.
1: 죄송합니다.
2: 마지야, 둘이야, 셋째야, 공지야. 빨리 애들을 찾아야 할 텐데.
1: 삐뽀 삐뽀 삐뽀.
3: 저기도 바로 병원이야. 다 왔어. 너야 조금만 참아. 아야, 괜찮아? 도와주세요. 토토가 다쳤어요.
0: 에? 누가 다쳤다고?
2: 꼬병이들아.
4: 병원으로 갔어요.
2: 병원이요? 고맙습니다.
0: 토토가 누구니?
3: 얘가 토토예요. 팔을 다쳤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0: 이건 인형이잖아. 여긴 인형을 고치는 곳이 아닌데 어쩌지?
3: 네? 그럼 우리 토토 치료 못하는 거예요?
0: 고쳐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3: 아까워.
5: 어머, 상처가 났네.
3: 아까 넘어질 때 다쳤나 봐.
6: 토토보다 네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겠는데.
0: 다친 인형은 우리가 못 고쳐주지만 상처를 고치는 건 우리 전문이거든.
3: 제 상처요?
6: 자, 거즈랑 밴드랑 소독제랑.
0: 우와. 어디 보자. 소독을 해야겠는걸. 소독약 준비해 주세요.
6: 네.

0: 소독약 준비됐습니다.
1: 자, 살짝 따끔합니다. 자, 다 됐다. 울지도 않고 씩씩하네.
2: 꽁지야, 아팠어?
3: 아니, 하나도 안 아팠어.
4: 꽁지, 너 진짜 용감하다.
5: 병원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들아! 꽁지야!
6: 어? 엄마!
5: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다쳤어?
1: 아이, 걱정 마세요. 팔이 살짝 긁혔을 뿐이에요.
3: 이젠 하나도 안 아파요.
5: 어쩌다 말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간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3: 토토가 다쳤어. 구급차처럼 빨리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그랬어요.
1: 친구를 돕는 건 용감한 일이지만 다음엔 꼭 엄마나 어른들께 도와달라고 하렴.
5: 너희끼리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멀리 나오면 안 돼.
6: 네.
3: 엄마, 근데 토토는 여기서 못 고친대요.
5: 토토를 치료하는 의사는 따로 있지.
3: 그게 누군데요?
5: 치료 끝났습니다.
3: 우와! 우리 토토가 더 나아!

0: 그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1: 2번 신나고 재미나다. 와!
0: 아,
1: 소리 크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꼬마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타요. 차고문이 열리면 슝. 꼬마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4: 바르게 달리는 킥보드.
5: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바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바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0: 신의 만능 슈트.
1: 아, 모든 대원들에게 알립니다. 대원들은 지금 바로 지하 정비소로 모여주세요.
2: 안녕 얘들아.
3: 좋은 아침이야, 헨리.
2: 지는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0: 글쎄.
4: 지하 정비소로 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게 아닐까.
2: 가보면 알겠지. 에? 어? 진은 빨리 오라더니 어딨는 거지?
0: 그러게.
2: 진, 우리 왔어.
1: 여기야.
2: 어? 어?
1: 짜잔! 진의 만능 슈트를 소개합니다.
5: 만능 슈트?
0: 그게 뭔데?
1: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척척 해낼 수 있는 옷이란 말이지.
2: 우와, 뭔가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데?
1: 실제로도 아주 멋진 기능이 있다고.
5: 정말?
1: 이 헬멧은 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주 작은 개미도 크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그리고 이 부츠는 말이지,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 장갑을 끼면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 수 있단 말이야.
3: 짐!
1: 잠깐! 아직 보여줄 게 더 있어. 바로 만능 슈트 최고의 기능, 하늘을 나는 기능! 어때? 엄청 멋지지?
3: 짐! 어서 내려와!
2: 위험해 보여!
1: 걱정 마, 무사히 내려갈 수 있...
0: 진, 그 옷은 입지 않는 게 좋겠어.
2: 응,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돼.
1: 괜찮아, 잠시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이 정도는 금방 고칠 수 있다고.
4: 아니, 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옷은 절대 입어선 안 될 것 같아.
2: 응, 내 생각도 그래.
1: 이런 고장쯤은 별거 아니라니까.
0: 진, 만능 슈트 얘긴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마을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거든. 더 보여줄 건 없는 거지?
2: 어...
0: 그럼 우린 다녀올게. 어, 나중에 봐.
3: 이따 봐지.
1: 다녀와. 내가 이걸 만든 이유도 모르면서. 난 이 만능 슈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2: 아줌마, 그게 마지막 빨래예요.
6: 그래, 수고했다, 리프티.
7: 안녕하세요, 벨라 주머니. 안녕, 리프티.
8: 안녕, 폴리.
6: 어서 오렴.
7: 빨래를 널고 계셨군요.
6: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지? 바람도 산들산들, 햇살도 포근하고.
7: 그러게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오늘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2: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7: 해안가 날씨는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하니까. 혹시 모르니 빨래는 미리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그래, 알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7: 별 말씀을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리프티.
2: 잘 가, 폴리.
6: 조심히 가렴. 햇살이 너무 좋은데.
2: 조금만 더 말렸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어도 되지 않을까요?
6: 그렇겠지?
2: 네.
1: 친구들이 걱정한다.

0: 고치고 만능 슈트를 포기할 순 없어.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1: 수리가 끝났습니다.
0: 자, 어디 한번 입어볼까? 완벽해! 하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만능 슈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는 게 좋겠어. 야호! 난 구조대 지리다!
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 얼마나 간다!
0: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어디 있을까나? 어? 저건 뭐지? 새가 나는 건가? 이건 벨라 주머니 손수건이잖아.
4: 아줌마, 폴리 말대로 바람이 아주 심하네요.
5: 정말 그렇구나. 어머, 내 빨래!
4: 빨래가 다 사라졌어요.
5: 이를 어쩜 좋아.
3: 바람이 엄청 불어.
5: 얘들아, 저기 널어둔 빨래 못 봤니?
6: 봤죠.
7: 받고 말고요.
6: 바람에 몽땅 날아가 버렸는걸요.
5: 뭐라고?
0: 벨라 아주머니.
3: 우와, 진이 하늘을 났나.
0: 모두 안녕하세요.
5: 진, 깜짝 놀랐구나.
0: 아, 이건 제가 새로 만든 발명품이에요. 참, 이 손수건 벨라 아주머니 거 맞죠?
5: 어머, 이걸 어디서 찾았니?
0: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5: 아휴, 이걸 어떡하지?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게 전부 날아가 버린 것 같구나.
4: 아주머니가 아끼시는 옷이며 무릎 담요며 전부 다 말이야.
0: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5: 정말? 찾을 수 있겠니?
0: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빨래는 모두 몇 개죠?
5: 네 개란다.
0: 그렇군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녀올게요. 진!
5: 고맙다, 진!
4: 부탁해, 진!
3: 우와, 빠르다!

0: 뭐지? 어? 찾았다! 두 개 발견! 하나, 둘. 운이 좋은데? 이제 무릎 담요만 찾으면 되겠어. 담요야, 담요야, 어디 있니? 어? 야호! 찾았다! 얌전히 있어봐. 내가 구해줄게. 어? 어?
1: 폴리, 무슨 일이야?
2: 얘들아, 방금 진에게서 무전이 왔는데 진이 목재소에서 사고를 당했대.
0: 뭐라고?
2: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0: 알았어.

0: 어딨어?
1: 진! 대답해봐! 진!
2: 얘들아!
1: 어? 저기! 저 통나무 더미 쪽이야!
0: 모두 서두르자!
2: 응! 어?

0: 야, 예. 진!
1: 얘들아!
2: 진!
0: 조금만 참아. 금방 꺼내줄게.
1: 살았다.
3: 진, 다친 데 없어?
1: 보다시피 이 옷 덕분에 괜찮아. 그보다 헨리, 나 좀 일으켜줄래?
4: 어, 알았어.
1: 고마워.
4: 천만에.
5: 이만하길 다행이야.
3: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1: 걱정 끼쳐서 미안. 아, 맞다. 벨라 아주머니 빨래.
6: 벨라 아주머니 빨래?
1: 아, 사실 그게 말이야.
4: 진도 참. 벨라 아주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3: 그래.
1: 빨래 찾는 것 정도는 이 만능 슈트만 입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0: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3: 진, 그 옷은 입지 말라고 했잖아.
1: 그래, 그랬지. 하지만 나도 가끔은 너희들처럼 친구들을 멋지게 돕고 싶단 말이야. 구조대원으로서 너희들에게도 힘이 되고 싶었고,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0: 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5: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3: 우린 네가 그 옷 때문에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1: 그래, 알아. 너희들 마음. 이 옷은 포기할게. 이 만능 슈트는 완전히 실패야.
6: 진.
5: 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해서 더 멋진 만능 슈트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0: 그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천천히 찾아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3: 내 생각도 그래. 그렇게 되면 그 만능 슈트는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4: 응, 진은 할 수 있어.
1: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해?
6: 물론이지.
1: 고마워, 얘들아. 나 완전히 감동받았어.
4: 그런데 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 모습으론 벨라 아주머니께 빨래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1: 아하, 그래서 말인데 빨래는 너희들이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사실 아직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능을 만들지 못했거든.
4: 뭐? 진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6: 맞아.

0: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플러스
2: 플러스래?
1: 플러스
0: 더 다양해진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4.0 원인원 피니핑 노트북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초청 생일 축하해 축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을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끄의 최종 목표다.

0: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걸?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1: 박사님. 박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2: 혹시 악당 크크한테 당한 건가요?
0: 내가 크크 이 녀석을 그냥...
3: 아니야. 크크 아니야. 나 TV한테 당했어.
4: TV요?
3: 어. 며칠 동안 집에서 TV만 내내 봤더니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씻지 못해서 꼬질꼬질해졌네.
2: 아니, TV로 뭘 보셨길래?
3: 우리 요정들 나오는 딩동댕 딩동댕 너무 재미나서 그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많이 봐버렸지 뭐야?
0: 아이 참, 박사님도. 딩동댕 딩동댕
2: 내일 아침 8시
1: 본방 사수.
3: 그런데 TV를 너무 많이 너무 가까이에서 보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동!
5: 출동!

0: 대상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TV를 보고 있는 정태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태리는 TV를 아주 좋아했는데.
2: 태리야, 밥은 식탁에서 먹어야지. 그래.
1: 이렇게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2: 태리야, 얼른 오라니까.
1: TV를 볼 땐 누가 불러도 못 들었으며.
3: 동화극장 헐거벗은 임금님. 옛날 옛날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4: 나 헐거벗은 임금님 얘기 진짜 좋아하는데.
1: 이렇게 TV 앞에 바짝 다가가 TV를 보곤 했다.
2: 얘가 진짜? 밥은 식탁 앞에서 먹는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 자, 뒤로 세 걸음 간다, 실시. 하나, 둘, 셋!

0: 전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옷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1: 오, 그래. 이 금은보화를 줄 테니 최고의 옷을 만들도록 해라.
0: 압녀!
2: 헐, 저 재단사 거짓말쟁인데.
3: 정태리, 이렇게 TV 가까이서 보다가 아예 TV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빨리 뒤로 간다, 실씨! 빨리 뒤로 간다, 빨리, 빨리!
2: 엄만 TV 보는 거 자꾸 방해. 아, 진짜 TV 속에 들어가고 싶다.
4: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네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5: 정태리 어린이, TV 속에 쏙 들어가고 싶어서 TV를 가까이서 보는구나. 그렇다면 이 악당 아저씨가 소원을 들어드리지요. 테리는 TV 속으로 테레테레 뿅!

0: 여기가 어디야? 이 사람들 TV에 나오던 재단 사람 신어?
1: 전하, 새로 만든 옷을 가져왔습니다.
0: 전하? 내가 이 임금님이 된 거예요?
1: 네?
0: 자자자자자자, 침착하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나 지금 TV 속에 들어왔고 임금님 역할을 맡게 된 거야. 너 농담이요. 자자, 어서 새로운 옷을 꺼내 보게.
1: 예, 전하. 짜자잔! 이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입니다. 이 옷이 보이시나요?
2: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보이는데요.
3: 전하는요?
2: 나도 아주 잘 보여. 이긴 옷이.
4: 나 연기 왜 이렇게 잘해?
2: 테리야! 테리야!
0: 응? 뭐야? 테리 얘 어디 갔어?

0: 전하, 어서 새 옷을 입어보시지요.
1: 그러겠소.

0: 테리랑 참 많이 닮았네.
1: 다이버소.
2: 에헤이, 전하, 옷 위에 옷을 입으시는 법이 어딨습니까?
1: 맞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속옷 위에 그 옷을 입으셔야지.
3: 속옷 위요? 맞다! 이 얘기 임금님이 재단사한테 속아서 벌거벗는 얘기잖아! 안 되겠어!
1: 저기요! 저 사실은 임금님이 아니거든요? 원래 임금님 하던 분 어디 가셨지?
4: 아이, 컷! 아,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내기 몰라요?
1: 알아요! 임금님 벌거벗고 행차하는 얘기! 근데 저보고 벌거벗으라고요? 사람들 다 TV 보는데!
4: 사람들 다 TV 보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벌거벗으셔야죠! 임금님이 벌거벗고 행차를 해야, 그래야 이야기가 끝난다고요!
5: 아, 그거 좀 빨리 좀 진행합시다! 딩동댕딩동댕 8시 2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임금님 때문에 자꾸 늘어지잖아요.
4: 죄송합니다. 그 임금님 벌거 벗으시면 바로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0: 애니, 뭘 도와줘? 뭘? 뭘? 테리, 너 TV 속에 들어오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TV 앞에 바짝 붙어서 TV 본 거 아니야?
1: 나 앞으로 TV 멀리 떨어져서 볼 테니까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0: 거기는 옆 채널인데! 아주 틀면 나오는 것만 틀면 부럽다! 아니, 딩동댕 삼총사가 여기까지!
2: 크크너, TV 속에 아이를 끌어들여서 뭐 하는 짓이야?
3: 크크넌 지금 이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는 시청자를 방해하고 있어! 그쵸? 시청자님들?
4: 저요? 아유, 저는 뭐 재밌는데요? 아니.
0: 그 봐! 시청자분들이 재밌으시다잖아!
5: 우린 재미없거든!
6: 잠시만요! 저 이런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서두를게요. 8시 20분까지 안 끝내면 홍심딱지 틀면서 화내니까 어서 기 모으시고 빔 쏴주세요.
7: 예? 예?
6: 크크님도 얼른요. 빔 맞아주세요.
8: 저기 그게 말씀처럼 그렇게 쉬운 게
6: 가볼게요.
8: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7: 자, 어서 크크 녀석 끌어내자. 딩딩!

얘들아 잘 들어. TV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악당 크크가 TV 속으로 끌고 온다. 명심해. 둘, 셋, 뿅.

0: 갇혀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1: 태비야! 앞으로는 TV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않을 거지?
0: 응! 다시는 안 그럴 거야!
2: 좋았어!
3: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4: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5: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6: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꼬마 버스 타요가 멋진 소방 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3: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4: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2: 알았어요. 소방 구조대 출동.
5: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4: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5: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3: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2: 잠깐만 쌤.
3: 도망쳐. 나 잡아봐라.
4: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공장과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5: 레오미. 네 주인님.
6: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5: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6: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5: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친구를 스캔하면
7: 타이어 부를 거야 해.
5: 미션 성공. 퀴즈를 스캔하면 사슴을 주차해줘.
8: 사슴.
5: 동물도 영화도 600에게 사운드로 놀면서 배우자. 스마트 타이어 빅매트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0: 거울아, 거울아.
1: 네, 왕비님, 말씀하세요.
0: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물어보나마나
1: 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백설공주님이십니다.
0: 왜야?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1: 백설공주님은 잘 먹고,
0: 나도 잘 먹어.
1: 잘 자고,
0: 나도 잘 자거든.
1: 무엇보다 백설공주님은 화장실에도 잘 가.
0: 나도 화장실 잘 가지 못해. 나 변비야. 미안해. 똥 있다.
1: 백설공주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똥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맑고 아름다운 피부를
0: 왜야? 백설공주는 왜 똥도 자르는 거야? 그 비결이 뭐래?
1: 그건 저도 모르는데요.
0: 뭐라고? 아니 넌 요술 거울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1: 다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호빵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0: 그래, 걔 아무도 없느냐? 가서 호빵이를 당장 잡아오거라.
1: 잡아올 순 없고 호빵이를 부르는 주문은 압니다. 를 외치세요.
0: 호빵아,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걸까? 왜 안 되는 거냐고? 왜?
2: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또 소리가 들려.
3: 이번엔

0: 외쳤는데 왜 호빵이는 안 오는 거야?
1: 어? 어? 누구세요?
0: 응? 나를 몰라? 아니 왜 몰라?
1: 그게...
2: 제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백설공주님의 새 엄마이자 새 왕비님이신...
1: 어쩐지...
0: 어쩐지 예쁘다고? 나도 알아. 근데 나 더 예뻐지고 싶으니까 백설공주처럼 똥 잘 눌 수 있게 해줘. 응? 변비 탈출 할 수 있게 해달란 말이야.
1: 그럼 이 사과를 드세요.
0: 어? 너 이거 독사과지?
1: 네?
0: 내가 백설공주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인 것처럼 나를 속여서 독사과를 먹이려고? 아니, 난 절대 속지 않아.
1: 이거 독사과 아니거든요. 변비 탈출 하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럼 사과 드세요.
0: 진짜?
1: 네.
0: 아니야. 어? 난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게 사과를 먹으면 왜, 어떻게 변비 탈출 할 수 있는지 증명해봐.
1: 네?
0: 증명을 못할 시엔 너도 백설공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1: 좋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딱지는?

0: 지팡이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사과 마을이다! 잘 됐다! 사과 마을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이야! 어? 사나이소다! 근데 졸고 있네. 저기 사나요소.
2: 아, 아, 아, 손 나왔어, 손 나왔어. 산소, 산소 어떻게? 펄.
3: 나 불렀어. 아 나가 말아.
1: 아, 진정해 사나요소. 난 산소가 아니라 호빵이.

0: 세포라고.
1: 진짜 사과 세포네. 아,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안 나와도 돼.
2: 아, 또 난 갈색으로 변해서 사라지는 줄 알았네.
1: 아, 사과 세포. 근데 무슨 일이야?
0: 아, 그게 궁금한 게 있는데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1: 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 모를 땐 사과마을 친구들의 지혜를 모으면 되지. 사과마을 친구들아, 모두 모여봐.
3: 우리는 사과의 아삭아삭티.
4: 난 사과세포.
0: 나도 사과세포.
5: 나는 섬유질, 이름은 팩틴이라고 하오.
3: 다 함께 손잡고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들지.
1: 그리고 또 과즙팀을 소개합니다.

0: 있어.
1: 마지막으로 경비팀을 소개합니다.
2: 나와라 폴리페놀.
0: 산하여서 폴리페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3: 난 비상사태만 나온다. 그럼 이만.
4: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2: 잠깐.
4: 왜?
2: 사과세포가 궁금한 게 있대.
5: 얘들아, 사과를 먹으면 변비 탈출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런 거야?
1: 그거야?
6: 당연히
3: 아삭아삭 팀!
1: 백팀 때문이지.
7: 아니. 그냥 백팀이 아니라 백팀 용사라니까.
5: 그래, 백팀 용사. 근데 넌 사과를 아삭아삭하게 만든다면서 어떻게 변비 탈출하게 한다는 거야?
7: 내가 위산탕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거든.
5: 어떻게?
7: 이렇게.
8: 예님! 사과가 왔습니다!
3: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자, 위산탕으로 들어가렴.
8: 네, 예님!
3: 자, 위산을 쏴주마. 쏴!
5: 쏜다, 쏜다!
7: 위님의 위산을 맞으면 사과세포들은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녹아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3: 아니, 너는 그대로네?
7: 위님, 백팀 용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위산을 더 쏴주세요!
3: 뭐냐? 위산을 쏴주마. 쏴!
7: 야호! 나는 야 백팀 용사!
5: 쏴! 백팀 젤리.
3: 어? 어이, 이 단단하던 백팀 용사가 이 위산을 맞더니 이 커졌어. 그리고 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졌잖아.
5: 위님의 위산에도 물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바로 물이 닿으면 젤리처럼 변하는 섬유질이랍니다.
3: 오, 이 사과의 백팀 덕분에 최고의 똥이 만들어지겠는걸? 자, 어서 가거라. 대장 마을로!
5: 네! 백팀 젤리. 백팀 젤리.
9: 나 대장 세포. 오늘은 기필코 최고의 똥을 빗고야 말겠어.
1: 대장 세포님, 그럼 이 관략근 문지기도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우와!
9: 음식 찌꺼기 들어오기만 해봐!
5: 백팀 젤리. 백팀 젤리.
9: 세상에, 이렇게 큰 섬유질은 처음이야! 뺨꼬다!
10: 대장세포님! 이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장세포님! 일어나시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니, 대장세포님!
9: 아파! 아우, 정신 차렸어! 세상에,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섬유질은 처음이야!
5: 백팀 젤리!
10: 대장세포님, 말랑말랑 젤리로 변한 사과 백팀이에요!
9: 뭐야! 난 말리지 마! 최고의 똥을 만들 거니까!
10: 유익균, 저도 돕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9: 사과 팩틴이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니까 어떤 음식 찌꺼기도 촥촥 잘 달라붙잖아!
10: 최고의 똥, 문제 없겠는데요?
9: 그치! 이제 사과 팩틴이 있으니 변비가 생길 일은 없겠어! 나 너무 신나!
10: 저도 신나요!
5: 팩틴도 신나 젤리! 최고의 똥을 만들어 젤리!
8: 에라디아!
1: 대장세포님, 저렇게 신나게 똥 만드는 모습 처음 봐!
8: 또동!
11: 최고의 똥 완성이요!
1: 또동! 최선을 다해 항문을 열겠습니다!
9: 시연!
1: 똥! 배출하십시오!
9: 또동! 똥 나갑니다!
8: 이야!
7: 그냥 팩트니 아니라니까.
5: 아, 그 팩틴 영사.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야.
7: 그러니까 변비 탈출 나한테 맡겨. 특히 난 사과 껍질에 많으니까.
5: 사과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겠네.
7: 당연하지.
5: 오, 사과 팩틴 최고 딱지다.
7: 이게 다 내 덕분에 생긴
5: 아이. 얼른 가야겠다. 백설공주님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얼른 가서 새 왕비님께 말해줘야겠어.
7: 아쉽지만 새 왕비님의 변비 탈출 내가 해낸다. 기필코 백틴 용사.
5: 그러니까 이 사과 껍질에는 팩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팩틴이 위산탕에 들어가면
6: 팩틴의 몸집이 커지고
5: 팩틴이 위산을 닿으면
6: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고
5: 그래서 똥이 말랑말랑하게 잘 만들어지면
6: 똥이 말랑말랑하니까
5: 똥 잘 들 수 있다는 말씀.
12: 뭐야 뭐야 뭐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잘 통했던 거야? 그나저나 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사과는 죄다 독사가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6: 그래서 변비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색도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12: 왜야?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가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나한테 비밀로 했었던 거야? 거울 너 정말 내가
5: 이 사과 제가 먹습니다.
12: 안 돼! 나도 변비 탈출 하고 싶단 말이야.
5: 그럼 사과부터 하세요.
12: 그럴까?
5: 잠깐! 사과를 먹기 전에 백설공주님을 괴롭힌 일부터 사과하세요.
12: 백설공주, 미안하다. 됐지? 이제 사과 줘.
5: 여기요?

0: 펩틴 최고!
1: 자, 펩틴 용사
2: 꼭 갖고 말 거야.
3: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0: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5: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6: 백설공주님!
7: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6: 아, 그래.
7: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6: 가고 있어. 와!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7: 어?
6: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7: 혹시, 도도도도도,
6: 독사과 아닐까요?
7: 도도도도, 독사과?
6: 응?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7: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6: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7: 아!
6: 뱉어.
7: 아!
6: 맛있어.
7: 맛있어?
6: 응.
7: 아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6: 꿀사과.
7: 아 꿀사과.
6: 응.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7: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8: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0: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소리가 나! 어? 왜 딱지가 깜빡인다? 누군가 호기심을 해결해달라고 날 부르고 있어. 왜 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날 데려다

0: 여기가 어디지?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설 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설 공주님!
3: 깜짝이야!
0: 어머.
3: 잘 잤다.
4: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저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어?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1: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좋아요서 돌리팬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1: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0: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응?
2: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3: 비상 비상, 사과 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4: 뭐라고?
5: 10초 전? 10초 전이라고?
6: 아니, 뭔데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3: 백설공주가 사과를 베어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충돌 5초 전.
6: 어디야?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5: 알았어.
3: 5, 4, 3, 2, 1, 출동!
7: 맛있다.
3: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8: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9: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8: 사과세포! 왜 그래?
7: 나 방금 당했어.
3: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크인의 석이 올 거야.
10: 나 말인가? 그래, 나 산소가 왔다.
3: 야, 산소가 났어,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당장.
0: 폴리페놀,
11: 출동.
0: 산소, 당장 사과세포한테서 떨어져.
10: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3: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0: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여서, 아, 뭐 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3: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0: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여서, 아, 뭐해? 어서 당장!
3: 미안해, 폴리페놀!
7: 폴리페놀, 안 돼!
0: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9: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0: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8: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10: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 줄. 아!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3: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9: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8: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12: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8: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13: 그거야. 사과를 베어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9: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8: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12: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13: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8: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9: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13: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3: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10: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8: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9: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7: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10: 빙고.
4: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10: 어?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11: 다행이다.
13: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요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0: 내가 갈색으로 변할 일은 없지.
8: 새콤달콤한 사과와
9: 레몬이 만나서
7: 더 새콤해지겠다.
11: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13: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10: 어떻게 알았지? 산소 여기 왔다.
13: 도와줘! 소금물, 설탕물!
14: 소금물입니다. 아시죠? 소금물 있는 쪽으로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2: 설탕물입니다. 아시죠? 설탕물 있는 쪽으로도 산소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14: 지금부터 여기는 우리가 접수합니다.
12: 산소는 나가주세요.
10: 뭐야, 뭐야. 괜히 왔네.
13: 아휴.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0: 폴리페놀 안 불러?
13: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8: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을 뿌리거나
9: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8: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13: 그래 맞아.
8: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0: 로케이트롤 최고!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메탈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0: 엑스트레인, 엑스파이터, 카봇 X! 카봇 기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X! 하늘의 창, 새로운 X와 그랜드 카봇 X가 합체하여 탄생!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X! 키트가, 코드가,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로일 가이즈!
1: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0: 블랙홍굴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응? 우리 관계는 뭐지?
0: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준은 자신과 메탈카드 보스는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0: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0: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해야 할 일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2: 야, 패스야, 패스!
3: 어, 가고 있어!
2: 패스! 타이거,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4: 저 할로는 메탈 카드봇이네.
5: 와일드 카드봇.
6: 그게 그거 아니야?
7: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8: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6: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5: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7: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9: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6: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9: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5: 아니거든.
9: 준은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0: 또 그런 나 뜨거운 소리. 야, 아비!
2: 조심해!
0: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야.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5: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 거절할게.
5: 놀래요.
1: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5: 야!
6: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10: 부침성이라곤 일도 없네.
11: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6: 그냥 내버려 두라고.
5: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 뭐야?
5: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5: 그럼 이건?
6: 생활했어. 저거 아니에요?
12: 어,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1: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7: 이건 어떨까? 간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9: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치.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5: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1: 수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5: 뭐?
1: 넌 항상 그런 식이야?
5: 너 자꾸 그렇게...
6: 그만 그만.
0: 뭐야, 싸우면 싸움.
2: 타이건, 멈춰.
0: 이 지뢰가 와일드 카드고.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3: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안다고. 최강.
0: 뭐라고? 널 나와.
13: 바라던 바다 솔레이유.
5: 해보자는 거야?
1: 그래야 한다면 펜타몬의 셋업.

0: 다들 집중 좀 해!
1: 준,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2: 이런 곳에서 싸웠다가는 학교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3: 나도 알아.
0: 솔레임,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3: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5: 돈 너냐?
6: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 이건 너무 느려.
5: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3: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2: 내가 질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2: 멈춰.

0: 동료 블레이온 셋업.
1: 이제 좀 해볼 만한 분이 나오셨나?
2: 넌 이게 놀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이제 철이 들 때도 되지 않았나?
1: 철은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거니까.
3: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4: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0: 왜?
4: 보고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0: 내가 알아서 할게. 레이오, 레온 로션. 레이온!
2: 이건 놓지 못해!
1: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0: 온다! 이윤아, 플레이온!
2: 알고 있어!
1: 스크림 오브 탈러!
0: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2: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3: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슬레이오, 여길 벗어나야 해!
1: 역시 보통이 아니시여!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지!
3: 어서! 이런! 먼저 피해!
0: 준, 괜찮아?
4: 솔레이오가!
3: 스파이어! 괜찮니?
0: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5: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0: 이해가 안 돼.
5: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0: 뭐?
3: 피닉 스파이어, 너!
1: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야. 너무 흥분했나?
3: 몸이 타버린 것처럼 뜨거워.
4: 피닉 스파이어!
1: 뭐야, 이거 엄한 곳을 꽂히셨군.
4: 블루캅, 대놈!
0: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4: 솔레이유,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0: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2: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유가 위험해.
4: 하지마.
1: 병아의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6: 블루캅, 날 건물에도 올려줘.
3: 와일드가디, 내가 이끌어.
6: 준, 나에게 힘을.
4: 어, 알았어.
1: 뭐야,
6: 얌전히 있어.
4: 와일드가디, 대단.
6: 와일드 칼리버.
3: 내가 인블로 서둘러!
4: 크리스!
6: 좀만 참아! 넌 강하잖아!
1: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7: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볼.
1: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또 내 즐거움에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5: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6: 고생했어.
0: 늦지 않았나 봐.
8: 다행이야.
4: 피닉스 파이어.
9: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4: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9: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4: 어?
10: 맞아, 크레스트.
9: 어머니.
10: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0: 오랜만이야, 오빠.
9: 그래, 오랜만이야.
10: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0: 네, 어머니.
4: 잘 가.
0: 블레이온, 가자.
10: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6: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9: 잘 부탁할게.
4: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9: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11: 완성된 거야?
10: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9: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4: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9: 쟤네의 나눠